0: 배웠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87% 내린 49,918.7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62% 내린 7,266.9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98% 내린 25,169.5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3.10달러로 전장 대비 1.8%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0.03달러로 전장보다 2.07% 상승했습니다. 최근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선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뉴욕장에서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8.1원 오른 1520.2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상승세지만 오름폭이 크지는 않았고, 달러 인덱스가 무난하게 반응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최근 외환당국이 거듭 구두 개입에 나선 데다 국민연금이 환해지까지 나서자 시장 참가자들은 1,550원대 중반에서 상단 압박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5월 전체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24년 12월 5만 2천 명 줄어든 이후 17개월 만입니다. 취업자는 올해 1월 10만 8천 명, 2월과 3월 20만 명대를 기록한 뒤 4월에는 7만 4천 명으로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월 제조업 취업자는 14만 명 감소해 2019년 2월 15만 1천 명 줄어든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지방선거 전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 응원전에 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보여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과 폭염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오전 11시에 대한민국과 체코 조별리그 경기 응원을 위해 모이는 시간과 출근 시간대가 맞물려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강원 내륙에는 최대 40mm, 수도권과 충청에는 최대 30mm, 남부지방에는 최대 2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1.1도, 습도는 67%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낙폭도 꽤 컸고요. 사실 좋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나빴던 건 아니지만 충격을 주기에는 충분한 수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과 이란의 교전은 다시 조금씩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쳤고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반도체 종목도 급락했습니다. 오라클도 시장에 우려를 안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시장에도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장 초반 코스피 지금 4% 넘게 하락하면서 7,400선까지 내려선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920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단순히 이렇게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의 발작적인 변동성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에 5.5%, 월요일에는 8.3% 하락했고요. 9일에는 8.2% 상승, 어제는 다시 4.5% 하락했습니다. 이 사거래일 내내 최소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B2는 또 늘어나고요. 반대 매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혼란의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상황 점검하고 대응 전략까지 마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국내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딱 8,800을 넘었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7,700까지 오늘은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 같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개인 투자자들 장이 빠질 때마다 대규모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략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우물정의 공구사우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다 안 된다 두 분이 다 여쭤보도록 할까요? 수장님.
2: 아,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부장님.
1: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 초반부터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0: 네.
1: 아, 좀 오전장은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다면 5거래일 연속으로 사이드카가 네. 발동이 되는 건데 일단은 오늘 증시 상황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한 4% 가까이 빠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보면은 뉴욕 증시도 별로 좋은 소식을 우리한테 안겨주진 못한 것 같아요. 역시 뭐 CPI도 있었고 미국 이란도 있었는데 어떤 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2: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 이제 투자자분들이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뭐든지 양면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2: 뭐 중동 전쟁 문제 같은 경우 시간이 오래 이제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때는 좀 신경 별로 안 썼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중동 문제에 더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또 일일비하는 모습들이
0: 네.
2: 뭔가 조금 시장에 있어서 빌미를 좀 찾는 것이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CPI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 어떤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또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라클도 이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
0: 네.
2: 뭐 부채를 늘린다라는 것이 지금도 시장의 악재다.
0: 아.
2: 뭐 이런 것들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중동 문제 어쨌든 이제 뭐 지금 서로 늪에 빠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기름값도 뭐 아직은 90달러 선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겠죠. 그다음에 CPI가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인플레이션 자극을 안 하면 금리 인상 기조도 네네. 천천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면인데 그거보다는 일단 시장이 쉬어가려고 하는 어떤 좀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겠나
0: 네.
2: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금리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흐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호보다는 악재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미국과 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는 미군의 공습 중단을 하고 이란 당국자와 직접 대화를 한다. 이란 쪽에 요청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란이 즉시 부인을 해버렸어요. 이런 일 없었다. 아,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오라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라클 실적이 뭐가 어쨌길래 시장에 또 불안감을 줬다는 겁니까?
1: 실적은 잘 나왔어요.
0: 네.
1: 그렇게 무리되지도 않았고 가이던스도 잘 나왔는데 지금 자금 조달을 대규모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
0: 네네.
1: 라는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드는 거죠.
0: 그럼 예전에 나왔던 AI 버블 그 걱정에 대해 그쵸. 또 나오는 거예요?
1: 그렇죠.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동안 시장이 좋을 때는 와 투자 많이 한다라고 해서 좋았는데 이제는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뭐 보통 이런 상황들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나 뭐 이런 네. 것들이 나오면서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뭐 울고 싶은데 빤맞은 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브로드컴발 실적 우려
0: 그렇죠. 네.
1: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고용 서프라이즈 그 바로 이어서 뭐 오라클 그리고 CPI도 나쁘게 해석할 만한 건 많지 않은데 시장이 계속적으로 악재로 해석하는 과정이다.
0: 아, 나쁘게 보자고 하니까 다 나쁘게 보이는 그쵸, 그런
1: 그쵸,
0: 거네요.
1: 그쵸.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5월 달만 하더라도 다 좋게 해석했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서 8,800까지 가고 장중에 8,900까지 가는 그림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받을 타이밍에 좀 피로도가 높아진 타이밍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악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0: 네.
1: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걸 보면은 0에서 1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0.2 밑으로 내려왔었거든요.
0: 예.
1: 지난주 후반에. 그 무슨 말이냐면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 선호 심리가 정점이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준 상황과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좀 등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자, 등락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요즘 월가에서도 이제 슬슬 조심해라라는 신호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만 보자면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4거래일 동안 사이드카가 최소 사이드카가 4차례예요. 네.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큰데 네. 왜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 다 여쭤볼 텐데 먼저 수장님.
2: 이게 이제 좀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심리의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공포 지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우리가 역시 만 포인트 간다. 안 판다. 네. 이렇게 매도가 없으니까 매수가 그냥 확 몰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악재가 나오면 불안하다. 난 이제 수익이 벌써 뭐 한 200% 300% 난 종목들도 있는데 그러면 팔아야지.
0: 됐다. 먹을 만큼 먹었다.
2: 그러고 근데 야 불안한데 어떻게 사? 안 산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드카 걸린다라는 것은 거래가 많이 돼서 거래가 된다라기보다는 극단적인 심리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팔자가 사라지거나 사자가 사라졌을 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만 팔자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사자도 지금 만 포인트 간다라면 공격적으로 사게 되고 팔자도 공격적으로 팔게 된다라는 것들이고 두 번째로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지수가 8,900에서 지금 오늘 7,400인데 네. 이게 1,500포인트나 변동성을 보였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퍼센테이지가 17% 움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3월 달에 6,300에서 5,000까지 밀렸었거든요. 전쟁이 네. 터졌을 때 20% 밀린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부장님도 뭐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하면 최소한 20에서 30% 정도를 이제 조정이라고 보거든요.
0: 네.
2: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지수가 1,500포인트가 변동성이 생기니까 야 이거 굉장히 큰 변동성이다. 경험해 보지 못한 변동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룸이 좀 열려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룸이 좀 열려있다라고 봐야 돼. 그렇다고 해서 7천이 깨지느냐 그건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예. 조금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거죠. 5천에서 8천 올라올 때는 대략 한 60% 정도 올라온 거죠. 네. 5천에서 8천 올라온 건 60%인데 8천에서 만 가면 몇 프로 올라간 걸까요? 대략 한 20% 정도예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게 꼭 변동성이 끝났다라고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건 또 이제 나중 문제인데 이러면 이제 또 얘기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일단 지금 변동성만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열려 있을 수 있겠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만을 간다, 얼마를 조정을 받는다, 얼마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수치상으로 계산해보고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수치로 계산해보시면 펀드매니저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펀드매니저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0: 네네.
2: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단순하게 만 간다, 12,000 간다 무슨 갬블러들 게임하듯이 받고

0: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1: 뭐 지금까지는 그랬죠.
0: 지금까지 네. 그랬어. 지금까지 통용됐다라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계산 하에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조금 전에 그러면 극심한 공포 속에 7천 초반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부장님도 동의하세요?
2: 저도 이번 주 월요일자 자료를 쓰면서 예. 7천에서 7,500이 굉장히 중요한 지수대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7천이라고 한다면 선행 PR이 7배가 안 돼요. 6배 예. 중반 수준입니다.
1: 다시 저평가로 내려가는 겁니까?
2: 뭐 저평가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정도인데 왜냐면은 코로나 때 선행 PR 저점이 7.5배였어요. 코로나 때가.
1: 예예 예.
2: 네, 지금 7배가 7,400입니다. 오늘 딱 지키고 있는 선이 7,400인데 그게 딱 네. 7배 수준이에요. 그 밑으로 가면 6배 수준이거든요. 예. 그거는 금융위기 이후 보지 못했던 레벨입니다. 그리고 7천이라고 한다면 3월 말에서 5월 말까지 올라온 거의 절반 정도를 되돌린 수준이라서 그러니까 상승폭 그러니까 3월 말에서 5월 말까지 69%가 올랐거든요.
1: 네네. 네.
2: 69%가 올랐어요. 거기를 절반 정도 되돌린 50% 되돌림 수준이라서 저는 7천선이면 굉장히 매력적인 레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1: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PER 이런 걸로 계산했을 때 네. 너무 싸졌다라는 네. 건 맞는데 심리상
2: 그쵸.
1: 지금 뭐 이렇게 9천 가까이 갔다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싼 거야 적정 레벨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마음은 들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게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2: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금 변동성이 극심한 거죠. 네,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은 보여지는 것들이 명확한데
1: 네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수급을 자극하고 수급이 변동성을 자극하다 보니까 그게 다시 심리로 영향을 미치는
1: 네.
2: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라는 거죠.
1: 제일 안 좋을 때가 되어버렸네요.
2: 예.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이 악순환의 고리가 빠진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인가? 이번 주가 제일 극심하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밤에 PPI 발표되고
1: 네.
2: 자 그리고 오늘이 쿼드러플 리칭데이예요.
1: 네.
2: 그리고 내일은
1: 스페이스X,
2: 네. 네. 스페이스X 상장이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 변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다음 주는 18일 FOMC가 있고
1: 네.
2: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프리어닝 시즌은 들어가죠.
1: 네네.
2: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전형적인 실적 장세로 보고 있어서 이번 주 길게는 다음 주 FMC까지만 지나면 시장은 다시금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일단 이번 주만 좀 버티면 네. 상황은 네. 나아질 것이다. 네.
0: 또 다른 이제 긍정적인 그 상황들을 놓고 보면
1: 예.
0: 일단 수요가 너무 탄탄하다는 네. 겁니다. 거기에 탁감이 안 빠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최근에 이제 반대매가 나간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되는 것이 미수 반대매매가 나가는 거거든요.
1: 네. 그
0: 미수 반대매매는 3일 동안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극심하게 이제 어떻게 배팅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한번 빠질 때 잘 사면 이틀 내에 좀 잘 팔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이죠. 거기에 이제 두 배짜리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이런 것들에 또 대거 자금 몰리는 건데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런 자금들이 조금 지금 변동성을 키우는데 이런 자금들이 좀 다치고 있거든요.
1: 네네.
0: 이런 자금들이 조금 잦아들고 나면 네. 더군다나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레버리지 일으키면 안 되겠구나 그런 어떤 교훈을 얻고 나면 시장은 다시 레버리지 없이 안정적으로 가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레벨단이 신용 레버리지까지 거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용 매매가 36조인데 신용 매매는 뭐 한 6,500, 6,000이 깨져야 들어서지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단기간에 어떻게 네. 주식 투자를 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변동성이고 요게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상황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FOMC 이런 금리 결정 이후에 조금 잦아들면 6월 말이면 저는 시장이 편할 가능성도 있겠다. 수급상으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안 그래도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약간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른바 비투자금들이 와장창 네. 들어오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네. 감지된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아직 비투개미까지는 데미지가 안 왔다는 네. 이야기인 거예요?
2: 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 또 제가 기자분들한테 매번 받는 질문인데
1: 네.
2: 지금 신용잔고가 사상 최대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1: 그렇죠.
2: 근데 이 비유를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총 자산이 1억인데 네. 대출이 1천만 원이에요.
1: 네.
2: 근데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산이 10억이 된데 대출이 3천만 원이 됐어요. 더 위험해졌나요?
1: 아니 훨씬 안전해졌죠.
2: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야, 너 대출 3배 늘었으니까 좀 있으면 망할 거야라고 말하는
1: 정량적으로 것 늘기만 했으니까.
2: 네.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를 보면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아요. 비율적으로 네. 본다면. 그래서 저는 뭐 말씀하셨듯이 신용잔고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1: 네.
2: 변동성이 급심해지겠죠. 그런데 이전보다는 시장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 그렇다면 신용장고까지 건드려갖고 정말 이 B2 개미지까지 타격을 받는 점은 어느 점 정도입니까?
2: 저도 이제 7천이 깨지고 내려가서 6,500, 예. 6천 막 이렇게 가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1: 예, 예.
2: 그러니까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겠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극심해진 부분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올라올 때 쏠림이 너무 심했어요. 쏠림이 너무 심했어요.
1: 그러니까 네, 그렇죠.
2: 제가 몇 주 동안 자료를 쓰면서 이 쏠림 현상에 따른 반작용은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반작용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 아.
2: 이런 단기적으로 쏠리면서 ADR이 50% 밑으로 내려갔던 흐름들까지 반영해서 본다면 그것만 좀 정리되면은 뭐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희망 섞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2: 네.
1: 자 이거랑 별개로요. 어찌됐든 지금 B2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2: 네.
1: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있을 때마다 B2로 들어오시는 분들 어떤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일단 지금은 네. B2를는 뭐 우리가 이제 미수매매라든지 네. 레버리지 ETF는 이게 그 변동성에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고 계신 게 추세가 확실할 때
2: 네.
0: 추세가 확실할 때 상승 추세가 됐던
1: 네.
0: 우리가 이제 단일 종목 ETF는 하방도 할 수 있으니까 하락 추세가 됐던 추세가 확실할 때 들어갔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거기 동전 홀짝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1: 네.
0: 확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미수를 안 하고 그냥 신용으로 샀는데 언론에서 반대매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좀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줄이는 방법도 우리가 이제 또 줄이라 그러면 그러면 난 삼성전자를 지금 사놨는데 이걸 다 팔라는 얘기냐?
1: 정리해야 되냐?
0: 네. 이건 아니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내 돈 1,000만 원에 증권사에서 1,000만 원을 빌려서 샀다라면 한 500만 원치 파는 거죠. 지금 어차피 이 구간일 테니까
1: 네.
0: 500만 원치 팔아서 그러면 빚이 500만 원 줄어드는 네. 거고요. 근데 난 삼성전자 알아서 안 팔고 싶어라고 한다라면 뭐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다른 종목 갖고 있는 걸 팔아가지고 현금 상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테크니컬한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를 좀 줄이시겠다 어렵다라면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1: 네.
0: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좀 줄여놓으면 마음이 좀 안심이 되죠. 그렇게도 빚을 좀 줄여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 상담 창구에 물어보면 됩니까?
2: 네, 그런 분들은 자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거의 상담 직원들도 나름대로의
1: 네.
2: 그런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2: B2는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딱 맞아요.
1: 그러니까 네네.
2: 레버리지를 장기 투자라는 건 아닙니다. 아, 짧게 명확한 추세가 방향성이 명확할 때
1: 네.
2: 짧게 하고 나오는 거지
1: 네.
2: 지금 뭐 조금 길게 가지고 가면 레버리지라는 특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스터디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매매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B2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반도체 이야기는 2부에서 할 테니까요. 반도체 외에 다른 종목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요즘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요. ETF 한도도 꽉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에서 삼성전기 240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셨네요. 네.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매력적입니까?
2: 저희 박광호 부장님이 예. 자료 쓰셨는데 한참 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계시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은 저희는 실적 장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2: 실적 장세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밸류 부담도 조금 톤다운되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오게 된다면 진짜로 실적 좋은 애들이 또 올라갈 거거든요.
1: 네.
2: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반등을 하는 애들을 사야 되냐, 지금 조정을 받는 애들을 사야 되냐.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한다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1: 네.
2: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는 애들이 주도주고요.
1: 네.
2: 올라갈 때 가만히 있다가 조정받을 때 혼자 튀는 종목들은 대안주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7,500이 깨진 상황에서
1: 네.
2: 7,000포인트 초반까지고 갈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매도 실익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잘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 많이 받는 친구들을 좀
1: 네.
2: 담아놓으시는 게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실적 장세 말씀을 해주셨는데
2: 네.
1: 지금 삼성전기 PER이 170배 이상
2: 네.
1: 괜찮은 거 맞아요? 진짜?
2: 좀 과열이긴 하죠.
1: 네.
2: 그런데 아마 2분기 실적 시즌 통해서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한 번에 끝나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1: 네네네.
2: 그러니까 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시장이나 방향성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1: 나,
2: 아. 네.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 별로 없어요. 네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1: 횡보로 가는 네. 겁니까 그러면?
2: 고점을 만들면서 예. 추세가 바뀌는 거지 바로 하락 추세로 가는 게 별로 없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지금 각국의

0: 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니라는 거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막 너무 무서워요, 심장이 쫄려요 이러면서도 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에요. 뭐 야수가 따로 없어. 네. 이럴 때 조언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래요?
2: 상대평가를 하지 말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뭐 옆에서 뭐 진짜 확인되지 않은 네. 뭐 몇 배를 벌었대더라. 네. 누구는 뭐 이번에 내가 뭐 한대더라. 뭐 그런 얘기가 들린다라는 것은 정말 언론에 공개되는 얘기들은 특이하니까 언론에 공개되는
1: 맞습니다.
2: 거고
1: 극단적인 사례죠.
2: 극단적인 상황이지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거죠. 뭐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내가 한 50% 80%밖에 못 벌었다라고 한다라면 네. 내가 왜 이랬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또 나름대로 50% 80% 벌으면 칭찬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꾸준히 벌면 되는 거지. 자신을 칭찬해 줘야 다음에 잘 된다라는 거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한번 뛰어들을까? 라고 하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요즘 그 영화 때문에 그 저기 뭐지 영월이 굉장히 여행지로 뜬답니다.
1: 영월.
2: 영월이 영월 여행지로 이제 뜬답니다. 네. 그 단종묘 있는 데 가면 그래서 이제 뜬대는데 저는 거기 굉장히 좀 좋아해요. 새벽 드라이브도 좀 가끔 네. 가고 그러면 사람 없을 때 가서 즐겼는데 지금 가면 3시간 줄 서야 된대요. 그거 뭐 잠깐 보려고 3시간 줄 서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3시간 줄 서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음 기회 또 다른 장소를 찾아서 또 다른 종목들이 나타날 테니까 네. 좀 여유를 갖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도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주식 투자하려면 좀 약간의 심리적인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워워워 네. 그리고 상대평가하지 말자. 절대평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포모는 확실히 폐가망신의 주식이라 생각도 들고요. 네. 또 다른 종목을 찾아서 2부에서 두 분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네, 잠시 쉬었다가 두 분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글로벌 증시에는 초대형 이벤트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이것이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급을 다 꼬이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기업의 IPO에 약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5조 원, 어마어마하네. 이런 투자 수요가 몰렸는데 당초 계획한 규모의 4배에 달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초대형 IPO가 될 거란 전망인데요. 이미 국내 시장에서도 우주나 항공 이름이 붙은 ETF가 불티나게 팔렸다가 좀 안 좋다가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의 상장일이 12일이죠. 국내에서는 이 거래일이 지난 16일에 매매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스페이스X, 2번 스타벅스, 1번 스페이스X.

X, 2번은 스타벅스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탱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LB7업,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스페이스X, 2번은 스타벅스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제 이야기는 많이 줄이고요. 두 분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심한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봐야 될 업종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장님?
1: 반도체죠. 반도체죠. 제가 작년 5월, 6월 달부터 반도체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부터 저는 계속 반도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뭐 지도자가 교체된다라고 하지만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상승 추세가 끝날 때까지 그 상승 추세의 고점은 주도주가 만들어줍니다.
0: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반도체니까. 네. 코스피의 고점까지는 반도체가 가는 거다.
1: 간다. 예, 아. 반도체가 간다. 만약에 반도체가 꺾이고 주도주가 교체된다. 그러면 추세가 끝난 겁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필수품은 반도체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AI 밸류체인 관련주 뭐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쪽들,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들은 꾸준히 봐야 된다. 최근 조정을 좀 많이 받긴 했지만 너무 많이 오르는데 따른 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런 조정을 거친 뒤에는 또 이 업종들의 종목들이 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3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시장을 끌어왔던 업종 종목들을 지금 레벨에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0: 역시 반도체. 소장님.
2: 우리가 이제 반도체, 저도 반도체인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어디까지 이제 얘기하면 반도체 이제 펀드멘탈을 지금 얘기하는 것도 얘기 네. 더 추측하여 드릴 말씀도 아니고 올해 반도체가 둘이 한 삼성자이언츠가 500조 내년에 600조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0: 네.
2: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죠. 천만 원이 생기면 삼성전자 살래 코스닥 살래. 그러면 제가 요즘 최근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하면 거의 한 두 분 봤어요. 코스닥 사겠다라는 네. 두 분 네. 받고 나머지 10명이 넘는 분들이 다 반도체를 사겠다라는 거죠. 이 기조가 바뀔 때까지는 시장에 있어서 반도체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30만 원 하회하고 하이닉스가 200만 원 하회하면 이제는 좀 싸다라는 느낌들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더 우리가 삼성전자를 50만 원까지 본다라면 룸이 좀 열려있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질문을 좀 많이 하고 다녀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뀔 겁니다.
0: 네.
2: 바뀌는 순간이 분명 올 겁니다. 이젠 코스닥이 좀 싸 보이는데
0: 네네.
2: 코스닥을 좀 사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때 반도체가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뭐 물론 인간 지표가 다 맞는 것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이 대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다들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삼성전자를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강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0: 저 역시 반도체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그런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1: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진화시키면 앞서 부장님도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AI 모멘텀으로 가면 지금 이제 조금 약간의 밸류 논란이 있으면 조금 싸진 것은 뭐죠? 전력 인프라가 좀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잠깐 들어주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 이게 다 AI 모멘텀이거든요. 그리고 또 삼성전기도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판 관련주도 AI 모멘텀이고 이런 것들로 확장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주도군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주도군은 확실한데 이 비주도주군 여기에 속하지 않은 업종들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걸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면 꼭 반도체 아니더라도 나는 반도체가 많아. 근데 또 돈이 좀 들어와서 뭘 사겠다. 그럼 전력 인프라 사신다든지 신재생 뭐 이런 것들로 넓혀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 군에 속한 데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ADR 8월 상장 전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는 보통 수급 변수나 이런 것들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요인이지 이게 방향성을 바꾸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레버리지 ETF 나왔을 때도 뭐 어마어마하게 뭐 좋다라고 했지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는 됐겠지만 큰 변화의 트리거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뭐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저희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생각보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수출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도 잘했는데 반도체 이외의 산업들도 꽤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분기 실적 시즌 도래하게 된다면 말씀하셨던 반도체와 AI 관련된 종목군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수출 관련된 종목들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29만 원대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200만 원대 초반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요거 목표 주가는 요즘 어느 정도로 많이 보나요 시장에서는?
1: 지금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각 증권사에서 5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80만 원을 제시한 뭐 외국계 증권사도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 나온 김에 이 목표 주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는 이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80만 원 불렀는데서는 하이닉스가 좀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나라 BNK에서 130만 원 불렀다가 지금 이제 조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400만 원이 아니냐 뭐 단일 종목이냐 아니냐 뭐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지금 뜬금없이 왜 목표 주가와 어떤 뭐 고민거리를 얘기하냐라는 건데 20만 원 30만 원 가면 50% 오른 겁니다.
0: 그렇죠.
1: 근데 30만 원 40만 원 가면 30% 오른 겁니다. 40만 원 50만 원 가면 20% 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40만 원 넘어서서 45만 원, 특히 45만 원이 10% 먹자고 과연 누가 들어올까? 주식이라는 게 누가 사줘야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40만 원 넘어가면 50만 원 생각하시고 조금 고민을 이제 들어가야 될 시점이다. 매도 고민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는 뭐 앞으로 뭐 이익을 600조, 700조 번다며 맞습니다. 저는 그거에 되는 건데 그리고 PER이 낮은 것도 사실 10배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이라는 가격.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종합개미운동 때도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고 그랬잖아요. 얼마에 꺾였죠? 9만 원에 꺾였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야구 경기 끝날 때 나오는 것보다 한 8회나 9회 초에 나와야 안 밀리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40만 원 넘었으면 한번 고민해 보십사.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참고만 해라.
2: 네. 저도 에너지스트로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요즘 많이 달면서 목표 주가랑 코스피 타겟은 큰 의미 없다. 그 정도 근처 가면은 더 들고 갈지 여기서 멈출지 고민하는 분기점 정도로 생각해달라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작년 12월 달에 전자 목표 주가가 15만 원이었어요.
0: 맞아요. 네네.
2: 네.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언제까지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0: 네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에 가까이 왔다 그래도 이게 밀려 올라가는 힘이 있냐 없냐
2: 맞습니다.
0: 이거
2: 맞습니다.
0: 어떻게 봐야 돼요?
2: 저희는 8월 말 9월 초까지 그러니까 8월 달까지는 그냥 가도 된다. 좀 상단을 열어놓고 목표 주가에 대한 그리고 코스피 타겟에 대한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좀 상단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데 8월 말 9월 초냐면 저희가 좀 코스피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 때 많은 분들이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주가는 보통 방향성보다는 모멘텀에 좀 더 예민해요. 그리고 방향성보다는 이 상승의 기울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대로.
0: 아, 네.
2: 그렇죠. 근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잖아요. 폭등할 때는 이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라는 기대가 들어오면서 이게 네. 폭등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상승의 기울기가 둔화된다라고 하면 다시 제자리로 주가는 가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제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하는 시점은 저희는 8월 말 9월 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0: 네.
2: 그리고 또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0: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저는 조금 걱정을 하는 거는 케빈 허시의 가장 통화 정책에서 화두는 대체 대조표, 그러니까 연준이 갖고 있는 유동성을 어떻게 할 거냐. 케빈 허시는 계속 주장하는 게 이게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잭슨홀 미팅에서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1: 정말 줄어드는 거니까 증시에는 타격이 될
0: 타격이 될
1: 것이다.
0: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8월 말 9월 초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고,
1: 예.
0: 8월 말에는 이제 반도체 이익 모멘텀이 정점을 통과하는지, 예. 그리고 케빈 허시가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확인하시고 좀더 끌고 갈지, 아니 여기서 좀
1: 네.
0: 천천히 줄일지 좀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8월, 9월
0: 네.
1: 어떤 시점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 더 살펴봐야 될게 AI 관련주인데 피지컬 AI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른바 젠슨 황의 깐부주 이런 네이버, LG전자 잘 가더니 그냥 제자리로 가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2: 이게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러니까 이제
1: 네.
2: 1차 깐부회동 때는 깐부회동 끝나고 주가가 올랐어요.
1: 네.
2: 근데 이제 2차는 이제 미리 선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참뭐 저도 방송하면서 그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죄송합니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시구한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었던 그런 어떤
1: 네.
2: 조금 약간의 좀 그런
1: 맞아요.
2: 해프닝도 좀
1: 네.
2: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젠슨 황이 와가지고 각 기업들하고 얘기했는데 뭐하고 갔네요? 갔나요?
0: 그렇죠.
2: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1: 맞아요. 별로
2: 실질.
1: 뭐 보도도 막 처음에 난리 치다가 좀 많이 김 빠져서 나갔어요.
2: 그러니까 1차 깐부회동 때는 그래도 25만 장 GPU를 저기 주겠다라는 얘기가
0: 맞습니다.
2: 있었고, 그리고 각 기업들이 이제 오토에바가 5만 장, 뭐 네이버 뭐 5만 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됐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1: K 젠슨만 남았어요.
2: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뭐 예능 찍고 가고 뭐 이거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그 무슨 뭐 연예인처럼 행동하고 이제 쫙 휩쓸고 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보다는 여기에 이제 조금 물려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금리 얘기가 나오면 그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은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인데, 오늘 저는 좀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게 현대차의 하락입니다. 현대차가 이제 밑꼬리를 달긴 다행히 달았어요. 밑꼬리를 달긴 하는데 아침에 한 6%대까지 맥없이 밀려버렸거든요. 그리고 로봇주들이 밀리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거는 깐부회동과 상관없는 주식인데, 특히 로봇주들 같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밀리면 이런 거죠. 앞서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너 1,000만 원 있으면 삼성전자 살래? LG전자 살래? 그러면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또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좌에 LG전자가 없으면 지금 사시겠습니까?
1: 아니요.
2: 그러면서 LG전자가 못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매도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 네.
2: 조금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올랐었던 부분들,
1: 네.
2: 실적이 없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7월로 가면 프리어닝 시즌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실적만 볼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적이 안 나오게 되는 주식들은 또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언제 올라갈까요? 젠슨이 또 와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 이벤트에 따라서 주식을 산다라는 것이 어떤 뭐 근거가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아니 근데 네이버나 LG전자는 이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2: 네.
1: 돼요. LG전자 40만 원 갔을 때 다들 아 이건 아니다. 다들 그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왜 그래요? 현대차 지금 60만 원 깨져가지고 지금 57만 대까지 내려섰거든요. 얘들은 보여주는 게 있는데도 왜 그러는 거예요?
0: 많이 올라왔으니까 일단 되돌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 예예.
0: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차를 뺀 나머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이제 실적 지금 가까워지면 그런 것들에 대한 꼼꼼한 검증 과정이 거칠 텐데, 일단은 저는 뭐 전반적으로 좀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1: 네.
0: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미국 AI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수익성, 실적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2분기 실적 시즌도 그런 부분들이 좀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딱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부터 말했던 거는 젠슨황 관련주는 기대감은 충분히 선반영됐다. 이제 올라가려면 실질적인 계약이나 MOU나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 보고 있고, 자동차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1: 그렇죠.
0: 네.
1: 예.
0: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PR 10배, PBR 1000배
1: 네.
0: 이상을 와서 정상화된 수준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봇 관련된 테마 이슈가 더 세게 들어오냐 마냐의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쪽들에서의 가시성 있는 뭐 변화라든지.
1: 정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0: 네.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동차도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적은 별로 없어요.
1: 네네.
0: 싸다 플러스 로봇이다. 이걸로 왔는데 그렇죠. 네. 이제 밸류에이션 정상화는 어느 정도 됐다? 더 뭐가 있을까라는 검증하는 구간으로 들어와 있어서 조금 이런 변화가 좀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누가 뭘 보여주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오지 않는 그런 종목은 웬만하면 잘 안 보시는 게 네, 다른 종목 섹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이전에 끌어갔던 거는 조선, 방산, 전력 이런 쪽이잖아요. 이쪽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2: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예. 우리가 한때는 되게 미인이었습니다.
1: 예.
2: 이게 작년 올 초까지 몇 프로 올랐는지 아십니까 바닥에서?
1: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만 알고 있습니다.
2: 500%가 넘게 올랐습니다.
1: 아 진짜요?
2: 네, 500%가 넘게 올랐고요. 그런데 지금 IT는 지금 몇 프로 올랐는지 아십니까?
1: 왜
2: 한 저희... 380%밖에 안 올랐어요. 네. 삼성전자는.
1: 네.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랐던 거예요.
1: 네.
2: 이거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조방원이라는 게 어쨌든 이게 그 정도 올랐던 인기였었던 주식인데 네. 지금 좀 사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이제 돌고 도는 인기 이런 분들인데 근데 저는 뭐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원전을 제외하고 나면 네. 원전은 좀 고민입니다.
1: 아, 원전 아니에요?
2: 네, 원전이 조방원이었으니까
1: 네.
2: 조방전으로 저는 바꾼 거 전력 인프라로.
1: 네.
2: 조방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금은 조정을 받으면 포트폴리오상에서 한 1, 20%는 있어야 된다.
1: 네.
2: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자, 방산, 조선 이런 쪽은 앞으로도 실제 계속 좋게 나올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그건 좋은데 원전은 왜 빼야 돼요?
0: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정책 기대였는데
1: 네.
0: 그게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되고 얼마나 빠르게 돈으로 이익으로 잡힐까라는 부분들은 좀 고민스럽다는 거죠.
1: 아, 그걸 알 수가 없다.
0: 네. 네. 뭐 SMR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미국 원전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긴 한데 기대감 많이 앞서갔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SMR 어디다 설치할까요?
1: 뭐 일단은 아직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0: 아무것도 없잖아요.
1: 네.
0: 근데 그 기대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더 아까도 네. 똑같은 말씀인데 정책 기대로 올라왔으면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1: 아,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네요.
0: 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그 기대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좀 기대가 앞서갔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랑 같이 주식 얘기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야 원전 기대는 이렇게 높은데 왜 ESS는 올라오고 있는데 왜 아무도 기대를 안 하지? 막 이런 말할 정도로 기대감이 너무 앞서갔다라는 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원전을 뭐 길게 보면 좋겠죠.
1: 네.
0: 길게 보면 좋겠는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의심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갈 거야라는 기대가 아직은 아닌가 봐라고 하면은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선, 방산, 전력으로 약간 바꾸는 걸로. 방산은 계속 괜찮을 거죠?
2: 방산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중동 이슈랑 상관없이 갈 것이다.
1: 네.
2: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수주 모멘텀이 쌓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글로벌 각국의 GDP 5% 하라고 이제 방위비 늘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2: 아마 중동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뒀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울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더 오히려 글로벌 각국들에 대해서 안보에 대한 부분들을 압박을 할 수도 있겠다. 이건
1: 네.
2: 이제 내러티브인데. 그래서 나는 우리 그 세계 경찰 입장에서 우리 비용, 우리 젊은이들을 뺐다. 뭐 이런 것들로도 치적으로 삼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천궁투가 실질적인 모습들을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네. 또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저기 태국 캄보디아 있을 때 또 T-50 우리 경비행기가 또 주력으로 네. 또 사용이 되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성비하고 판매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 저희가 퀴즈로도 내드렸는데 네. 최대 관심사긴 관심사잖아요. 이게 여기만 관심사가 아니라 다른 종목들까지 뭐 ETF 이런 것도 열풍이 불었다가 좀 조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5% 넘게 빠지고 있네요. 스페이스X를 사도 되나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스페이스X 관련해서 항공우주 ETF 이런 것도 사도 되나 좀 궁금하거든요.
0: 아, 당분간은 둘 다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과열입니까?
0: 약간 과열 양상도 짙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예. 있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와 항공우주 다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스페이스X로 자금이 몰리려면 여기서 돈을 빼겠죠.
1: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 떨어지고 있어요.
0: 네.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열풍이 부는 네. 흐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센 흐름들이 나왔다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많아요. 보통
1: 예.
0: IPO 한 다음에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너무 관심에 집중된 거는 한 발 비껴나 있자. 그러니까 너무 뜨거울 때 가까이 다가가면 화상을 입잖아요.
1: 네네네.
0: 조금 한 발 물러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1: 나중에 또 기회는 있는 겁니까?
0: 기회는 있겠죠. 네. 네,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달려들 때는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 주식 영재반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미쳤다.
4: 미쳤다. 와,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와, 와, 진짜.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목소리)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스페이스 X였습니다. 6344번, 1711번, 3769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2번 쓰시는 분, 오락가락하는 증시 속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참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투를 하지 말고 자기 돈으로 여유 돈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들 증시의 오랜 격언이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낙폭은 많이 줄이고는 있어요. 코스피가 한 1.4% 정도 하락해서 7600선으로 낙폭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 555 하나 쓰시는 분 스페이스X 기대됩니다. 저는 소수 투자로 깔짝 발 담그려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죠. 너무 급하게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신중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740번 쓰시는 분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 7천을 깨진다고 봐야 하지 않을지라고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특히 지금 주도주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 기 때문에 너무 비관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계속 비투를 하는 것처럼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지만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 시점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5: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대전, 대구 16도, 서울 17도로 시작했는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부산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릅니다. 초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소나기 지나고 나면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타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수분기점 부근 1차로 쪽에 시설물 보수공사하다 보니까 부근 통과하는 데 좀 밀리고 있습니다. 군자교부터 성수분기점 쪽으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강변북로는 구리 가는 길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1차로 쪽에 사고가 방금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분도 도로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가실 때 더욱더 잘 보셔야겠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 고속화도로는 복정사거리에서 탄천 1교까지 속도 줄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외곽으로는 오산에서 남사까지 더딥니다. 그리고 천안호두유기소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0: 지금 선관위 얘기 계속해야 될 텐데 선관위 부실과 관련해서 애초에 지금 투표용지를 투표인들 그러니까 그 60%를 투표용지로 50%로 내린 부분
1: 네,
0: 이
1: 네.
0: 부분도 선관위 안에서 뭐 한 명이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고요. 그마저도 50%를 넘겨서 준 곳도 있고 그보다 적게 준 곳도 네. 있고 이것도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그러니까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요.
2: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1: 이번에
2: 대변인입니다.
1: 투표 용지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서 각 지역 선관위 사무까지 다 보는 것은 아니니까
0: 예.
1: 그냥 느슨하게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는 겁니다. 사전 투표와 별도로 이 전체의 투표 인수의 한 50% 정도에서 알아서 재량껏 이제 투표 용지를 확보해 두라는 취지인데 그 50%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는 곳들이 있고 더더군다나 투표 용지도 다 이게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산은 투표 용지를 훨씬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 출력해야 되는 것으로 돈은 받아놓고 거기에 한 절반 정도만 출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부분이 외부 견제도 받지 않고 통제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 선관위의 폐쇄적인 조직으로 인해서 이런 허술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책임 소재인지 수기는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졌는지 논의는 그런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게 다 모호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주권자가 참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절차인데 거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도 없이 지금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 그러니까 강제 수사까지 돌입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선관위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정파와 진영을 떠나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예.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도 계속 나오는 이런 부실 정황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1,104표가 전산이 잘못 기입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많은 여론에서는 또 전산에 잘못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은 전산에 다르게 입력하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 아니냐. 이거는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일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4: 이 부분은요. 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 이민찬
4: 나의 시간을
2: 국민의
4: 내서
2: 미디어 나의 특위 부위원장입니다.
4: 투표를 갔어요.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용지 안에 넣었어요. 그런데 선관위 직원 실무자의 실수로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지역에 1, 2, 3 투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3 투표소예요. 3 투표소에 투표록을 기록하는 서류가 있는데 겉지에는 3투표소라고 쓰고 내지에는 1투표소라고 잘못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입력하는 직원은 아 이게 1투표소구나 하고 1투표소 입력하는 칸에다가 3투표소의 결과를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는요. 당일날 바로 잡혔어야 합니다. 왜냐? 3투표소에 입력된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야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가 다른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 개표 참관인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개표 참관인들은 다 참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력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이 문제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입력하는 사람이 그냥 다른 마음을 먹고 잘못 입력을 하면 결과가 바뀔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요. 선관위의 해명입니다. 해당 선관위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결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결과에는 지장이 없어요. 대세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선거 결과 크게 변동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 선관위 지금 한 명의 실수로 전체 선거가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선관위 해명이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저는 이 선관위 전반의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문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그 투표권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후보한테도 통보가 좀 뒤늦게
1: 그렇습니다.
0: 아예 안 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1: 그러니까요. 네. 내부 전산 오류는 바로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뭐 개표 결과나 거기에 반영하지 않고 문제 없다. 이게 당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1,104표가 날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1투표소에 1,104표 라고 기재를 해놨는데 이게 속지랑 다르게 기재가 돼서 1투표소에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걸 기재해야 되는 사람이 이게 정정본이 왔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종전에 있었던 1,104분이 투표한 그것을 통째로 날리고 3투표소 그러니까 1투표소라고 기재됐던 994표를 기재를 한 겁니다.
0: 네.
1: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통째로 사라진다는 거. 제가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단순히 용지를 적게 뽑았네 많이 뽑았네 문제가 아니라

0: 이미 참정권을 행사한 주권자의 뜻을 왜곡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후 절차는 제대로 했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 주셨다시피 그러면 그 교육감 물론 승패에는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고지나 안내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규정이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전례가 없다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투표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선관위 정말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어제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의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이 그 인천시장 그리고 전남 광주 지역에서 동일 득표수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생중계 방식의 재개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쌓아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이 재개표 문제는 사법적 영역에 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선거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 허가해야지만 이게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보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진상규명위가 내놓은 이 입장은 굉장히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요 이렇게 1, 2위 후보자의 득표수가 여러 지역이 동일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관위가 해명이 많은 국민들이 신뢰를 했어요. 우연히 발생했다는 그 해명이 아 그럴 수 있겠다 우연의 일치겠구나 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니 선관위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런 우연이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반복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우연의 일치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정말 생중계하는 재개표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선관위 절차를 바꿔나가고 국민에게 다시 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선관위가 제대로 과연 이행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 그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지점들이 많다고 봅니다.
3: 예, 이러한 어떤 부실 관리와 관련해서 2030 세대의 분노도 더욱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국선언한 대학이 16개 대학에서 벌써 시국선언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젊은 세대의 보수화, 진보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정에 대한 분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0: 맞습니다.
3: 하거든요.
0: 그 현장에 나오신 분들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특히 2030, 내 권리가, 내 권한이, 내 참정권이 완전히 왜곡되고 침범당했다라는 분노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엄숙히 새겨야 되는데 다만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들이 있습니다. 예. 좀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 주셨다시피 2030이 주축이다 보니까 지금 뭐 기말고사 기간이다. 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좀 그 빠지신 분들의 그 빈자리에 또 부정선거론자들이 어떻게 보면 침입하고 침투한달까요? 그럼 이건 민의를 왜곡하는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는 부정선거라기보다 부정선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러 의도를 갖고 고의하고 왜곡하고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남은 투표용지에 별도로 기표라고 이런 거의 망상에 가까운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과는 별도로 건강한 목소리를 이 정부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새겨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걸 지나치게 정쟁화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사태를 해결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예. 오늘 국회 본회의에 또 국조 요구서가 보고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선거 결과를 놓고 책임론에 휩싸인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을 두고 종일 논란인데요. 배경과 진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듣고 오시죠.
4: 야당이 야당다울 때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야당다울 때 국민은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6: 정청래 대표를 불러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5: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뭐 그거요, 그게 모르겠죠. 예.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 확대해서 가는 건 좀 그렇고 예. 정치인의 그 정권도 짧지 않나요? 정치인도 떨어지면 예. 끝 아닙니까? 아이고. 개별 정치인의 그 과정은 짧지만 예. 민심과 예. 그 우리 천심은 예. 저기 영원하다 그런 개념이고 예. 이것을 가지고 저는 뭐 대통령과 예. 생각이 틀려서 그렇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7: 여당 대표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통령과 원내 부대표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그 길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 어떤 그 민심의 그 중요성, 민심을 보고 어떤 정치가 운영돼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8: 네.
7: 설마 뭐 대통령 네. 또 그리고 뭐 현 정부를 상대로 그걸 겨냥해서 그런 말씀을 했을 거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1: 민주당 대변인께 먼저 여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외부에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얼마 남지 않았다. 네. 굴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0: 네, 저도 선거 후에 그 첫 최고에 이제 들어갔고 비공개 때 이제 참여를 해서 어떤 맥락인지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최고의 공개 발언에서 방점을 찍은 건 대통령에 대해 말씀하신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겸허히 새기겠다는 겁니다. 당에서 1차적으로 아, 우리가 좋은 성적표를 받아 안았다라고 평가가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아쉽고 표 아픈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평가의 의견을 내놓았어요.
1: 네.
0: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받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정권은 짧지만 국민들의 어떤 그런 민의는 영원하다라는 취지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원론적인 차원입니다. 저희가 승리를 하든 뭘 하든 부족하든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는 거.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그리고 안팎에서는 이게 혹시 대통령에 대해서 메시지를 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으시는 해석들을 저도 들었는데
1: 예.
0: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가 대표 연임에 도전할 거라는 건 너무 명약관화 하잖아요. 그랬을 때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전략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미래와 직결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런 목소리보다는 성공을 바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구성원들 나아가서 당권 주자들 간의 의견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될 겁니다. 그럼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대안으로 당원들 평가를 받을지 거기에서 그 스펙트럼이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여러 당권 주자들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의 공통된 목소리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3: 발언만 봤을 때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발언 이후의 행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 이후에 이른바 이제 친청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새로 규합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9: 투표용 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과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여당 내 계파 갈등에 대해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10: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희 영표와 함께하시죠.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 예보돼 있어요. 특히 곳에 따라서는 벼락, 돌풍, 우박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다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7도 정도까지 오르겠어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오늘은 양산, 우산을 겸할 수 있는 양우산을 준비하시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지금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는요, 시위대가 여전히 있어서 그 출입을 좀 봉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핸드볼 경기장이 당시에 개표소로 쓰였던 장소인데요. 문제는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 직원들이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거의 다 마비됐다고 하거든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은 잠시 후에 오늘 김효신 노무사 연결하거든요. 이 문제를 좀 근로자의 시각에서 그 입장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벤 마르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여러 종류의 약을 함께 먹어야 할 때 이걸 정말 같이 먹어도 괜찮은지 걱정했던 분들 많으시죠. 특히 임신 중인데 내가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참 불안했던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DUR 정보팀의 신선미 팀장과 함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먼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저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약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약물 부작용과 같은 시판 후 안전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요. 중대한 부작용을 입은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취급관리, 그리고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소개해드릴 DUR 정보를 개발하는 것도 저희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0: 네. 약에 대한 안전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관리하는 곳이네요.
1: 예, 맞습니다.
0: 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고요. DUR 정보팀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DUR 정보를 이제 분석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DUR 정보가 뭔가요?
1: 네, DUR은 의약품 적정 사용을 뜻하는 Drug Utilization Review라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의약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정보를 사전에 알리고 약물 사용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이 DUR 정보는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인데요. 처방이나 조제 같은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환자 체질이나 상태에 따라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미리 확인하면 피할 수 있는 부작용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의약품 사용 시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0: DUR, 의약품 적정 사용을 의미하는 예. 말이네요. 의약품 적정 사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약을 여러 가지

0: 가지 종류의 약을 동시에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임신부 같은 경우는 이약 복용할 때도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데, 그럴 때 그런 게 궁금하면 이 DUR 정보를 참고하면 되겠네요.
1: 예, 맞습니다. 현재 이런 DUR 정보에는 다양하게 총 9가지 종류의 정보가 있는데요.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경용금기 정보는 이렇게 두 가지 약을 함께 사용했을 때 약물관, 약물간에 서로 영향을 줘서 약의 치료 효과가 변하거나 또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정 연령대 금기라는 정보도 있는데요. 이 정보는 소아와 같이 특정 나이대 환자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부작용과 같은 우려가 있는 성분을 말하고, 아까 말씀하신 임부금기 같은 경우도 임신부가 사용했을 때 태아나 태아에게 기형이나 태아독성과 같은 그런 유해가 나타날 수 있어서 임신 중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0: DUR 정보에는 총 9가지의 정보가 있는데
1: 예.
0: 그중에서 3가지 금기 정보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병용 금기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거고 특정 연령대 금기, 임부 금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례를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1: 네. 예로 이제 여드름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이소트레키노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태아의 기관 형성에 영향을 줘서 두개골이나 내신경 형성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형증과 같은 태아 기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약은 임신부가 복용해서는 안 되고요. 또 다른 예시로 이제 병용금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심바스타틴이라는 성분의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 무좀약 중 하나인 이제 이타라코나졸이라는 성분을 같이 먹게 되면 근육세포가 손상돼서 근육통이 나타나거나 심할 경우 근육 내 성분이 혈액으로 퍼져서 심장 기능에도 손상을 주는 횡문근 융혈증이라는 부작용 위험이 증가될 수 있어서 두 가지 약은 같이 사용하는 것이 피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0: 그러니까 이런 성분을 분석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보로 넣어 두셨다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말씀드리니까 되게 무섭네요. 평소에 약 먹고 이럴 때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었는데, 예. 의약품 사용할 때, 먹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정보들이고,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까요?
1: 네, 이외에도 더 말씀드린 6가지 주의 정보가 있는데요. 특정 용량이나 아니면 투여 기간에 주의가 필요한 정보인 용량 주의, 투여 기간 주의가 있고, 성분 이름은 달라도 약의 작용 방식이 비슷하거나 효능이 유사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효능군 중복주의도 있습니다. 또 신체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을 위한 노인주의, 또 수유 중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약이 전달돼서 주의가 필요한 수유부 주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약의 이제 적정한 효과를 위해서 임의로 쪼개거나 가로로 내면 안 되는 의약품을 알려주는 분할주의 정보도 있습니다.
0: 앞서 세 가지 먼저 알려주신 거는 금기 정보,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 정보가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 여섯 가지는 주의 정보네요. 주의해야 되는 사항.
1: 예, 그렇습니다.
0: 네, 정말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요. 주의 정보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효능군 중복주의, 노인주의, 수유부주의, 분할주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의 복용법. 또 소아, 노인, 임신부 등그 이제 특성 고려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정보가 나뉘어져 있는 건데요. 이런 정보는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제공이 되는 건가요?
1: 네, 이 정보는 저희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저희 한국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의약품안전원에서는 의약품의 이제 국내외 허가사항이나 임상지침, 관련 문헌 등 다양한 의약품 정보를 수집해서 검토하고 여러 분야의 의약학 분야 전문가 자문 의견을 수렴해서 DUR 정보의 안을 마련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이 DUR 정보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는 자문기구에서 최종 DUR 정보를 확정하고 이것을 이제 고시와 공고를 통해서 알립니다. 이 정보는 이제 신평원에서 운영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우리가 쉽게는 DUR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전산 시스템에 탑재돼서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이나 조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정보는 당연히 처방하고 조제하는 의사, 약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인들도 이런 정보를 볼 수가 있나요?
0: 네, 누구나 보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식약처에서 알리는 두 가지 문서로 의약품 경영금리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그리고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가 있고요. 이런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니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한국약품안전관리원의 누리집인 www.drugsafe.or.kr에서 DR 정보 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내가 먹는 약에 대해 어떤 정보가 있는지 조회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관련 정보 찾으실 수 있고, 혹시 거기 들어갔는데 뭐 약이 금기라던가 주의라던가 여기 해당한다라고 하셔서 혼자 알아서 뭐 중단하거나 이러시면 안될것 같고, 반드시 약사, 의사 선생님과 그 부분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DUR 정보팀의 신선미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부정행위나 커닝 하면 보통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손바닥이나 종이에 깨알같이 적은 쪽지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기술이 좋아진 건데요. 얼마 전 우리나라 토익시험장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응시자가 착용하고 있던 건 카메라와 마이크가 몰래 숨겨진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물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쓰고 시험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면 AI가 알아서 정답을 분석해 렌즈 위에 띄워준다는 겁니다. 감독관이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시험이 끝난 뒤 무효 처리했다는데요. 이제는 수능 시험에서도 이런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나 고민이라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무섭게 똑똑해진 커닝 도구. 겉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착용하는 이것과 똑같아서 AI 이것으로 불리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자, 2번 안경, 3번 안심, 4번 등심. 1번 모자, 2번 안경, 3번 안심, 4번 등심.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드디어 이런 날이 왔네요. 탐 크루즈가 영화에서 이런 거 쓰고 막 작전하고 하잖아요. 실제 그런 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걸 어디에 활용하느냐. 커닝할 때 이걸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토익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던 사람이 이거를 이용하여 커닝을 했는데요. 이거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면은 AI가 알아서 정답을 분석해서 띄워준답니다. 눈앞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 시험 볼때이 부정행위 어떻게 방지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의견 좀 보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답 보내시면서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이며, 그 대안으로 앞으로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모아주세요.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모자, 2번 안경, 3번 안심, 4번 등심 중에 정답이 있죠?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수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쏘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점 현명한 유감함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 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슈팅 마스크팩 세트, 독도배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899번님 반갑습니다. 배송 중에 설라생 잘 듣고 있다고 오늘도 화이팅 하라고 또 인사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8616번님, 범죄에 이용된다는 게 소름 끼치네요. AI가 주는 편리성만큼 아직 알지 못하는 위험성들이 계속 생기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유유. 커닝은 무효 처리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이거 그냥 단순히 무효만 시키면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얼마 전에 시험장에서 토익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던 사람이 이것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성적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렌즈 위에 AI가 알아서 정답을 분석해서 띄워준다는 겁니다. 1번 모자, 2번 안경, 3번 안심, 4번 등심.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고요. 힌트 송 바로 나갑니다. 제목이 오늘 정답이라 제가 제목을 말씀 못 드려요. 아이유가 부릅니다.

0: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가 시위대에 봉쇄되면서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 직원들이 엿새째 사무실에 출근조차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일을 하고 싶은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지죠. 그리고 또 그 현장을 지키는 경찰관들도 최근에 휴게시간이 사실상 대기근무였다 이렇게 수당 청구했다가 패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오늘은 일하지 못한 시간, 쉬지 못한 시간 둘러싼 이제 임금, 뭐 수당 관련한 문제들 이야기 나눠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0: 네. 지금 잠실 개표소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1: 네, 뭐 거기 올림픽 경기장에 있는 핸드볼 경기장 봉쇄돼서 예, 뭐 일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선거 관련 얘기가 아니고요. 그 개표소가 봉쇄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던 한 9개 정도의 체육단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속된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하지 못해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사무실 안에 뭐 필요한 서류나 뭐 물품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핸드볼 경기하는 직원들, 그 경기 선수들도 예, 겨우 뭐 운동 기구만 빼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직원들이 해야 된다는 뭐 국제대회 준비라든지 아니면 선수들의 서포트, 그다음에 앞으로 있는 뭐 경기 일정들을 계획하는 계획 수립 등의 일이 있을 텐데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협회별로 수차례 뭐 진입을 좀 시도하고 했지만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오전에 또 이 체육단체들에서 입장문도 표명하고 네. 했던데
1: 네.
0: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조금 당황스러운 정도의 일이 일어났어요. 일단은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 네. 한번 보겠습니다.
1: 네네.
0: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한 5일, 6일 일을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일을 못한 경우에 이거 나중에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1: 사실 원칙은 이제 임금이라는 걸 받으면 우리는 근로의 대가에 임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하면 임금 청구권이 없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어쨌든 회사의 기책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 최소한 우리 직원분, 근로자의 기책이 아닌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까지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굉장히 불이익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좀 안전장치라는 걸 만들어놨는데요. 그게 바로 휴업수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코로나 시기 때 휴업수당이 많이 소개해드리고 그 휴업지원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휴업수당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휴업은 뭐냐면 회사 전체가 문을 닫는 지금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지금 상황도 맞지만 일부분만 휴업하는 경우에도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특정 개인에까지 허용되는 좀 폭넓은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0: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 뭐 당연히 이거는 수당을 줘야 된다는 거는 뭐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번 사태를 봤을 때 이게 네. 회사의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1: 맞죠. 제3자에 의해서 봉쇄가 된 거죠. 회사 잘못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 잘못이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0: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사실 여기에서 이제 휴업을 바라보는 이제 조금 시각에 대해서 먼저 우리 법의 시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볼까 해요. 사실 이제 그 여기서 휴업이라는 건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고의 과실보다는 넓은 개념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사용자가 뭐 잘못했냐 뭐 잘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휴업의 원인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업을 그 판정할 때는 뭐 판매 부진이나 자금난 원자재 부족, 뭐 거래처 사정으로 인한 조업 중단 사유에까지 휴업이 인정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휴업 수당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말씀드리면 이 천재지변에 일어난 불가항력적 사유,

0: 그다음에 사용자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사정 정도 이런 것들이 면제 사유로 해당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적인 공통적인 인식은 그게 회사 잘못도 아니다, 직원이 잘못도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사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직원한테 직원이 그렇다고 휴업 수당이 안 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받아서 월급을 아예 그 기간 동안 못 받느냐.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휴업수당에 대한 감액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1: 휴업수당에 대한 감액 비율을 네. 정할 수 있는 권한. 일단 이거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네. 이번 사태만 놓고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면 네네. 사실은 외부의 어떤 일 때문에 지금 회사의 규칙도 아니고 근로자 잘못도 아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지금 그 피해는 지금 회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로자들도 일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임금과 수당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따져보고 있는데 지금 네.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뭐 휴업수당 감액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0: 사실 이게 이제 휴업으로 볼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돼야지 이 노동위원회에 그 휴업수당 감액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휴업은 맞습니다. 이 원인이 사용자의 기책이냐 아니면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의해서 마치 천재 지변에 해서 그 휴업할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업에 해당되니까 어떤 휴업수당이나 거기에 대한 보전 조치를 받아야 되는 건 맞고요. 대신에 회사의 입장으로 돌아온다고 보면 나이가 잘못도 없는데 그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70%를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주장이 부딪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위원회에 감액 신청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1: 아,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돈은? 감액을 하든 뭐 하지 않든. 네,
0: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급 주체는 회사가 맞는 거거든요. 네, 체육단체가 이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사용자는 정말 줘야 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1: 네, 네. 사용자 입장에는 조금 억울할 수 있죠.
0: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회사가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근로자분들과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일반 회사에서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잘 안 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70% 줘야 되는데 내 잘못도 아니어서 나는 30%만 주겠다. 아니면 좀 더 해서 50%만 주겠다. 그러면 서로 양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로자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휴업수당 감액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받고 감액 그 율까지 적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법적인 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네.
1: 그러니까 회사 어쨌든 뭐 휴업수당 감액을 할 경우 회사가 단독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노동위원회 네. 신청을 해서 한번 심사를 받고 나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는 일을 안 했으니까 돈을 안 받아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잖아요. 그 못한 책임이 누구냐.
1: 네.
0: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그분들 지금 맡고 있는 분들한테 다 손해배상해서 그거 받으면 줄게. 너무 먼 얘기고 어려운 얘기잖아요.
1: 네네.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흔한 일도 아니고
0: 흔한 일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활용해 봐셨으면 해요. 이 휴업 지원금이라는 제도, 국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어쨌든 휴업을 인해서 고용을 유지해 주는 사업주한테 먼저 휴업 수당을 지급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1일 한도 6만 8천 원 정도입니다. 1일 한도에서 최대 180일까지 지급해 주는 휴업 지원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지급을 하시고 그거를 받으시면 좋을 텐데요. 그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우리 노동부의 고용센터에 휴업 지원 계획을 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너무 급박한 사정이
1: 그렇죠.
0: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동부에서 어떻게 할게 사후적으로 아마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휴업 지원금도 한번 생각해 볼 제도다라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휴업 수당과 관련해서 그 금액 앞서 네. 평균 임금의 70%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걸 네. 한번 이해하기 쉽게 계산 좀 해봐 주세요.
0: 사실은 이제 평균 임금이라고 사용되는 건 뭐냐면 이 지금 말씀드린 휴업 수당도 있지만 우리 퇴직 연금 말고 퇴직금 계산할 때도 사용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좀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 총액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내 기본금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 발생 사유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받은 모든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급뿐만 아니라 우리 당연히 야근한 야근수당, 휴일수당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 그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 임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일 평균 임금에 휴업수당 줄 때는 곱하기 70% 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퇴직금 계산할 때는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1분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좀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이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로자 5인 미만이면 휴업수당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항상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그러니까 하느냐 못하느냐의 상황 속에서 그럼 그 대안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연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 일을 못하게 되는 날이 생기면 그냥 연차로 네. 써라. 만약에 이런 의견이 있다면 직원 같은 네.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사실 이제 회사랑 우리 직원분들이랑 협의해서 다 같이 합의한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신청 우리 근로자분이 신청해서 먼저 첫 번째로 신청해서 쓰게 한다고 하면 회사가 제일 좋아할 거고 아니면 회사랑 두 분이서 협의해서 연차로 소진하게 한다 하면 제일 그 다음 차선책일 거고요. 제일 안 좋은 모습이 우리가 회사가 강제적으로 연차를 소진케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린 연차는 사용, 우리 시기 지정권이 있어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원칙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소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 변경권만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제 연차 소진 말고 다르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업무를 부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1: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봉쇄 현장 보도를 보면
0: 네.
1: 이제 경찰관 분들이에요. 며칠째 현장에 투입돼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리고 보면은 이게 계속 대치 혹은 뭐 대기 상태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네. 생길 어떤 이의를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런 분들 사실은 이 대기하는 중에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잖아요.
0: 네.
1: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유급 처리가 되나요? 이 대기 시간 같은 경우도?
0: 사실 이제 요거 이제 세모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두 종류가 있죠. 정말 우리가 휴게를 누리고 있는 건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를 쉴 수 있는 휴게 시간 이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그 외형상으로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다고 하면 이걸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라는 게 이건 명치 뭐 휴게시간으로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못 두고 그냥 계속 호출에 즉시 응해야 되는 거. 마치 지금의 이제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도 그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휴게시간 하고 있다가 뭔가 우전이 오면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현직 경찰관 660명 정도 660명이 24년도에 국가를 상태로 내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이었으니까 수당을 더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판결이 났는데요. 1심에서 우리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거는 휴게시간이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그 근무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는 기준 자체는 이제 그 원칙은 법리는 이제 설파하면서도 그 실질적 휴식을 방해받을 만한 그 상급자의 지휘 감독이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패소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 근로자 아니 경찰관 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법리가 아니라 증거 싸움이 진 거니까 우리 경찰관 분들이 우리 총기 입출고 시간 기록 같은 구체적 증거를 다시 가지고 항소를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아, 그거는 지금 다른 상황에
0: 네.
1: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경우가
0: 네.
1: 있다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에서.

0: 경찰관 분들 지금 며칠째 그쪽에 계속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유급 대기 시간인 거잖아요, 일단.
1: 네, 사실 이제 그 경찰관 분들의 급여 체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은 그 교대 근무에 맞춰서 휴게 시간을 부여받고 버스에서 쉬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쉬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은 휴게 시간이 부여된 휴게 시간이 맞아요. 그런데 분명 없이 이분들의 시간은 그 대기 시간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대기 시간에 해당한다고 하면 휴게 시간으로 지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을 받아야 되는 시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자기가 휴게를 누렸다고 하면 그걸 그냥 무급으로 휴게하는 거고 아니면 여전히 분쟁거리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0: 네. 이런 어떤 휴게 시간 관련해서 서로
1: 있겠습니다.
0: 이렇게 분쟁 같은 게 생길 경우에, 그러니까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사실 이제 이게 이런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아까 우리 경찰관 분들의 이런 현장에서의 대기하거나 바로 튀어나가는 긴급 상황 같은 게 해당될 테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비원들 같은 부분인 겁니다. 휴게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뭐 4시간 쉬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라고 이제 회사로 돌아와서 얘기해놓으면 뭐든지 구체적이고 정확하면 돼요. 그러니까 휴게 시간을 특정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뭐 지역 규칙에는 근로계약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쉰다. 그다음에 물론 그 원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을 다 쉬진 못하겠죠. 정확하게 바뀔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변경 가능하다고 해놓고 그 변경 가능한 시간을 정확하게 쉬게 해주는 거예요. 예산적으로. 예, 그게 필요하겠습니다. 뭐 역시나 대기 시간 이런 대기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휴게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0: 쉴 때는 확실히 쉬게 해주고, 일할 때는 확실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일단 이 원칙대로 좀 가져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가 이게 사안사안별로, 일의 어떤 종류별로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1: 다
0: 조금,
1: 달라요.
0: 근로기준법 같은 게 조금 융통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좀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1: 사실 이런 건 이제 근로기준법이 이게 예전에 우리가 뭐 4시간에 30분, 그다음에 8시간에 1시간, 그다음에 뭐 근로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도중에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변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뭐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은 완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는데 빠르게 발맞춰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협의해서 조금 그 융통성 있게 한 것도 근로기준법에 집어넣으면 안 맞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까처럼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휴게 시간을 통으로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그 계약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재택근무에 휴게 시간을 부여해놓고 그게 휴게 시간인가 근로시간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는 게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회에서는 법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다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신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전에 정해놓고 그걸 지켜주고 나중에 딴 말하기 없지. 이게 돼야죠.
0: 약속, 약속해야 되겠네요.
1: 약속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계약서가
0: 약속해줘.
1: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 대로만 하자. 계약서에 잘
0: 그러니까요.
1: 적어놓고. 그
0: 그러니까요.
1: 계약서는 대신에 법에 위반되면 안 되겠죠.
0: 아, 그렇죠. 앞서 그 우리 휴업수당 계산할 때 이런 문자가 살짝 와서 요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7696번님이 계산할 때 식대, 교통비는 어떻게 되나요?
1: 사실 이런 겁니다. 10대 교통비가 우리가 진짜 실제로 계약한 연봉 외에 지급하는 게 있어요, 회사에서. 그냥 이게 그런 복리 후생비로 지급하는 거죠. 그거는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이거는 애시당초 복리 후생비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월급을 정해놓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기본급과 뭐 식대, 그다음에 교통비, 뭐 차량 유지비 이런 걸로 20만 원, 20만 원씩 배분해 놓는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비과세 혜택을 위한 구분에 불과하니까 이게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나비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5: 저축은행
6: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7: 기대세요.
8: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9: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0: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1: 저축은행
1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1787번님이 아, AI가 주는 정보를 매우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부정행위 특히 시험 볼 때 쓰였다니 참 안타깝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아, 2765번님은 아, AI 이것 감지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네요. 시험장에 AI 이것 혹시 누가 갖고 왔나 감지하는 그 센서 이것도 좋은 의견이시네요. 아,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SAT 여러분, 오늘 부정행에 쓰였던 거 이것 1번 모자, 2번 안경, 3번 안심, 4번 등심,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15: YTN's FM
1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와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부산 27도, 대구 28도, 전국이 23도에서 29도 사이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내일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타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사고 났습니다.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고요. 4차로 쪽에 사고 구간 있으니까 조심히 통과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방향으로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부근 4차로 쪽에 돌발 구간이 지금 보이는데요. 4차로 쪽에 고장차 있습니다. 갑자기선 고장차 때문에 이 고장차 피해가려고 4차로를 중심으로는 좀 혼잡한 모습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시간이 다르게 조금은 줄어 있는 곳도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 새롭게 정체가 시작됐고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는 꾸준하게 밀립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오산에서 남사 구간으로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 나아가 국정조사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조사 범위와 특위 구성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태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의 적정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고 국민의힘은 경찰 기동대 강제 해산 논란과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등 도 함께 들여다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 4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6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개표소 시위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잠실 핸드볼 경기장 출입을 통제한 가운데 오늘 오전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측은 경기장 내부에 회계와 행정에 필수적인 법인카드, OTP 등과 대회를 위한 물품이 보관돼 있다며 출입 봉쇄로 각종 시험 운영과 대회 출전, 세금 납부, 수당 지급 등 전반의 업무가 마비됐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출입 시도 과정에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일터 정상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지세븐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기착지인 이탈리아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빈 방문했습니다. 오늘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7개월 만에 감소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든 부처가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용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에서 이루어진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아파트 월세 비중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49.8%, 전세 비중은 50.2%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15.4%가 오른 셈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내일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48개국이 본선 무대를 밟는 등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집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내일 오전 11시 체코를 상대로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펼칩니다. 오늘도 한낮 초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고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30도 안팎의 낮 더위가 나타나겠고 휴일 중부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제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94.5 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하죠. 이렇게 11시가 되면 2부로 넘어옵니다. SAT 한 번 더 내

드릴게요. 부정행위, 커닝하면 예전에는 뭐 어디 손바닥에 깨알같이 젖거나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AI가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그것도 우리가 평소에 뭐 이거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이게 시력이 안 좋으면 끼는 거. 근데 AI 이것을 토익 시험장에 끼고 들어간 수험생이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감독관이 수상하니까 이제 요거 낌새를 치고 눈치채고 무효 처리했다고는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중요한 시험 때마다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아,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편리함을 갖다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만 문제는 이런 불법적인 일에도 부정적인 일에도 쓰인다는 게 걱정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AI 이것으로 부정행위 시도했습니다. 1번 모자, 2번 안경, 3번 안심, 4번 등심.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3728번님이요. 더 진화하는 AI 사기 수법이 나올 것 같아요. AI가 더 발달해야 할것 같네요. 집에서는 예, 이렇게 이런 거 잡아내는 AI가 발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참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근데 AI, 그러니까 방패와 창이 다 AI인 거잖아. 이렇게 되면 이걸 잡아내는 AI도 발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와, 쉽지 않겠네요. 진짜 이거를 잡아내는 방패 AI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아,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1069번님은요. 이것 이용하여서 부정행위를 하면 최저 점수자가 최고의 점수자가 되겠네요. 이거는 금방 적발해서 엄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엄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단순히 시험 무효할 게 아니라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23번님도 AI 발전으로 생활과 편리함 동시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위험성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네요. 부정행위에 사용된 AI 이것 무엇일까요? 1번 모자, 2번 안경, 3번 안심, 4번 등심.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0: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내일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는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고요. 참가국도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대표팀은 내일 오전 11시에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와 맞붙게 되죠. 20년 만에 월드컵 무대로 돌아온 체코를 상대로 어떤 출발을 보여줄지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 관전 포인트, 북중미 월드컵의 승부 변수 등 축구 전문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조성룡 축구 전문 기자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조성룡입니다.
0: 네. 두근두근 하십니까?
1: 사실 이 4년 전에 저는 카타르 월드컵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 좀 체류하게 돼서 아, 별 관심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루 전이 되니까 살짝 지금 뭔가 긴장도 되고
0: 아, 진짜요?
1: 아 지금쯤 잘하고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두 눈으로 직접 보질 못하고 있으니까 네.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지금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제가 뛰는 게 아닌데도요.
0: 생각해보니까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다는 건 못 가셨네요. 현장에.
1: 네. 그렇습니다.
0: 그래도 여기 나오셨으니 저희한테 너무 다행입니다.
1: 여기 나오라고 그러니까요. 회사에서 안내해 준 모양입니다. 정말 이것도 운명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월드컵보다 우선인 슬라생입니다. 여러분.
1: 아, 저희 부모님도 슬라생을 너무 재밌게 듣고
0: 진짜요?
1: 계셔가지고요.
0: 정말입니까?
1: 예, 그래서 여기 나왔다가 방송 사고 나면 부모님 슬퍼하실까 봐 여기 네. 출연하는 것도 아직 얘기를 못했습니다.
0: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발이 너무 좋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 이번 월드컵 진짜 일단은 조별리그 앞두고 평가전이 있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것 전체적인 평가에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일단 뭐 트리디나드 토바고전 5-0으로 대승을 거뒀고 엘살바도르전 1-0으로 승리를 했는데 사실 두 팀 모두 이 피파 랭킹 100위권 언저리의 약팀들이라서 뭐 저희가 좀 그렇게 숙제를 안 했다거나 뭐 보완해야 될 점이 나왔다거나 라는 평가를 하기는 좀 힘든 경기였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손흥민이나 조규성 선수 같이 우리나라 이제 주축 공격수들이 이 득점 감각이 좀 살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무대였고 그리고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 비교적 고지대에서 진행이 됐던 경기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멕시코 고지대에 미리 좀 적응을 좀 어느 정도 했느냐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는데 경기를 보니까 대부분 선수들이 이제 고지대 적응 무난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한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첫 상대는 체코입니다. 체코. 내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체코는 어떤 팀이에요?
1: 사실 그 올드 축구 팬이라고 하죠. 좀 축구를 오래 보신 분들은 굉장히 강팀으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 네드베드라든가 뭐 로시츠키 뭐 이런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았던 팀인데 그게 20년 전 일입니다.
0: 아, 그래요?
1: 지금은 거의 뭐 월드컵 본선도 막차로 이제 탑승할 정도로 전력이 좀 많이 약화된 팀이고요. 이 체코는 보면 이 최종 명단 26명 선수 중에 이 17명이 자국 리그 체코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만큼 뭐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큰 무대에서 뛰는 선수가 별로 없다는 거는 좀 체코의 약점으로 꼽히고요. 대신에 이 체코 팀 같은 경우는 키가 크다는 게 굉장한 강점입니다.
0: 키 되게 크대요, 진짜.
1: 예, 저도 네. 이 좀 프로필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니 왜 배구를 하실 분들이 왜 축구를 하고 계신지
0: 190cm 넘고 막 그러더라고요.
1: 네, 그냥 뭐 저는 간략하게 약 2m인 선수들이 즐비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올림에서. 그 정도로 이 신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신장에 대한 강점을 최대한 살릴 걸로 보이고요. 물론 뭐 신장이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체코의 전술을 보면 또 이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죠.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전술을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전 시간이 지나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좀 약점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신장이 크다 보니까 스피드나 좀 민첩성 등에서는 이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이걸 잘 공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네, 통계 매체 옵타가 이번 체코전 승리 확률을 예측했더라고요. 한국이 42.9% 승리 확률, 체코는 31.1%. 우리가 상당히 높네요.
1: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월드컵 본선을 하면 약간 편견 아닌 편견이 좀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월드컵 본선에 갈 때마다 이제 조편성을 보면 가장 약한 팀, 정말 운 좋으면 뭐 두 번째로 약한 팀, 그런 팀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사실 지난 카타르 월드컵부터는 이런 편견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언더독이 아니라 거의 뭐 이제 거의 탑독에 준하는 위치까지는 좀 올라왔습니다.
0: 네.
1: 최소한 2위는 확보해야 되는 그런 팀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통계 매체뿐만 아니라 뭐 해외 베팅 사이트, 뭐 해외 언론, 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과 체코를 바라보는 시선은 거의 일치합니다. 물론 뭐 쉬운 경기는 되지 않겠지만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선수들 면면이라든가 뭐 지금까지 진행됐던 월드컵 예선들을 보면 이 예측은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이 예측이 이제 좀 정설로 굳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안주하지 않고 좀 많이 쏟아내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번에 A조를 보면 네. 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체코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중에서 기자님이 판단하실 때 네. 누가 제일 잘합니까?
1: 멕시코입니다.
0: 멕시코가 제일 왜냐하면 또 홈팀인데 또 잘하는 팀이요?
1: 예, 제가 이제 4년 전 얘기라서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카타르에 갔을 때 이 전 세계에서 축구 제일 좋아하는 나라 두 개 꼽아봐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우승팀이었던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를 꼽습니다. 이 월드컵 본선, 특히 이 축구라는 종목에서는 뭐 선수들의 뭐 기량, 뭐 감독의 전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게 이 경기장의 분위기입니다. 이 관중들이 그 거의 뭐 7, 8만 명씩 들어오니까 그 관중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멕시코 경기를 많이 좀 봤었는데 이 멕시코 경기는 와 열정적이다 뜨겁다가 아니라 살벌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0: 네.
1: 게다가 이제 멕시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멕시코가 홈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분명히 이제 만원 관중이 매 멕시코 경기 때문에 들어찰 거고 정말 압도적인 응원을 보낼 거거든요. 이거는 뭐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도 경험하기 어려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멕시코가 이 부분에서는 좀 많이 유리함을 좀 갖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어찌됐건 우리 조별리그 첫 경기 상대는 체코인데
1: 네.
0: 한번 볼게요.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앞두고 홍명보 감독 3백 전술에 대한 우려? 논란이 네. 좀 있었어요. 이거 왜 어떤 점에서 왜 논란이 되나요?
1: 사실 그 이제 월드컵 예선전에서는 대부분 4백을 활용한 전술을 좀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예선 통과를 한 다음에 본선을 준비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이제 3백 전술을 좀 많이 들고 나왔고 거기에 맞춰서 좀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실 좀 3백 전술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딱 수비수 3명만 세운다고 해결되는 전술은 아니거든요. 좀 수비수들 간의 호흡도 맞춰야 되고 좀 뭔가 조직력을 다져야 되는 전술인데 이게 이제 급박하게 이제 3백 전술을 들고 나오니까 이제 해외 언론에서도 이 안정적인 모험이긴 한데 과연 이게 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해 안 되시는 분도 많겠지만 굳이 좀 이제 홍명보 감독의 마음을 좀 읽어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8개국 체제에서 이제 조별리그에서는 최소 우리나라는 조 2위를 차지해야 되는 좀 나름대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나라입니다.
0: 네.
1: 하지만 이제 토너먼트로 올라갈수록 점점 강한 상대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쨌든 좀 수비도 많이 하고
0: 공격도 많이
1: 역습도 해 가면서 이제 경기를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3백 전술도 함께 좀 고민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불안한 마음도 좀 크고 우려도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이거 계속 3백 전술 써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근데 일단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계속해서 좀 이 고집스럽게 밀고 가고 있는 만큼 이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시각으로 쓰긴 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완성도나 조직력에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3백이 좀 미완성이다.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런 국제대회에서 네. 좋은 성적을 거뒀던 뭐 예를 들어 2002는 우리가 4강까지 갔으니까
1: 네.
0: 그럴 때는 보통 전술이 어떤 거였는데요? 물론 감독마다 좀 다르긴 하잖아요.
1: 네, 감독마다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 월드컵 때는 이제 3-4-3 전술로 이제 3백을 활용을 했었고
0: 네.
1: 바로 최근 대였던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이제 4-2-3-1 포메이션으로 4백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감독이 어떤 선수단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4백이 더 어울릴 수 있고 3백이 더 어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 명단을 보면 이 수비수도 볼 수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뭐 이기혁 선수나 뭐 박진섭 선수들이 좀 포진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3백만 고집스럽게 밀고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4백과 3백을 좀 오가면서 유연성 있는 전술을 택하겠다라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백으로 계속 평가전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조직력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로 보여져요. 결국 이제 본선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좀 이 본선 최소 3경기에서는 이 좀 유연하게 3백과 4백을 오가는 그런 전술을 좀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국제 우리나라 대표팀 막 응원하면서 보는 이 정도고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축구에 대한 지식이 다 굉장히 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3백이라는 게 그러니까 축구 전술에서 수비를 3명 기본적으로 3명 두는 거를 말한 거잖아요. 네.
1: 흔히 말해서 이제 센터백이라고 하는 중앙 수비수를 3명 두는 전술을 3백이라고 하고 4백 전술 같은 경우는 이 중앙 수비수를 2명 두고 좌우에 이제 측면 수비수를 따로 드는 걸 이제 4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중앙 수비수는 좀 신장도 되고 수비에 좀 특화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3명 놓는다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수비의 안정을 꾀하는 전술이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1: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수비수도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한 칸 위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또 4백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사실 요즘 현대 축구에서 3백, 4백은 뭐 그렇게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다만 이제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3백, 4백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전술, 감독의 전술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서로 조직력, 뭐 호흡 맞춰가는 준비를 지금 상당히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지금 그 사이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김태현 선수가 지금 부상을 입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전 못하는 거예요, 내일?
1: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김태현 선수는 이제 공 돌리기 훈련, 패스 훈련을 하다가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 일단 체크를 해보니까 내일은 못 나오는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별리그 3경기 모두 못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0: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이 대체 선수로 이제 뭐 이기혁 선수나 조희재 선수 같이 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김태현 선수는 뭐 바로 월드컵 엔트리에서 낙마하진 않고요. 계속 이제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회복을 한 다음에 32강전부터 뭐뛸수 있을 가능성도 좀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1: 지금 대체 선수는 이강혁 선수가 이기혁 선수가 얘기가 나오나요?
0: 예, 그 이기혁 선수가 가장 유력한 대체 선수 후보로 꼽히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제 막 지난 얼마 전에 이제 조유민 선수가 낙마하면서 다시 선발된 이제 조희재 선수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두 선수가 그래도 좀 잘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체코 선수들 한명 보겠습니다. 앞서 장신 엄청 큰 선수들 공격 진영에 190cm 넘는 장신 스트라이커 파트리크 시크 경기 대상 1호다. 뭘 가장 경계해야 됩니까, 이 선수?
0: 아, 일단 키죠.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뭐 파트리크 시크 선수 같은 경우 이제 191cm고 그리고 또 이제 기다리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토마시 호리 선수라고 있는데 이 선수는 199cm입니다.
1: 아, 2m네요.
0: 예, 약 2m죠. 예. 그 평소에는 이 시크 선수가 선발로 나서고 이제 좀 시크 선수가 지치면 이 호리 선수가 들어가는 모습인데 급할 때가 있다면 두 선수 모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수비수 선수들이 그렇게 막 키가 이 선수들보다 크진 않거든요. 그렇기
1: 그렇죠.
0: 때문에 이제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제 제공권 싸움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측면 윙백 선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이 선수들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선수들에게 공이 안 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에게 공이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입니다. 애초에 이제 측면 수비수들이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게 제어를 한다면 이 선수들은 사실 심심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공을 받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체력 소모도 심해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이 중앙 수비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나서는 이 윙백들의 이 1차적인 차단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리고 수비 핵심 라디슬라프 크레이치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또 황희찬 선수랑 친해요?
0: 네, 황희찬 선수의 소속팀
1: 서로 전략을 너무 잘 알겠는데요?
0: 서로 이제
1: 특징도 그렇고.
0: 서로 팀 미팅할 때 각자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요런 게 있더라 하면서 이제 전력은 뭐다 공유를
1: 그쵸?
0: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우리나라도 평가전을 했고 체코도 평가전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정보는 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황희찬 선수의 동료이기도 하고 또이 선수가 리더십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이 99년생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주장완장을 차고
1: 아,
0: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결국은 수비의 핵심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 선수를 공략할 경우 체코는 금방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또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경기가 펼쳐지는 곳이 고지대잖아요.
0: 네네.
1: 우리 선수들 고지대 적응 훈련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 앞서 열린 두 차례 평가전도 이 솔트웨이크 시티에서 열렸는데 미국인데요. 여기도 정말 그 만만치 않은 고지대입니다. 여기에 미리 들어가서 적응 훈련도 하고 두 차례 평가전도 치렀는데 이 이유가 이 경기가 열리는 과달라하라가 해발 약 1,570m 정도 됩니다.
1: 얼마나 높은 거예요?
0: 적어도 지금 이 서울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곳으로 아는데 이 고지대가 정말 이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1: 그럴 것
0: 일단
1: 같아요.
0: 뭐 다들 기본적으로 좀 아시는 게 공기 저항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숨쉬기가 좀 힘들고 뭐
1: 그러니까요.
0: 고산병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게다가 이제 슈팅을 하면 공이 정말 빠르게 날아갑니다. 공기 저항이 적기 때문에.
1: 아, 그렇구나.
0: 게다가 이제 이번 월드컵 공인구 트리온다 같은 경우는 이 거의 무회전 킥을 차면 거의 뭐 야구의 너클볼처럼 좌우로 막 휘는 현상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뭐 공의 감각이라든가 뭐 체력이라든가 부상 방지를 위해서 고지대 훈련은 좀 필요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좀 파악을 해보니까 고지대에 관해서는 문제없이 적응을 잘 했다고 하니까 반면에 이제 체코는 저지대에서 계속 훈련을
1: 미국의 베이스 캠프
0: 했거든요.
1: 있다며요.
0: 네, 이게 이 월드컵 본선을 너무 늦게 합류한 바람에 배정을 좀 불리하게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체코는 저지대에서 계속 훈련을 하면서 얼마 전에는 휴식일이라고 야구장도 단체 관람을 좀 갔다 왔더라고요. 좀
1: 그래요.
0: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
1: 그러네요. 왜
0: 같은데,
1: 그러지?
0: 예. 이러면 억울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좀 이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베이스 캠프도 멕시코 그잖아요. 네. 네. 캠프 자체를 거기 꾸리고.
0: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을 빨리 본선 진출 확정 지었기 때문에 미리 멕시코에 가서 베이스 캠프도 둘러보고 확정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요런

0: 측면에서는 좀 우리나라가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첫 경기 중요하죠.
0: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조별리그의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코를 잡으면 32강 토너먼트는 좀 간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진다면 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1: 그래요?
0: 비기면 이제 4년마다 열리는 경우의 수 계산이 시작해야 될것
1: 근데
0: 같습니다.
1: 복잡한 수 계산 들어가는군요.
0: 네.
1: 어렵네. 내일은 무조건 이겨야 되네요.
0: 예, 무조건 이겨야 되고 특히 선제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 역사를 보면 1차전에서 선제골을 허용한 대회는 무조건 탈락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선제골을 먼저 넣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게 규정이 조금 변화가 된것 같아요. 시간
0: 네네.
1: 지연 방지 규정 이게 뭔가요?
0: 이 아무래도 그 침대 축구 논란이 항상 월드컵에서는 좀 나오거든요. 뭐 이기고 있는 팀의 선수가 이제 아프다고 누워서 뭐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시간을
1: 아,
0: 끌고
1: 침대 축구 흔히 우리가 말하는.
0: 네. 그리고 이제 교체돼서 나갈 때좀 빠르게 안 나가고 걸어서 나가고
1: 네.
0: 뭐 선수들이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피파에서는 이 시간을 좀더좀 빠르게 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4년 전 카타르에서는 추가 시간만 한 15분씩 줬고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시간 지연 방지 규정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내일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첫 조별리그 첫 경기입니다. 우리 축구 팬들 많이 기다리실 텐데 이번 체코전에서 꼭 주목해서 봐야 할 관전 포인트.
0: 세트피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뭔가요?
0: 이제 프리킥이나 코너킥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들어가는 전술, 일종의 전술인데요.
1: 체코가 그거 잘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0: 예, 체코가 그거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걸 막아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도 역대 월드컵에서 세트피스 전술을 성공했을 때 성적이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양팀 모두 결국은 세트피스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 보시면서 뭐 코너킥이나 프리킥 이런 상황 됐을 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막는지 요거를 보시면 그나마 좀더 월드컵을 보는 재미가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체코전 내일 오전 11시 우리나라 시간이잖아요.
0: 네.
1: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한국과 체코 조별리그 첫 경기 열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0: 네.
1: 경기입니다. 기자님, 체코전 몇대몇 예상하십니까?
0: 팬심 담아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전문가적인 시점에서 해야
1: 두
0: 되나요?
1: 가지 다 해주십시오. 전문가적인
0: 네.
1: 시선과 팬심으로.
0: 먼저 팬심으로는 2대0 또는 3대0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분석을 했을 때
1: 자,
0: 이제
1: 전문가
0: 생각하는 거는
1: 시선 들어갑니다.
0: 그래도 2대1로는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2대1.
0: 네. 김태현의 부상까지 고려한 수치입니다.
1: 예. 자, 2대1 전문가적 시선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요거 마치시면 저희
0: 네.
1: 다시 연결합니다. 기자님,
0: 아,
1: 다시 나오셔야 돼요.
0: 그동안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도 뭐 점쟁이는 아니기
1: 자,
0: 때문에.
1: 여러분,
0: 예.
1: 우리 기자님을 다시 볼수 있도록 내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운이 우리 축구팬, 축구 대표팀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2대1 승리. 사실 저도 마음으로는 2대0, 3대0
0: 네,
1: 승리.
0: 무실점했으면 좋겠는데,
1: 맞아요.
0: 정말요.
1: 바라면서 우리 기자님과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조성용 축구 전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방송됩니다. 체코전 분석할 거고요. 한국의 32강 진출 시나리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광용 축구캐스터 진행하고요. 송지훈 기자, 이근호 해설위원 함께 출연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SAT 정답은 안경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0: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지난 4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6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압수수색에는 서울청 광수대와 국가수사본부, 검경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을 포함해 인력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본회의 보고에 이어 조사계획서 성안, 본회의 승인을 거쳐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놓고 세부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경합수본이 수사를 뭉개는 사이 전국 투표소에서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며 당장 특검법부터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증거 보존을 명령한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이미 폐기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특검하자고 할 게 아니라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신속하게 선거를 무효화하고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정략적 악용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이나 사전투표 폐지 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선관위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표소합 일부 시위대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기착지인 이탈리아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 10일 밤 이탈리아 정부 측의 환대를 받으며 로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데 이어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등의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란이 이틀째 이어진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중앙군사본부는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언론들은 호르무즈 통과를 시도한 선박 두 척을 겨냥해 이란군이 발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상선들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군이 이틀째 이란 남부 곳곳을 공습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공습에 토마호크 미사일 49발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49발을 동원해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목표물 등을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이란 당국자와 대화했다며 이란 측이 공격을 멈춰줄 것을 요청했고 이란 폭격은 곧 멈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 협상팀이 제시한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내일 밤 이란을 폭격해 박살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달 우리 수출이 반도체 실적에 힘입어 월초 기준 역대 최대치를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보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85.9% 늘어난 28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초 기준 지난 4월 252억 달러를 뛰어넘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할 경우 하루 평균 수출액은 40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1% 증가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205.8% 급증하며 월초 기준 사상 최대를 나타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7%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4월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아파트 월세 비중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49.8%, 전세 비중은 50.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 4월에는 서울 내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34.4%였는데 최근 10년 사이 15.4% 오른 셈입니다. 연립과 다세대주택도 지난 2017년 4월엔 37.3%였던 월세 비중이 61.3%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월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도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제조업 일자리는 급감했고 청년 고용 한파도 계속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5월 전체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심리가 냉각되고 연말 정부 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을 받았던 2014년 12월 5만 2천 명 줄어든 이후 17개월 만입니다. 5월 제조업 취업자는 14만 명 감소해 2019년 2월 15만 1천 명 줄어든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7개월 만에 감소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모든 부처가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용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부총리는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제조, 건설, 농업 등 업종별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 뉴딜 정책의 주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을 더 고안하라고 주문했습니다.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쿠팡에 모두 6,246억 8,1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보위는 그러면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의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시정명령했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체코와의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주장 손흥민은 월드컵의 모든 경기가 선수로서 인생을 걸 정도로 중요한 만큼 가진 것 이상을 해내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홍명보호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앞둔 체코 대표팀의 코우베크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고지대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대표팀에는 손흥민을 비롯해 좋은 공격수들이 있지만 체코도 힘든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에 오른 만큼 제 몫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한 지한달 만에 또다시 노동자가 다치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샤니 대구 공장에서 40대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빵 반죽 정렬 기계에 오른팔에 끼어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SPC 계열 삼립 시화 공장에서 근로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대통령의 철저 조사 지시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성명을 통해 반복되는 산재 사고에 대한 경영 책임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으며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9도, 습도는 52%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5남매 중 장남입니다. 장손인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시골 선산을 다녔고 서울에 사는 지금도 명절이나 아버지 기일 때마다 혼자 시골로 내려가서 묘소를 정성껏 관리해왔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관계는 조금 복잡합니다. 저와 둘째는 어머니가 갖고 셋째부터는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낳은 이복 동생들입니다. 말년에 거동이 불편해진 아버지는 셋째네 집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형제 간의 갈등이 깊어졌지만 저는 장남으로서 묵묵히 혼자 선산을 돌보며 따로 아버지 제사를 모셔왔죠. 그런데 최근 상속 재산을 나누려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황당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둘째 동생은 선산도 일반 상속 재산이니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우기더군요. 더 당황스러운 건 셋째 동생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셋째는 새어머니와 함께 제사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남인 제가 그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본인이 제사 주재자이고 선산도 단독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장남으로서 제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네 제사에 안 간 건 그저 형제 갈등 때문일 뿐 지금도 제가 선산을 돌보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금양임야는 제사 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는데 이 경우 제가 선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제사 주재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뭐 겉으로만 보면 단순히 부동산 분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사연처럼 가족의 역사와 감정 그리고 제사 문화까지 얽혀있는 경우도 있죠. 요즘 조담소 사연에 좀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금양임야인데요. 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금양임야 뭔지 설명해 주세요.
2: 네, 판례에서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라고 보고

0: 있습니다.
1: 네.
0: 즉 부동산에 묘지가 존재하고 있고 묘지 보호를 위해서 나무나 풀 등을 함부로 베지 못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1: 네.
0: 전통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뭐 재산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금양이냐라고 하는 경우에 일반 상속 재산하고 좀 다르죠?
0: 네, 다릅니다. 일반 상속 재산은 공동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네.
0: 하지만 금양 임야와 같이 제사용 재산은 민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네.
0: 민법 제108조의 3에서는 분묘에 속한 일정보 이내의 금양 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0: 즉, 금양 임야는 다른 부동산과 달리 제사에 관련된 재산으로 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단독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서 금양 임야가 문제가 될 경우에 그 토지가 이 금양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랑 그리고 제사 주재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입니다. 선산을 돌보는 사연자분과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셋째 동생 두 사람 다 본인들이 제사 주재자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제사 주재자 어떻게 결정하나요?
0: 네, 제사 주재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법원도 여러 차례 견해를 변경하여 왔습니다.
1: 네.
0: 처음에는 종손이 있는 경우에는 종손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종손을 제사 주재자로 보았습니다.
1: 네.
0: 하지만 2008년경에 대법원은 입장을 변경하면서 제사 주재자는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로 정하되
1: 네.
0: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장남이,
1: 네.
0: 만약에 장남이 사망한 경우라면 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하지만 또다시 2023년에 이를 한번 변경해서
1: 네.
0: 공동 상속인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1: 네.
0: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네. 세 번이나 판례가 바뀌었는데요. 이 제사 주재자 이제라고 하는 이제 법리 상속법 중에서도 사회 변화가 사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종손이었다가 이후에는 상속인들 사이 합의가 우선하는 내용을 도입하고 또 최근에는 합의를 우선하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직계 비속 중에 최연장자로 이제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를 가리지 않는 흐름까지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제 최연장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특별한 사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를 들자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지,
1: 네.
0: 뭐 또는 실제로 제사를 모시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등을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1: 네.
0: 이 사건에서는 이미 제사 주재자를 두고 다툼이 있으셔서요.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 그렇죠.
0: 직계 비속 중에 최근친의 연장자인 사연자분께서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일단은 우선하시게 되는데 이를 유지하실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1: 네.
0: 사연자분께서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나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으신 것 같고요.
1: 네.
0: 별도로 아버지의 제사를 챙기고 기존에 관리하던 분묘도 계속 관리하여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신다면 또 셋째가 지내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이제 금양 임야로 인정이 되면 사연자분에게 단독으로 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실무에서 금양 임야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0: 네, 소송상에선 제사 주재자가 금양 임야에 해당함을 증명해내야 하는데요.
1: 네.
0: 일반적으로는 감정이나 자료를 통한 검증을 통해서 부동산의 이용 상태를 살펴보면서 해당 부동산의 묘소가 존재하는지 또 네. 벌목이 금지되어 있는 채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1: 네.
0: 또 주변 친척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이게 선산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금양 임야는 조상의 묘를 보호 관리하기 위한 선산으로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제사 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를 합니다. 제사 주재자는 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는데요. 협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최근친의 연장자가 됩니다. 제사 주재자 지위는 제사를 포기했거나 수행이 어려운 경우 상실될 수 있는데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 제사를 좀 불참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지위를 잃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금양 임야인지 여부는 묘소가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선산으로 인식되어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면서 내는 축의금은 과연 누구의 돈일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부모님이 축의금을 전부 가져가셨는데 너무 서운하다라는 사연이 올라와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과연 법적으로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과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축의금이 결혼식에 큰 비용을 부담하는 부모에게 하객들이 성의 표시로 건네는 돈이라는 사회적인 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의 손님이 부모님에게 낸 축의금이라고 하면 부모 몫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신랑이나 신부에게 직접 전해진 축의금은 당사자의 몫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신부에게 직접 건넨 축의금이라면 부모가 마음대로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1990년도에 혼인 문화를 바탕으로 한 판단입니다. 요즘은 결혼 연령이 높아졌고 하객도 부모님의 손님보다 신랑 신부의 직장 동료나 친구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구의 손님이 냈는지 결혼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축의금 문제는 가족 간에 미리 어떻게 할지 사전에 이야기를 해두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수연의 나의 봄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오후와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부산 27도, 대구 28도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내일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다시 또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세종대로 따라 덕수 에서 서울시 의회에 가는 게 4차로에 행사 때문에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4차로를 중심으로 속도 줄이고 있고요. 한강대로 남영 삼거리에서 숙대입구역 가는 게 4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가 계속되다 보니까 부근으로 속도 처져 있습니다. 가양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 쪽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가 막 마무리가 됐고요. 내부 순환로 따라 성수 쪽으로는 정릉터널 나와서 종암분기점 합류하는 데까지 속도 줄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꽤 수월해졌는데 잠깐 창동교 지날 때는 속도 내려가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청담대교 방향으로 짧게 밀립니다. 영동대교 다리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는데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방송 YTN. YTN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표소로 쓴 경기장 출입이 막혀서 이번 주 내내 출근을 못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일터를 돌려달라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오늘도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한 건가요?
1: 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측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기장 출입구 앞에 모여 내부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는 경기장

0: 존중하고 귀를 열어 주십시오.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이들은 이후 취재진에게 각 종목별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그제 퇴근 시간대와 어제 오전 5시간가량 시위 참가자들과 경기장 출입을 협의했지만 시위대가 가로막으며 결국 진입이 부산됐습니다.
2: 네. 일터를 돌려달라 이런 항의까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 핸드볼 경기장 아직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개표소로 쓰였던 잠실 핸드볼 경기장 출입을 여전히 막고 있습니다. 시위 규모는 매일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인데 참가자들은 오늘도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5개 기동대 350명가량 경력을 투입해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 내부에서는 대표 책임론과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내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2: 오늘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는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본회의 보고에 이어 조사계획서 성안, 본회의 승인을 거쳐서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놓고 세부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조 주도권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국조특위를 즉각 개문 발차해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일성으로 투표용지 사태 해결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이나 사전투표 폐지 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5: 지금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부족 사건이 아니라 6.3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입니다.
3: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에서 투표를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서울시 선관위 고위직 한 명이 자체 판단해 결정했고 사후에도 추인 의결조차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2: 네, 민주당 내부 상황도 좀 알아볼까요?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전초전이 벌어졌는데 신경전이 상당하죠?
3: 네, 그렇습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는 8월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어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언급한 걸 두고 친명 핵심인 문진석 의원은 집권 여당 대표 언어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당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또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용민 의원은 당원은 영원하고 당권은 짧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팽배한 긴장감 속 오전에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단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거라며 동지적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 국민의힘은 최고위에서 지도부 사퇴론을 두고 공개적으로 충돌이 벌어졌죠?
3: 네, 맞습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삼선 정점식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 책임론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최대의 관심입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지도부 거취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공개 표출했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다음 지도부가 총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다 같이 사퇴하자고 제안했는데 조광한 최고위원은 곧바로 철없는 소리라고 맞받았습니다. 거취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는 소동 이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당 지도부의 선택을 요구하려면 110명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건데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25명 전원은 지방선거

0: 선거 참패 모든 책임은 지도부에 있다며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어제 선출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조금 전에 만났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어떤 얘기 나누는지 들어보시죠.
2: 알겠습니다.
3: 예,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님 당선 정말 축하드리고 또 방문해 주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정정식 대표님은 뭐 여야에서 인품이 아주 훌륭하시고 또 아주 합리적이시고 많은 의원님들과 교감하시고 소통하시면서 업무를 아주 잘 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 정책위 의장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하셨죠? 예, 두 번 하신 건 당내에서 실력이 입증된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원내대표 선거 힘드시죠? 예, 선거 중에 있어서 이 여러 선거가 있지만 원내대표 선거가 가장 힘든 선거라고 여의도에서는 소문이 나 있는데 선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승수 수석님 축하드립니다. 예, 저 일 해보니까 대표들보다 수석님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안이 국정조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를 통한 국정조사가 있는데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법적 제도적 장치까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마련을 해서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건 아마 여야의 이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저희들이 속도감 있게 선관위를 개혁해서 이번 3기 국회가 저희 또 양쪽 원내가 국민들에게 효능감 있는 그런 국회로 좀 보여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문해 주셨으니까 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제가 우리 민주당 내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과거 관례다라고 해서 원구성을 하는 게 54일 걸리고 이게 너무 오래 걸린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뭐 선관위뿐만이 아니고 중동 상황, 민생 현안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나를 세서라도 빨리 원구성을 해서 이번 양측의 3기 원대는 일하는 모습, 그리고 효능감 있는 모습, 국민들에게 좀 그런 걸로 평가받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함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전에도 그랬지만 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경쟁도 하고 치열하지만 언제나 또 함께 머리도 맞대고 다름에 대한 의견을 좁히기 위한 소통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말씀하시겠습니다.
5: 예, 반갑습니다. 정점식입니다. 제가 어제 원내대표에 선출되고 나서 두 번째 공식 일정입니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은 오늘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 참석이고 두 번째 한명도 대표님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표님을 뵙는 게 가장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161석의 거대 여당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전반기 원 운영관장에서 우여가 곡절을 겪었습니다. 조금 전에 뭐 우리 한명도 대표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 역시 우리 한명도 대표님께서 항상 소탈하시고 원만하시는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운영의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첫걸음을 떼는 저로서는 우리 한명도 대표님께 많은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리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조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후반기 원구성이 되기 전에 양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당 모두가 생각하는 소위 지금 투표주의 부족 사태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상 파악도 하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관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부분이 있으면 또 묻고 그리고 개혁을 할 게 있으면 또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첫 번째 이제 논의의 출발점을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원구성도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뭐 이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합의를 해 나가야 되고 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있고 해서 현안 자체가 굉장히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들도 빨리 원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빨리 합의할 진짜 하루 이틀 만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거대 의석을 가지신 민주당 한명도 대표님께서 많은 또 양보를 해주시면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그 당선 소감을 언론 인터뷰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국민들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라는 것은 소위 대화를 통한 타협의 장이 되어야 된다. 한 몇 년 전부터 소위 여야의 대화가 단절되고 다수당에 의한 일방적인 독주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1: 네,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야 원내사령탑의 상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덕담도 좀 주고받았지만 앞으로 포스트 지방선거 전국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잠시 뒤 시사정각에서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양보와 대화하고
2: 네,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구조로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지만 낙폭을 줄여서 혼조세로 전환했습니다. 약세를 나타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0만 전자와 200만 닉스를 회복했는데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원달러 환율은 1,528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이 코스피가 혼조세로 전환을 했죠?
6: 그렇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7,6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날 4.5% 급락했던 코스피는 오늘 3% 가까이 내린 7,500선에서 출발해 한때 7,3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개인 매수세가 커지며 낙폭을 만회해 한때 7,800선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30만 원대 회복을 시도 중이고 SK하이닉스는 200만 원대로 복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한때 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반도체와 소부장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약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4거래일 연속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 매수 중이고 개인의 순 매수 규모는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스닥은 1.5% 내린 930선에서 출발했지만 1%대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순 매수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최근 3거래일 연속 10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9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6: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30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원 오른 1525.5원으로 출발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1560원대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적극 개입으로 지난 9일 150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152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17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미국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고 이란이 호르몬

0: 호주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춤하던 국제 유가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WTI,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90로 2.1% 올랐고 브렌트유 선물과 두바이유 현물은 각각 배럴당 $93로 1.8%씩 올랐습니다. 외환 당국은 지난 9일 적극 개입 의사를 밝힌 후 외국계 은행을 대상으로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외환 당국이 고강도 조치에 나섰지만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를 비롯해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 고환율 우려는 쉽게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유화동입니다.
1: 양극화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 한파에 이란 전쟁 여파가 겹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청년층은 1년 전보다 무려 25만 5천 명이 줄었고 제조업에서는 14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난달 고용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2: 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과 수출 호조에도 청년 고용 한파가 심화하고 이란 전쟁에 제조업 취업자도 급감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2, 3월까지만 해도 20만 명대 늘었지만 4월 10만 명대 증가에 그치더니 감소로 돌아선 겁니다. 취업자 감소는 비상계엄 여파가 있었던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입니다. 사회의 첫 발을 디뎌야 할 청년 고용 한파가 심화했습니다. 15에서 29세 사이 취업자 수가 25만 5천 명 감소해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1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떨어지며 2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60세 이상 고용률보다도 낮은 현상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7.2% 이릅니다. 제조업 취업자도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14만 명 줄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감소폭이 2배 이상 커진 것으로 23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데이터처는 자동차와 고무 플라스틱 업종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며 호황인 반도체가 고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도 8만 9천 명 감소해 6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 영향으로 신입 채용이 위축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아직 인공지능 영향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1: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결론 내리고 시정 조치를 명령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이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역대 최고 수준이죠?
3: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보위가 2025년 8월 지난해죠. SK텔레콤에 부과한 1,347억 9,100만 원이 종전 최고 금액이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뒤 7개월 만에 내려진 제재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쿠팡이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보위는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도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시정 명령했습니다. 또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안에 이행 결과와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물류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개보위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억 4,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보위는 해당 회사가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 71명을 수집해 취업 제한 목록에 등록 관리하고 근로자의 최종 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전체 회의는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 자정이 다 될 무렵에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제재 수위를 놓고 의결하기까지 장시간 숙고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정보위는 쿠팡 서비스가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 성격의 플랫폼으로 개인정보 유출 침해 발생 시 대국민 영향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집중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실관계와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기업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상응하는 처분 부과라는 원칙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개인정보위원회가 6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쿠팡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쿠팡은 먼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이어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4: 네,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하지 않으면 공습할 것이라고 이란의 압박을 이어가는 동시에 공격을 곧 멈출 것이라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란 전쟁 관련 내용 김여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남성우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4: 네, 김여수 실장님.
5: 네.
4: 종전으로 더디게 가지만 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미사일을 수십 발을 발사하고 어떤 상황입니까?
5: 이게 이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AH-64라고 하는 아파치 헬기가 있거든요. 그 아파치 헬기 가지고 순찰을 돌았는데 그 순찰 도는 데다가 이란이 드론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금방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이 공격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봐라 하루를
4: 잘
5: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이란에 의한 드론 공격이었고 그게 이제 사헤드 계열이다 이렇게 저 판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공격을 받았으니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보복을 했습니다. 이제 보복을 몇 군데 지역에다가 캐섬섬, 시리커, 뭐 반달 앞바서 주로 이제 해군 기지하고 레이더 기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공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제 중부사령부에서 얘기를 했냐면 우리 공격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이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시 이제 재보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란에서 바레인에 있는 제5함대 기지를 공격을 하고 쿠웨이트, 요르단 거기에 있는 미군 기지를 다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 이렇게 흘러가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보복을 한번 하고 나서 끝났으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니들이 다시 또 재보복을 해? 이런 생각을 미국이 하게 된 거죠.
4: 예.
5: 그러다 보니까 이틀 동안 지금 또다시 이란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을 중단하라는 이란의 어떤 요청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란 관영 매체 쪽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양쪽 말이 다르잖아요. 어느 쪽을 저희가 믿어야 될까요?
6: 일단은 테헤란 쪽 발언에 신뢰를 좀 더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전에 과거 소설 영화 중에 머나먼 송바왕이라는
4: 남성욱
6: 소설이 있었죠.
4: 석좌 교수입니다.
6: 네, 머나먼 종전 길입니다. 상당 기간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중동의 문화 중에 코란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복 상응 문화가 상당히 깊습니다. 뭐 고의로 공격했던 또 의도적으로 공격했던 양측 입장에서 보복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협상장에서 자신들의 카드가 무력화된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뭐 이에 상응하는 보복을 양측이 계속할 수밖에 없겠죠. 김열수 우리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뭐 이거는 다 종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마지막까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누가 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런데 이제 도발은 조금 강도를 낮추긴 할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자존심은 상했죠. 아파치 헬기 한 대 1,000억 정도 하는데 한 천만 원짜리 드론으로 맞았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또 반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인데, 이게 뭐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일 우리 끝냅시다로 끝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어쨌든 이란 당국자들과 직접 대화했다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미국과 이란이 진실 게임인데 이란 쪽이 더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란 쪽에 무게추를 두신다는 분석을 좀 들어봤고요. 근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당국자들과 직접 내가 대화를 했다. 이 방식은 처음 쓰는 용어 같거든요.
5: 뭐 이 방식은 처음은 아닙니다.
4: 아닌가요?
5: 그전에도 이란 당국자하고 전화를 통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난번에 4월 10일 날인가요? 그때 이슬람 아바드에서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을 할 때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명을 딱 지정을 해요. 그게 바로 갈리바프 국회의장인데요. 예. 아주 현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때 이제 그 갈리바프를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갈리바프가 대표단을 이끌고 왔단 말이죠.
4: 이번에도 갈리바프일까요?
5: 그래서 이제 그건 모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금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남 교수님 말씀도 저게 이제 맞을 수 있는 거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대통령한테 직접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밑에 지금 비밀 접촉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내가 직접 전화 받았다. 워낙 이렇게 내세우기 좋아하시는 예.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나 또는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전화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밑에는 급수가 낮아가지고 직접적으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4: 예.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더 강력하게 공격하겠다고 말을 하고 나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습 멈추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그 헤그셀스 국방부 장관이 또 공격하겠다고 말을 하고 나선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어느 쪽에 저희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6: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발언은 무게가 상당한 건데 우리 현재 저 두 분의 발언은 너무 가볍다. 너무 좀 가벼움을 넘어서서 좀 경망에 가까운 정도로 발언이 오전 오후로 달라지는 것은 이번 전쟁의 본인들의 좀 당혹함이 좀 배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런 발언들이 협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중동 문화에는 그렇게 통하지는 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4: 어떻게 보면 좀 작전을 짰다고 하면은 적을 뭐 교란시키기 위한 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6: 그러니까 심리전이죠. 예. 뭐 늘 카드가 이란의 발전소 핵시설 뭐 그런 걸 공격한다는 건데 이제 최근에 좀 배드뉴스는 미군이 이란의 식수시설을 공격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예. 이거는 조금 국제법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십만 명의 이란 주민들이 물 공급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공격을 하려면 제대로 뭐 군사시설을 공격해야지 식수시설을 공격하는 정도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는 저는 뭐 휴전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옳으냐 이란의 말이 옳으냐는 이제 소스는 언론 인터뷰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기자가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는데 뭐 그 전화가 어느 전화인지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예. 알겠죠.
4: 예.
6: 다만 지금 이란이 미국과 직접 소통을 하는 수준은 아니고 결국은 제3자를 통해서 간접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이란의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을 하는 모습은 조금 믿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1: 헤그세스 장관이 이제 앞서 했던 얘기 중에 이란의 남아있는 핵심 시설에 폭탄을 톡톡톡 이렇게 떨어뜨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습을 좀 여러 번 했잖아요. 남아있는 핵심 시설은 어느 게 있을까요?
5: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을 우리가 이게 막 이제 이게 시간대별로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두 개가 막 엉켜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대별로 다시 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4: 예.
5: 이제 헬기가 떨어졌잖아요. 공습을 했어요. 공습을 하니까 이걸로 끝났다라고 미국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란이 더 이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다시 미군 기지에다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를 호구로 보냐? 그리고 내가 니들한테 MOU 그거 협정안 제출한 지 지금 2주가 됐는데 예. 아직까지 내한테 답을 안 해? 그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해그사에서 장관이 얘기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했지만은 전력시설하고 그리고 교량하고 거기다가 이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쪽 지역 그것을 타격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새롭게 휴전 기간 동안에 이 이란이 보관하고 있던 미사일하고 미사일 기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발사대다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네, 뭐 당장이라도 공습 확산할 것 같더니 또 이제 꼬리를 내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당장 지금 월드컵 개막에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순 잔치 행사도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이 며칠 안에는 미국이 여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6: 네, 이번 주 안에 끝내기를 바랬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였죠. 예. 그래서 뭐 월드컵도 중요하고 또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80회 생일에 백악관의 사우스로 남쪽 잔디밭에서 900만 달러를 들여서 정말 어마어마한 UFC 경기를 열는 계획이죠. 그런데 하늘이 조금 노예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벼락 천둥 확률이 33%로 지금 이 기상예보가 나와서.
4: 일기예보가 안 좋군요, 지금.
6: 네, 할 수 있을까? 예. 왜냐하면 이 워싱턴의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한데 잘못하면 눈까지 올 수 있다랍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해 보니까 기상예보가 한국보다는 좀 정확한 것 같아요.
4: 예.
6: 그러면 뭐
4: 한미 간의 그 기상예보까지 비교하진 마시고요.
6: 네, 뭐 그거는 뭐 장단점이 있겠죠. 예. 다만 이렇게 예. 6월 14일까지 종전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게 또 14일 지나가면 뭔가 모멘텀 아마 월드컵이 뭐 저희가 6월 11일 11시에 지금 시청 예정인데
4: 예.
6: 뭔가 세계가 축제 분위기라면 전쟁은 좀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종전 한 해 서명을 함으로써 월드컵과 함께 평화를 가져왔다. 뭐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나갈 저를 기대합니다.
4: 80세 생일 선물로 이란이 좀 답을 주기를 그렇게 좀 속으로는 혼자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1: 그 뭐 월드컵이나 8순 생일 잔치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지금 상황을 끌고 가는 게 자기들한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6: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공이 어느 코트에 있느냐. 지금은 워싱턴 코트에 있다는 얘기죠. 워싱턴이 더 급하다라는 거죠. 그건 영국 BBC 방송이 또 논평을 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의 경제 난도 있지만 미국의 이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가고 있고요. 아, 지인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정말 주유소에 가기 힘들다 할 정도로 공포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역대 선거에서 집권당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가 소비자 물가 9%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받아서 재선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4: 예.
6: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11월 첫째 주에 미국 중간선거에 누가 더 힘이 들겠느냐. 결국은 테헤란보다는 워싱턴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100% 50대 50으로 맞추기는 어렵고요. 뭐 50.5 대 49.5로 해서 저는 미국이 시작을 했으니까 끝도 예. 미국이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 네. 최근에 이스라엘 총리와 틀어진 관계도 종전으로 가는 길에 변수가 되는 겁니까?
5: 그렇죠. 변수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네타냐후 총리하고 전화를 몇 번 통하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잖아요.
4: 예.
5: 그래서 뭐 말도 못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당신 혼자 고립될 거라고 얘기도 하고 미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요.
4: 예.
5: 사실상 이게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협상으로 가서 휴전이 돼야 되는데
4: 예.
5: 이게 계속해서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의 전쟁이 끝나야 우리도 휴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0: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매년 380억 불 정도, 380억 불인가 38억 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국방비를 대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기의 42%가 미국산입니다.
1: 예.
0: 그러면은 미국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하는 거거든요. 제 말의 의미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하라고 하면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 지금 뭐 미국이랑 이란이 이틀째 교전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중간에서 카타르 협상가는 계속 뭐 일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2: 어떻게 보면 중재국인 카타르가 여기서 좀그 협의점을 찾아서 진전적인 좀 성과를 낼수 있을까요?
3: 저는 중재국의 역할에 대해서 점점 기대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최초의 중재국은 파키스탄이었죠. 뭐, 온 나라가 양측의 중재에 나서서 뭐 거의 교통통제를 일주일 이상 했는데 결국은 뭐 성과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타결을 못 봤고요. 이제 카타르가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소통이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소통은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죠. 남의 얘기를 통해서 전해들으면 소통하는 좀 별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카타르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물밑에서 양측이 하여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MOU 부분,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또 440km의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 또 우라늄 농축 금지 기간 15년이냐 20년이냐 이런 핵심 쟁점이 제3국 소통단을 만났다고 그래서 양보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이 딜레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카타르 협상단이 움직이는 것은 뭐 긍정적이지만 그것이 협상 타결의 종전으로 갈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미국 국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은 인플레이션을 좋아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뭐 불난데 기름 붓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발언은 왜한 걸까요?
0: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정욱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그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4.2%로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하고는 뭐 맞게 떨어졌지만 그러나 4.2%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 것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 미국 사람들이 주유소 가서 기름 넣기가 불안해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서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불난 집에 기름 끼얹듯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기 없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 그것을 주워 담았다고 담은 이제 표현 자체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뭐 인플레이션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요. 어찌됐든 굉장히 큰 말실수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2: 네, 지금 상황이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됩니까? 더꽉 막히는 거 아닙니까? 또.
3: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밀 군사작전으로 배가 지금 수십 척 빠져나와서 1억 배럴이 원유가 공급돼서 세계 유가가 지금 90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과연 그 비밀 군사작전이 뭐냐? 특히 한국 HMM 선박이 지금 한 척이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안에 외신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게 외국 용선주가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빠져나왔고요. 뭐 돈을 지불했는지 안 지불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행선지도 또 한국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나올 때는 이 레이더를 끄고 지금 선박이 나오고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작전 때문에 지금 선박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란이 봉쇄를 또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아마 밑에 물밑 거래를 통해서 일부 선박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그래서 실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해제, 봉쇄 해제로 비춰지는 것은 또 금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에 관해서도 예민한 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금 어쨌든 종전이 이제 이렇게 답보 상태로 가는 것은 이제 이란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 글쎄요, 지금은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란의 소위 말하는 의사결정.

0: 뭐라고 할까요? 의사결정 어떤 그 프레임워크 그 자체가
1: 예.
0: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무수타파한테 이렇게 결정까지 받으려고 하면 사실상 이게 24시간 미국이 감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피해서 이제 결심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1: 예.
0: 실질적으로 이란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MOU 내용에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 MOU 내용상으로 보면 어찌됐든 핵무기 이렇게 농축된 거 그거 폐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란의 이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는 받아서는 안 되고 자유롭게 통행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 예.
0: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을 좀더 끌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일정 부분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2: 네. 계속해서 뭐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그 하메네이를 직접 만나고 싶다. 그럼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좀 빨리 좀 해소될 수도 있을까요?
3: 그건 이란 측에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 네네.
3: 뭐 물리적으로도 상당한 상처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특유의 위에 서밋 고위급 당사자 딜로 문제를 풀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란의 현재 통치 명령 구조를 조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요. 결국은 이제 지루한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양측의 피로감이 절정에 달하면 휴전협정이 결국은 이제 마지못해 그런 시나리오가 결국은 나타나는데 이게 6월 안에 될 것인지 아니면 더워지는 7월로 넘어갈 것인지 이게 또 새로운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이란 사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조금 전에 사고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교량 건설 현장에서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물인 거더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1: 네, 이 사고로 40대와 60대 작업자가 다쳐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이고요. 부산 강서구의 에코델타시티 교량 건설 현장에서 이제 상판을 지지하는 그 건축에서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죠. 거더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지금 두 명, 40대와 60대 작업자가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0: 네,
1: 들어왔는데요.
0: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이었지만 행방을 알수 없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에 법원에 추가적인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주요 증거 보전 대상이었던 투표함 보관 상자, 선거관리위원회조차 행방을 알수 없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폐기업체로 보내진 걸로 확인됐죠.
2: 네, 어제 법원은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현장에 증거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선관위도 해당 상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지난 9일 이미 폐기업체에 넘겨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지난 5일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이후 주민센터에서 보관 상자를 회수했고 지난 9일 송파구 선관위에 반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폐기할 물품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도 함께

0: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1: 그런데 선관위가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죠.
0: 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이번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 날인 9일 오후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한 건 그보다 이른 9일 정오쯤이고 선관위가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결정문을 전달받은 건 오후 5시 이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최근 증거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관 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선관위에서 회수해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사전에 증거보전 대상을 몰랐다 할지라도 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증거들을 폐기한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지방선거 직후부터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논란이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0: 상자 겉면에 표기된 1900매라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때문입니다.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수는 3,855명인데 상자에 표기된 대로라면 인쇄된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49.3%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선관위 지침이었던 선거인수 50%라는 하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계속 논란이 됐는데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거 물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5: 나비엔.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9: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8: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편안한 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8: 피가

0: 빈틈 없이 맞추다. 카멜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에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과 경북지역은 구름 많은 편입니다. 바람도 살짝 불고 있어서 가벼운 긴 소매 차림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25.8도, 대구 26.2도, 전주 25.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50mm, 이외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크게 밀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도로 위로는 항상 변수가 많아서 여유 시간 넉넉히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기름에서 종암 구간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정릉 터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에서 하월곡 구간 1차로에서도 작업 중이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작업 진행 중입니다.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원효대교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네, 2026년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온 AI 라디오 온에어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는 잠시 뒤로 물러나 있고요. 천연지능 인간 진행자 저만 또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온 AIR 온에어 저희 프로그램이 이 AI와 라디오의 뭔가 콜라보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최고가 최고를 만난다고 했는데요. 100년 됐습니다. 라디오가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지 올해로. 그런데 AI를 또 가장 빨리 앞서 나가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이어주는 모든 것을 미디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변해갈까요? 예전에는요. 가수가 되고 유명하려면 방송사 앞에 줄 서 있었습니다. PD 기자들한테 아는 척하고요. 근데 요즘은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플랫폼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올리고 있죠.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해서 얻는 인기가 돈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를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하실 것 같고요. 그게 실제로 내가 돈을 쓰고 벌고 사용하고 모으는

0: 다시 한번 켜고요. 1위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 회장님 아들로 태어날 걸. 제 꿈은 재벌 2세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은 변화의 모퉁이에 서 있거든요. 앞으로 그 모퉁이를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이분 불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의 미래를 짚어온 분입니다. 경제 미디어를 두 번 창업하신 분인데요. 블록미디어 최창환 대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창환입니다.
0: 변곡점을 정확하게 예측해 주신다고 제가 얘기를 해서 오늘 잘 예측해 주셔야 됩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AI는 아직 저희가 기술이라든지 새롭게 경험해보는 재미난 이야기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돈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인간은 살아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저희 블록미디어가 그 디지털 자산과 네. AI를 갖다가 같이 다루는 그런 미디어입니다. 그 두 가지 기술이 다 어떤 거냐면은 세상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들이거든요. 예.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란 것 곧 뭘 말하냐면은 사람들의 삶과 네. 그리고 부의 지도를 갖다가 완전히 바꾸는 어떤 판을 다시 짜는 네. 그런 기술들입니다.
0: 맞습니다.
1: 이 기술 자체가 그 약간의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근본을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 변화에 따라서 산업혁명 뒤에 그렇고 아니면은 인터넷혁명 뒤에 그랬듯이 이 사회의 전반적인 부가 국가별로 그리고 어떤 회사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이렇게 재분배되는 그런 네. 시대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 AI와 그 블록체인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를 좌우하는 그러한 기술들입니다.
0: 예. 새로운 기술이네.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 아마존 대표 뭐 일론 머스크 세계적인 부자들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시대의 변곡점이 바뀌어서 과거에 뭐 카네기 무슨 뭐 석유 재벌이 아니라 그분들이 부를 움직이고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 변곡점마다 경제 미디어를 만들어서 이걸 좀 제대로 알려보겠다라고 하셨어요.
1: 예.
0: 그 길목들 좀 알려주십시오.
1: 제가 이제 인터넷이 막 시작될 무렵에
0: 아, 예.
1: 99년에 블록미디어를 갖다가 창간했고요.
0: 네.
1: 그리고 그 2007년부터 시작해서
0: 네.
1: 2008년 1월 1일자에 그 아니 제가 2대1리 창간했고
0: 예.
1: 그 뒤에 이제 블록미디어를 창간했습니다.
0: 네네.
1: 예. 2대1리는 왜 창간을 했냐면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0: 네.
1: 예전에는 신문 같은 경우는
0: 종이 신문이었죠.
1: 종이를 갖다가 찍어서
0: 네.
1: 쭉 나가는 거니까 차로도 배달하고. 그런데
0: 네.
1: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인터넷으로 변하니까
0: 네.
1: 그 정보 전달 비용이 90%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와
0: 네.
1: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고 해서 2대1리를 갖다 창간했고
0: 네.
1: 그리고 블록미디어를 창간한 이유는 그 돈이 바뀐다.
0: 네.
1: 우리가 돈이 왜 바뀌어? 우리는 원하고 달러고 이게 돈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을 갖다가 기반으로 한
0: 예.
1: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0: 네.
1: 그 돈의 모습 자체가 바뀌는 돈의 혁명의 시대다.
0: 예.
1: 이렇게 생각해 갖고 블록미디어를 창간했습니다.
0: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기계 그때나 뭐했지? 맞아. 그때 윤전기가 없어지고 이제 인터넷 매체들이 막 생겨났지. 그 변화의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아침에 신문을 쫙 펼쳐놓고 아직도 나는 한눈에 다 봐야 돼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속보나 콘텐츠 위주로 심지어는 이제는 뉴스도 안 봅니다. 그냥 쇼츠들을 보세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도 블록체인과 AI에 대한 이야기와 이해가 많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블록체인 AI가 시대를 바꾼다인데 이게 닷컴이 등장하고 인터넷 혹은 그 이후에 또 모바일 이 상황과는 조금 여파가 달라 보여요 대표님?
1: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벽하게 다릅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갖다 수집을 했고
0: 네.
1: 이랬던 건데 이제는 뭐냐면 산업혁명을 갖다가 하면서 몸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게 됐고
0: 예.
1: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AI가 우리를 대신해서 네. 판단하고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0: 맞습니다.
1: 예, 우리가 그 증권사에서 보면 뭐 로보 어드바이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0: 있죠.
1: 이런 건 AI가 아니고 네. 그냥 정해진

0: 틀 속에서 프로그램. 정해진 걸 갖다 해주는 건데 이제 AI는 AI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네. 나의 판단까지 맞습니다. 나를 공부해가지고 대신해주는 게 AI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생각과 판단을 갖다가 대신해주는 AI가 나오는 단계인데 AI가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줄 수 있지만 경제활동으로서 경제활동을 대신하게 주게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AI가 쓰는 돈은 인간이 지금 쓰는 돈하고 다릅니다.
1: 네.
0: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디지털 머니가 되는데
1: 네.
0: 이 디지털 머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
1: 네.
0: 이게 변하는데 그걸 갖다 기계가 해주는데
1: 네.
0: 이 기계가 쓰는 돈조차도 이제 기존의 돈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돈인 그 블록체인에 기반한 돈을 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다. 제가 초기에도 초반에도 말씀했지만 이 혁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 네.
0: 혁명이라는 거는 뭐 정치적인 혁명은 뭐 체제가 다 바뀌는 거고
1: 맞아요.
0: 기술 혁명이나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거냐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삶과 경제 시스템이 바뀌는 거거든요.
1: 네.
0: 이게 바뀐다면 당연히 경제는 뭘로도 굴러갑니까?
1: 맞습니다.
0: 돈으로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흐르는 길과 돈이 모이는 장소가 완벽하게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 AI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AI가 쓰는 디지털 머니인 블록체인에 기반하는 돈에 대한 이해 이걸 해야지만이 바뀌어진 경제 환경 속에서 나라도
1: 예.
0: 그리고 기업도 그리고 개인도 그 살아남고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예, 최청하 대표님이 설명한 얘기를 조금 보완하자면 여러분 블록체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분산 원장 개념입니다. 내가 쓰는 컴퓨터에서 내가 뭔가 그 장부를 바꾸면 이걸 사용하는 모든 이 컴퓨터에서 동시에 바뀝니다. 위조하려면 그 모든 참여자의 51% 이상을 해킹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투명한 게 됐고요. 지금은 돈 현찰 받으시면 이렇게 빛에 비춰보시거든요. 이거 진짜 아니야. 중앙은행이 아 믿어 우리가 발행한 거 믿어도 돼인데 분산원장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 아니 AI 나를 잘 이해하고는 AI가 아 이분 참 휴지 떨어졌는데 뭐 사회 제품 중에 제일 빨리 배송되는 걸 사줘야 돼 거래하고 그 데이터들이 누적되고 이런 시대가 열렸다. 앞에 네 번째까지 저희가 열심히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요약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게 혁명적이다라고 했어요.
0: 예.
1: 바꿔 말하면 힘센 사람 뽑는 게 마을의 자랑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생산량을 높였으니까. 근데 갑자기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산업혁명으로 힘이 센 게 의미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기계를 잘 굴리면 그 마을이 부자가 됐거든요. 똑같은 개념으로 완전히 기존에 있는 게 없어질 정도로 바뀌는 게 되는데 그걸 너무 이해하기 쉽게 너무 교양 있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신다고 했어요. 먼저 만나볼 게 비노세 탄생입니다.
0: 예, 제가 그 혁명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1: 네.
0: 그 비너스의 탄생은 뭐 대부분의 분들은 그 아름다운 여인이 탄생했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과 그 그림에 얽힌 어떤 신화적 배경은
1: 네.
0: 이게 그 세대 교체 혁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1: 예.
0: 그게 뭐냐면 비너스가 그 아프로디테예요. 그리스어로
1: 예.
0: 아프로가 뭐냐면
1: 미의 여신.
0: 예, 네,
1: 앞으로
0: 그렇죠. 비너스가 미의 여신인데
1: 네.
0: 앞으로가 뭐냐면은 거품입니다.
1: 아.
0: 그리고 디테가 여인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거품 속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1: 네.
0: 저 그림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1: 유튜브로 보고 계십니다.
0: 예, 그 거품 위에 조개 껍데기에서 비너스가 탄생을
1: 네.
0: 하거든요. 그 저 거품이 어디서 나온 거품이냐면은 우라노스라는 그 신이
1: 네.
0: 하늘의 신이
1: 네.
0: 이렇게 가이아의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그 아들이 우라노스를 거세해서
1: 예.
0: 그 상징을 갖다가 이태리 바다에 던져서 거기서 나온 거품 속에서 이제 비너스가 탄생을 한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이게 혁명이죠.
1: 그런데
0: 네. 여기서 보면은 그 이 혁명이 기술 혁명은 항상 거품이 수반이 됩니다.
1: 예.
0: 왜냐하면은 그 처음부터 여기에 이 뭐가 그 중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쁠지는 알 수가 없는데
1: 네.
0: 그 거품 속에서 좋은 게 탄생하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그리고 그 혁명이 실질적으로 성공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피로스라고
1: 예.
0: 서풍의 신입니다.
1: 예, 유튜브로 보신 분은 지금 그 비너스의 탄생 보티첼리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서풍의 신이 그 바람을 갖다 불어 갖고 비너스를 육지로 이렇게 상륙을 시키고
1: 이렇게 밀어줬군요. 뭔가 예, 예. 지원해 줍니다.
0: 그리고 저게 이제 플루어 네. 꽃의 여신인데요. 네. 그 피렌체가 꽃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르네상스가 발현한 피렌체가 그 비너스를 갖다가 네. 받아들여서 그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간다. 이제 예. 이런 상징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 피렌체는 그 당시 금융혁명을 일으킨 데입니다.
1: 맞아요.
0: 뭘로 일으켰냐면은 그 환호음을 갖다 발행하고 약속음으로 가는
1: 네.
0: 그런 걸 해가지고
1: 신용경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0: 신용경제를 갖다가 만들어낸 네. 거죠. 그 사람을 갖다 믿고서 옛날엔 직접 주고받았어야 만드는데 아무튼 그러한 혁명을 갖다 받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처럼 개인의 자유
1: 네.
0: 그리고 개인을 갖다 키워낸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저렇게 그 국가도 지금 이런 기술혁명의 시대에
1: 예.
0: 그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은 행정부가 그 비너스를 갖다 발인하듯이
1: 예.
0: 그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AI와 그 블록체인 혁명을 갖다가
1: 네.
0: 제대로 받아들여야지 대한민국에도 어떤 부의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림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해가 아주 쏙쏙 될 것 같아요. 르네상스 하면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런 느낌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림프 뭐 저 옆에 예예. 여신이 막 이렇게 옷을 덮어주려고 예. 오는 장면 너무나 많이 본 유명한 그림인데 거품에서 태어났다. 아프로디테 거품. 을 동반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희망도 있다고 이미 얘기하셨지만
0: 예.
1: 저희가 닷컴 시대 이데일리를 창업하시기도 한 최창한 대표님 모셔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닷컴 버블. 그게 뭔가 이게 세상이 다 바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어. 이거 진짜 거품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시선 때문에 막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0: 그 거품 맞습니다.
1: 네.
0: 왜냐면은
1: 거품이 맞아요.
0: 개별 기업의 가치나
1: 네.
0: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1: 네.
0: 왜냐면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서 증시에 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오를 것 같으니까 사죠.
0: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증권이라는 신권 시장이 있다고 하면은 거품 피할 수가 없습니다.
1: 맞습니다.
0: 특히 신기술이 나올 때 그 거품이 더 커집니다.
1: AI가 지금 반도체와 난리죠.
0: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 거품의 시작이라는 게 뭐 남의 회사라든지
1: 네.
0: 뭐 저 유럽 대륙 유럽에서 뭐 북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1: 예.
0: 그때 이제 배 회사에다 돈을 넣는다든지
1: 네.
0: 아니면 북미에서 철도가 나왔을 때 철도 회사에 넣는다든지
1: 맞아요.
0: 그리고 인터넷 거품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세상을 갖다 바꿀 때
1: 예.
0: 거기에 대한 기대로 거품은 반드시 발생을 하고 그 발생한 거품에서 옥석이 가려져서 비너스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1: 거품은 필연적이지만 거품
0: 그렇죠.
1: 사이에서 옥석을 가려서 성공하는 것도 혹은 내지는 혁명적으로 이전이 없어지고 새로운 게 등장하는 것도 필연적이다.
0: 필연적이죠.
1: 네.
0: 그 예컨대 그 닷컴 버블 시대의 아마존.
1: 네.
0: 모든 지금 보면은 상위 10%에 들어가는 그 세계적인 자산 업체들,
1: 네.
0: 뭐 페이스북이든 전부 다 대부분 그 당시에 나타난 기업들입니다. 그 거품을 뚫고 생존한 기업들이
1: 맞아요.
0: 인터넷 시대의 기업들이 상위 10%를 갖다 차지했다면 그 다 상위 10%예요.
1: 네.
0: 인터넷 기업들이.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1: 예.
0: 이 회사들은 뭐냐면은 그 AI가 쓰는 반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1: 예.
0: 단순 거품은 아니에요.
1: 네.
0: 왜냐면은 그 실체가 있으니까
1: 그렇죠.
0: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1: 네.
0: 근데 AI 회사들이 지금 받는 평가.
1: 네.
0: 이건 거품일 가능성이 꽤 있죠.
1: 이게 무슨 돈이 돼? 이래서 얼마 전에도 주식이 폭락했거든요.
0: 그렇죠. 왜냐면은 오픈 AI가 돈을 벌지, 클로드가 돈을 벌지,
1: 네.
0: X의 그룹이 벌지 아마존이 벌지 이건 누구도 모르거든요.
1: 맞아요.
0: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는 더 큰 거를 갖다 가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이제 사라질 위험성이
1: 네.
0: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이제 거품이 될 것이고 그 거품 속에서 무엇이 살아남고
1: 예.
0: 그 누가 무엇을 장악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갖다가 미리 아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1: 맞습니다. 예. 누가 살아남았는지 거품이 거대한 해일처럼 몰려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 진짜 진주 혹은 아름다운 여신을 품은 무언가가 바닷가로 언제 어떻게 누가 떠밀려올지 판단하려고 하면요. 일단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도 유명합니다. 오늘 뭐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뭐 100대 명화 죽기 전에 봐야 될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이 그림도 유명하거든요. 자,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입니다. 이 그림으로도 지금 이 그럼 옥석이 뭐야를 설명하실 수 있다고요.
0: 이 부분은 이제 옥석보다도
1: 네.
0: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와 블록체인 혁명에
1: 네.
0: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1: 옥석을 가리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런 걸 갖다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이 그 나폴레옹이 1803년에 황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1: 네.
0: 나폴레옹이 세계적으로 지금도 위인으로 칭송받고 유명한 이유가
1: 네.
0: 그 프랑스 혁명 정신을
1: 네.
0: 지켜내고
1: 네.
0: 그리고 프랑스가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왕권 신수설이라고
1: 네.
0: 그 신이 왕을 임명한다는 그런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1: 예,
0: 우리나라 지금 헌법에도 나오듯이 모든 권력은
1: 주권,
0: 국민으로부터 네. 나온다는 어떤 주권 재민
1: 네.
0: 이쪽으로 바뀌게 하는 게 프랑스 대혁명이거든요.
1: 네.
0: 프랑스 혁명인데 그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수호자였습니다.
1: 예.
0: 유럽의 왕들이 프랑스를 혁명을 갖다 막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을 때 승리하고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유럽에 퍼뜨렸다고
1: 네.
0: 해서 역사적으로도 유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가치를 갖다 부여하는 건데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가 됐거든요.
1: 예.
0: 그렇다면 뭐냐면은 그 공화정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오, 예,
0: 그러니까 혁명의 수호자였는데 혁명을 어떻게 보면 배신한 거죠.
1: 예.
0: 물론 국민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투표를
1: 네.
0: 통해서. 근데 그 이건 곧 뭘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가 돈의 혁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1: 예.
0: 지금 있는 돈이라는 게 그 디지털 머니를 둘러싸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전쟁이요?
0: 예, 전쟁이 네. 뭐냐면 국가 간의 전쟁도 벌어지고 있고.
1: 네.
0: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도 벌어지고 그 예컨대 유럽 미국의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 간의 전쟁.
1: 페트로머니를 위안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벌어진 사태들도
0: 그렇죠.
1: 지금
0: 예.
1: 바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0: 예. 그리고 그 예컨대 뭐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 머니와
1: 네.
0: 그리고 기존 돈과의 전쟁.
1: 예.
0: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AI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의 장점을 따온 거거든요.
1: 맞습니다. 달러와 연동하거나 USDT,
0: 네.
1: 뭐
0: 그러니까
1: USDC 이런 것들.
0: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빼버리고
1: 네.
0: 달러하고 연동해가지고 그 새로운 돈을 갖다 만들겠다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1: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는.
0: 그 어떤 것들. 게 되냐면은 그 가격의 변동이 없이 우리가 이제 해외에 송금을 한번 한다 하면은
1: 네.
0: 그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며칠이 걸리고 그리고 은행에서 수수료를 많이 떼요.
1: 환율에 따라도 많이 바뀌고요.
0: 환율도 떼먹고
1: 예.
0: 그리고 환전을 하면서
1: 네.
0: 그리고 보내면서 송금 수수료 받고 저쪽에선 또 수수료 받고 이래 가지고 뭐 많게는 10%까지 이렇게 수수료를 떼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머니는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떼고 즉각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1: 네.
0: 그 이 경쟁에서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각 국가들이 그 디지털 머니인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 도입하거나
1: 예.
0: 아니면 중앙은행이 직접 그 돈을 만들어서
1: 예.
0: 이 CBDC라고 해서 중앙은행 발행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 네.
0: 코인입니다.
1: 한국은행도 뭐 프로젝트 한강인가요? 뭐 이런
0: 네,
1: 거
0: 그걸 갖다 이제 진행하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국회에
1: 네.
0: 계류 중인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혁명 아닙니까?
1: 예.
0: 혁명이라는 거는 기존 시스템이 다 바뀌는 건데
1: 예.
0: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바뀌어줘야지
1: 예.
0: 그래야지 그 대가를 갖다가 그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제대로 얻을 수가 있게
1: 예.
0: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진행 과정 속에서 그 기존 은행과 한국은행 같은 기존 시스템의 틀 속에서 요거의 장점만 일부 취하해서 쓰려고 합니다.
1: 예.
0: 그렇다고 하면은 이 민간의 혁신이 발전하기가
1: 예.
0: 힘든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1: 아.
0: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것처럼
1: 예.
0: 기존 금융권과 한은의 기득권
1: 네.
0: 물론 이것도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하지만 이 부분만을 갖다 너무 내세워가지고 혁신을 갖다가 방해하게 된다면
1: 예.
0: 그 주권 재민론이라는 공화정을 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1: 예.
0: 저런 황제가 다시 등장한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라는
1: 이야.
0: 걸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왕, 신이 지정한 왕이 모든 걸 뭐 좌우지하던 시대에서 우리 개개인의 의지를 모아서 정치를 하자라는 것까지 갔는데 갑자기 그걸 수호하던 사람이 다시 본인이 황제 왕관을 쓰는 상황. 이거는 완전한 혁명인가 완전한 변화인가. 사실은 중앙은행이 통화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자가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싸 다 중앙은행이 금통위원들과 함께 결정을 합니다.

0: 점도표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디지털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로 가게 되면 사실은 그걸 탈중앙화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결정하는 누군가가 없고요. 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흐르게
1: 그렇죠.
0: 됩니다.
1: 예.
0: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너무 길어지니까.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블록체인 가지고 사실 얼마 전에 비트코인 가지고도 굉장히 정치인들도 참여해서 토론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얘기 들어야 되는데 이 다음 그림을 보고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도 그럼 완전히 그렇게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그 얘기는 다음 그림을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유명한 그림인데요. 들라크로와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저 그림은 뭐저 그림을 놓고도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 프랑스 혁명의
1: 예, 저기
0: 얘기죠,
1: 이제 프랑스
0: 저것도.
1: 혁명, 저기 7월 혁명이고요. 그게 뭐냐면 아까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뒤에 이제 부르봉 왕가가 다시 복위랍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제대로 혁명을 완수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떤 시민들의 투표권이나 이런 걸 갖다 또 제약을 갖다 하려는 옛날에 이제 황제가 왕이 모든 걸 독점하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모든 시민들이 이제 자본 부르주아부터 뭐 불황하까지 이렇게
0: 맞아요.
1: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왕을 갖다 쫓아내는 이제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시스템을 갖다가 이게 돈의 혁명이다 라는 걸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계를 갖다 해놨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이 나냐면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식의 혁명은 나지 않을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 제대로 된 혁신을 못하게 되면은 그 기업들이 혁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0: 아니면 도태돼 버리고요.
1: 국내에선 도태되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외국으로 가고 그리고 부의 재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그 산업의 발달이나 개인의 부의 증대 그리고 국력의 강화 이런 부분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굉장히 그 우리가 지금 제조업 분야의 강점으로 인해서 AI 혜택을 보고 있지만은 그 역으로 한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뭐 천억 달러 가까이 된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여기서 벌어들인 이득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지고 난다면은 그 금융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갖다가 해외에 뺏기게 되는 거거든요. 만일 그렇다고 생각한다면은 미래의 금융이라는 거는 결국엔 돈 위에서 형성되는 건데 대한민국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금융 시스템을 금융 레일을 잘못 깔아 놓으면은 아무리 제조업에서 잘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또 금융의 낙후나 어떤 그 디지털 자산의 낙후 때문에 돈을 갖다가 잃어버린 돈을 뺏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0: 인간은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쓰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요, 케이팝 인기가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특정 케이팝의 자료들이나 데이터를 모아서 나한테 서비스해줘. 그런데 한국에 누군가가 그걸 원하는 AI 서비스 뭐죠, 비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장을 보고 개척을 했는데 결제하려고 했더니 금융결제원 들어와서 뭐 설치하고 보안키 이러면 이제 그분이 이용하려다가 아이고 뭐야 복잡해 나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에이전트 커머스만 가도 그게 되도록 깔아놔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1: 그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제 규제가 심할 경우에는 AI 에이전트 커머스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면은 거기는 개인 신분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 신분이 없기 때문에 뭐 논리적으로는 모든 걸다할 수가 있는데 규제 때문에 더 나가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제를 갖다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거기는 네거티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하지 말라고 법에서 규정해 놓지 않은 건다할 수가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0: 맞습니다.
1: 그게 하기가 불편하다고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지 못해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AI 기본법이라든지 그리고 가상자산에 관해서도 소비자를 갖다 보호하는 중심의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산업을 보호하는 법은 없어요. 산업을 육성하는 법은.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은 이제 우리 옛날에 배웠을 때 불문법.
0: 예.
1: 그래서 네거티브 시스템인데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갖다가 압축적으로 인력과 자산을 활용해 갖고 선진국들을 쫓아온 나라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재벌도 육성했고 그리고 정부 뭐 민주화도 됐고 그러면서 엘리트들이 이 세상이 나가야 할 방향을 갖다 이렇게 규정해 오는데 굉장히 익숙해
0: 맞습니다.
1: 있고 사회 시스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0: 강한 리더십으로 끌고 온 나라였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0: 네.
1: 그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근데 산업을 육성하는 거는 뭐 특혜의식이 된다거나 이렇게 갖고 하기가 쉽지가 않고
0: 맞아요.
1: 소비자 보호를 하다 보면은 혁신적인 산업은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AI 는 이제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갖고 하고 있지만은
0: 예.
1: AI와 AI 결제가 결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소비자 보호 중심의 규제
0: 예.
1: 그리고 육성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AI를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산업을 갖다가 만들어놨는데 핵심인 금융 레일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0: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이게 AI 비서가 나 대신 물건을 사거나
1: 예.
0: AI 비서가 그 판매 회사의 AI 비서 혹은
1: 예.
0: 판매 사이트의 AI 비서랑 서로 실시간으로 거의
1: 예.
0: 뭐 0. 몇 초 단위로 거래를 하고 가격
1: 예.
0: 흥정도 할 수
1: 예.
0: 있고 그게 또 데이터가 쌓여서 그 데이터 자체가 토큰이 되고 뭔가 유용하게 되고 이걸 저희가 지난번에 짚었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아까 레일을 깔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1: 예.
0: 무슨 레일인지 이런 거래가 있을 때 왜 필요한지를 한 번만 더 구체화시켜 주십시오.
1: 예컨대 그 금융 거래를 갖다가 특히 디지털 머니를 갖다
0: 네.
1: 쓰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0: 네.
1: 뭐냐면 즉시성.
0: 네.
1: 굉장히 빨리 거래를 갖다
0: 되죠.
1: 해야 되거든요.
0: 네.
1: 얘네들 물어보다가 뭐 여기서 답변이 늦어지거나
0: 네.
1: 뭐 아니면 뭐 버벅거린다 그러면 딴 데 가서 물어볼
0: 네.
1: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수료가 없어야 됩니다.
0: 네.
1: 왜냐하면 경쟁도 심하고
0: 네.
1: 그리고 그 블록체인 기반의 모든 솔루션들은 지금 수수료가 거의 없거든요.
0: 맞습니다.
1: 예. 이게 돼야지 되고 그리고 그 즉각 결제가 되고
0: 네.
1: 그리고 죄송합니다.
0: 이게 사실은 AI가 직접 결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이 돈을 쓸 때 어떤 책임, 중앙은행 이런 게
1: 네,
0: 사라지니까요.
1: 그리고 국경 간 결제가 가능해야지 해외에 있는 걸 갖다
0: 아까
1: 우리가
0: 말씀하신 예, 뭐 환율이나 수수료나 이런 문제들
1: 그 부분을 갖다가 즉각
0: 예.
1: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0: 예.
1: 그 디지털 머니의 기본 특징은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0: 예.
1: 계약해 갖고 조건을 갖다 충족시키면은
0: 네.
1: 거기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돈을 주고받고를 갖다 해줘야지
0: 맞아요.
1: 되거든요.
0: 예.
1: 근데 이런 걸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명쾌하게 돼 있어야 되고
0: 네.
1: 그리고 그 개인의 정보를 갖다가 지금 우리는 그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신분증명을 하지 않으면은 거래를 못 하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AI 에이전트한테 우리가 신분증명을 항상 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가 있어야지
0: 예.
1: 이미 AI를 갖다 이용한 상거래는 훨씬 더 많은 수준까지
0: 맞습니다.
1: 일반 상거래보다 많은 수준까지 늘어나고
0: 네.
1: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요.
0: 예.
1: 그리고 그 우리가 일반 기업들이 지금 구글에서 잘 노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0: 광고 시장이죠, 일종의.
1: 그렇죠.
0: 네.
1: 광고, 광고를 페이지를 높여가지고 거기서 광고를 갖다가
0: 네.
1: 많이 하기 위해서 하듯이 그걸 SEO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나 이제 상품 판매자들은 그 소상공인들을 그러니까 플랫폼이죠.
0: 예.
1: AEO라고 해서 AI가 쉽게 찾아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0: 예.
1: 여기에 맞춰주고 있거든요.
0: 언뜻 온톨로지 얘기 같아요.
1: 예.
0: AI가 이해할 수 있게끔.
1: 그렇죠. 예.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만일 제대로 못 맞춰준다고 하면은
0: 네.
1: 그러면은 AI가 거래를 하는 AI 커머스 시대에
0: 예.
1: 우리가 뒤져지게 되는 거거든요.
0: 그걸 좀 구체적인 예로 대표님이 설명하신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여러분 AI가 텍스트들이나 정보가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올라오게 되면 판단하고 이해하고 데이터를 잡긴 쉽습니다. 그런 지금 국내에 쇼핑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 다 이미지로 되어 있고 AI가 인식하기 어렵다면서요.
1: AI가 인식은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통이미지 기준으로 해서 인식은 할 수가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0: 아.
1: AI는 뭔가를 갖다 작업을 할 때 그 자기도 에너지를 필요로 해서 토큰을
0: 그렇죠.
1: 갖다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AEO라는 게 뭐냐면은 그걸 갖다가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갖다 많이 만들어내고
0: 네.
1: 그 많이 만들어낸 솔루션을 AI가 와서 사가게
0: 예.
1: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술법들을 갖다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0: 예.
1: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 대형 플랫폼들이 아직 그 중심으로 돼 있고
0: 맞아요.
1: API를 갖다 AI한테 아직 최대한 공개를 안 하고 있고
0: 예.
1: 좀 닫힌 구조거든요.
0: 예.
1: 그리고 그 대부분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상인들이나 거기도 당연히 자기들 스스로가 그러면은 그 AEO를 갖다 안 하고
0: 예.
1: 그렇게 맞춰져 있는 그런
0: 되죠.
1: 게 맞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정부가 플랫폼을 만들고 기준을 갖다 설정해 주고
0: 예.
1: 그렇게 해서 그 세계적인 기업들과 정보 교환을 해가지고 기본 틀을 갖다가 만들면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0: 예.
1: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오면 화장품도 많이 사가고
0: 맞아요.
1: 뭐 음반도 많이 사가고 그리고 뭐 성수동 같은 데 가보면 뭐 양발도 많이 사간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한류에 힘입은 우리의 상품 판매
0: 네.
1: 이런 것들도 굉장히
0: 그렇게 서로 이해를 AI가 이해하도록 지금 사실 저희도 보면 여러분 상품
1: 예.
0: 페이지를 뭐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에서 만약에 쇼핑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1: 예.
0: 클릭하면 기다란 이미지가 모바일로 보이기 쉽게 혹은 PC로 보이기 쉽게 되어
1: 예.
0: 있습니다. 그거를 AI가 파악해서 읽고 내 고객한테 맞추려고 하면 많은 데이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외국인들이 이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인데 정작 또 그렇게 하고 이거 마음에 들어. 원화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물론 신용카드 결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존 결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일 얘기까지 해 주신 건데 이제 그러면 하면 되잖아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중국, 미국 아까 미국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하셨고 중국도 지금 뛰고 있고 이게 심상치 않네요. 마치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에 그 다음 버전을 보는 것도 같아요.
1: 제가 아까 그 돈의 전쟁, 돈의 혁명이다라고
0: 네.
1: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오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의 장점을 이렇게 취했다고
0: 네.
1: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을 갖다 갖추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로선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규제도 있고. 근데
0: 네.
1: 이 스테이블 돈의 전쟁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그 미국과 중국의 전쟁
0: 네.
1: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정부가 만드는 돈과 그 기계가 만드는 돈.
0: 사실 진짜 혁명과 기존 세력의 경쟁으로도 보여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 근데 이게 보면은 그 국민들이 권력을 잡는
0: 네.
1: 주권재민이 넘어오는 게 프랑스만 있는 게 아니라
0: 네.
1: 저기 영국 같은 경우는 권리장전을 통해서
0: 맞아요.
1: 타협을 통해서 넘어오기도
0: 예.
1: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모든 것들이 비트코인으로 변하고 이런다고 보지는 않고요.
0: 예.
1: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돈의 혁명을 비트코인이
0: 네.
1: 왜냐하면은 각국 정부들이 전쟁 자금이다 뭐 AI 지원이다 뭐 서민 지원이다 해서 돈을
0: 네.
1: 많이 이렇게 지출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그 정부들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면서 그 서비스 경쟁을 갖다 하면서 경쟁이 나타날 수가 있는
0: 예.
1: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중국은 이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0: 예.
1: 미국 국채를 갖다가 팔고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0: 그랬었죠.
1: 그 금을 꾸준히 사들이면서 그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CBDC,
0: 예.
1: CBDC를 갖다가 만들어서 홍콩을 통해서 AI 거래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험을 갖다 하고 있어요.
0: 예.
1: 홍콩이란 창구로.
0: 예.
1: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 패권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CBDC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갖다 세계로 확산을 시키겠다. 왜냐하면 무역이 많지 않습니까?
0: 그 베네수엘라한테 기름 우리가 위안화로 사갈게 그러니까 미국이 잠깐만 전 세계 모든 기름은 달러로 사기로 했잖아. 중국 이상하네 이래서 벌어진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이쪽 편에서는 디지털 코인 이를테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1: 그러니까 이제 디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0: 네네.
1: 그리고 인도
0: 네.
1: 그 이런 데도 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이번에 이란이 그 비트코인으로 뭐 통행세를 받겠다 이렇게
0: 네.
1: 한 것도 뭐냐면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0: 네.
1: 거거든요.
0: 이 패권의 문제가 있네요.
1: 이게 굉장히 이 전쟁이 지금 돈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0: 예.
1: 푸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스위프트를 갖다 통해서 규제라니까
0: 네.
1: 그 달러를 못 쓰게 하니까
0: 네.
1: 미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다라고 지적을
0: 맞습니다.
1: 했어요. 야, 네가 달러로 그렇게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달러 시스템 밖으로 우리를 몰아내면 우리는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른 대체 수단을 찾을 것이다. 이게 지금 뭐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행위들이고
0: 네. 알겠습니다.
1: 미국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0: 민간 주도로 뭐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하면서 또
1: 그렇죠.
0: 하고 있죠.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유튜브 언니님 방송이 너무 좋습니다. 시대 흐름을 짚어주는 AI 방송 포레버 유튜브 코인 그레듀에이트님도 이거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 없네요. 이런 얘기하셨는데 마무리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1분 정도인데요. 자, 미중은 이제 이 시장 안에서도 블록체인으로 AI로 바뀐 경제에서도 패권을 잡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시간이 짧지만 압축적으로.
1: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그 디지털 머니의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서
0: 네.
1: 그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갖다 빨리 서두르고
0: 네.
1: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혁신적인 기업들도
0: 네.
1: 참여할 수 있게
0: 아.
1: 그 은행 주도뿐만 아니라 경쟁을 시키는
0: 네.
1: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1: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동남아에 가보면 알 수 있듯이
0: 네.
1: 그 우리 한국 원화를 필요로 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글로벌 1등을 하게 있다. 뭐 꼭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0: 예.
1: 우리도 글로벌 무드에서 그 주인공이 되겠다는 각오로
0: 네.
1: 이렇게 나가야지 그걸 갖다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가리기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혁신과 경쟁하는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0: 예.
1: 혁신을 누르면서 소극적으로 소비자만
0: 네.
1: 보호하고 이렇게 안전만을 찾는 시스템으로 가면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0: 네.
1: 싶습니다.
0: 최창한 대표님 말씀 사례처럼요. 뷰티나 K-POP 같은 것만 한번 제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처럼 요거 꼭 빼고 미성년자 위험한 부분 요것만 꼭 빼고 다 해봐라고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동남아든 어디든 와서 저는 정말 그 말씀이 당장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요. 또 이 코너가 아니어도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미디어 최창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저는 A은행 거래하는데요. B은행, C은행으로 돈 보내고 받고 다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픈 API입니다.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걸 오픈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은행 거래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금융 거래와 자산 이동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행이랑 한번 비교해보면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
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금의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5: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6: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7: 회의할 때 커피를 사고 거래처와 식사를 하고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법카. 분명 업무를 위해 지급된 카드인데 막상 내 지갑에 들어오는 순간이면 묘하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어디까지 써도 되는 걸까?
8: 진성아 여기야.
9: 잘 지냈어? 일찍 왔네?
8: 네가 밥 산다는데 빨리 와야지. 근데 웬일이야? 갑자기 무슨 밥?
9: 나 이번에 회사 법카 나왔잖아.
8: 법카? 야 그거 회사 일에 쓰는 거 아니야?
9: 에이, 인맥 관리. 넓게 보면 이것도 업무의 연장이다 이 말이야.
8: 그런 논리면 체력도 경쟁력이라고 헬스장도 끊지 왜?
9: 어? 진짜 그럴까? 좋은 생각인데?
7: 친구와의 식사, 개인적 모임, 헬스장 회원권까지 넓게 보면 이 역시 일을 잘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8: 아, 자 오늘 회식 분위기 좋은데 2차 갑시다.

0: 가자.
1: 아, 노래방 어때요?
0: 좋지. 팀장님도 가시니까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지목 알죠?
2: 회식이란 이름이 붙으면 어디까지 업무가 되는 걸까요? 노래방, 주점, 유흥업소, 회식이면 업무비로 처리 가능한 걸까요?
3: 연구비 카드 영수증 정리 중인데 결제처 이름이 좀...
4: 그거... 뭐 이 근처 업체예요.
3: 몇 주 연속 여러 번 나눠서 결제됐는데?
4: 아, 카드 문제 없이 긁혔잖아요. 아예 안 되는 거였으면 애초에 결제가 안 됐겠죠.
0: 2억? 지금 2억이라고 했어?
4: 그렇다니까. 2년 가까이 법카로 2억을 긁었대. 생활비로 말이야.
2: 밥 한 끼, 커피 한 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카와 연구비, 어디까지가 정당한 사용이고 어디서부터는 범죄가 되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2: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회사에서 준 카드니까 업무에 쓰는 건 뭐 알겠는데 야, 어디까지가 업무냐 이거죠. 최근에는 이 애매함을 넘어서 유흥업소에서 1억 가까이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5: 네, 보도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연구비 법인카드로 1억 원을 유흥업소에서 사용했고 그러한 사용이 대략 141회에 걸쳐서 사용이 된 것이랍니다. 이러한 비위가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2: 근데 이 연구비 카드라는 게 클린카드 제도라고 해서 유흥업소에는 아예 카드가 안 긁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결제를 한 거예요?
5: 네, 말씀 주신 대로 연구비는 통상 그런 클린카드 제한이 걸려 있어서 유흥주점 같은 업종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A씨는 유흥업소가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소명이 표시된다는 점을 이용해 클린카드 차단 기능을 회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위는 동일 업소에서 복수의 피지사 단말기로 분할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는데 실제 감사 보고서에서는 A씨가 지난 7월부터 연구비 카드를 이용해 단일 유흥업소에서만 하루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고 이 액수는 같은 날 70여만 원씩 나눠서 결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할 카드 결제 내역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고요. 그 외에도 A씨는 상품권 구매 사이트나 통신 소액 결제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서도 유흥업소에 송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든 금액 가운데 일부는 또한 A씨의 개인 채무 변제로도 썼다고 합니다.
2: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단순 징계를 넘어서 형사 처벌 당연히 가능하겠죠?
5: 네, 화학연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징계를 통한 해임 처분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비위 결과를 고발 처리도 하였는데 형사고소에서는 A씨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배임이 적용됐다, 업무상 배임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횡령이고 어떤 경우에는 배임이냐 이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은 카드를 사용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점이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배임죄가 인정이 된 거고 만약에 회사에 있는 돈을 빼서 썼다, 내가 그 돈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내가 빼서 썼다 이런 경우에는 횡령이 인정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처벌 수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 하는 그런 법리적인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경우요,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면 형사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5: 최대 실형으로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에서 피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변제를 한다거나 이런 사정이 없다면 감경 사유가 따로 없어서 또 가중 사유로는 그런 유흥업소 결제를 분할해서 결제하는 등의 지능적인 그런 행태가 매우 범행수법이 안 좋은 경우에 해당돼서 실형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얼마나 하느냐가 징역 2년 6개월이 나오느냐 아니면 집행유예가 되느냐의 결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죠. 결국에는 이 금액이 얼마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횡령이나 배임 금액이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뭐 변제가 얼마나 됐느냐, 만약에 변제가 다 안 됐다고 하면

0: 한다면은 앞으로 변제 계획은 어떠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하다, 몇 천만 원 수준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형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면 되고요. 몇 백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 사실은 좀 실형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번 사례는 연구원 측에서 수사를 요청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사건에서 피해 기관이 별도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내부 징계만 받고 끝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본 사안처럼 상위 기관의 자체 감사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경우에는 결국은 그 상위 기관의 법적 성격이 중요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물론 이번에 그 감사를 했던 그 상위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도 2024년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는 해제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정부가 출자한 연구기관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부 출자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는 해제되었지만 그 과학기술연구회 자체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3조 2항에 의해서 감사 결과에 따른 고발 등의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이러한 감사가 있었고 비위가 적발되었다면 형사 고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리고 이런 경우 중요한 게쓴 돈을 그래서 전부 돌려받았냐, 토해냈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용액을 전부 다 변제를 한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까?
1: 업무상 배임죄 수사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며 피해자인 연구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양형사유 정도로만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왜 그러냐면 범죄는 이미 성립을 한 거예요. 범죄가 성립을 한 이후에 변제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양형에 있어서, 그러니까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 사례가 적발된 경위를 보면요,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낸 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다 이 말씀이에요. 제대로 모니터링을 못한 연구원 측 책임은 없는 겁니까?
1: 네, 사실 자체 감사가 아니라 한국화학연구원의 상급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감사위원회에서 한 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산하 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의 운영상 책임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화학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의 위반이 결국은 명확한지 그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본 사안에서 가해자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증빙 제출을 꽤 늦게 하였는데도 조사나 확인하지 않은 기간이 길다거나 또 이러한 동일한 반복 결제 양상이 눈에 띄게 있었음에도 방치한 정황 등이 인정된다면 직접적인 그런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관리 의무에 위반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0: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면 가해자 책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1: 내부 통제가 부실했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가해자가 어떤 잘못을 하였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만약에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으면서 출장비 청구하거나 업무상 식사라고 올렸지만 사실은 지인과의 개인 식사였다. 이건 어떤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1: 실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는 A씨가 유럽 출장 중에 업무 관계자와의 한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녀들도 동석을 시켰는데 출장에 동행한 A씨의 부하 직원이 그 자녀들의 식사 비용까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도 법인카드 자체를 횡령하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문제가 됐는데요. 법인카드를 통해서 업무 비용을 결제해야 되는 것이 그 행위자의 의무이고 사적인 비용으로 결제를 하면 안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이 경우에는 배임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서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자, 2년 동안 생활비로 2억 가까이 쓴 분, 이런 분이 있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1: 해당 피고인은 2022년 1월 19일경에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비용으로 94,600원을 결제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0: 23년 12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38회에 걸쳐서 대략 2억 3천만 원 상당을 결제해서 사적으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들키지 않고 오랫동안 이러한 비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적으로 사용하고도 업무 관련 지출인 것처럼 품위서와 기한문을 꾸몄고 회사는 이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피고인은 덜미가 잡혀서 24년 1월경에 회사에서 해고되면서 회사 측에서 고발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원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마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거의 하지 않은 점과 또 회사가 엄벌 탄원을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직장인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식비는 어디까지 되고 거래처 식사는 어디까지 되는지, 야근 식대나 커피값은 괜찮은지, 친한 동료끼리 먹은 식사도 업무 관련이 되는지, 범인카드를 사용할 때 업무 관련성과 사적 사용을 가르는 현실적인 기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0: 네, 사적 사용이 아니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려면은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목적과 상대방, 시간, 장소 그런 것들이 업무에 해당되어야 되고 또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규정에 어긋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목계에서 사업 관련 대화가 일부 오갔더라도 모임의 성격이나 그런 구성원들에 비추어서 업무 관련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고요. 그 밖에 직장 동료와 식사를 한 것이 단순한 친분 만남이고 또 회사 규정상 접대에 해당되기 어렵다면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 밤 11시 이후 같은 심야 시간대 사용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으며 고깃집, 분식집, 뷔페 같은 보안이나 이런 문제 등에 있어서 회의 장소로 부적절할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 바도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햇볕 아래에서는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볕이 무척 강한데요. 되도록 그늘로 다니시고 자외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남부 내륙과 남해안과 제주 지역은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수도권에서 사고 소식 두 건 들어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일산 진출로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계양부터 밀립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대교 방향 금천나들목에서 2km 지점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부터 정체고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하남 방향은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에서 하월곶 가는 길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7: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7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 경찰 100여 명과 검경학수본 소속 1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9: 네,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8: 네, 지금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9: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던 서울 송파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이곳 송파구 선관위를 비롯한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 투표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서울 내 지역 선관위 5곳이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직원과 디지털 포렌식 요원을 비롯한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그제 꾸려진 검경합독수사본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7: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인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군요.
9: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간부 6명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지 일주일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그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7명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가운데 합수본에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도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합수본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 참고인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죠?
9: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직후 선거 사무

0: 검경 합수부의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1: 네, 합수부는 앞서 고발된 혐의인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을 중심으로 초기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는지와 선거 당일 현장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합수부는 또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과의 긴밀한 조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출범하기 전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2부가 범죄 사실의 구성과 압수 장소, 물건을 선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토대로 투표지 부족 사태의 실태가 신속하게 규명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0: 전해드린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압수수색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2: 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어제 첫 회의를 연 데 이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3: 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입니다.
2: 네, 지금 중앙선관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이곳 과천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는데요. 점심시간엔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1시부터 재개됐습니다. 현장에선 수사관들이 사무처장 비서실 등에서 자료를 확보해 들여다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강제 수사에 선관위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면서 청사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요.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하려는 취재진을 수사관들이 제지하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갔는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 어제 첫 발을 뗀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에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착수합니다.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어제 첫 회의를 열었죠. 활동 기간이 열흘인 만큼 진상규명위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열어서 조사에 속도를 내는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가 오후 늦게 열리는 건 위원회가 어제 요구한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선관위가 자료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기간 선관위 회의록과 선거 당일 시간대별 대응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투표용지 수급관리 전반과 투표소 운영 행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회의 내용을 계속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0: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득표수 집계 실수를 뒤늦게 바로잡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호준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원장은 오늘 오전 개표록 정정회의를 위해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잘못됐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오늘 오후에 김상곤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잘못된 득표수를 정정하고 문제에 대한 유권자 공표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과는 별개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잇따라 출석을 통보했는데 합수본에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고발된 9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 강남, 광진, 서초, 동작 등 모두 5개 구의 선관위 직원들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투표지 배분부터 부족 사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투표소 내부 CCTV도 확보해 분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선거 사무를 도운 공무원과 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경찰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되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

0: 시민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경기장 출입 통제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공권력 투입 시점도 이미 늦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시위대에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고 경고하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사흘째 사무실에 못 들어갔다고요?
2: 네, 개표소로 쓰였던 핸드볼 경기장에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협회들과 사단법인 등 모두 12개 체육단체가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흘째 시위대에 가로막혀 출근하지 못하면서 오늘 오전 일터를 돌려달라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는 관계자 200명가량이 참석했는데 발표가 시작되자 입장을 밝히는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위 구호가 커지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경기장 내부의 회계와 행정, 대회를 위한 필수 물품이 보관돼 있다면서 출입이 막혀 각종 대회 운영과 체근 납부, 수당 지급 등 업무 전반이 마비됐다고 호소했지만 지금까지도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후 취재진과 별도 장소에서 만나 종목별로 처한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이미 공권력을 투입했어야 하는 시점도 지났다며 사태 해결과 안전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대한 해결이 날 것 같았으면 진작 났어야죠. 이미 공권력에 대한 투입 자체가 늘었다고 보고 있고요. 핵심은 정부에서 나서서 저희의 일터를 좀 돌려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 앞서 이들은 그제 퇴근 시간대와 어제 오전 5시간가량 시위 참가자들과 경기장 출입을 협의했지만 시위대 반대로 결국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0: 사태가 장기화하면 피해가 상당할 텐데요. 경찰은 또 내부에서 시위 참가자들의 돈 없는 조롱에 대한 대응 지침도 내려졌다고요?
2: 네, YTN 취재 결과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오늘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가 경찰을 계속 모욕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경찰관을 향해 시위 참가자가 시비를 걸거나 모욕할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알리라고도 했습니다. 또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생기면 현장 책임자가 경력을 동원해 사이를 떼어놓고 폭행이 발생하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송파경찰서장은 그제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현재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던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경정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조롱을 당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 참가자들은 오늘도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5개 기동대, 경력 350명가량을 투입해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입니다.
0: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1: 지방선거 이후 여야 내부에선 대표 책임론과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내전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네,
1: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요?
4: 네,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 가운데 조사기획서 성안, 본회의 승인을 거쳐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됩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놓고 세부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조 주도권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조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해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성으로 투표용지 사태 해결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이나 사전투표 폐지 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6: 지금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7: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6: 부족 사건이 아니라 6.3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입니다.
4: 네, 양당 원내대표는 각자 아침 회의에서는 이렇게 날을 세웠지만 이후 상견례에선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여야는 조속한 원구성과 속도감 있는 국정조사 추진의 뜻을 모았습니다.
0: 이번에는 여야 내부 상황 짚어보죠.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초전이 벌어진 분위기라고요?
4: 네, 그렇습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는 8월 열리는

0: 가운데 민주당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어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언급한 걸 두고 친명 핵심인 문진석 의원은 집권 여당 대표 언어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당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고 일갈했고요.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용민 의원은 당원은 영원하고 당권은 짧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팽배한 긴장감 속 오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자리에선 정 대표가 6.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토가 나온 거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려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여해선 안 된다며 대표직을 조기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1: 네, 또 국민의힘은 최고위에서 지도부 사퇴론을 두고 공개 충돌했죠?
0: 네, 맞습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삼선 정점식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 책임론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최대 관심인데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지도부 거취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공개 표출됐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다음 지도부가 총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다 같이 사퇴하자고 제안했는데 조광한 최고위원은 곧바로 철없는 소리라고 맞받았습니다. 거취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는 소동 이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당 지도부의 선택을 요구하려면 110명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건데요.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25명 전원은 지방선거 참패 모든 책임은 지도부에 있다며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교량건설 현장에서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물인 거더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와 60대 작업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미군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빨리 합의에 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 막판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군사 작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미군이 이란 남부에서 이틀째 공습에 나섰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강한 타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핵심 시설에 폭탄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4: 그들은 미국이 이란의 핵심 시설들에 톡톡톡 폭탄을 떨어뜨리는 걸 겪게 될 겁니다. 폭탄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할 겁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동의해 협상이 완전히 끝났는데도 시간을 끌고 있다며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4: 협상은 이미 완전히 마무리됐는데 이란은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 며칠 더 주자고 한 거죠. 시간을 끄는 이유는 그 문서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지시로 미군이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과 상선의 통항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200척 이상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해 1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시장에 공급됐고 결과적으로 유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 회의를 열고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방향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막판 종전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단기 작전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틀째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서면서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내일도 강력한 공습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해상에서 이란 항구를 봉쇄하고 있는 미군이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려던 유조선을 잇따라 공격했습니다.
1: 이 때문에 인도인 선원 3명이 실종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인도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관 기자입니다.
5: 오만만을 항해하던 팔라우 선적 유조선이 미군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미군은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복적으로 미군의 지시를 무시해 기관실을 정밀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의 공격으로 유조선에 탑승한 인도인선원 24명 가운데 3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군의 봉쇄를 뚫고 이란으로 향하던 팔라우 선적의 다른 유조선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에이브라임 링컨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기관실과 조타실을 파괴했습니다. 이 유조선에도 인도인 선원 2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인도와 오만 해상 당국이 협력해 모두 구조했습니다. 인도인 선원이 잇따라 공격을 받자 인도 정부는 미국 대사대리를 조치해 항의했습니다. 또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군의 계속된 선박 공격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도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4월 중순 해상 봉쇄를 시작한 이후 지시를 따르지 않은 선박 8척을 무력화하고 130여 척을 회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과정에서의 부실까지 드러나며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정치권에선 선거 결과를 두고 여야 모두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정치권 이야기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자, 먼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원이 어제 잠실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선관위의 해명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증거 보존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좀 아쉬운 거는 행안부가 조금 미리 초기 조치 첫날 선거 날부터 좀 그런 것들을 공문으로라도 보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증거 보존에 대한 그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미리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들이 많은데 스스로 불신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면에서 아쉽게 생각하고 사실은 선거 당일 날도 저는 심지어는 출구조사 결과까지도 그 시간에 보내야 될 것인가도 논의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간대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야말로 9시까지 그런 것을 발표를 늦출 게 아니라 좀 과할다 싶을 정도의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상된 부분을 가지고 폐기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아직까지도 선관위가 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자, 그러니까 어제 그 1900매라고 적혀 있는 그 투표용지 보관 상자, 그 상자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선관위 해명 자체가 조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그 폐기 업체에 인계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왜 입장이 바뀐 걸까요?
3: 선관위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같이 지금처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지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4: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선거 관리 부실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자기들은 늘상 그렇게 해오던 일인데 왜 이번만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아마 투표용지가 좀 부족해서 소동이 있었지만 처음에 대통령 사실은 뭐 청와대에서도 이건 선관위 문제다 이렇게 처음부터 가볍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 인식. 선관위가 이것도 뭐 좀 제기하겠지만 지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서둘러서 그냥 자기들 하는 대로 관행적으로 투표용지도 그냥 폐기시켜버리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지금도 어쩌면 지금 시끄럽게 떠들지만 국민적 분노가 좀 가라앉으면 선관위 어떻게 할 건데 우리 헌법기관인데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만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지만 일단 선관위 좀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해체를 해버리고 다음 총선까지 한 2년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새로 신설을 해서 이거 헌법기관이니까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대신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은지를 수기를 해서 좀 새로 이게 신출범을 시키는 이런 게 좋겠고요. 지금 뭐 국정조사해서 다시 지금 얼빠지

0: 진짜로 선관위를 대충 다시 수리해서 쓰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직원들도 많이 이제 뭐 열심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다 해고를 시키고 해체해서 다시 공무원에서 뽑아서 제대로 모랄 해저드가 없도록, 그리고 제대로 이 선거 관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새로 뽑아서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뭐 선관위 해체까지 발언을 하셨지만 그럴 정도로 정말 이걸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인데 투표용지 부족도 부족이지만 개표 과정에서도 또 부실이 드러났는데
2: 그렇습니다.
1: 전북도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를 다른 개표소로 입력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오늘 정정하겠다, 바로잡겠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참
2: 그래서 이것은
1: 의문입니다.
2: 어떻게 보면 시스템 부실, 매뉴얼 부재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의혹이 있는 만큼 사실은 창관인들이 여야 정당의 창관인들이 있거든요.
1: 네.
2: 그렇다면 조금 더 폭을 넓게 이런 그 투표수를 입력하는 과정은 누락해도 아무도 모르고 뒤늦게 안다는 건 정말로 안 그래도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1: 그렇죠.
2: 큰 문제입니다.
1: 예.
2: 용지는 뭐100%다 찍으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야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것은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든 한번 기록되면 누구도 손을 댈수 없게 한다든지, 기록되기 전에 다른 누군가 동시에 체크하지 않으면 기록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당 창관인, 야당 창관인 이 개표소 투표 기입할 때 동의 안이 체크가 안돼 있으면 이거 자체를 더 프로세스할 수 없게
3: 예.
2: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예.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분위기도 상당히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했고, 지금 또 체육시설,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의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직원들도 지금 출근을 못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아우성이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좀 방안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0: 대부분의 거기에 이제 시위하시는 분들은 아마 순수한 마음으로 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주최하는 단체가 없다 보니까 일부는 또 과격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함께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논하는 그런 시위고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그 관리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본연은 사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또그 하고자 하는 의사 표현을 할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모욕하거나 또 어떤 폭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루라도 빨리 이 정부와 정치권이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줘야지 이분들이 해산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뭐 해산 뭐 선거를 해체하겠다 정도는 내놓고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어떤가. 그 사이에 이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처벌도 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는 이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어쨌든 정부와 정치권이 뭔가 빨리 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야가 협의를 나서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쉽지 않은 과정인 게, 국정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방식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여야가 생각이 다르거든요.
2: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이 여당이 조금 야당에게 그 역할을 많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청와대나 대통령실이 무슨 부정선거를 하려고 이런 일을 만든 것도 아닌 상태이고,
1: 네.
2: 선관위 본인의 어떤 그 헌법기관이라는 것으로 태만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이 그걸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감싸야 될 이유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정 정도. 그래서 여야 합의로 하고 뭐 6대 4 정도 하면 야당이 좀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우리가 국회에서 해결할 테니 좀 이제는.

0: 좀 우리한테 맡겨달라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거기 가서 그걸 더 선동한다는 것은 조금 정말 정통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야당의 역할로서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 민주당도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이 문제를 빨리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조금 뭐 그렇다고 야당이 우리가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과한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일부분은 저건 어떻게 보면 개헌 부분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1: 그렇죠.
0: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원포인트 개헌까지를 생각하는 좀 여야가 국민에게 이것만이라도 좀 서로 협력해서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선관위의 문제였다라는 공통된 또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여야가 공통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어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을 하기로 했는데 이 발언의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4: 의원입니다. 혹시 이거 대통령 겨냥한 얘기는 아니에요?
3: 뭐 그거요. 그게 모르겠죠.
4: 예,
3: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 확대 해석하는 건좀 그렇고, 정치라는 민주당 사람들이 민심은 천심이다. 그리고 민심과 당심을 잘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5: 정권은 짧다 이런 표현은 정말 이 야당에서 나와야 되는 표현
1: 김용전
5: 아니겠습니까?
1: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5: 저는 저 표현만 놓고 보면은 그 우리 저기 저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하는 늘상
6: 대통령을 향해서
5: 정치적인
6: 하는
5: 레토릭 아닌가, 정말 부적절했다.
6: 예.
5: 정말 대단한 실언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지금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정권은 짧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죠.
1: 정청래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 감소와 실거주 의무 강화 등으로 서울 지역 전세 품귀 현상이 심해진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이 10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6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폭은 0.3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세 대란이 빚어지면서 서울 지역 전세값이 0.33% 올랐던 지난 2015년 10월 넷째 주 이후 10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과 관련해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인근 반도체 산업벨트의 대표적인 배후 주거지로 꼽히는 화성 동탄구가 이번 주 1.98%가 올랐습니다. 이는 부동산원이 동탄구 집값을 조사해 발표한 올해 2월 이후 최대치 상승으로 경기 지역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 가운데 역대 7번째 기록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녹취를 좀 들었는데 지금 사실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과한 해석입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7: 당연한 얘기죠. 대통령 들으려고 한 얘기죠. 일반적으로 아까 김용 전 부원장인가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야당이 오만한 정권을 늘 질타할 때, 비판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정권을 짧다라고 한 얘기는 거의 대통령에게 대고 협박성 발언을 한 거예요. 짧으니 잘해라. 그 이후에 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뭐 정청래 지도부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동전 벌어지지만 중동전은 저리 가라. 한국 내에서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해외 이제 순방하는데 우리 저 당에 나오지 말라 이것도 정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내부에서는 물밑에서는 싸우지만 그래도 밖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괴인데 이거 집권 여당과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온전할까 매우 걱정이 돼요. 사실은 원래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여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대통령이 좀 뭐 저 불편한 게 있어도 그냥 또 집권 여당이 참고 또 그 나름대로는 뒤에서 국민을 생각해서 해주는 것이 이제 집권 여당의 역할인데 야 저렇게 정권은 짧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주 섬뜩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청래 대표로 봐서는 사실 김민석 총리를 지금 당대표로 내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역대 우리 현대사에서 총리를 당대표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개각하는 건 제가 처음 봐요. 그러니까 국정운영을 사실 대통령이 명을 받아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총리라고 하는데 야, 국정운영을 팽개치고 당대표라고 내려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 대고 무슨 한성숙 뭐 국무총리 뭐 내정자가 뭐 경제가 또 그러는데 이건 땜빵, 땜질 인사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게 오기까지에 얼마나 정청래 대표와 청와대 간에 감정이 쌓였으면 저럴까. 뭐 최근에 들으니까 뭐 전북에 내려가서 사찰에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쌓인 분노 이런 좀 불러한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민들 생각에서 물론 뭐 권력투쟁도 필요한 것이지만 적절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청와대와 당대표 간에 갈등이 있다라고 야당에서는 평가를 했는데 실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숨길 수는 없죠. 예.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서 그게 더 증폭돼 왔고 실제로 지방선거 자체가 그런 갈등을 내재하는 듯한 그런 아슬아슬한 행보였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크게 민주당이 착시 현상을 바로잡아야 될 것이 지방선거 전까지는 다음번 총선과 다음번 대선까지 보수 세력과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릴 것이다, 우리를 못 따라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 갈등들이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자체가 이미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놀면 완전히 필패다라는 느낌으로 왔기 때문에 예. 한편으로 보면은 정청래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 또 무슨 그 대체 불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통합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대표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이셨습니다만 대통령도 너무 노골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당대표 내리기 위해서 아유 표시나게 김민석 총리를 이렇게 내려보내는 모습도 과한 것이고 한 매번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밖에 나갈 때마다 사고를 쳤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듯한 이제 우리 일하자라든지 뭐 계속 서로 간에서 앙금이 조금씩 있어 왔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겸허하게 자기가 누군가, 자기가 누구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뒷받침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전에 계속 이재명 다음에 나다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함으로 긴장관계를 고조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매우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잠시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당선된 정정식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6: 네, 또 오전에는 정정식 원내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지금 오후 시간 들어서 국회의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제 조정식 국회의장도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이제 처음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인가가 주목되고 있고요.
1: 예, 한번 들어볼까요?
7: 그렇게 한번
8: 빨리 옮겨.
9: 네, 존경하는 한병도 원내대표님 그리고 새로 선출되신 정정식 신임 원내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천준호 수석님과 우리 김승수 수석님도 네, 반갑습니다. 자, 취임 후 처음으로 그 양당 원내대표님을 만나 뵙고 그래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정식 원내대표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1: 그 정정식 원내대표님께서는
9: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분이며 또 그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병도 원내대표님과 함께 후반기 국회 운영과 여야 협의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침해한 사태로 대통령을 비롯한 4부 여인 모두가 함께 만나서 심각성을 공유했고 그리고 이를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그 본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안건을 지체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두 분 양당 원내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으로 신속히 국정특위를 구성을 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해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두 분 원내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 그리고 민생을 돌보는 국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원구성이 시급합니다. 그 두 분 원내대표님들의 아주 뛰어난 역량으로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들이 지난 전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가 됐으나 아직 처리되지 못했는데 또 이 법안들도 조속히.
1: 네,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 뭐 서로 악수도 하고 웃음도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여야가 오늘 첫 만남을 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협업을 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취를 듣는 동안에 저희가 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의 강등과 관련된 인사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정유미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6: 네, 앞서 정 검사장은 검찰의 지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성명에 동참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이 대검의 검사급인 정유미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좌천성 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 인사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사실상 강등 인사는 위법이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정 검사장이 승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속보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코스닥이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어제는 또 이 코스닥도 그렇고 파란불이 연일 떴었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로 또 소식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이제 그 민주당 내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일단 뭐 당청 간의 갈등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 잘 해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골이 더 깊어질 것인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당무에 관련된 사안을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글쎄요. 지금 청와대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속내는 어떨까요?
0: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부의 성공의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이 모은 힘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대통령을 이렇게 보자 하는 것입니다.
1: 예.
0: 한때는 어떤 때는 견인하고 어떤 때는 보태는 그런 건데 지금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당정이 엇박자를 낸다든지 마치 큰 골이 깊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면
1: 예.
0: 아무리 대통령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번 지방선거가 제대로 대통령 지지율만큼의 결과를 못 냈고 특히 재보궐선거는 완전히 패배입니다. 의석 전체를. 대통령한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중요한 의견에 대해서 법으로 표를 구하는 건데 표가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빨리 정신을 차려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고 긴장관계가 있고 또 친노 친문 세력들이 밖에서 자꾸 그런 군부를 떼고 있는 것도 좀 조기에 그런 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깊이 있게 당을 관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의 흐름들은 조심스럽게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앗뜨거라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통령 쪽에 흐름으로 많이 당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흐름이 많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6: 자, 어제는 이렇게 이제 논란의 발언을 했던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어록을 소개를 하면서 또 단결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8: 대통령 저기 순방 일정 참아신 거 따로 좀 이유가 있으실지.
10: 수익을 보충이 대통령 발언 두고 또 당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어서 대표님 정리되는 입장이 왜 찍고 있는 거야 도대체.

0: 이재명 대통령께서
1: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0: 제가 가슴속에 항상 새기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국민만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느냐, 우리 내부의 단결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자, 내부 단결을 강조를 했고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 이름을 15번이나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표정만으로는 좀 속내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 아무래도 어제 발언 이후 이제 논란이 되는 이 분위기가 의식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3: 정권이 잡다고 하는 건 엄청난 발언이에요. 조금 전에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피곤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밤새 아마 잠을 못 잔 것 같은데 네. 너무 센 발언을 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엑셀을 좀 세게 밟았나? 그러니까 이거 좀 수습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또 단합을 강조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김민석 그 총리가 만일 당대표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계속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면 어떻게 되지? 아마 그런 생각에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제 앞으로 총선이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본인들의 공천권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공천권은 다음 차기 당대표가 이제 쥐고 있는 건데, 이러다가도 나중에 지난번처럼 뭐 비명행사, 뭐 친명횡재, 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도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이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싸움이 시작이 됐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뭐 약점을 너무 잘 알 것이고, 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측도 있는 사람들은 정청래 대표의 약점 모르겠어요. 또 알 것이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칫하면 레임덕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높은 지지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국정운영을 하는데, 그렇지만 또 당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갈등으로 간다면 이게 결국 민생 문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정말로 이게 볼 때 언제든지 선거라고 하는 것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상대편을 거의 뭐 죽이겠다고 덤비기 시작하면 이건 마지막에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야의 싸움도 마찬가지지만 더 지금 여야 싸움 못지않은 굉장히 섬뜩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정치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동도 조금 더 한 단계 좀 낮춰서 좀 서로 생산적으로 정말로 그 선의의 경쟁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4: 예, 선의의 경쟁. 어쨌든 앞으로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계속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터넷에서 아주 활발한 글을 남겼는데 SNS에는 의원총회 생중계를 추진하겠다라고 남기기도 했고 또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남기기도 했더라고요. 이 행보들이 본인의 어떤 지지층 결집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5: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그 거취 문제에 대한 토론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 다음 그 대표 도전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물러나라. 그래서 보다 중립적인 선거 관리, 당내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정청래 대표가 자기 기구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거, 룰을 세팅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지방선거 공천한 사람이 다음 총선 공천도 한다? 과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없잖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현재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공천해 준 사람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말하자면 이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김민석 총리가 대표가 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자기가 더 안정스럽다고 볼 가능성이 많고요.
4: 예.
5: 그런 의미에서는 지방선거의 결과도 그렇고 조금 더 이렇게 대통령 쪽, 김민석 최고 쪽의 흐름이 조금 더 유리한 지점으로 있고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붙었던 박찬대 지금 인천시장보다는 김민석 총리가 훨씬 더 무게감이나 중량감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대통령 중심의 흐름으로 많이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아직은 이릅니다만은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이요 SNS에 송영길 의원의 해당 행위는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 순방 떠나는 날에 그 공항에 가지 않고 이원택 도지사와 네. 오찬을 함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 네.
2: 그래서 이 메시지는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라는 그 해석이 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5: 네,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행태죠. 도지사면 도지사인데 당내 어떤 주요한 대표 경선에 나올 만한 어떤 전 당대표를 상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내려가서 이원택 지사한테 그런 걸 부추긴 거 아니냐 예.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컨대 그 송영길과 김민석이 한 팀으로 이렇게 힘이 합쳐지는 즉 송영길은 그나마도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응집력이 강하고 김민석 후보는 경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깨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예. 그건 매우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4: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또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 각 당 모두에게 책임론이 불거진 그런 상황인데 어느 당 대표가 최대 패자인지라는 물음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0.3%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꼽았고요. 25.6%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일단 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3: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이니까요.
4: 네,
3: 지금 오히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자다. 1위를 네. 차지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2위고 제가 봐도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양당에서 다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6: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와의 상견례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여야가 협의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못한 비쟁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큐.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6.3 지선 최대 패자 관련 여론조사는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이틀간 무선 ARS 100%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교통안전 1분 터.
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엄마 회사 같이 갈래?
7: 엄마
8: 민준아
9: 유정아
1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1: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2: 아빠 늦게 와도 돼.
1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3: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4: 나도 바쁘니까 끊어.
10: 주말에도 긴급 돌봄.
15: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8: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노동계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명문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보험설계 등 도급제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도급제는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와 실적 등의 연동에 임금을 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테두리 바깥에 방치되고 있다며 현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임금이 통상적인 시간급 방식이 아니라 도급제나 그 밖의 형태로 정해져 시간 단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도급제 플랫폼 종사자는 최저임금위원회 권한 밖의 일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는데요. 11일 5차 전원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강릉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적게는 5mm, 많게는 50mm로 예상됩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 양이 더 많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안성과 일산에서 난 사고는 1시간가량 처리 중이고요. 강남에서 사고 소식 2건 들어왔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일산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성부터 8km 정도 밀립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올라가는 길 1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현재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하남 방향은 강서 쪽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부터 밀립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곡 가는 길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량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9: 네, 부산 강서구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8: 네, 지금 사고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9: 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무너진 교량입니다. 기둥 위에 있어야 할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하천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가 보이는데요. 현재 모든 작업은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전 8시 반쯤입니다. 교량을 연결하는 작업 중에 거더라고 부르는 상판 지지대가 잇따라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작업자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60대 작업자도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원청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부산 강서구의 신도시인 에코델타시티를 건설하는 곳입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부지를 가로지르는 낙동강 지류인 평강천을 건너는 다리를 건설하던 중이었습니다. 교량 기둥 위에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물인 거더를 연결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크레인 두 대가 하천 양쪽에서 구조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초기여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시공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강서구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차상입니다.
8: 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이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에 이미 증거 보전이 신청된 이후라 이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조차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폐기업체로 보내준 걸로 확인이 됐군요.
10: 네, 그렇습니다. 어제 법원은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현장에 증거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선관위도 해당 상자가

0: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이번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날인 9일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가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결정문을 전달받은 건 그날 오후 5시 40분경이고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의 보관상자를 인계한 건 그보다 이른 정오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증거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관 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선관위에서 회수를 해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렇게 규정대로 처리를 했다 할지라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이 제기된 이후 당시 투표소 상황을 알 수 있었던 주요 증거품을 폐기한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1: 지방선거 직후부터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논란이 됐는데 왜 중요한 건가요?
0: 상자 겉면에 표기된 1900매라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때문입니다. 해당 투표소의 선거 인수는 3,856명인데 상자에 표기된 대로라면 인쇄된 투표용지는 선거 인수의 49.3%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선관위 지침이었던 선거 인수 50%라는 하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계속 논란이 됐는데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거 물품으로도 꼽힙니다.
1: 네, 현재로서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법원이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신청인 측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요?
0: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YTN과 통화해서 오늘 오후 중에 법원에 추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 폐기업체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투표용지 매수를 기재하는 장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거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폐기업체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청인 측은 이와 별개로 다음 주 초 선거 무효 소송 전 단계인 선거 소청도 선관위에 함께 제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1: 장중 급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 소폭 오름세를 보이며 7,70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 대비 2.86% 내린 7,509로 출발해 한때 7,309선까지 밀리며 7,400선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순매도를 이어가며 지수를 끌어내리는 반면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세로 지수를 받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3거래일 연속 80선을 웃돌며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오름세를 회복하며 1000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전세 붕괴 현상이 심화하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값은 이번 주 0.32%가 올라 지난 2015년 가을 전세 대란 이후 10여 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선 반도체 벨트 주거 지역으로 최근 상승세가 가파른 화성 동탄구가 한 주 만에 2% 가까이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이번 주 서울 전셋값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군요.
2: 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6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0.3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기록한 상승률 0.29%보다 0.03%포인트가 올라간 수치입니다. 전세 대란이 빚어지며 전셋값 상승률이 0.33%까지 올랐던 지난 2015년 10월 넷째 주 이후 10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 감소 그리고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정책 속에서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며 전세값 상승폭이 이렇게 날로 커지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은 높은 전세 수요 속에서 늘어난 임차 문의에 역세권 대단지 등 주요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누적되면서 상승 계약이 체결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른 수도권 지역 전세값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전셋값 상승률은 0.19%로 전주보다 0.05%포인트 높아졌고 인천도 0.11%로 직전주보다 0.04%포인트 상승폭이 올라갔습니다.
1: 화성 동탄 쪽 매매 가격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고요?
2: 네, 이번 주 화성 동탄 일대 아파트 가격은 한 주 만에 1.98%가 오르면서 상승률이 2%에 육박했습니다. 지난주에도 0.6%가 오르면서

0: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번 주는 그 폭을 3배 넘게 올라간 셈입니다. 부동산원이 부동탄구 집값을 조사해 발표한 올해 2월 이후 최대치 상승으로 경기 지역에서 기록된 역대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 중에서도 7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실적에 따른 성과급 기대감이 높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업장을 오가는 통근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곳인 만큼 이렇게 매수세가 활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슷한 반도체 셔틀 처세권으로 물리끼는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도 이번 주 0.34%가 오르면서 상승폭을 지난주보다 0.08%포인트 키웠습니다. 다른 경기 남부 지역 역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편인데 성남에선 분당구가 0.62%, 중원구가 0.48%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서울 지역 집값 상승률도 전주보다 높아졌다고요?
0: 네, 다음 달 세제 개편을 앞두고 정책 방향을 주시하는 관망세가 높은 가운데 일단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27%로 직전주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0.42%, 그 다음으론 구로구가 0.4%, 도봉과 동대문이 각각 0.39%씩 올라서 제일 각각 높은 상승률들을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위주의 매수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욱 활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윤입니다.
1: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결론 내리고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요?
2: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과징금 6,246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계보위가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 부과했던 1,347억여 원이 종전 최고 금액이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가 나온 겁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뒤 7개월 만에 내려진 제재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쿠팡이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쿠팡 이용자 1,100여만 명에 대해서는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 저장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를 통해 쿠팡이 개인의 관심사와 성향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고 사상이나 신념 등 개인정보, 민감정보 추론 가능성도 있어서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 정도가 크다고 계보위는 판단했습니다. 계보위는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강화와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도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시정 명령했습니다.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안에 이행 결과와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타사 사이트에서도 맞춤형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마케팅 관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시정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쿠팡의 물류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계보위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억 4,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계보위는 해당 회사가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 71명을 수집해 취업 제한 목록에 등록 관리하고 근로자의 최종 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결론을 내기까지 계보위 내부에선 자정 무렵까지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는데요.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피시민들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회의가 길어졌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의견 진술과 질의 응답에만 5시간 정도가 소요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이 5개월 분량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해 최초 유출 시점 규명을 어렵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네, 지구촌 축구축제 월드컵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 체코를 첫 상대로 만나게 되는데요. 경기 직전에 공개되는 선발 라인업, 베스트 11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 주장 손흥민의 위치가 어디일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먼저 이대건 기자입니다.
1: 체코전 예상 베스트11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역시 손흥민 위치입니다. 네 번째 월드컵 무대란 상징성에 대표팀 주장까지 맡고 있어 선발 출전이 예상됩니다. 이전처럼 원톱으로 나설 수 있고 전성기 기량 때 맡았던 왼쪽 측면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오현규를 원톱으로 내세울 경우 손흥민은 이강인과 함께 좌우 날개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거를 뭐
3: 손흥민 축구 대표팀 주장입니다.
2: 하고 있지 않고 뭐 저는 제가 항상 해오던 방식대로 항상 팀과 함께 또 팀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1: 중원은 부상에서 돌아온 황인범과 베테랑 이재성 조합이 유력합니다. 황인범은 주로 공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이재성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 싸움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3백 중앙은 철기둥 김민재가 지키고 오른쪽엔 이한범, 왼쪽은 부상 중인 김태현 대신 이기혁이 나설 수 있습니다. 왼쪽 윙백은 미국 사전 캠프 평가전 때 공격적 플레이를 선보인 옌스를 투입해 중앙으로 파고드는 역할을 맡게 하고 오른쪽 윙백은 상대 선수와의 경합이 유리한 서령우의 배치가 예상됩니다. 체코의 강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정적인 선방을 기대할 수 있는 조현우가 골문을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명보의 첫 번째 상대인 체코와의 경기는 결국 이런 라인업이 예상되는데 베스트11 조합을 평가전 때 제대로 실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건 문제입니다.
4: 지금 뭐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은
3: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4: 뭐 모든 준비는 오늘로써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32강 진출을 위해선 첫 경기가 제일 중요한 만큼 비공개 훈련에서 호흡을 얼마나 맞췄는지를 증명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0: 네, 이번 월드컵에서는 새로 적용되는 규정들을 보는 재미도 더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고의로 경기 시간을 늦추는 이른바 침대 축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눈에 띄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선수 교체 시간을 통제합니다. 교체되는 선수 10초 이내에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야 하고요. 이를 위반하게 되면 새로 투입되는 선수가 1분 동안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골키퍼들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골키퍼 8초 룰, 그러니까 골키퍼가 8초 안에 손에 든 공을 내려놔야 한다는 규정도 이번 시즌부터 적용됐고요. 또 코너킥과 스로인도 5초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심판이 카운트한 5초가 넘어가게 되면 공의 소유권은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자, 이 규정들 모두 경기 지연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또 비디오 판독, VAR이 확대 적용되는데요. 그동안 득점이나 페널티킥, 퇴장 상황 등에만 한정해서 운영됐던 VAR이 코너킥과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할 경우에 두 번째 경고 상황을 확인하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또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되는 대회인 점을 고려해서 선수들이 수분을 보충하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전후반 각 22분이 지난 시점에 3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데 이 시간 단순히 선수들이 수분을 보충하면서 쉴 뿐 아니라 미니 작전 타임으로도 활용되면서 각 경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체코와의 첫 경기를 앞둔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단연코 손흥민 선수일 텐데요. 여전히 월드컵은 꿈의 무대라면서 이번이 마지막으로 말한 적은 없다라고 밝혀 국민들의 가슴을 또 한 번 뛰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월드컵도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손흥민 선수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2: 근데 저는 아직도 꿈의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게 첫 번째 월드컵이든 뭐 네 번이든 여섯 번이든 월드컵을 가는 마음가짐은 정말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마지막이라고 월드컵이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 저는 누가 얘기해도 뭐 언제든지 제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어디까지나 뭐 얘기하시는 건 자유지만 뭐 제가 결정해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내일 우리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거리 응원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 축구...

0: 팬들의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질 광화문 광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취재 기자 불러서 현장 분위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1: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0: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1: 네, 제 뒤로 축구공 모양의 부스가 보이는 이곳은 2002년 월드컵 이후 거리 응원이 이어졌던 광화문 광장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있을 체코전을 앞두고 무대 준비가 한창인데 현장에서는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과 시민들도 여럿입니다. 대한축구협회 KT, 붉은 악마가 공동응원 주체로 여는 이번 거리 응원에는 시민 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원은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응원할 수 있는 KT 4호각 구역과 대형 전광판이 설치된 세종대왕 동상 뒤편 구역 두 곳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과 여의도역 인근 등에서도 대형 화면을 통해 단체 응원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곳에도 천여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자, 최 기자, 이번 월드컵 응원은 좀 특별한 점이 있다고요?
1: 네, 주로 새벽 시간대나 밤에 열렸던 앞선 월드컵 경기들과는 달리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는 낮에 열립니다. 경기 응원 인파와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대가 맞물리면서 광화문 일대의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평소보다 여유 있게 이동하고 대중교통 혼잡에 대비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응원 시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 붉은 악마 측은 광장의 더위 쉼터와 응급의료센터 등을 마련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광화문 광장 인근의 세계기동대 경력 200여 명과 특공대를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2: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이번 방안에서 K-POP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어제는 인기 예능까지 나와 입담을 뽐냈는데요. 사람들이 외국인 CEO에게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김승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3: 홍대거리 한복판에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아이돌 팬미팅 같은 풍경이지만 주인공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입니다. 이처럼 젠슨 황은 4박 5일 방한 내내 구름대 같은 인파를 몰고 다니며 톱스타급 환대를 받았습니다.
4: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빵, PC 방처럼요.
3: 정장을 입은 세계 시총 1위 기업 총수보다 반팔 셔츠를 입은 동네 아저씨의 모습. 젠슨 황 열풍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삼겹살과 소맥을 즐기고 밖에 있는 팬들에게 치킨을 나눠주는 팬서비스도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야구장 관중석에서는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외국인 CEO로는 이례적으로 국내 TV 프로에까지 출연해 남다른 예능감을 뽐냈고
5: 다음 중 가장 친한 사람 1번 이재용 회장님, B 정유섭 회장님, C 최태원 회장님입니다.
6: So easy.
4: 너무 쉽습니다.
3: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4: Who doesn't love golden? 최대현 골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명반입니다. 화사 씨의 음악 또한 대단히 사랑합니다.
5: 좋아요.
6: I also love 화사. 네.
3: 한국 기업들을 중요한 동반자로 지켜세우는 점도 낯선 글로벌 CEO가 아닌 친숙한 인물로 자리 잡은 이유로 꼽힙니다.
7: 산업 외교와 대중 인지도
4: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입니다.
7: 분명하게 한국과 같이 이거를 끌고 나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3: 이민자 출신 소년이 세계 최고 AI 기업을 일군 창업자가 됐다는 개천의 용서사도 인기에 한몫했습니다. 대중은 젠슨 황을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AI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젠슨 황을 향한 열광은 AI 시대 사람들이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떤 인물을 동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향후 수사 방향과 진상 규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에 7곳을 대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증거 자료들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1: 일단 7곳은 문제가 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사실 여러 문제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서초, 강남, 송파, 그 광진, 강동을 비롯해서 과천에 있는 이제 중앙선관위랄지 이게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하고요. 이제 직무유기가 이제 범죄의 죄명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 투표용지 부족 자체가 단순한 이제 과실로 보느냐, 아니면 고의성이 있느냐. 그러면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랄지 아니면 선관위의 어떤 임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그건 직무유기라고 볼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아마 용지를 지금 선관위 입장에서는 50% 정도만 인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좀볼 거고요. 더군다나 일부 강남에 있는 투표소 경우 같은 경우에는 50%도 안된 투표지가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의도적인 거냐, 아니면 과실이 있는 거냐, 아니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0: 자, 선관위 고위 관계자 소환 조사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1: 그건
0: 전망하십니까?
1: 당연히 이루어질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고요. 단지 이러한 사태 자체가 선관위에 어떻게 보면 하급지,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도 보면 사퇴를 했던 노태아 전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이랄지 전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피의자로서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뭐그 사람들 고위직은 뭐 조사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위직 조사를 하면서 이게 실무적으로 이거 과정에서 관여했던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겁니다.
2: 어제 법원이 투표소 현장 검증을 하면서 들어가 봤는데,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이미 그 투표용지가 기록되어 있는 그 보관되어 있는 상자가 폐기가 된 상태여서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폐기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문제가 됐던 곳이 이제 송파 7동 제2투표소거든요. 그 투표하는 장소가 노인정이었다고
2: 네네.
1: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정인데 여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었고 지금 증거 보존을 하려고 한 상자가 어떤 상자면 기표로 해서 넣은 상자가 아니고요. 기표해서 투표를 하려고 하면 용지를 가져와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지에다가 아니 저 박스에 투표 용지를 넣죠. 그리고 봉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할 때는 그 안에 투표 용지가 몇 매가 들어있는지를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투표 용지 내용을 보면 박스에 돼 있는 내용을 보면 과연 몇 퍼센트의 투표 용지가 인쇄가 됐는지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증거 보존 신청할 때는 그 박스가 그 노인정 투표소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 보존 신청했고 법원서 받아들였는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박스에 1,900매라고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900매인데 사실 거기에서 투표할 유권자가 3,856명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50% 인쇄했다고 했는데 50%보다도 미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50% 인쇄했다는 것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빈 박스를 증거 보존 신청해서 확보를 하면 정말로 몇 퍼센트 투표용지를 얼마나 인쇄했는지 알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으로 어떤 CCTV랄지 아니면 장부상 또는 전산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남아 있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0: 자,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 증거 보전을 앞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위해서 신청을 했던 건데 오늘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3: 선거 핵심 증거가 사라졌고 그 선거를 관리한 기관조차 증거가 어디로 갔는지
4: 김정철 개혁신당
3: 몰랐으며
4: 최고위원입니다.
3: 증거 보전 신청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이후인 9일에 폐기물 업체를 통해 폐기되었다는 뒤늦은 해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추가적인 증거 보전 신청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선거 소청을 제기합니다.
0: 자, 지금 마지막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떤 절차입니까?
1: 소청 자체는.

0: 어떤 당그 선거에 문제가 있을 때
1: 예.
0: 공직선거법 위반이 됐을 때 당선 무효형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을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요. 그래서 소청한 내용을 보니까 이건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고 당선 무효형에 가까운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재선거를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청을 했는데 이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다음 이제 대법원에 선거 관련해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2: 네.
0: 그래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소청을 신청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증거 보존과 관련해서 이미 9일 날 결정을 했었고 또 증거 보존 목록을 선관위에다 법원에서 보내거든요.
2: 네.
0: 근데 그게 오후 5시 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 오전에 다 폐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증거 보존 신청했다는 내용이 사실 며칠 전부터 언론에 보도가 다 됐거든요. 그러면 설사 그 빈박스를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관련된 자료는 좀 남겨둬야 하는 게 아니냐.
1: 그렇죠.
0: 그런데 이걸 그냥 원래부터 뭐 이렇게 폐기를 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폐기했을 가능성이 크죠.
2: 폐기해왔던 전례대로 했다라고
0: 그렇죠.
2: 하죠. 예.
0: 선관위의 주장은 그건데,
2: 예.
0: 그래도 지금 원래대로 폐기 자체는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질 때 하는
1: 예.
0: 것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르지 않았잖아요.
2: 예.
0: 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더군다나 지금 선관위 자체에서 외부 인사로 채워진 지금 진상 규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련된 자료는 남겨놔야 하는데, 왜 이걸 폐기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죠.
2: 네. 근데 이런 이제 그 투표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1,104표가 무효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0: 이건 정말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다 보고요.
2: 네.
0: 왜냐하면 A 투표소의 투표 결과를 B 투표소 전산에 입력한
2: 네.
0: 거잖아요. B 투표소 투표 개표 내용에.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관위 직원이라 할지라도 뭔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것이고 그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뭔가 선관위 직원 자체의 생각에 따라서 또는 손놀림에 따라서 전산의 어떤 투표수가 변경이 될수 있잖아요. 전에도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전산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현실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단순히 오기를 볼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의도적인 거냐.
2: 선관위에서는 투표 결과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 이런
0: 근데
2: 입장인데요.
0: 선관위는 자꾸 영향이 없다는 얘기만 해요. 당락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당락에 영향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도 상관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2: 그렇죠.
0: 이걸 하나를 보면 다른 선거구에서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선거에서도. 그러면 선관위 직원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당내에 영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부정선거가 될수 있고 조작이 될수 있고 또 과실로 인해서 결과가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느냐 문제인데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1: 문제에 대한 선관위의 인식 자체가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선관위 진상규명위가 가동됐는데, 지금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이 열흘밖에 안 되고, 또 강제조사 권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진상규명위가 그럼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인가에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0: 근데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진상규명하겠다고 위원회 꾸렸잖아요. 근데 이전에도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굉장히 무사 안일하게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지금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랄지 위원들은 굉장히 의지는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진상규명위원회가 압수수색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하면 관련된 직원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장부 정도 조사하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전 노태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만뒀잖아요. 불러다가 조사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또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거 자체는 사실은 형식적인 진상규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이제 뭐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제가

0: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어쩌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존립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 소속돼 있는 검찰,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랄지 이렇게 수사할 사안은 아니다. 그럼 적어도 정말로 중립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특검이 수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이 특검에는 이전에 했던 특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검사들이 파견이 돼야 하고 시간도 많이 줘서 발본 세권하고 실체 진실을 반드시 규명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잠실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서는 일주일째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체육단체 직원들이 호소문까지 발표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2: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권리, 집회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경기단체 연합회 관계자입니다.
2: 직원들은 신분증을 겸손하고 몸과 가방을 수색당했으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앞에서 공포에 떨어졌습니다.
4: 우리의 일탈을 우리의 일당으로 돌려주십시오.
1: 네. 뭐 앞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던 건데, 근데 이 방법에서 또좀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한체육단체 직원들이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일부 그냥 시민들 아니면 뭐 유소년 선수들까지도 이렇게 검문 검색을 하는 일반 시민이 검문 검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업무 방해죄라든지 뭐 아니면 또 인권의 어떤 침해 방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0: 당연히 만 들어가려고 하는데 유력으로 막는다랄지 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경찰도 사실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라서
1: 예.
0: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것과 그거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뭐 투표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제 투표랄지 용지 부족이랄지 뭐 그런 거에 문제가 있는 건 맞죠.
1: 그렇죠.
0: 그렇지만 저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위할 수 있죠. 집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기에 체육과 관련 단체 한 12개 업체 정도가 입주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있을 것이고 또 임금도 지불해야 할 것이고 또 지금 문제되는 것이 아시아 경기에 출전해야 하는 선수들
5: 예.
0: 이런 선수들이 연습부터 해야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걸 막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촉구하고 집회 시위하는 건 맞지만 이거 자체를 그걸로 인해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미 뭐 제가 볼 때는 뭔가 부정선거에 관련된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고 이게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정도의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기착지인 이탈리아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빈 방문했습니다.
5: 네, 오늘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벨기에를 떠나온 우리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이탈리아 공군의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호위에 나섭니다. 마타렐라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한 대한민국 정상을 하늘에서부터 환대한 겁니다. 1호기가 착륙한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는 이탈리아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이 나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유럽 국가 국빈 방문의 본격적인 일정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내각 책임제인 이탈리아의 국가 원수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이 첫 행사입니다. 뒤이어 양국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가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입법부의 최고 책임자인 하원 의장도 만나 유대를 쌓고 양국 간 우호 증진 필요성에 뜻을 모을 거로 보입니다. 이탈리아가 EU 내 우리나라의 4대 교역국인 만큼 오늘 정상회담에선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0: 다뤄질 전망입니다. 방위 산업과 우주, 기초과학 등 첨단 산업과 과학 분야의 교류 확대 또한 관심 사안입니다.
1: 기초과학, 우주, 방산 분야의 논의를 통해서 전통적인 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첨단 기술 파트너십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0: 유럽의 문화 중심국인 이탈리아를 통한 이른바 K컬처 확산과 문화 부문의 인적 교류 증진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청와대는 이번 국빈 방문이 주요 7개국 G7과 EU의 핵심 국가인 이탈리아와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5남매 중 장남입니다. 장손인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시골 선산을 다녔고 서울에 사는 지금도 명절이나 아버지 기일 때마다 혼자 시골로 내려가서 묘소를 정성껏 관리해왔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관계는 조금 복잡합니다. 저와 둘째는 어머니가 갖고 셋째부터는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낳은 이복 동생들입니다. 말년에 거동이 불편해진 아버지는 셋째네 집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형제 간의 갈등이 깊어졌지만 저는 장남으로서 묵묵히 혼자 선산을 돌보며 따로 아버지 제사를 모셔왔죠. 그런데 최근 상속 재산을 나누려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황당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둘째 동생은 선산도 일반 상속 재산이니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우기더군요. 더 당황스러운 건 셋째 동생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셋째는 새

0: 시어머니와 함께 제사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남인 제가 그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본인이 제사 주재자이고 선산도 단독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장남으로서 제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네 제사에 안 간 건 그저 형제 갈등 때문일 뿐 지금도 제가 선산을 돌보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금양임야는 제사 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는데 이 경우 제가 선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제사 주재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뭐 겉으로만 보면 단순히 부동산 분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사연처럼 가족의 역사와 감정 그리고 제사 문화까지 얽혀있는 경우도 있죠. 요즘 조담소 사연에 좀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금양임야인데요. 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금양임야 뭔지 설명해 주세요.
1: 네. 판례에서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1: 즉 부동산에 묘지가 존재하고 있고 묘지 보호를 위해서 나무나 풀 등을 함부로 베지 못하는 땅이란 뜻입니다.
0: 네.
1: 전통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뭐 재산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금양임야라고 하는 경우에 일반 상속 재산하고 좀 다르죠?
1: 네, 다릅니다. 일반 상속 재산은 공동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0: 네.
1: 하지만 금양임야와 같이 제사용 재산은 민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0: 네.
1: 민법 제1008조의 3에서는 분묘에 속한 일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 네.
1: 즉 금양임야는 다른 부동산과 달리 제사에 관련된 재산으로 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단독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에서 금양임야가 문제가 될 경우에 그 토지가 이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랑 그리고 제사 주재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입니다. 선산을 돌보는 사연자분과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셋째 동생 두 사람 다 본인들이 제사 주재자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제사 주재자 어떻게 결정하나요?
1: 네, 제사 주재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법원도 여러 차례 견해를 변경하여 왔습니다.
0: 네.
1: 처음에는 종손이 있는 경우에는 종손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종손을 제사 주재자로 보았습니다.
0: 네.
1: 하지만 2008년경에 대법원은 입장을 변경하면서 제사 주재자는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로 정하되
0: 네.
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장남이
0: 네.
1: 만약에 장남이 사망한 경우라면 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0: 네.
1: 하지만 또다시 2023년에 이를 한번 변경해서
0: 네.
1: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0: 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0: 네. 세 번이나 판례가 바뀌었는데요. 이 제사 주재자 이제라고 하는 이제 법리 상속법 중에서도 사회 변화가 사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종손이었다가 이후에는 상속인들 사이 합의가 우선하는 내용을 도입하고 또 최근에는 합의를 우선하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직계 비속 중에 최연장자로 이제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를 가리지 않는 흐름까지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제 최연장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특별한 사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예를 들자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지,
0: 네.
1: 뭐 또는 실제로 제사를 모시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등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사건에서는 이미 제사 주재자를 두고 다툼이 있으셔서요.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면 직계 비속 중에 최근친의 연장자인 사연자 분께서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일단은 우선하시게 되는데 이를 유지하실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1: 사연자분께서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나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으신 것 같고요.
0: 네.
1: 별도로 아버지의 제사를 챙기고 기존에 관리하던 분묘도 계속 관리하여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신다면 또 셋째가 지내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이제 그냥 임야로 인정이 되면 사연자분에게 단독으로 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실무에서 그냥 임야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1: 네, 소송상에선 제사 주재자가 금양 임야에 해당함을 증명해내야 하는데요.
0: 네.
1: 일반적으로는 감정이나 자료를 통한 검증을 통해서 부동산의 이용 상태를 살펴보면서 해당 부동산의 묘소가 존재하는지 또 네. 벌목이 금지되어 있는 채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0: 네.
1: 또 주변 친척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이게 선산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금양 임야는 조상의 묘를 보호 관리하기 위한 선산으로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제사 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를 합니다. 제사 주재자는 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는데요. 협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최근친의 연장자가 됩니다. 제사 주재자 지위는 제사를 포기했거나 수행이 어려운 경우 상실될 수 있는데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 제사를 좀 불참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지위를 잃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금양 임야인지 여부는 묘소가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선산으로 인식되어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면서 내는 축의금은 과연 누구의 돈일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부모님이 축의금을 전부 가져가셨는데 너무 서운하다라는 사연이 올라와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과연 법적으로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과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축의금이 결혼식에 큰 비용을 부담하는 부모에게 하객들이 성의 표시로 건네는 돈이라는 사회적인 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의 손님이 부모님에게 낸 축의금이라고 하면 부모 몫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신랑이나 신부에게 직접 전해진 축의금은 당사자의 몫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신부에게 직접 건넨 축의금이라면 부모가 마음대로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1990년도에 혼인 문화를 바탕으로 한 판단입니다. 요즘은 결혼 연령이 높아졌고 하객도 부모님의 손님보다 신랑 신부의 직장 동료나 친구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구의 손님이 냈는지, 결혼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축의금 문제는 가족 간에 미리 어떻게 할지 사전에 이야기를 해두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수연의 나의 봄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저녁까지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는 강릉에서 내리고 있고요. 양은 5에서 50mm 정도입니다. 이외 적게는 5mm, 많게는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강원 지역만 비 소식 있고요. 비는 모레 하루 쉬어갔다가 일요일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강 주변에서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서는 작업 중입니다. 일산 쪽은 성수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영동대교부터 정체고 청담대교 위로 강북 방향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서한성 3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안성 부근에서 정체인데 안성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8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천안 분기점에서 안성 구간 갓길 이동하면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7: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6: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목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9: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7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네, 이번 강제 수사에는 경찰 100여 명과 검경 합수본 소속 10여 명이 투입됐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
11: 네,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9: 네, 지금 압수수색 진행되고 있는 거죠?
11: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던 서울 송파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이곳 송파구 선관위를 비롯한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 투표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서울 내 지역 선관위 5곳이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직원과 디지털 포렌식 요원을 비롯한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그제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10: 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에 속도를 내는 거죠?
11: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간부 6명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지 일주일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그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7명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설치된 가운데 합수부는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합수본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 네, 참고인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죠?
11: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직후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서울 송파구, 광진구를 비롯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선거날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를 비롯해 투표계획 수립부터 종료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0: 네, 검경의 합동수사본부도 꾸려졌는데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11: 네, 합수부는 앞서 고발된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초기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는지와 선거 당일 현장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합수부는 또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경찰과 긴밀하게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출범하기 전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2부가 범죄 사실을

0: 네, 그렇습니다. 개표소로 쓰였던 핸드볼 경기장에는 대한체육회사나 종목협회 등과 사단법인 등 모두 12개 체육단체가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제 최근 시간대와 어제 오전까지 모두 3차례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대 반대로 결국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오늘로 사흘째 출근하지 못하면서 이들은 오늘 오전 업무 전반이 마비됐다며 일터를 돌려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경기장 안에 회계와 행정, 대회를 위한 필수 물품이 보관돼 있다면서 출입이 막혀 각종 대회 운영과 세금 납부, 수당 지급 등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장에는 관계자 200명가량이 참석했는데 발표가 시작되자 입장을 밝히는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위 구호가 커지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후 취재진과 별도 장소에서 만나 종목별로 처한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공권력 행사를 포함해 사태 해결과 안전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공권력이 투입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도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정부에서 나서서 저희의 일터를 좀 돌려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 네, 사태가 장기화할까 우려되는 모습인데요. 경찰 내부에서는 시위 참가자들의 심각한 조롱에 대한 적극 대응 지침도 내렸다고요.
0: 네, YTN 취재 결과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오늘 잠실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가 경찰을 계속 모욕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경찰관을 향해 시위 참가자가 시비를 걸거나 모욕할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알리라고도 했습니다. 또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생기면 현장 책임자가 경력을 동원해 사이를 떼어놓고 폭행이 발생하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송파경찰서장은 그제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현재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던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장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조롱당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 참가자들은 오늘도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5개 기동대, 경력 350명가량을 투입해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3: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득표수 집계 실수를 뒤늦게 바로잡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호준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원장은 오늘 오전 개표록 정정회의를 위해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잘못됐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오늘 오후에 김상곤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잘못된 득표수를 정정하고 문제에 대한 유권자 공표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4일 새벽 개표 과정에서 전주시 중화산 1동 제1투표소 개표 결과를 통째로 누락하고 제3투표소 개표 결과를 중복 입력했습니다. 이는 3투표소 투표록 속지 제목을 1투표소로 잘못 적어 벌어진 일로 그 결과 천호성, 이남호 두 전북교육감 후보의 득표수 차이에 19표의 왜곡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3: 네, 지방선거 이후 여야 내부에선 대표 책임론과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내전이 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2: 네,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죠.
4: 네,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 가운데 조사계획서 성안, 본회의 승인을 거쳐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놓고 세부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조 주도권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조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해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성으로 투표용지 사태 해결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이나 사전투표 폐지 같은 억지 주장을
6: 민주당
5: 멈추고
6: 원내대표입니다.
5: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7: 지금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아니라
6: 6.3
7: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입니다.
4: 양당 원내대표는 각자 아침 회의에선 이렇게 날을 세웠지만 이후 상견례와 국회의장 회동에서는

0: 기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신속히 국조특위를 구성해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네, 여야의 내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초전이 벌어진 분위기죠?
0: 네, 민주당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어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말해서 잡음을 일으켰던 정청래 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3: 정청래 단결, 민주당
2: 셋째도 단결이다 이렇게.
0: 네,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정 대표가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토가 나온 거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려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여하면 안 된다며 대표직을 조기 사퇴해야 하는 의견도 나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정 대표는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잘 들었다 이렇게 짧게만 답을 했고요. 이재명 정부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정부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정부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네,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는 지도부 사퇴론을 두고 공개 충돌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3선 정점식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지도부의 거취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공개 표출됐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다음 지도부가 총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다 같이 사퇴하자고 제안했는데 조광한 최고위원은 곧바로 철없는 소리라고 맞받았습니다.
5: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3: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6: 뭐 철없는 소리를
3: 조광한 국민의힘
6: 공개적으로 하는
3: 것은
6: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0: 거취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는 소동 이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언제든 할 준비가 됐다면서도 지도부 선택을 요구하려면 110명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먼저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건데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25명 전원은 지방선거 참패 모든 책임은 지도부에 있다며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낸 뒤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관행에 비춰보면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걸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네, 오늘 오전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량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자 두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7: 네, 부산 강서구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사고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7: 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구조물들이 무너진 교량입니다. 이 구조물 기둥 위에 있어야 할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하천 바닥에 떨어져서 박혀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작업이 모두 중단된 상황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전 8시 반쯤입니다. 교량을 연결하는 작업 중에 거더라고 부르는 상판 지지대가 잇따라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작업자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60대 작업자도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원청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부산 강서구의 신도시인 에코델타시티를 건설하는 곳입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부지를 가로지르는 낙동강 지류인 평강천을 건너는 다리를 건설하던 중이었습니다. 교량 기둥 위에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물인 거더를 연결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크레인 두 대가 하천 양쪽에서 구조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나섰습니다. 사고 초기여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시공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강서구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차상입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1: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0: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1: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0: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1: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2: 셰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3: 제가 들어드릴게요.
14: 여기 앉으세요.
1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5: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6: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천조 원을 넘어서고 그중 세 군데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버티다 버티다 이제는 정말 한계에 부딪혔다는 골목상권의 비명이 통계로도 고스란히 증명이 된 셈인데요. 이처럼 삶이 팍팍해지고 당장 내야 할 공과금이나 이자가 무서워지면 우리는 가장 먼저 미래를 위해 묻어둔 소중한 자산의 정리를 고민하곤 합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힘들 때일수록 나를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사라진다면 우리 집 경제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골치 아픈 문제, 당장의 위기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굿모닝 굿나이트와 함께 현실 고민을 타파하고 내 가족의 소중한 미래 자산까지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돌파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 뭐 정말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자영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정말 심한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저도 어제 인테리어 업체를 하시는 저희 고객님을 한 분 만났는데요. 네. 예전에 비해서 공사가 한 5배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0: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인테리어 같은 거 사실 엄두 안 나잖아요. 그냥 그쵸? 미루게 되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런 또 관련 업직종에 있는 분들이 같이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1: 맞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가 문제였더라면 장사가 잘 돼도 사실 남는 게 없는 경우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현장에서 많이 만납니다.
0: 그러니까 또 대표적인 게 이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화물차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뭐 기름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운임비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하시면서 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슬기롭게 내 지출을 좀 틀어막을 수 있는지 방법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돈을 더 잘 알고 있고 이런 지출 막으면서 자산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 구한다면 좋겠죠.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저희는 모두 상관치 않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경제가 탄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전문가와의 맞춤 재무상담 문자창 열어놓을 테니까요. 방송 들으시고 나도 공감이 된다, 도움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 상담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1660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6개월 전에 사업이 예상보다 어려워지면서 자금 압박이 심해졌고 고민 끝에 가지고 있던 보험 대부분을 해지했습니다. 10년 넘게 유지했던 보험들이다 생각보다 환급금이 적지는 않았는데요. 해지 환급금의 절반은 가게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은 주변 권유로 투자에 활용했습니다. 다행히 위기들은 넘겼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대장용균이 발견됐고 이 용종을 대학병원 진료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 대장암이란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머릿속에 하얘지더라고요. 보험 정리하면서 실손보험과 암보험 딱 한 건만 남겨뒀는데요. 과연 이것들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워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걸 막 틀어 막아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목돈들을 막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상품들. 심한 경우에는 뭐 집을 또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시잖아요. 청취자님도 가지고 계신 보험들을 해지하셨고 해지 환급금이 꽤 돼서 사업을 다시 유지 번창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셨는데

0: 이게 웬일이에요? 건강상의 이슈가 생기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게 되셨대요. 근데 이미 보험들을 다 해지해서 정리한 터라 또 이렇게 금전적으로 도움받을 보험이 없으신 거예요. 이 상담 진행을 해주시면서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마음이 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보험을 정리하셨던 그 선택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0: 그렇죠.
1: 지금 당장 생계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 왜 하필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을 정리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였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보험을 정리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과 암보험 이렇게 한 건만은 끝까지 유지하셨더라고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이었습니다.
0: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던 보험 두 가지는 남겨두셔서 자, 일단은 이것마저 없으셨다면 진짜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그리고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유지 중이던 실손의료비는 1세대 실손이었다는 점이고요. 아무래도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많이 올라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실손의료비는 그 기본으로 가져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1세대 실손의료비는 보험료가 비싼 편이지만 보장으로 봤을 때는 요즘 실손과 비교하면 보장 범위나 자기 부담금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죠.
0: 네.
2: 덕분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암보험에서는 진단금 약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셨던 자금도 일부 회수가 가능해서 치료비를 준비하는 데는 충분한 기반이 마련되는 상황이었어요.
1: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험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준비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돈이 없을 때 보험의 가치가 더 커집니다. 여유 자금이 충분한 사람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끊기면 생활비와 치료비를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보험금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번 사연이 바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2: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사연에서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조기 발견이죠. 건강검진 미루지 않으셨고요.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됐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연계가 됐죠. 만약 검진을 미루셨거나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셨다면 사실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보험도 정말 중요하지만 건강검진 역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말 2년에 한 번 꼭 국가건강검진이라도 자영업하시는 분들 놓치지 말고 꼬박꼬박 꼭 받으셔서 조기 발견 그리고 그 이후의 대처 같은 것들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으셨다고요.
1: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렇죠. 예, 보험을 정리하실 때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가 있었다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보험을 남기고 어떤 보험은 정리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와서 후회하기보다는 남겨두신 보험 덕분에 치료를 준비할 수 있게 된 점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후 가족분들 보장까지 함께 점검해드렸어요.
0: 그렇죠. 항상 어려움의 순간에서는 고민 끝에 이게 최선일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렵고 힘들수록 나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주변에 또 이런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힘들면 또 내가 냉정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꼭 굿모닝굿네이버 전문가 통해서 점검받고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청취자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분들이 이후에 이런 상황 발생하지 않게끔 점검을 또 하신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아마 암진단 겪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 가족은 괜찮을까 일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과 홀어머님, 자녀분들의 보험을 함께 점검을 했고요. 특히 자녀보험은 가족력이 생긴 만큼 암진단금을 조금 더 강화해서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홀어머님께서는 앞으로 간병과 치매에 대한 걱정이 더 크실 수 있는 연령대라 관련 보장을 충분히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보험은 결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 안전망이죠.
0: 그렇죠. 우리가 가족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질병에 대한 유전자들이 뭔가 유전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가족들이 비슷한 밥을 먹고 비슷한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가족력으로 질병을 이렇게 퍼져나가게 할수 있다라고 우리가 항상 염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미리미리 해두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 모든 위험에 대한 대비가 너무 과하면 우리 가정 경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적당해야 되고 적절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꼭 필요한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적당하고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굿모닝굿 앱으로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분들이요.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또 지금 이 방송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포털 사이트 다음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전문가에게 무료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문제 해결해 주신 상담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은 이재환 팀장님이 라디오 DJ처럼 읽어주신다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쏘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 직장인 여성으로 작년 건강검진에서 유방암이 발견됐고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예후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방사선 치료도 세 번만 진행한 뒤에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예전에 가입해둔 보험들이었는데요. 암진단금으로 1억 원, 방사선 치료비로 5천만 원을 지급받아 총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서 몸 상태도 많이 회복됐고 최근에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복직하고 보니 주변 동료들은 주식, ETF, 미국 투자 이야기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투자 경험이 전혀 없고 은행에 예금만 이용해 왔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저는 앞으로 보험 가입이 아예 어려운 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에 받고 남은 보험금을 그냥 예금에 둘지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갚을지 아니면 남들처럼 투자를 시작해 보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0: 이번 사연은 또 앞선 사연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고민이 또 담겨 있습니다. 보통 암 진단을 받고 나면은 치료비 걱정부터 하게 되는데 오늘 청취자님 치료 잘 마치셨고 예후도 좋고 복직까지 하셨대요. 이제 건강관리 좀 잘 하시면서 몸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보험금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제 건강은 되찾았으니까 남은 나의 또 인생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살아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리는 게 좋은 걸까요?
2: 우선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일단 암보험은 암에 걸렸을 때만 필요한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느낌이 옵니다. 진짜 중요한 역할은 암 이후의 삶을 지켜주는 데 사실 있습니다. 이번 사연자님은 암 진단금 1억 원과 방사선 치료비 5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을 받으셨고요. 사실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치료를 마친 뒤에도 경제적인 타격이 사실 상당했을 거예요. 이런 고민도 못했겠죠.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새로운 출발을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사실 이 부분 너무 다행입니다.
0: 그러게요.
1: 저도 뭐 그 부분이 좀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누구나 아,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치료를 잘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질문이 생기죠. 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우리 사연자님께서는 딱 그 시점에 와 계신 것 같네요.
0: 그렇죠. 근데 청취자님이 일단

0: 나는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건 것 같거든요. 암 진단을 이미 받았다. 난 암에 이미 걸렸는데 이제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나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 가입은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또 뭔가 원바람이 또 생기거나 했을 때난 이제 그때는 치료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이런 고민 생기실 것 같거든요.
1: 맞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암 걸렸으니까 보험은 앞으로 못 들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치료 직후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죠.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경과가 좋다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0: 그러면은 이암 진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암 진단 후 수술 치료 같은 것들을 받았다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몇년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그래도 보험사에서 내 보험을 인수해주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여지의 기간이 될수 있는 걸까요?
2: 아, 네. 일단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보험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요. 암만 보는 보험도 있고요. 암 말고 다른 거 보는 보험도 있고. 예를 들어 수술의 예후가 좋고 치료가 끝났더라면 1년만 지나도 보험 가입하는 상품들도 워낙 많아요.
0: 일반 건강한 사람들처럼요.
2: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암을 진단받은 분은 정말 아무 보험도 가입할 수 없을까요는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암과 뇌, 심장, 그러니까 뇌하고 심장은 암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질병이죠. 그러니까 암 진단 받은 분이 뇌출혈이 반드시 올 겁니다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암 이외에 혈관 관련된 보장을 가입하고 싶다면 암에 걸린 직후라도 가능해요. 네, 물론 모든 보험회사가 가능한 건 아니니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궁금증도 바로 해결해 볼게요. 청취자님, 뭐 암보험 가입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이제 보험을 재점검 받아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남아있는 진단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꽤 목돈이 되는 양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은행 예금으로만 그냥 보관을 해 놓으셨대요. 근데 주변 동료분들처럼 투자형 상품으로 좀 가는 게 돈의 흐름상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까요?
1: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해주신 고민에 좀더 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투자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시니까 마음이 흔들리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투자 수익률도 좋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자산은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1억 5천만 원은 우연히 생긴 목돈이 아니죠. 사연자께서 암이라는 큰 위기를 이겨내고 받은 생존 자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주식이나 ETF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순서를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떤 순서로 생각을 해보면 청취자님이 조금 더 투자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2: 네, 우선 세 단계로 접근하는 걸 추천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으면 일부 상환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자로 나가던 만큼의 비용을 적립식 투자로 활용하면 훨씬적인 안정적인 투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비상예비자금이에요. 암을 겪은 분들은 누구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하게 됩니다. 월 소득의 3배 정도는 안정적으로 확보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렸어요.
0: 암을 겪고 나면은 어쨌든 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비단 암뿐만이 아니라 큰 질병 진단을 받고 어렵게 위기 극복을 하신 분들은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정말 다르잖아요.
1: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도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더 중요한 걸 알게 됐다고요. 저는 이 말이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2: 네,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투자도 중요하죠. 대출 관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의 전제는 건강이죠. 이번 사연은 좋은 보험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건강을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아니, 나라에서도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이거 나라빚을 먼저 갚을지 투자를 할지 고민을 하는 마당에 나에게도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암 진단금이라 할지라도 나를 다시금 더잘살수 있게 살려줄 수 있는 돈이 생겼다면 이거 담보대출을 갚아야 될지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자산을 비축해서 더큰 위험에 대비하게 될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하면은 다시금 뭔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싶지 않으니까

0: 누구보다도 전문가 도움이 절실할 거거든요. 청취자분이 전문가분 두 분 만나셔서 정말 큰 고민 해결하시고 힘이 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재무 구성 잘 짜여질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나에게도 든든한 보장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 재무 대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1: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설계 솔루션.
2: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404번님 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법인 택시 운영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운전자 보험, 실손 보험 상담 받고 싶습니다.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택시를 운행하시는데 운전자 보험도 없으시대요. 무보험이시래요. 저희 상담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 같고요. 5551번님은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둘이 되니까 소득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돈이 이제 합쳐졌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ISA, CMA, 청약, 적금, IRP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몇 대 몇으로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못하겠습니다. 재무상담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의 문자창 열려 있고요.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소미 팀장님 직접 읽어주신다고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회사에 입사한 지 5년이 되어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고요. 평소 굿머니 굿라이프를 즐겨 듣고 있는데요. 승진을 계기로 저희 가족 재정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아내와 아이들이 있고 보험도 여러 건 가입되어 있으며 적립식 펀드와 ETF를 통해 소액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입해놓고 보니 제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은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반대로 불필요하게 가입된 건 없는지 궁금하고요. 투자 역시 주변에서는 코스피가 오른다, 미국 시장이 좋다, AI가 대세다 하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데 정작 제가 투자한 상품들은 수익이 나지 않고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전문가님들에게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의 입장에서 보험과 투자를 점검할 때 꼭 필요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가정에서는 가장. 대장님이시고 직장에서는 와 과장님이 되셨는데 이제 이런 격에 맞게끔 투자도 성투하셔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런 고민이신 것 같아요. 지금 나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 맞을까? 뭐 어떻게 더 해야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겠죠?
4: 그렇죠.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보다도 이런 분들이 더 불안해하세요. 보험도 가입했고 투자도 하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확인받은 적이 없는 거죠.
0: 그렇죠.
4: 이번 사연자님도 비슷했습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립니다. 직장인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인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을 잡 인시큐리티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직장인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 잡 인시큐리티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는 뭐 당연히 O 아닐까요? 고용 불안 O. 그렇죠. 뭐 직장인분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민, 자영업하는 분들은 이 사업이 계속 번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겠죠.
4: 맞습니다. 나 혹시 잘리는 거 아닐까 하는 그 막연한 불안. 바로 잡 인시큐리티입니다.
0: 아마 오늘도 여러 번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4: 그렇죠. 또 뭐 이제 가슴속에 이제 어떤 서류를 품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실 수 있고요.
0: 그렇죠. 네.
4: 특히 이제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거나 갑자기 팀장이 나를 따로 부를 때.
0: 무서워.
4: 혹은 아무 이유 없이 회의에서 빠졌을 때. 괜히 나 때문인가 싶은 그 느낌. 다들 아시죠?
0: 알죠.
4: 이런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게 바로 안전망인데요. 재무적인 안정망, 그중에서도 보험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면 적어도 건강 문제로 인한 불안만은 덜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사연으로 돌아와서 보험 대비하고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3: 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보험 건강검진 시간입니다. 보험 체크리스트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 뇌, 심장, 진단금의 보장 범위가 적절한가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손보험은 유지되고 있는가? 세 번째, 갱신형 비중이 과도하지 않는가? 네 번째, 보험료가 소득 대비 부담스럽지 않은가? 여기에 하나라도 자신에게 오케이! 라고 답하지 못하셨다라면 점검은 필요합니다. 보험은 가입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0: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셨다면 전문가 점검과 상담이 필요하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연고사 5번으로 여러분들 고민 없이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자, 보험 건강검진 해봤고 투자할 때 그럼 이때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4: 투자 건강검진도 해야겠죠. 집중해주세요. 투자 체크리스트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투자 목적이 분명한지. 세 번째, 비상 자금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 네 번째, 손실이 발생해도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자금인지. 다섯 번째, 특정 국가나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기서 하나라도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면 투자도 점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투자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0: 그렇죠. 워낙 요즘 뭐 공부해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1번,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지. 이거 설명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투자 목적이 분명한지. 아, 부자 되려고. 목적 분명하죠. 뭐 이보다 더한 목적이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맞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비상자금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비상금이 뭐예요? 빚내서 투자하는 B2 레버리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은 일단 우리 가정의 그 재무 구조부터 좀 살펴보시고 건전한 선에서 내가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는 게 맞는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손실이 발생해도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금인지. 이것도 사실 연결이 되는 건데 대출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 발생하면 생활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실제 재무상담하시면서 이렇게 B2로 인해서 생활고 겪는 분들도 많이 보셨죠?
4: 생각보다 많고요. 물론 지금같이 좋은 장에서는 뭐 이렇게 수익이 좋으니까 뭐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하락장에서는 사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도 이제 소위 말해서 손절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세요.
0: 다섯 번째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특정 국가나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지. 이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인 거잖아요. 특정 국가라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도 미국은 견제할 테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서학개미가 될 테야 라고 마음을 먹고 미국 주식에다가만 이렇게 올인해서 투자하는 거, 이것도 특정 국가의 쏠림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4: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국가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신용도가 낮은 국가랄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0: 그렇군요. 고위험, 고수익을 기대하고 또 소문에 의해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재테크의 출발점은요. 수익률은 아닌 것 같아요. 수익률보다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올바른지에 대한 점검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왜 투자하고 있는지, 언제 사용할 돈인지를 아는 게 먼저인데요. 그런 것처럼 보험이라는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문제 없을 때 점검해야 진짜 필요한 보험 가입도 문제 없이 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두 사연의 주인공들처럼 우리 집도 승진, 이직, 결혼, 출산처럼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또는 나도 큰 질병 진단을 받고 보험 가입이 되는지 궁금하고 망설여졌었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굿머니 굿나이프 상담 문자창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 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2686번님, 마포 성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상담 요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오늘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의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요즘 투자 열기에 노후 자금 빼고 대출까지 받으면서 무리하게 시장 들어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노후 자금과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보험은요, 정말 만일을 위한 위기 자금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테크, 투자에 대한 공부를 더 해보고 싶으시다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점검해 보시고요. 감당 가능한 수준의 지출 여력을 줄여서 자금을 만드신 후 우리 집 가정경제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와 도움 받아서 제대로 된 재무설계 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참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저녁까지 내륙 곳곳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소나기지만 돌풍과 천둥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만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 작업 구간은 많이 정리가 되는데요. 대신 정체가 늘었고 잠실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아직 작업 중입니다.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일산 방향은 청담 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서한성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남한성 나들목에서 서한성 나들목 구간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경산 진출 램프 갓길에 사고 있습니다. 주변 밀리고 있는데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고발된 주된 혐의인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을 중심으로 초기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YTN에 이같이 수사를 진행한 뒤 향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구체적인 적용 법리를 확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합수부는 투표 용지를 인쇄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는지와 선거 당일 현장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뒤늦게 투표 용지를 배부하거나 일련 번호를 수기로 작성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과 영장 준비 단계부터 긴밀히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득표수 집계 실수를 뒤늦게 바로잡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호준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원장은 오늘 오전 개표록 정정회의를 위해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잘못됐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오늘 오후에 김상곤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잘못된 득표수를 정정하고 문제에 대한 유권자 공표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북 선관위는 지난 4일 새벽 개표 과정에서 전주시 중화산 1동 제1투표소 개표 결과를 통째로 누락하고 제3투표소 개표 결과를 중복 입력했습니다. 이는 3투표소 투표록 속지 제목을 1투표소로 잘못 적어 벌어진 일로 그 결과 천호성, 이남호 두 전북교육감 후보의 득표수 차이에 19표의 왜곡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범부처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따른 부처별 대응 상황을 점검합니다. 회의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국정조사 세부 계획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조특위위원장과 위원수 배분, 국조와 특검의 동시 추진 여부 등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당분간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번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경 합수본이 수사를 뭉개는 사이 전국 투표소에서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며 당장 특검법부터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증거 보전을 명령한 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특검하자고 할 게 아니라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신속하게 선거를 무효화하고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조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는 차원과 함께 대표 연임에 도전한다면 전당대회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한 재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참패 그 이상이었다며 선거 실패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점검과 전략 전환 시도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당대회는 어쩔 수 없이 갈등의 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려면 지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같은 의원들의 성토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둘러싼 장동혁 책임론을 두고 국민의힘 최고의결기구에서 공개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며 우리 모두 사퇴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지도부 총사퇴 주장에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철없는 소리로 굉장히 미숙하다고 비난하거나 우 최고위원이 친한 게임을 꼬집으며 개인의 개파를 위해 뛰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양측 발언 과정에서 고성도 나왔는데 장동혁 대표는 마무리 추가 발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낸 뒤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관행에 비춰보면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거로 보인다며 인사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 주말에는 30도까지 올라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 내리겠고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진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때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낮 동안 볕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청주와 대전 15도 보이겠고 한낮 기온은 광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국일보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오늘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오늘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당 대표의 사퇴가 당 내부에서 동시에 나오는 상황, 확실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내 개파 갈등이나 권력 투쟁이 첨예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양당 모두 지방선거 결과가 좋았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이 만든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의 당권 싸움의 양상이나 전개가 국민의 뜻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김준우입니다. 오늘 발표

네,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 지방선거의 최대 패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장동혁 30.3%, 정청래 25.6%, 조국 11.8%, 이준석 4.4% 순이라고 합니다. 4개 당의 대표가 이름이 올라와 있네요. 6월 11일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0: 네, 여의도 최고의 정치 아웃사이더 세 분과 함께하는 정치 아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아, 저 늘 이거 헷갈려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8, 9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46명을 대상으로 ARS 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한 결과긴 하죠. 최대 패자가 4개 당의 대표가 이름이 올라와 있는 진짜 절묘한 선거 결과 같은데, 뭐 선거 결과 분석보다는 이제 지금 일단은 먼저 그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 이 주도권 이제 위원장을 누가 맡을 거냐부터 이제 조사 범위 관련해서 여야의 좀 신경전이 좀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정조사는 필연일 것 같은데 속도나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좀 관심을 합니다.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박원석 의원님?
2: 일단 뭐 협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뭐 야당한테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2: 그러니까 사안의 성격상. 이건 뭐 여야 간에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가 아니고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문제고, 아무래도 거기에 있어서 야당이 더 크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선관위가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건 또 이제 뭐 논란과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줘도 된다라고
0: 네.
2: 생각하고요. 동수로 구성해도 되고, 이 경우에는
0: 네.
2: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중요한 건 빨리 해야 돼요, 빨리.
0: 네.
2: 이게 하루하루 지금 새로운 뭐가 또 터지고 뭐가 또 터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제 그 전북에서 교육감 선거
0: 천 몇 장이 입력됐다고.
2: 예, 기입을 잘못한 것도 네. 말이 안 되는 건 어떻게 그런 네.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새로운 일이 터질 것 같고, 오늘 보니까는 자체 그 진상규명위원회 거기서는 그냥 배분의 문제다 뭐 이렇게 또 뭐랄까 약간은 좀 축소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표를 해서 뭐 그거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국회는 약간 강제력이 동반된 조사 행위이기 때문에
0: 네.
2: 국회 국정조사하고 또 지금 이제 그 검경 합동수사단
0: 네.
2: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다면 뭐 특검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0: 네. 김조 대변인 어떻게
3: 아니 좀 투표용지 이런 문제는 야당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0: 네.
3: 여당도 참정권 관련 침해가 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대응해야 되는데, 국회 의석수로 보면 저희가 한 160석가량 되고 야당이 110석인데
0: 네.
3: 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동수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는 합리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기본소득당, 초보혁신당, 진보당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3: 그렇지만 또 이번 지방선거 민심도 있고 그리고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또 여야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3: 전반적으로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두 당의 좀 민심을 겸허히 따른다는 의미에서 뭐 원샷으로 협의해서 이런 것도 충분히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뭐 상임위 배분 등 이런 건 전혀 양보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번 상황 관련해서 여당의 양보만 요구한다면 저희도 뭐 합리적인 숫자 원칙대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아, 그렇군요. 네, 김종혁 대변인.
4: 이렇게 엄청난 사태를 또다시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면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원샷도 좋은데
0: 네.
4: 지금 이거를 뭐 다른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해득실과 내가 연계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받아들일까요? 아니 그동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윤석열 그 비리, 윤석열 김건희 비리를 그 확인하기 위한 특검을 하는데 니들은 다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그런대로 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0: 네.
4: 그래서 그렇게 관철을 했잖아요.
0: 네.
4: 이거는요.

0: 제가 보기엔 여당 지도부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좀 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당 지도부라면 그래 그동안에 야당 니네가 부정선거 그렇게 일각에서 주장한 사람 있지?
1: 네.
0: 니네가 위원장 맡아서 한번 해봐. 그래서 부정선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그 니들 입으로 한번 밝혀봐.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좋은 기회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이번에 진짜로 이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갖다 파헤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저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망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여당에서도
1: 클리어하게 하기
0: 예,
1: 위해서.
0: 이거를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요. 솔직히 지금 돌아가는 사태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에서 이렇게 무능한 조직이 있습니까? 공무원 조직 중에서도 이렇게 무능한 조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데서 적어도 10여 년에 걸쳐서 단한 건도 적발되지 않고 교묘하게 부정선거를 자행을 했다?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1: 네.
0: 여러분이 해보시라고.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제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아, 그래, 위원장 우리가 맡고 여야 동수를 해서 가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마 국민들도 박수 칠 겁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서 야, 그거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할래. 라고 얘기하면요. 그럼 또 욕먹습니다.
1: 여야 동수에서 야는 어디까지일까요?
2: 아니, 그러니까 여당 아닌 당은 다 야당이죠.
1: 아, 그럼 다
2: 그러니까 뭐
1: 야당이니까.
2: 기본소득당, 뭐 아까 얘기했던 조국혁신당.
1: 네.
2: 그러면 어쨌든 법률권이 더 숫자도 많아요.
1: 네.
2: 여야 동수는 원래 여당 아닌 당은 다 야당으로
1: 그쵸.
2: 보내는 겁니다.
1: 아.
2: 그렇게 한다면 저는 위원장 지금 국민의힘 쪽에 줘도
1: 어차피
2: 큰 문제
1: 다수기
2: 안
1: 때문에
2: 생긴다.
1: 알겠습니다. 그 오늘 그렇지만 이 문제 관련해서 정점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만남이 있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논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당연히 국민의힘은 관례 따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은 안 된다. 정무위랑 재경위도 다 맞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인 것 같고요. 한편 법무부가 이제 검찰 미래위라고 해서 과거 인권침해 권한남용 의혹 관련해서 밝히는 외부 법조인들로 구성된 미래위를 새로 발족을 했는데 이게 또 공소취소 혹은 조작기소 특검의 그 범위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검찰 미래위 발족 이거는 뭐 예고된 일이긴 한데 이제 선임이 됐다 보니까 좀 기사가 더 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의원님?
2: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을 했던데 전부 이제 외부 전문가로 선임이 됐어요.
1: 네.
2: 근데 그분들이 처음 요구한 게 일곱 개 사건에 대해서 대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1: 네.
2: 요청을 했는데 뭐 설령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그게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일곱 명의 외부인들이 그 수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제한이 명확하고요.
1: 네.
2: 그럼 결국 대검이 자기가 했던 수사를 자기가 검찰이 조사하는 모양새가 될 텐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 차라리 지금 그 특검 뭐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특검을 하면 되지. 이 약간 옥상옥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특검에서 공소취소 관련된 그 이를테면 특검의 수사권, 수사 범위 뭐 이 논란이 있어서 만약에 경우에 그걸 이제 삭제하게 될 경우에 내용상 재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법무부를 통한 검찰 스스로의 공소취소 가능성 이 경로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외부 민간인들 7명이 가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의 공소취소 여부를 법무부 장관한테 건의한다? 저는 글쎄요. 그거는 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얼마나 실효적일까 싶어요.
1: 네.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3: 위원회는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3: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검찰 스스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자신들이 저지른 조작기소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사들이 꺼리고 네. 밝혀내질 않으려고 하니까 외부 위원들을 파견 보내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김정혁 최고요.
0: 그럼 진보 정권만 들어서 왜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져요? 뭐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집니다. 문재인
1: 네.
0: 정부 때도 그렇고
1: 네.
0: 무슨 실효성 있는 뭘 결과를 도출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처음에 공소취소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1: 네.
0: 국조 특위
1: 네.
0: 본인들이 유리한 증인들만 불러다가 거기다가 그 그 자기들끼리 아 이제 검찰의 조작 기소가 확인됐다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러면서 특검을 임명하자. 그래서 특검한테 공소 취소 권한을 주자. 이렇게 하다가 이번 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검찰총장 불러다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훈계조로 무오류와 무오류가 없는 사람은 없대느니 뭐니 윤리 선생님 하는 말씀하면서 검찰총장한테 무언의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그걸 그래도 안 하니까 외부 민간인들 불러다가 조사를 한 다음에 봐라 조작 기소가 분명하다. 그러니 검찰 너네 빨리 니들 스스로의 손으로 취소해. 이런 수순을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 특검을 임명하려고 하다가 막 저항에 부딪히니까 이거 그냥 원점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이걸 다시 시작하자니 여론이 무서우니까 야 그럼 외부 인사들이 봐라 외부 인사들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검찰 니들 스스로의 손으로 포기해 취소해 이렇게 가려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간힘을 쓴다. 너무 무리수 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뭐 최근에 여론조사 여야가 굉장히 또 붙어있는 선거 결과랑은 좀 또 다른 방식이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전반적인 이 그 너무 급격히 훅 떨어지니까 조금 저도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들을.
2: 일단 대통령도 놀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입장을 내고 어쨌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얘기했는데 선거 충격이죠.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민심에 주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고 그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게 추세가 될지 아니면 이제 한 번의 충격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9% 정도 떨어진 거면. 그런데다가 여당이 이제 권력 투쟁 속으로 들어갔어요.
1: 네.
2: 근데 이게 이제 잘 풀리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지만 많은 경우 잘 안 풀려요.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감정적인 충돌 양상도 이미 네. 당원들 사이에서는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선거 책임론을 포함해서. 그러면 저는 전당대회에 나서는 당권 주자들도 그렇고 당에 이제 책임이 있는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이 전당대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뭐 김민석 뭐 정청래 이런 분들도 전현직 대통령들과 내가 더 가깝다, 뭐 덜 가깝다, 누가 더 가깝다. 근데 이런 정도 경쟁에 머물러 있지. 이게 어쨌든 민주당이나 현 정부의 그 정책 방향 뭐 미래 의제 이런 쪽으로는 지금 경쟁이 안 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노선을 놓고 하는 경쟁이 아니고 그냥 권력 다툼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후유증이 클 거다.
1: 그러니까
2: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감정의 온도를 낮춰야 돼요.
1: 아.
2: 그리고 어쨌든 좀 질서 있는 경쟁을 해야 되고 네. 그거는 서로 뭐 공격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네. 민주주의나 이 권력 경쟁에서 적은 나와 다른 생각이거나 나와 다른 노선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전당대회의 수준과 차원을 올려야 된다.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이 좀 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그런 이전 투과와는 다르게 국민들도 민주당의 당권 주장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박지원 의원은 아예 그냥 정청래 대표가 다음 전대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2: 조금 부당한 면도 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네, 전 요즘 계속 얘기하는데 목포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한 명 더 생겼기 때문에.
2: 큰 박지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1: 아, 그래. 어르신 박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네, 김지원 대표님.
3: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아직 뭐 시작된 건 아니죠. 뭐 조금 있으면 시작될 텐데. 지금은 아직 워밍업 단계니까 본격적인 정책 대결이나 노선 투쟁, 노선 대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선관위가 구성되고 출마를 하시면 본격적인 그런 정책 경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지율,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일단은 그 서울 한강벨트하고 네. 경기 남부권에서 이재명 정부나 정부 여당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하는데 이것은 이제 밝히지 못했던 그런 표심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위력을. 그랬으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이제 자기 의사 표현을 하시는 거고.
1: 적극적으로 한 거다.
3: 그럼 이제 구심점이 생긴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어떤 허니문이 끝난 게 아닌가. 옛날에는 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봤는데 이제는 좀 매섭게 보시는 것 같고요.
1: 아.
3: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여권이 정말 대차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분열을 하면 지지율은 꺾여요. 아. 왜 이렇게 중도나 약한 지지층은 이렇게 네. 싸우

0: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 일단 답변을 안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빠질 수뿐이 없다. 다만 이제 지난 전당대회가 10개월 전에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승부를 보는 게 맞아요. 승부를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당대표가 총선을 관장하는 당대표이지 이번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절대 대통령으로 바로 가는 그런 코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선 때 또 어떤 결과를 낼지 몰라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오늘 공개된 전국 지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 국정운영 관련해서 57%, 부정평가가 33%인데 여기서 이게 그 전 이루어진 조사가 선거전이 3주 전이었는데 9%가 낮아졌고 부정평가는 9%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현재는 지금 조만간 어쨌든 6월 안에는 사퇴한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오늘 비공개 의청에서는 뭐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장철민 의원이나 임미애 의원이 했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비공개 의총이라서 보도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최고.
2: 민정 내에서 위태위태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저희도 경험해 봤잖아요.
1: 네.
2: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한동훈 대표가 출마를 하려고 했을 때
1: 네.
2: 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김옥균 프로젝트가 등장하고 갑자기 안 나오려고 하던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출마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서 뭐 총체적인 공격 그 박근혜 아니 김건희 씨가
1: 네.
2: 무슨 뭐 보냈다는 문자가 공개되기도 하고
1: 네.
2: 뭐 온갖 방법으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당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청와대와 그러니까 그때는 용산이었죠. 용산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는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자존심 상했기 때문에 야 내가 원치 않았는데 네가 감히 당대표가 됐어? 그런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친윤들을 불러다 같이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한동훈이를 쫓아낼 것인가 이것만 연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미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1: 네.
2: 그런데 만약에 그 정청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내전 상태 들어갑니다.
1: 네.
2: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김민석 후보가 되거나 혹시 송영길 후보가
1: 네.
2: 일단 대통령의 그 후광을 얻어서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진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 쪽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선거에 개입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1: 네.
2: 몇 번 했잖아요 지금.
1: 네.
2: 뭐 저 심지어는 의장 선거하는데도 그 대놓고서 그 한쪽 후보를 지지를 해서 아마 떨어진 후보 쪽에서 박지원 후보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좀 무리한 그 수를 두고 계시다. 무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 당은 당에게 맡겨야 한다.
2: 아니. 완전히 막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네. 대놓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1: 대놓고 하면 안
0: 이게
1: 된다.
0: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우리가 이제 회사 직원들의 어떤 잘못이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할 때 너무 많은 사람 앞에서
1: 네.
0: 거기서 지적을 하면은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가 있잖아요. 어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공개적인 어떤 평가에 대해서 본인도 당대표로서 굉장히 명구했고 제가 이제 친청계 인사분들의 어떤 활동 내역이나 이거 제가 좀 체크해 봤어요. 이지은 박교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외 친청 인사인데 이제 사실은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타겟팅 하더라고요. 그런데 윤중병 의원 이성윤 의원, 이원택 전남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만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김영환 정무실장이 오늘
1: 네.
0: 박지원 의원의 발언 그리고 이제 1인 1표제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레임을 잡고 전당대회 자체를 당원 주권주의 그래서 친청계 인사들이 굉장히 이 메시지에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친명계에서는 송영길
1: 네.
0: 의원하고 지금 이제 김용 전 민정원 부원장 두 명만 지금 찬전한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이 발언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1: 오히려.

0: 아, 왜냐하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네. 한다고 하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안 싸울까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가면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당대표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도 정권 성공도 있고 본인의 어떤 차기 대선에 대한 꿈도 있을 거잖아요. 이게 성공적으로 갈 거냐 이거죠. 그러면 서로가 이제 좀 쿨다운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그 발언은 세더라고요. 국민의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건 좀 발언이 그러니까 센데.
0: 하실 수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기 네, 때문에. 그런데 네, 네. 지금 이지은 위원장 네. 같은 경우 이지은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11호 인재 영입이에요.
1: 네.
0: 마포로 모셔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재 영입을 한 인사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냥 당장 오늘 서영주 소장이 지역위원장 그만둬야 되는 거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1: 김용민 의원은 당권은 짧다라는 표현도 썼던데 하여튼 굉장한 표현들이 아니, 얘기를 하고
2: 있 저는 메시지
1: 있습니다.
2: 관리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1: 네.
2: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본인의 의지를 드러낼 수는 있어요. 뭐 그리고 연임에 도전하는 거야 뭐 자유죠.
1: 네.
2: 그걸 가지고 당신 이번 선거 실패했으니까 연임 도전하지 마라는 평가도 있겠지만 그 정도냐. 이 연임 도전도 못할,
1: 당권을
2: 못할 정도의 패배냐, 아. 혹은 그 책임이 온전히 정청래 대표에게만 있냐 따져보면 꼭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런 방식으로 드러내면 저 해석이 한판 뜨자는 거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1: 네.
2: 대통령 임기 초에 대통령하고 한판 붙자는 당 대표가 그게 성립이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던 당원들도 이건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2: 저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청래 대표가 저런 메시지를 냈을 때 그 함의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저는 좀 오바했다고 보고요.
1: 오바했다.
2: 그러니까 이제 확 지금 이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1: 네.
2: 이 수위가.
1: 네.
2: 그러면서 막 이게 증폭되고 있어요. 또 그 해석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아니라고 또 방어하면서 또 그 비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감정이 계속 증폭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당대회 초반 구도가 전개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일단 대통령 순방 중이기 때문에
1: 네.
2: 대통령 국내로 돌아올 때까지 전당대회에 대해서 더 이제 당사자들이 이렇쿵저렇고 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아니 그게 생산적 경쟁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뭐 얼마든지 이걸 생산적인 방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각자의 비전이 없다. 근데 이런 걸 드러내는 과정일 수 있어요. 자칫 이렇게 그냥
1: 네.
2: 뭐 내가 더 대통령을 위한다라는 명분만 가지고 권력 투쟁을 하면. 이제 그보다 좀 나은 경쟁을 하려면 깊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6: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7: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 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8: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 김종혁 전 최고,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지호 전 대변인과 함께 정치아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죠. 어제도 좀 나왔던 그 국민의힘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오늘 최고위에서 우재준 의원이 또 우리 모두 사퇴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는 면접에서 아니다, 뭐 선거 부정 이거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서 굉장히 크게 싸우는 현상이 좀 있었는데요. 뭐 현재 구조상으로는 일단 최고위의 사퇴를 통한 뭐 지도부 개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의 거취 논란과 관련된 당내 논쟁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시니고 김종혁 최고부터 좀 의견 주실까요?
9: 오래 못 버틸 겁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무슨 뭐 구조적으로 방법이 있느냐, 쫓아낼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1: 네.
9: 근데 장동혁 대표가 너무 가버렸어요. 아예 부정선거 황교안 노선으로 그냥 가버렸잖아요.
1: 전국 동시 재선거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죠.
9: 그것뿐만이 아니고 무슨 뭐 5억 9천만 분의 1이니 뭐니 해서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도 수많은 선거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 것만은 송도권만을 가지고서 이게 무슨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 얘기는 부정선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 네.
9: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렇죠. 대안과 미래에서도 아니 부실 선거에 대한 청년 들의 어떤 젊은이들의 분노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한다. 하지만 이것을 부정선거로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다음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9: 그러면서 대안과 미래에서는 사퇴해라. 직을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9: 그 이전에 많은 분들이 무슨 가능성이 있겠느냐, 안 물러나면 끝이지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저 이 저 선관위 부분이 예를 들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1: 네.
9: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특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저 조사를 시작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특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비제도적인 주장을 했던 전면 재선거 내지는 부정선거 이거 주장을 당대표가 했어요. 당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도 상의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반드시 따를 것이고 굉장한 비판이 계속 그 쏟아질 거예요. 특히 보수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가뜩이나 이 사람으로 지금 놔뒀다가는 보수 정당 괴멸하겠다. 보수가 괴멸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비판이 쏟아질 테고 그러면 지금 최고위에서도 당장 사퇴하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제가 보기에 4명 정도가 사퇴를 하면 이게 무너지거든요.
1: 네.
9: 4명 정도 사퇴하는 건 나중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면 그 사람들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장동혁 체제로 내가 장동혁의 최고위원으로 끝까지 버텼을 때 내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견딜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오래 못 간다고 봐요.
1: 네, 박원석 의원님.
2: 뭐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의원들이 똑같이 과거처럼 비겁하면 뭐 문제 해결 방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물론 생각이 모두가 같지 않더라도
1: 네.
2: 장동혁 지도부를 이대로 유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실력 행사를 하면 못 버틸 겁니다. 그 최고위원들이 못 버틸 거예요. 그 지금 신동욱, 뭐 우재준, 양양자, 김재원, 김민수는 뭐 어렵다고 보고 이 네 분이 어떻게 판단할 건가인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이제 의원들 우중에 달려 있는데 이번에 정점식 원내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영남이 주류잖아요.
1: 네.
2: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급진적인 변화는 또 꺼려하는 것 같고
1: 네.
2: 그게 이제 정점식을 선택하되 이게 표차나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갖추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고 다만 이제 시기 문제인데 일단 선관위 투표한 국정조사 요 국면이 좀 지나가면서 아마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1: 네.
2: 뭐 이 저 장동혁 대표가 무슨 당원 총투표하자 이런 식으로 버팅기고 의원들이 거기에 이제 뭐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대응하면 이게 내년 8월까지인가지 않습니까?
1: 네.
2: 7월까지인가 장동혁 대표 임기가 그때까지는 국민의힘은 뭐 제가 보기에는 별로 변화의 계기를 막기가 어려워요.
1: 아, 그냥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
2: 그대로 있으면서 지지부진한 채로 여전히 변화 없는 정당으로 가는 거죠.
1: 네.
9: 예상되는 시나리오는요 조금만 보태면
1: 네.
9: 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아마 조기 전대가 이루어질 거예요. 비대위가 아니라 그냥 원내대표가 그 저 최고위원들은 네 명이 사퇴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부는 붕괴되고 네. 그리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네. 조기전대를 치르겠다. 아. 이런 그 이때 상황에서는 그 한동훈은 입당이 안 된 상태잖아요.
1: 네,
9: 그 상황에서 조기전대를 치러서 새로운 얼굴을 내세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얼굴 가리를 하는 거죠.
1: 네.
9: 그래서 장동혁이 아닌 얼굴 가리를 한 사람이 네. 이게 되는데 문제는 임기가 그러면 내년 7월까지냐 뭐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가야지 다음에 전당대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게 우리 당이 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팽배해 있어서 그게 한 시나리오로 얘기되는 거 같아요.
1: 근데 네 명이 아무리 봐도 당선된 정정식 의원이 스스로 원내대표를 다시 사퇴하지 않든 난 네 명이 될까라고 하는 의견.
9: 네 명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우재준, 네. 양양자, 네. 김재원, 그다음에 신동욱.
1: 아,
9: 이렇게 네 명이 사퇴를 하면 김민수 씨가 김민수 최고가 사퇴할 것 같지는 않고
1: 네.
9: 그렇게 되면. 그 분위기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1: 김민수, 조강한 두 분은 사퇴를 안 할 것 같지만
9: 아니, 뭐 조강한 최고는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지명직이니까 아, 네.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1: 그렇군요.
9: 그다음에 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이란 말이에요. 네. 선출직
1: 정점식 의원이 확실히 복당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지만 한동훈 대표 복당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지만 그 장동혁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9: 그럼요. 그거는 권영세 의원이 뭐 장동혁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대안과 미래에서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전반적인 생각이에요. 장동혁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다른 얼굴 세우자라는 거죠.
1: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전반적인 생각이 그런 거면 정정식 원내대표가 아니라 김도읍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정정식 원내대표보다는 김도읍 의원이 좀 더 강경한 입장이었잖아요.
1: 그런데 네.
0: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찌 됐든 뭐 우여곡절이 있든 뭐 결선을 하든 뭐하든 정정식 네. 의원이 된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현 주류 기조대로 가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대표에서 내려오면 대안이 있냐 이거죠. 어떤 대안이 있죠?
1: 대안.
0: 국민의힘에서? 아니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1: 네.
0: 그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모셔다 그러면 당대표를 할 건가요?
1: 할 없고.
0: 뭐 그런 것도 아니고
1: 네.
0: 지금 친윤계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원래 저희는 그래도 대통령도 있고 집권했고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대안이 있기 때문에 뭐 노선 투쟁이든 권력 투쟁이든
1: 네.
0: 싸우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여긴 대안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인물도
1: 네.
0: 없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죠.
1: 네.
0: 우재준 최고위원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1: 네.
0: 조광한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격이 안 맞는 토론이 최고위원회에서 나오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니잖아요. 뭐 나이가 어리다는 도.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다 기득권에 안주해가지고 내 자리만 보존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매우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눈치만 죽도록 보고 있다. 눈치 작전 중이다.
1: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0: 예.
1: 그럼 이건 김종혁 최고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소장파에서도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 논의를 하는 의총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은 원외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당 외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새로운 리더십과 관련돼서 구심이 생겨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존의 주류였던 세력이 친윤이라고 불렸던 지류 세력이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안 되려고 하면 새로운 인물을 그냥 내세우고 말하자면 이른바 개혁보수에 있는 분들이 리더는 당내 당심에서 선택을 또 못 받아서 실제로 간판만 조금 바꾼 친윤 세력의 그냥 거듭된 주류 장악이 계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 같은데.
9: 맞아요. 친윤의 변화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장동혁 대표를 세운 것도 친윤들이 세운 거잖아요.
1: 네.
9: 그 거기에 이제 그
1: 유튜버들이나.
9: 이른바 유튜버들이 그 유튜버들이 가세를 해서 세운 건데 연합정권 비슷하게 생긴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친윤들이 보기에 아,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으로는 우리가 전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그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력도 급격히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김도우 부위원 대신에 정점식 의원을 뽑은 거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도 숨쉴 공간을 마련하고 퇴로를 마련하고 이런 분위기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정점식 의원 원내대표나 이쪽에서는 좀 더 온건한 사람으로 누군가를 내세워서 그 사람으로 적어도 내년 8월까지 7월까지 이걸 끌고 가보자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게 네.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1: 알겠습니다. 지금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8, 9일 사이에 또 이뤄진 1,000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여기서 보수 성향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오세훈 시장이 21.9%, 한동훈 의원이 13.6%, 3등이 장동혁 10.7%, 황교안 7.7%, 이준석 3.3%, 없음 37.5%로 나온 조사가 나왔는데 이거 무선 자동 응답 방식이었는데 보수에서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한동훈 대표가 다시 원내 복귀 다시는 아니죠. 원내에 들어오긴 했지만 조금 내부에 반대파가 있다 보니까 향후에 정부의 흐름이 약간 중간에 있던 오세훈 시장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2: 뭐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차기 주자로 가장 선두권에 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아무도 기대를 걸지 않았던 선거에서 네. 살아 돌아왔고 그리고 당으로 선거를 치른 게 아니고 거의 개인기로 선거를 치렀어요. 그 과정에서 좀 오세훈 시장이 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네. 특히 처음에 전륜선언문 이거 요구하고 당시에 이제 그 본인의 그 후보 등록 여부를 걸고 그걸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나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하고는 확실히 선을 긋는 선거운동을 통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확정성도 있다. 이런 네. 평가를 좀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만 이제 아직 뭐 많이 남았습니다.
1: 많이 남았죠.
2: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가장 취약점은 시정 성과가 없어요. 아. 시장을 저렇게 오래 했는데. 근데 이번에도 없으면 그렇게 시정 성과가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국정을 맡기냐 이런 평가가 또 나올 거예요.
1: 사법 리스크 얘기도 좀 있고요.
2: 사법 리스크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오 시장으로서도 기회이면서 동시에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또 본인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 여론조사는 전반적으로 믿기 어려운 게 네. 어떻게 황교안 전 대표가 7점 몇 프로가 나오는지.
1: 그거는 보수 성향이고요. 전체를 네. 봤을 때는 오세훈 19, 1등입니다. 전체를 봤고 김민석 13.3, 강훈식 12, 한동훈 10.6. 장동혁 9.6이고요. 황교안 대표는 여기서 4.2라고 나오기는 합니다. 정청래 4.0입니다.
2: 그것도 조금 사실 믿기 어렵네요.
0: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뭐 서울 한강 배트하고 수도권 남부에서 국민의힘에 몰표를 준 그 유권자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구심점을 이제 뭐 어떤 확인도 했고 결과도 확인했고 구심점도 찾아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보수 인사 중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부산에 있는 한동훈 의원이 될 수가 없겠죠. 네. 서울 오세훈 시장이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서울시장으로 오선을 한 것 자체도 전무후무하고 그리고 안전 관련 이슈에서 정말 공격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진짜 당선될지 몰랐어요. 근데 그걸 뚫고 당선됐기 때문에 그 반대 극부가 굉장히 크게 표가 쏠리는 것 같습니다.
1: 선거 당선의 어떤 밴드웨건 효과로 그렇죠. 더 지금 올라온 것 같다. 이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약간 불투명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오세훈 한동훈 두 투톱으로 경쟁으로 보시는 건가요?
9: 그 지금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 떨어진 것의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국민의힘에서 두 명의 차기 주자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과 오세훈이라는 두 주자가 존재하게 됐다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보면 조국 이분 이제 떨어졌잖아요. 네. 김경수 이분도 네. 날라 죄송합니다 네. 표현이 네. 이분이 이제 또 낙마했고 네.
1: 김부겸 그다음에 총리도 낙마했고
9: 예 그러면 지금 김부겸 뭐 네. 이분도 안 됐고 남아 있는 게 김민석
1: 강훈식.
9: 정청래 뭐 그다음에 송영길 뭐 강훈식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민심이라는 게 딱 보기에 아 이거는 아니다 지금 보면 거기 오세훈이나 그 한동훈에 필적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 그 지지도의 폭락이라든가 민주당 지지도의 하락 추락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선관위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지만 뭐 선관위 사태가 꼭 이 정권에만 책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역대 정권에서 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 누적이 돼서 여기서 지금 터진 거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뭐 어느 정권에만 책임을 돌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한쪽에는 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쪽에는 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봅니다.
1: 네, 어쨌든 뭐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세훈 19, 김민석 13.3, 강훈식 12, 한동훈 10.6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그 뒤에 제가 언급 안 하는 건 시간 관계상 문제니까요.
9: 천지일보 조사라는.
1: 네, 천지일보 조사. 그래서 이게 또 뭐 어떤 하우스 이펙트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또 향후 다른 여론 조사가 나오면 말씀드리고 참 정점식 원내대표한테는 한동훈 의원이 축하난을 보내고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퇴 주장을 했다는 보도를 좀 봤는데 네. 이제 다른 패널분들이 나오셔서 하기에 아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복당이나 이런 거에서 조급해하거나 뭐 시간을 끌 생각은 없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9: 맞아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나름 적극적인 메시지는 내고 있는 것 같아서
9: 그 복당 문제와 상관없이 장동혁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는 보수가 괴멸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 네.
9: 보수를 또다시 황교안 노선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칠 때 그 라인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1: 네.
9: 뭐 부정선거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9: 이래갖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스로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 20, 30대를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수 정치인으로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1: 네.
9: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야 됩니다. 그거는 복당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1: 전혀 아니다.
9: 네.
1: 그냥 그래서 보수의 재건의 원칙과 관련된 메시지일 뿐이고 뭐 다른 교감이나 지금 이런 거는 전혀 있는 게 아니라
9: 제가 알기에는 전혀 아닙니다.
1: 네.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못 버틴다고 하지만 버티고 메이저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약간 유리될 경우에 그러면 보수도 뭐 민주당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수가 분당 시나리오까지 가능할까요? 아니,
2: 그 지금 당장 그렇게 점치기는 어렵고
1: 네.
2: 그거는 이제 총선 공천권 가지고 아.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이 벌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1: 네.
2: 저는 총선 앞두고는 지금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 당에 모여 있잖아요. 그 또 장동혁 대표나 윤호기인 세력을
1: 네.
2: 계속 총선 이후에도 같이 간다?
1: 네.
2: 쉽지 않은 모양새여서 총선 앞두고는 분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닐 건데요.
1: 네.
2: 결국 저는 국민의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 주류들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의원들 전체의 의사를 이끌어내서 행동에 나설 건지 아니 연판장 돌고 의총에서 결의하고 불신임 결의하고 당무 거부하고 뭐 이런 사태로 가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 버텨봐야 의미도 없는 거고.
1: 네.
2: 근데 그 전에 뭐 본인이 스스로 좀 정리하는 게 그나마 좀 바람직한데
1: 네.
2: 장동혁 대표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그것도 좀 기대하기 어렵고
1: 네.
2: 그럼 뭐 모종의 유혈 사태가 나겠죠.
1: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 분당을 지역구로 하고 계신 김지호 대변인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은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 뭉치더라도 한번 이렇게 흩어지는
0: 우리 당이요?
1: 분열 같은 건 없겠죠?
0: 아 전혀 없고
1: 네.
0: 저는 제가 이제 정청래 대표 시절에 대변인 했잖아요.
1: 네.
0: 저는 정청래 대표가 많이 억울하신 것도 알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 되신 것도 크다고 보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명한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우리 대표님의 어떤 연임 관련해가지고 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죠.
1: 네.
0: 다만 연임이라는 게 정당의 그런 당대표 연임이라는 건요. 이게 굉장히 막 추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1: 이재명 대통령 때처럼.
0: 예, 아무도 아 정말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지도력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 시국에서 저희 당원들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거군요. 이재명 정부를 선택할 것인가 정청래 지도부를 선택할 것인가 괴로워요. 저는 그런 괴로움을 저에게 주시지 않을 거라 정말 간절히 믿고
1: 정청래
0: 있습니다.
1: 정청래 당대표에서 대변인을 하시고 친명이시자 친청이신 김지호 대변인의 자기 분열적 모습을
0: 괴롭습니다.
1: 여러분 보시면서 네,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종혁 전 최고 그리고 김지호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1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2: 경동 나비엔.
13: 모든 인쇄 가능한
14: 서머 에드피아.
1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4: 서머 에드피아.
1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1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4: 서머 에드피아.
16: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마치고요. 날씨와 교통 그리고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뉴스 듣고 저는 6시 10분에 돌아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7: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6: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7: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FM.
9: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 맑은 가운데 하늘에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요. 저녁까지 중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강원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고, 그 밖의 지역은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퇴근길 곳곳에 교통량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정체 구간도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의정부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현재 성동교 진안 지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상계교까지 긴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외곽 구리 쪽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신내까지, 반대편으로는 구리시계에서 하월곶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분당 수서로도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는데요. 이 구간 지났는데 대략 15분 정도 예상을 하셔야겠고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옆에 영동대교 역시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은 남산 1호 터널이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현장 분배 실패가 원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송파구 전체로 보면 오히려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장이 남았다며 관내 146개 투표소별로 용지를 제대로 분배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투표 인쇄 물량을 절반으로 줄인 이유에 대해선 사전 투표율을 합치면 전체 인쇄 비율이 73%를 넘어 실제 송파구 투표율인 65.8%보다 넉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축소했던 배경에 대해 과거 과도하게 인쇄된 잔여 용지 탓에 보관상 어려움을 겪고 끊임없는 부정선거 의혹에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들이 공식 회의가 아닌 서면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서울 8개 구 선관위 투표용지 하향 결제 문서를 보면 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의 경우 지난 4월 28일 투표지를 예상 선거인 수의 50%로 축소해 인쇄할 것을 서면 의결했습니다. 또 성북구와 양천구, 광진구는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던 지난 5월 6일과 7일 사이에 역시 서면으로 투표지 축소 인쇄를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처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저녁 정부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따른 부처별 대응 상황을 점검합니다. 회의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한 끝에 0.4% 오른 776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86% 내린 7,509로 출발해 한때 7,394까지 밀렸고 이후에도 급등락을 이어갔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16% 내린 29만 9천 원, SK하이닉스는 2.59% 상승한 210만 천 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4.76% 오른 996으로 마감했습니다. 오후 들어 코스닥 지수가 급등세를 이어가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528원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상견례 자리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두고 묘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취임 인사차 찾아온 정 원내대표에게 중동 사안과 민생 현안 등이 만만치 않다며 나를 세더라도 빨리 원구성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논의를 위해서라도 빠른 원구성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많은 양보를 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조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는 차원과 함께 대표 연임에 도전한다면 전당대회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성래 대표는 이 같은 의원들의 성토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는 말이나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라는 취지의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0: 직접 책임지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현지 일간지 코리에라 델라 세라와 인터뷰에서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뜻하는 안미 경중 전략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 대해선 한미동맹이 여전히 기본 축이라면서도 새로운 현실에 비춰 자율적인 행동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내륙에 산발적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낮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2도, 습도는 52%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6: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 4부는요,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3부는 민주당 TF에서 부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 만나보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전현직 총학생의 연합 사무국장이죠. 김태헌 사무국장.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네, 누구나 목소리 높이고 있는 선관위 제도개혁 문제. 민주당이 TF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부단장을 맡은 성북갑의 김영배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4: 네, 보통 선거제도 개혁 TF 하면 무슨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냐, 뭐 결선투표제냐 이런 건데 선관위 개혁 문제입니다.
5: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4: 네.
5: 그래가지고 이게 선거 관리에 관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예, 안 그래도 이름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봐 저희들이
4: 참정권 TF라고 기사 난 것도 봤는데 TF
5: 맞습니다.
4: 이름이 정확히 뭡니까? 참정권 TF입니까?
5: 예, 국민 참정권 이제 수호 네. TF가 되겠습니다.
4: 아, 그렇게 되겠죠.
5: 예, 예.
4: 네, 그래서 보도마다 좀 달라가지고
5: 네.
4: 제가 그냥 약간 좀 헷갈려서 여쭤봤는데 맞군요. 바뀐 게 알겠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 김영배 의원님 예전에 청와대 행정관 시절부터인가요? 이 선관위
5: 네.
4: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입장과
5: 맞습니다.
4: 고민을 하셨는데 단장을 맡으셔야지 왜 부단장을?
5: 아, 아무래도 우리 저 전개특위 위원장도 하셨던 삼선에
4: 저는
5: 재선이잖아요. 송기현 의원이
4: 네.
5: 단장을 맡으셨고요.
4: 네.
5: 부단장을 맡았는데 사실 제가 21대 국회 그러니까 초선 들어오자 말자 행정안전위원회도
4: 네.
5: 했고 전개특위 간사를 하면서
4: 그렇죠.
5: 그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 이런 걸 할 때 이번 사태와 관련한 그런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실은 지적도 하고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4: 네.
5: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아이고 그때 좀 제대로 달려들어서 좀 바꿀 걸 잘못했다.
4: 좀 더 세게 할 걸.
5: 예,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4: 아, 그때 뭐 여러 한꺼번에 워낙 이제 선거법은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이제
5: 맞습니다.
4: 개점 휴업이 되니까
5: 맞아요.
4: 그러고 나서는 그 해무국 문제들은 또 뒤로 물리고
5: 맞아요.
4: 이렇게 선거구 획정 때문에 좀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때문에 이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이번에 지금 전북의 그 교육감에서 1,104분의 그 투표가 또 날아간 것까지 하면서 국민들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5: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다. 이거 상상이나 해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4: 네,
5: 사실.
4: 그렇죠.
5: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4: 네.
5: 그런데 이게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이다 보니까
4: 네.
5: 헌재 판결에 의해서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도 이 헌법
4: 되죠.
5: 불합치다.
4: 네.
5: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하지 말라고
4: 네,
5: 돼
4: 그렇죠.
5: 있지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회에는 그래도 업무 보고를 하지만은
4: 네.
5: 그 이외에 이제 이 견제받는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4: 네.
5: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고 그다음 또 하나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가 9명인데요.
4: 네.
5: 대통령 3명,
4: 네.
5: 그다음에 국회에서 3명,
4: 대법원장이
5: 3명 이렇게
4: 네.
5: 9명이 구성이 되는데 이분들이 한 명도 상근이 없어요.
4: 한 명 있죠, 한 명.
5: 없습니다.
4: 위철한
5: 아닙니다.
4: 상임위원 아니에요?
5: 아닙니다.
4: 아닙니까?
5: 상근으로 이제 되어 있지 않고요.
4: 아.
5: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4: 네.
5: 위주로
4: 그렇죠.
5: 이제 이게 업무가 굴러가다 보니까
4: 네.
5: 순전히 내부자들만
4: 네.
5: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물한 개구리 견제받지 않는 선관위
4: 네.
5: 요게 저는 핵심 문제라고
4: 아.
5: 생각하고요. 앞으로 개혁 방향도
4: 네.
5: 결국에는 견제와 점검이 가능한 체계로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4: 네.
5: 하는 게 핵심이고
4: 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 네.
5: 선관위가 공정성과 중립성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4: 네.
5: 선관위의 독립성은
4: 네.
5: 유지를 시켜주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5: 네.
4: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는 뭐 상임위원화 9명 전부는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상임위원은 아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
5: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4: 네.
5: 일단 현재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다 자기들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주도하는.
4: 그렇죠. 이번에도 사무총장 전결로 했다는 거
5: 맞습니다.
4: 아닙니까?
5: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검도 안 되고 견제도 안 되고
4: 네.
5: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일부 상임위원 뭐 세 명이면 세 명 이렇게 둬서 여당 하나, 야당 하나, 대통령 하나 뭐 이렇게 하든지 해서 뭐 대법관 중에 이제 이 뭐 정하든 어쨌든 상임으로 이렇게 한 4명 정도를 두는 방식은 어떨까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사원 감사를 지금 헌재 판결로는
4: 안 되죠.
5: 독립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뭐 방식을 개헌하지 않고 어떤 방안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선관위를 전담하는 감사기구를 하나 별도로 법안을 내서 좀 이렇게 독립기구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입법적인 고민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는 이게 시도선관위나 시군구선관위도 아까 지적한 문제가 그대로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선관위에도 상임제도, 시군구선관위에도 뭐 유사한 제도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4: 그런데 그러면 갑자기 있습니다. 고위직이 한 300개 생기니까
5: 그렇습니다.
4: 그래서 선관위만 이제 더 강화되는 듯한 느낌을 국민들이 또 안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5: 그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국정조사를 일단 진행을 해서 충분하게 문제점을 국민들과 공감하고 또 국민적인 이제 고민들을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뭐 특검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합수본이 꾸려져 있긴 하지만 합수본의 결과가 마땅치 않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또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뭐 특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가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헌법 114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제 구성과 관련해서 대통령 3명 그다음에 대법원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 중에 위원 중에 9명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딱 명문으로 1987년도 이제 개헌할 때 이렇게 명문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이게 이제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6월 항쟁의 결과물이었던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 전두환 이런 정부 이럴 때가 불법 부정선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관건선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사실은 정치적 입김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독립기구로 이제 설계를 했던 것인데 이제는 선거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국민들의 민도도 엄청나게 높아졌고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참여와 감시 기능이 이전에 비할 바 없이 이제 높아져서 투명성은 그전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좋아졌다는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제 대안을 만든다면 저는 방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4: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독립성 문제 때문에 상임위원은 찬성하는데 위원장은 그래도 대법원 추천 복식 여전히 좀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5: 맞습니다. 이게 이제 1960년대
4: 3.15 부정선거 이후에 쭉 있으니까
5: 이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제 이게 선관위가 독립기구로 이제 헌법에 규정이 돼서 만들어졌고요. 그 전부터도 원래 내무부 산하에 있는 선거위원회였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때는 오히려 이제 그 뒤에도 그렇지만 상임으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1962년도에 이제
4: 구성
5: 쿠데타 이후에 헌법을 만들면서는 비상임으로 그렇게 쭉 유지가 되어 왔고 다만 그때부터

0: 지금까지도 대법관 중에 하는 걸로 사실상 관행처럼
1: 그렇죠.
0: 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호선을 하는데도 그 관행이 사실상 지켜지고
1: 그렇죠.
0: 있고, 저도 뭐그 관행이 나쁘다, 굳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성은 유지하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예,
1: 맞습니다.
0: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
1: 충분히
0: 방안을 좀 국민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1: 충분히
0: 있겠습니다.
1: 공감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마 전직 대법관이나 전직 헌법재판관 가실 일자리가 하나 늘어나실 거라는 느낌이 좀 들어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저 나쁘다는 얘기나 전혀 아니고요. 예. 근데 지금 국정조사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모두 하자고는 하는데 그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을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0: 그 지금 이제 아마 여야 원내대표 간의 기싸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점식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막 선출이 됐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고, 특히나 장동혁 당대표는 뭐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까지 주장하고 있는 판이니까 당내에서 약간 센 목소리를 안 내면 뭐 신임 원내대표로서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약간 억지 주장도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다만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지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쟁적 요소가 그렇게 끼어들 데가 없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좀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1: 빨리 좀 어쨌든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진상규명의 첫 번째가 지금 선관위에서는 외부위원으로 있는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을 했고, 국정조사를 할 거고, 경찰에는 국수본을 하고 있는데, 합동수사본부를
0: 합수본이죠.
1: 하고 있는데, 딱 이게 분노의 그 이유와는 별개로,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때 한국행정연구원인가 그 컨설팅 결과가 좀 인쇄를 줄이라라는 식으로 이제 권고가 있고 그 권고를 좀 준수한 격이어서
0: 그러니까 이제 절차상으로 보자면은 업무 흐름이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정치적인 주장 중에 부정선거 그 이제 계속되는 문제 제기가 있고 있어 왔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대통령 전직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손을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군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계엄을 하고. 거기에 선관위도 중요한 대상이었고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를 너무 많이 인쇄를 해놨다가 결국 이거를 한꺼번에 투표 끝나고 나서
1: 폐기하니까.
0: 다량으로 폐기를 할 경우에, 야, 이 폐기한 게 어디서 뭐 빼온 거 아니야? 투표를 할수 있었는데 투표율을 일부러 뭐 어떻게 조작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꾸 문제 제기가 올까봐 그게 이제 한국행정연구원한테 용역을 줘서
1: 그러니까요.
0: 그걸 이제 근거로 해서 이 투표 용지 인쇄를 사전 투표를 제외하고 본 투표에서 50%로 낮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맥락은 한편으로는
1: 이해는
0: 뭐
1: 가요.
0: 예 어떻게 됐나 이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문제는 송파구 내에서 지금 투표 용지가 4만 장이
1: 그러니까
0: 남았다고
1: 또 4만 장이 남았으니까
0: 하는데도,
1: 배분을 잘못했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투표소 사이에 그런 이제 즉각적인 대처나 사전 어떤 그 지침에 따르는 선거관리의 치밀성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그런 무사한 일의 그 극치 아니겠습니까? 그 심지어는 뭐 투표를 1시간 반 동안
1: 못하고.
0: 못하고 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선관위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행정 공무원들 거느리고 일을 여러 번
1: 직장생활
0: 해봤기 때문에
1: 하셨으니까.
0: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선거같이 중요한 일에.
1: 근데 이게 사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인데, 책임자 처벌에서 제가 궁금한 게, 징계는 하고 사의를 표명하는데 형사처벌 대상이야? 약간 애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있어서, 여야가 모두 특검을 약간 인플레처럼 그냥, 왜 이제 반대하면 범인이다 그러니까 다 특검 검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약간 초과 특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특검까지는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변호사로서 들긴 하더라고요. 그냥
0: 예, 그래서 이거는
1: 국수본으로,
0: 뭐
1: 합수본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0: 일단
1: 들죠.
0: 합수본 결과를 지켜보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래 특검이라는 거는 이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문제가
1: 그렇죠.
0: 제기되면 거기에 따라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미진한 부분을 밝히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수본이 지금 압수수색도 좀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 또 관련자들 불러서 지금 보니까 다 조사 진술서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0: 그게 나오고 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검토를 해보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아까 이제
1: 전결.
0: 그런 행정연구원의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 네.
0: 전결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1: 네.
0: 자기들이 50%로 낮추라고 했다는
1: 네.
0: 거고, 그 가이드라인도 지킨 곳보다는 안 지킨 곳이 더 많아요.
1: 네.
0: 전국에.
1: 네.
0: 그리고 송파구도 이제 동별로 다르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요러저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과연 이제 의도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런 문제를
1: 네.
0: 지시를 했고, 그 고의성에 따라서 이 광범위하게 이 문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됐냐.
1: 예.
0: 요 문제가 이렇게
1: 그래,
0: 사실
1: 부딪히죠.
0: 범죄가 되려면은
1: 예.
0: 그두 개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글쎄 그건 뭐좀더
1: 좀더
0: 지켜봐야 되지
1: 지켜보자.
0: 않을까
1: 네.
0: 생각합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하려면 100% 인쇄를 하든가 아니면 사전투표처럼 노조에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 근 인쇄로 전부 다 전환하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잘 해주실 거라고
0: 외국의 경우로 보면은
1: 생각하죠.
0: 그렇습니다. 영국은 100% 투표하도록 법에,
1: 예.
0: 투표 용지 100% 인쇄하도록 법에 돼 있다고 하고요. 독일도 뭐 비슷한 규정이 있고,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75%를 의무적으로 인쇄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 네.
0: 외국 사례들도 좀 참고해 보면 우리가 충분하게 뭐 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셨으니까 민주당 얘기도 안 여쭤볼 순 없습니다. 분위기가 요즘 살벌합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는데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야당 대표가 얘기를 하나? 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 김용전 부원장도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고 김용민 의원도 당권은 짧다 이렇게 또 반박하는 메시지도 저는 본것 같은데 어쨌든 뭐다 떠나서 좋지 않습니다. 선거 결과가 좋은 편이 아닌데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놓고 다시 그게 전당대회까지 연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전당대회 연의 그 전초전으로서 그 전에 선거 준비 과정에서 약간 좀 이합집산이나 사분의 오류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 가장 슬기롭게 현명한 길이라고 보십니까?
0: 저는 우선 당내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대표가 먼저 본인의 견해를 외부에 먼저 밝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당내 토론을 안 하고,
1: 네.
0: 이게 최악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거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1: 네.
0: 선거 결과가 좋으면 뭐 토론하거나 뭐 평가하거나 하는 걸좀안 해도 큰 상관이
1: 그렇죠.
0: 없는데,
1: 예.
0: 이번에 서울시장을 진 데다가 부산 북갑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구시장도 졌지요. 그다음에
1: 평택.
0: 평택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 네.
0: 평가해야 될 지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서울과 경기 지역,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의 연대연합에 대한 원칙과 향후의 비전,
1: 방법론 뭐
0: 뭐 이런
1: 다
0: 것들에 대한 점검, 이게 이제 다 불거진 이슈들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그걸 당내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비판과 반비판을 이어서,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처방이 뭐냐? 우리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럼 다룰 주제들은 뭐냐? 그다음에 정부와 우리
1: 네
0: 당이 앞으로 좀더 머리를 맞대고 숙고해야 될 어떤 정책적 함의가 있는 지점은 어디겠냐?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더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당내 토론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우리가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당내 토론이 먼저인데도, 지금 사실은 오늘도 의총이 달랑 한 시간, 그것도 실제 토론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일단 우리 평가 토론이 먼저 집중적으로 좀 토론이 돼야 된다. 이걸 먼저 제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런 면에서는 당대표가 본인 말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먼저 들으시는 게 순서다.
1: 근데
0: 그 말씀을
1: 오늘
0: 드리고 싶고요.
1: 비공개 의총에서는 전당대회 나가실 건잘 모르겠는데 비공개니까 보도가 된 거니까 뭐 장철민 의원이나 뭐 임미 의원 이런 발언했다고 하는데 전당대회 나갈 거면 빨리 사퇴하란지 또 박지원 목포 박지원 의원은 정청래 대표 이번에 저기 연임 도전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비공개 의총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압축적이었지만 좀 어떻다고 저희가 파악하면 된 건가?
0: 한반 정도는 절차상 이제 이번 전당대회 선거 관리의 공정성 이런 거를 만들어내려면 현직에 계신 당대표가 빨리 사퇴하시고
1: 아, 네.
0: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이죠.
1: 네.
0: 전준이를 구성하시고 하는 게 네. 누가 보더라도 진정성 있게 공정선거 관리에 의

0: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는 논리가 네. 절반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 분들 중에 네. 뭐 일부는 선거 결과 네. 이런 점들 이렇게에 대해서도 네. 이제 좀 책임론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뭐 이렇게 더 길게 토론하지는 못해서 네. 대표적으로 몇 분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정도였기 때문에 네. 조만간 저는 추가로 네. 이번 지방선거를 포함한 네. 보궐선거의 평가 네. 그리고 대안에 네. 대한 저는 집중 토론이 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1: 알겠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의 뭐 거취 얘기는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게 이 의총 공개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저는 중요한 협상이나 이런 걸 봤으면 전부 전략상 전부 공개하는 것도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떻게
0: 이제 의원총회가 네. 늘 공개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1: 야.
0: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전에 네. 뭐 열린우리당이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소위 당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에는 네. 의총을 공개했던 때도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최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지고는 네. 비공개 의총이 거의 관행처럼 네. 지금 되어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이게 이제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당원들한테 이런 발언 내용들이 알려지고 네. 했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당내에 있는 의원들 간의 소통이 좀 제약받는 분위기.
1: 그럴 수 있죠.
0: 예, 이런 네. 이제 조건들이 네. 생기게 되면서 비공개 의총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 생중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현재 정치 지형을 그거는 조금 너무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저는 적절한 방식으로 뭐 공개 토론과 비공개 토론을 섞으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회의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정말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법적 절차를 국무회의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이제 의견을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들께 공개하는 면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직사회의 책임성 이걸 제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르다 이렇게
1: 네,
0: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선거 평가가 제대로 추기되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한편으로 조금씩 제가 모시다 보면 민주당 패널이나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 특검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 안 줬다. 영남 민심은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지금 추진하는 게 맞냐. 아니면 뭐 어제 이용호 의원은 필요하다면 그러면 공소취소 조항은 빼고 추진하더라도 일단 추진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절충적인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정기국회는 다가오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조작기소 특검.
0: 우선은 대구시장 김부겸 후보 캠프의 평가에 의하면 조작기소 특검이 네. 공소취소 논란이죠. 그게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네. 평가를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뭐 이제 특정 지역들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네. 저도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서울은 부동산 민심이 결정적이었다고들 네. 보통 얘기를 하니까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견제 심리가 발동되게 되는 요인이 어느 부분들이 더 좀 중요한 쟁점들일까 이런 네. 부분은 그래서 제가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1: 토론이 좀 필요하다
0: 예, 생각하고요.
1: 네.
0: 또 국민들과도 이 부분은 나중에 FGI 같은 것들을 통해서라도 저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좀 우리 당이 차제에 다음 총선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 너무 서두를 일은 아니다.
0: 예, 저는 굉장히 사실은 깊이 있게
1: 숙여야 된다.
0: 국민들의 뜻을 평가해봐야 한다.
1: 네.
0: 그게 이재명 정부가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전국적 선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국정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계기로 표출된 국민들의 민심 이런 걸 제대로 받들어서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좀 국정 수행하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저는 민심 파악을 선거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 공개된 토론의 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그런 평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조작기소 특검의 향후 진로 문제는 이런 평가들하고 같이 저는 충분하게 토론이 될 것으로
1: 알겠습니다.
0: 생각이 됩니다.
1: 여쭤보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김영배 의원과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의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2: 유다!
3: 필요할 때 확장 돌봄.
4: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3: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5: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3: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0: 네, 선관위 사태 관련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임민석 국무총리는 주말에 꽤 간담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사무국장 김태현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제가 지금 앞에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보니까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전현직 총학생 회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현직 총학생 회장 연합도 아니고 전현직 총학생 회연합은 이름이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1: 네네.
0: 이거는 뭐 어떤 조직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1: 조금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는 네네. 부가적으로 이제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코로나19 네. 때 등록금 반환 등의 그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네. 또 학습권 회복을 위해서 전국 100여 개 대학이 모였던 단체이고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단체이고 네. 그런 협의체가 이제 운영이 되면서 그 대학생 담론들을 저희가 주로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도권과 정치권의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었고 네. 총학생회가 임기가 이제 1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떤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직들도 청년들 담론, 대학생 담론 외에 청년들 담론도 역시 제도권에 전달을 하자는 목적에서 전현직 총학생연합
0: 싫어하시겠지만 옛날로 따지면 전대협 동호회 같은 느낌이군요. 싫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세대에서는. 근데 이제 어쨌든 전직들도 같이 껴서 네. 이제 청년들 목소리까지 대변하는 청년 조직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고 맞습니다. 여기서 사무국장을 하고 계시다. 네. 그럼 질문이 많지만 시간이 굉장히 압축적이니까.
1: 예예.
0: 일단은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예. 재선거와 부정선거의 그 구호 사이에 헤게모니 다툼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저는 많이 보고 있고 게시판 같은 예예. 데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쟁적인 것 같은데 이 총학생회 협의회나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관련해서 확실하게 부정선거는 아니고 재선거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저희가 이해하시면 됩니까?
1: 그 어제도 이제 전국 18개 대학에서 시국선언을 했었고 그 네. 시국선언의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꼭 시국선언 아니더라도 저희를 비롯한 전국 150여 개 대학이 낸 성명문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요청하는 것은 사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건데 네. 그 내용은 당연히 이제 현재 선관위 선관위가 갖추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네. 1차적으로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
0: 그쵸.
1: 그다음에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네. 우리가 명확히 물고 그에 네. 대한 책임자들을 명확하게 문책해야 된다.
0: 네.
1: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0: 네.
1: 민주주의 훼손이니까요.
0: 네.
1: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를 저희가 개혁해야 한다라는 네. 이야기이거든요. 이 쇄신을 해야 된다.
0: 네.
1: 이렇게 이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저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현재 일정한 네트워크 조직된 청년들 혹은 대학생들 목소리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것이 뭐 형사적이든 행정적이든 네. 그리고 이제 선관위 개혁 이런 네,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재선거를 소청을 통해서 어쨌든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재선거를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정치권이 뭐 결단해가지고 대통령이 재선거에 이렇게 될 수 있는
1: 그렇죠,
0: 게 아니잖아요.
1: 불가능하죠.
0: 네.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럼 소청을 직접적으로 선거인을 조직해서 뭐 예를 들면 송파에 있는 청년이나 뭐 어디 있는 청년을 뭐 대학생이나 이렇게 해서 소청을 직접적으로 제기할 생각은 없다.
1: 현재로서는 논의 단계이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저희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네. 지금 현재 저희 단체 전국총학생협의회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저희가 대학생들이 어떤 담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에 대한 지금 숙의 과정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0: 네.
1: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그 많은 이야기들을 좀 토대로 저희가 추후에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0: 이게 14일 이내 해야 되니까.
1: 맞습니다. 17일까지인 것도 저희 다 인정.
0: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네네,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아직 통일된 입장은 없고. 네. 그래서 재선거 관련해서 다툴 수 있는 소청을 제기할 건지 말 건지는 조금 더 며칠 걸릴 것 같다.
1: 네네. 다양한 부분에 네. 대한 이야기는
0: 얘기 그렇습니다. 있고 라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앞서 이제 여당의 그 김영배 의원 재선 의원이고 네. 진상 규명 이렇게 해야 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했어요. 문제 의식을. 예, 예, 저는 예. 뭐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직접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을 하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뭔가 미진하다거나 부족하다거나 그렇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들으셨는지.
1: 사실 그 정치권이 이 문제의 본질이나 해법을 잘 찾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에 있어서는 네. 뭐 아시겠지만 국감이든 특검이든 그 다양한 단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합수본도 그렇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의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고는 생각은 들지만 네. 사실 하나의 청년으로서 답답한 것은 네. 이게 분명히 사태의 본질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라는 건데 네. 이것을 빌미로 각자의 셈법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지금 청년들뿐만 네. 아니라. 기본 저희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사실 그에 그치지 않고 네. 각자의 어떤 헤게모니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솔직히 정쟁의 어떤 도구로서 소비되는 것들이 보여서 솔직히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0: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가가지고 이 집회는 청와대로 가야 된다라고 했다가 약간 또 부정적인 예. 여론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예로 들면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1: 예, 뭐 네. 다양한 곳들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부 정쟁의 소비로 정쟁의 도구로서 소비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훼손이나 이런
0: 부분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근데 재발 방지책은 의외로 좀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김영배 의원 말씀했듯이 뭐 독일처럼 75% 이상 무조건 인쇄해야 된다. 아니면 그 노조 쪽에서는 이 그냥 사전 투표처럼 현장에서 다 인쇄하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 반복 가능성이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하잖아요. 여야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라고 생각해 뭐 지금 분노는 알겠는데 예, 예. 제도 개혁 방안은 의외로 좀 심플하거나 아니 물론 이제 감사 부분은 개헌이라고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만 예, 예. 그래서 제도 개선 관련해서 조금 더 정치한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하거나 구체적인 우리 그 청년들의 목소리 대안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그 제도 개혁에서는 뭘 주목하시는지.
1: 일단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사실 국민의 세금이 1원이라도 투입이 된다면 네. 그에 따른 합당한 감사나 견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래야 균형이 맞춰질 거고 그래야 이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의 정치권들에서 놓치고 왔다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네, 네. 협의체의 어떤 정치적인 의견 아니고 네.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제안을 했던 내용들은 그 범국가적인 어제 뭐 시국선언에서도 그 내용이 있었지만 네. 범국민적인 이런 어떤 협의체나 소통 창구들 여기에는 당연히 정말 극단에 계신 분들도 모셔서 양극단에 계신 분들도 모셔서 저희가 하나의 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내용이 굉장히 심플할 수는 있지만 네.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저희 청년들도 그 안에서 청년들의 입장을 목소리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지금 중간에 그 네. 주니어 여자 핸드볼 대표팀을 막 수색을 한다든가 예, 예. 최근에 거기 이제 올림픽공원에서 각종 선수권 대회를 해서 세계 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선발해야 되는데 체육계가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메시지들이 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어차피 개표는 다 완료됐고. 싸움의 거점으로서 올림픽 공원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불만이 없지만 요런 그 지금 열심히 일해온 땀 흘려 이런 같은 세대 체육인들이 예기치 않는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총학생의 협의회나 뭐 전원직 총학생의 연합이나 이런 데서 좀 목소리를 내서 어느 선을 좀 만들어낼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1: 현재로서는 사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렵고 네. 논의된 내용이 분명히 아니고 네. 뭐 다양한 저희가 다각도로 정말 많은 의견들을 최대한 들어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대학생 대상으로 인식조사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된 어떤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취합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네. 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네.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체육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점들이 네. 사실 저는 분명히 이제 체육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0: 네.

0: 뭐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죠.
1: 네.
0: 근데 이제 다만 현장에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게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은 잘 저희가 어떻게 주도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저희 사회적으로 많은 대화들이 필요하지 않나
1: 아니 근데 이제
0: 생각합니다.
1: 정확한 명확한 구심이 없는 시위다 보니까 그 시위에서 어쨌든 최초로 대표성을 갖고 국무총리랑 반담회도 했고 그렇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도 좀더 목소리를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동세대 국가대표나 국가대표가 되고자 하는 분들일 테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해야 그 얘기하는 이른바 공정의 감수성에도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답변 그러면 이 부분을 논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0: 아니요, 현재로서는 아직 안건 상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는
1: 아, 그래요? 그럼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건을 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0: 않습니다. 네. 근데 다만 주시는 모든 의견은 저희가 정말 소중하게 반영을 하고 최대한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현재로서는 아까 얘기한 그 소청을 할 거냐, 그리고 재선거를 공식 요구로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숙의 중이다. 지금 1호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안건은 그거라고 저희가 파악하면 됩니까?
0: 일단은 현재로서는 향후 대응에 대한 지점이죠.
1: 네,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요.
0: 지금까지 저희 대학,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저희 대학생들 그 청년 이 협의체에서는 사태의 본질에 사실 집중을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1: 네.
0: 사태의 본질이라고 함은 민주주의가 훼손이 됐고 참정권이 침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관위 당연히 개혁을 해야 되고
1: 네.
0: 선관위 쇄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사태의 본질에 저희가 집중을 하려고 하는
1: 네.
0: 부분이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1: 아,
0: 감사드리겠습니다.
1: 근데 이제 집회가 과격해지거나 다른 구호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예기치 않은 피해가 오면 그 시위의 목소리가 사태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데 방해가 되니까 본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에 관한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그 해당 지금 잠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가
1: 네.
0: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뭐
1: 아, 그렇죠.
0: 주도한다던가 그런
1: 예.
0: 것이 전혀 아니고
1: 네.
0: 이제 잠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 일반 시민들로부터 처음에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1: 네.
0: 일반 시민들이 이제 순수한 목소리로 참정권을 회복하는 것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뭐 사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말괄부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대본상 이렇게 돼 있어요.
0: 그래요,
1: 집회에
0: 대본에
1: 참여하는 청년들 혹은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을 달라라고 했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집회를 실제로 뭐 이렇게 조직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제에 굉장히 대표성을 갖고 천착하고 있는 단체로서 말하자면 정치권과 동시에 거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좀 정리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
1: 네.
0: 가지로 관련해서 이게 이번 사안을 사실 저희가 바라보는 어떤 청년 또 하나의 청년으로서 어떤 협의체의 대표라기보다는 투표소에 갔으면 당연히 저희가 투표를 할수 있어야 되고
1: 그럼요.
0: 국가기관은 이것에 대해서 그 권리를 끝까지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사실 누군가를 어떤 공격을 한다던가
1: 네.
0: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고요. 어떤 진영 논리나 이런 것들로 소비되는 것도 전혀 원하지 않고요.
1: 네.
0: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 정말 명확히 하고
1: 네.
0: 또 이와 관련된 책임자들 문책하고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목소리 내주시고 이런 것들을 사실 간택하게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청년의 어떤 문제 제기가 이런 진영의 논리로 소비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다시금 점검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또 이게 굉장히 긴 호흡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달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직 총학생회원합 김태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하면 끝.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1: 6월 11일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고객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발생시킨 쿠팡에게 6,246억이 넘는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준이 변화하는 큰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0: 원화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에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2: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3: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2: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가 예상이 되는데요. 경기와 강원 내륙에 세차게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도 강원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 5에서 10mm로 양은 많진 않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 모레 토요일에는 31도 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두 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동작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후로는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중간 지점 1차로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뒤쪽으로 한남대교 부근부터 가양대교 부근까지 시속 2, 30km 안팎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이 구간 지났는데 대략 4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반면 강변북로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부른 쿠팡에 6,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내려졌습니다.
2: 네, 고도의 해킹 기술에 당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0: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은 쿠팡에서 로그인 대체인증 수단을 개발했던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가 빼돌린 쿠팡 회원 개인정보만 3,300만 명이 넘고 회원이 아닌 개인정보도 최소 430만 명에 이릅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고도의 해킹 기술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1: 접근 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신경기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입니다. 가능하였던 해커가 퇴사하였음에도 키를 즉각 갱신 또는 폐기하지 않는 등
0: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배송지 관리 페이지를 통해 16만 명 회원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에서 정한 72시간 이내 통지를 지키지 않았고 자체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배제하고 해커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 결과를 공개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탈퇴 회원이 등록했던 송경희 일부 개인정보 보호위원장입니다. 계좌번호 번호 등에 대해 보유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0: 쿠팡 이용자 1,100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쿠팡에 과징금 6,246억 여원과 과태료 1,600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쿠팡의 3년 평균 매출액 36조 원을 기준으로 유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 부과한 1,347억여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2: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쿠팡은 먼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쿠팡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 문제가 한미 간의 갈등 사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미국 측에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제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쿠팡 처분 결과에 대해서 미국 측에 차분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 부과라는 원칙 아래 국내법에서 정한 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량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3: 작업자 두 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경찰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4: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하천에 떨어져 있고 작업 중인 크레인은 작동을 멈췄습니다. 부산 강서구에서 공사 중인 교량 구조물이 붕괴한 건 오전 8시 반쯤. 교량을 연결하는 작업 중 거더라고 부르는 상판 지지대 10개가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와 60대 작업자가 다리에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친 작업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는 에코델타 시티 부지를 가로지르는 낙동강 지류 하천 위로 교량을 건설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기둥 위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붕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천 양쪽에서 크레인 두 대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5: 바다가 뭐 누스라게 됐을 수도 있고 건축 자재 문제점이
6: 경찰 관계자입니다.
5: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4: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2: 강원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보이는 유충과 알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3: 가족들은 의식 없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병원 측의 관리 부실을 주장했고 보건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7: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70대 환자. 지난 7일 면회 온 가족이 휴대전화 불빛으로 코안을 비추자 구더기로 보이는 유충이 꿈틀거립니다. 주변에는 수십 개의 알도 보입니다.

0: 막 나오고 너무 놀래갖고 말도 안 나왔어요, 저도.
1: 가족은 관 주변 오염과 악취, 인공호흡기 연결 문제 등으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0: 악취가 너무 난다. 제발 좀잘 관리해달라는 말을 갈 때마다 했어요.
1: 병원 측은 면회 당일에도 구강 간호와 가래 제거 등 필요한 처치를 했지만 입과 목 주변 관리에 집중하다 보니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발생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충 분포와 개체수를 고려하면 환자 관리와 병원 환경 관리에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2: 아유, 꽤긴 시간 그 저기 디텍션이 안
1: 황종식
2: 됐나
1: 가천대
2: 보네요.
1: 길병원
2: 환자
1: 감염내과
2: 관리,
1: 교수입니다.
2: 환경 관리 측면에서 이 병원이 뭔가 그 공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
1: 가족들은 이튿날 급히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검사에서 염증과 전해질 등 일부 수치의 이상이 확인돼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측의 환자 관리와 대응이 부실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의 의무 기록과 처치 상황, 위생 상태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3: 대전 둔산경찰서가 전자제품 판매점 등을 돌며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사흘 동안 둔산동과 복명동에 있는 매장에 들어가 노트북 3대와 의류 등 8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습관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어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인천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여성의 다리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제 낮 2시 반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다리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유전자 분석을 통해 발견된 다리가 여성의 인체 조직인 것으로 확인하고 범죄 관련성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연수 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3: 의료 면허 없이 눈썹, 헤어라인 등의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미용업 종사자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미용사 최소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뒤 나온 첫 번째 무죄 확정 판결입니다.
4: 정권은 짧다는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결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3: 하지만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부족했는지 코앞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유독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상대방이 그것보다 크겠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거듭 결속을 호소했습니다.
6: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
7: 정청래
6: 추진이라는
7: 더불어민주당
6: 대명제
7: 대표입니다.
6: 앞에서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5: 정권은 짧다는 발언 후폭풍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6: 역사 속에서
7: 정청래
6: 단결하면
7: 더불어민주당
6: 승리했고
7: 대표입니다.
6: 분열하면 패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5: 하지만 비공개 의총 분위기는 정 대표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지도부가 지방선거 공천 과정과 결과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성토가 쏟아진 겁니다. 한발 나아가 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연임에 도전할 거면 전당대회 60일 전, 그러니까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논리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라는 뜻 역시 녹아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
8: 당대표님 개인의 그 정치적인 자유 의사에 따른 문제는
9: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5: 당사자 정청래 대표는 사퇴와 연임 도전 두 가지

0: 모두 즉답을 피했습니다.
1: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2: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3: 정청래 대표입니다.
4: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책임론에도 끄떡없는 정 대표를 향해 친명계가 전당대회 공정성이라는 새 논리를 꺼낸 셈인데, 명확한 사퇴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 잡음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6: 지도부를 향해 당내 의원들은 물론 회의석상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는데, 장 대표는 투표지 사태에 그럴 때가 아니라면서 거취 결단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7: 첫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의 단결을 강조하며 지도부 책임론 대신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8: 지금 우리에게는 개파를
9: 정점식
8: 생각할
9: 국민의힘
8: 여유도
9: 원내대표입니다.
8: 분열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7: 하지만 이런 호소가 무색하기도 같은 최고위원회 회의석상에선 곧바로 퇴진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친 한동훈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해선 안 된다며 지도부 총사퇴 요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10: 네,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9: 우재준
10: 그리고
9: 국민의힘
10: 다음
9: 청년
10: 지도부를
9: 최고위원입니다.
10: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7: 당권파 지도부가 즉각 장 대표 엄호에 나서면서 결국 공개 회의는 고성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11: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9: 중앙한 국민의힘
11: 공개적으로
9: 최고위원입니다.
11: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12: 아니 철없는 소리라니요. 아니 철없는 소리라니요.
7: 굳은 얼굴로 지켜보던 장 대표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사퇴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13: 그 길을 열려면
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3: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7: 그러자 이번엔 초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자고 나섰습니다.
14: 저희들이 요청한
9: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4: 이번 주 일요일까지 생각을 하고 연락 주겠다고.
7: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장 대표는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라며 거들고 나섰는데.
15: 볼타꾼 하고 거기 올라.
9: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5: 음모론까지 결합해서 자기 연명의 길로 쓰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7: 반대로 지도부 존속과 복당 문제의 핵심인 정점식 원내대표에겐 당선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당 안팎에서 퇴진론이 분출하면서 투표용지 사태를 계기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도부 책임론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분수령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점식 새 원내대표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반도체 호황을 등에 업은 경기 남부 배후 주거지역 아파트값 강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은 한 주 만에 1.98%나 치솟았습니다.
6: 성남 분당과 광교가 있는 수원 영통구 아파트값 오름폭도 가파른데 동탄의 강세 흐름이 갈아타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6: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대장 아파트. 이른바 구평인 전용 84제곱미터 매매 가격이 지난달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인근 아파트도 최근 전용 101제곱미터가 18억 원을 넘어서서 거래됐고 주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 랜드마크인 동탄의 롯데캐슬이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시범 단지 사람들이 팔고 연쇄 반응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한 곳에서 오르면 거기를 사지 못한 박탈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단지를 사고.
16: 반도체 호황과 수억대 성과급 기대감으로 뜨거운 화성 동탄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동탄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만 2% 가까이 오르며 지난주에 3배가 넘는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성과급 기대감뿐 아니라 5억 원을 1%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주택 사내 대출이 더해져 내 집 마련 수요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비규제 지역인 만큼 향후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세를 끼고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습니다.
18: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고
9: 화성 동탄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8: 향후에도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6: 동탄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벨트를 둘러싼 경기 남부 배후 주거지역 아파트값들이 대체로 들썩입니다. 성남 분당과 수원 광교가 있는 영통 아파트값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동탄의 강세 흐름이 갈아타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 수혜 지역인 평택 아파트값도 2년 넘게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자 동탄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화성시의 행정구역 개편이 적용된 지난 2월 이후 동탄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무려 7%가 넘습니다. 최근 석 달간 동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서 규제 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인 요건은 대체로 충족한 셈. 여전히 국토부는 핀셋 지정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가격 급등세가 계속되는 만큼 규제 지역 지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3: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오른다면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 전세 물건 감소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서울에선 전세값이 0.32% 올라 지난 2015년 전세 대란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5: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부 정보기술 업종에 치우친 이른바 K성장에 소득 불평등마저 커지면서 무주택 청년층의 설자리가 좁아진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자산 격차 심화와 소득 격차 재확대가 맞물린 복합 양극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가계, 세대 간 자산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최근엔 산업 간 성장 격차로 인해 완화 추세였던 소득 불평등마저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6: 네,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한 끝에 0.4% 오른 7,76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86% 내린 7,509로 출발해 한때 7,394까지 밀렸고 이후에도 급등락을 이어갔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16% 내린 29만 9천 원, SK하이닉스는 2.59% 상승한 210만 1천 원을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확산되고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30원대까지 올라섰고 오후 3시 30분 기준 4.7원 오른 1,528원을 기록했습니다.
5: 미군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빨리 합의에 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막판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9: 미군이 이란 남부에서 이틀째 공습에 나섰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강한 타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핵심 시설에 폭탄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0: 그들은 미국이 이란의 핵심 시설들에 톡톡톡 폭탄을 떨어뜨린 것을 겪게 될 겁니다. 폭탄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할 겁니다. 우린 그걸 매우 잘합니다.
19: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동의해 협상이 완전히 끝났는데도 시간을 끌고 있다며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20: 협상은 이미 완전히 마무리됐는데 이란은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 며칠 더 주자라고 한 겁니다. 시간을 끄는 이유는 그 문서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하는 순간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19: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과 상선의 통항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200척 이상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해 1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시장에 공급됐고 결과적으로 유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 회의를 열고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방향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막판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단기 작전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틀째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서면서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내일도 강력한 공습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5: 이란이 이틀째 이어진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중앙군사본부는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며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전면 폐쇄 발표를 주장으로 규정했습니다.

0: 규정한 뒤 실제로는 상선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 시각 11일 기준으로 개전 1569일째를 맞이하며 과거 1568일 동안 지속됐던 제1차 세계대전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함락하겠다던 러시아의 호언장담과 달리 전쟁이 현대 유럽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장기 소모전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평화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번 사태가 6년 동안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관측도 나옵니다.
1: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일반 이적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내란 특검팀은 징역 30년에 중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군 수뇌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인데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25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반국가, 반국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범행으로 실제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적 이익이 심히 저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법리와 사실을 조작해 정치 기소했고 정당한 작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3: 침말 법 왜곡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4: 홍진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입니다.
3: 전혀 구속 요건에도 맞지도 않는 그냥 기소를 한 겁니다. 수사를 하고 이 수사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이적행위입니다.
2: 이 재판은 국가 안보 관련 기밀 사항을 다루는 사건인 만큼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 진행됐지만 헌법에 따라 선고 공판은 공개됩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재판부가 중계방송과 비디오 녹화 신청을 모두 불허하면서 3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영상으로 볼 수는 없게 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이번 북중미 월드컵 기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0억 달러, 우리 돈 76조 원 정도가 전 세계 스포츠 도박판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BBC는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 보고서를 인용해서 월드컵 기간 경기당 평균 5억 달러, 우리 돈 9,640억 원 규모의 이 베팅이 이루어지면서 전체 베팅액도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기록한 350억 달러보다 1.4배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0: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 8일 만에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 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경찰이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를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압수수색이 좀 긴 시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떤 혐의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2: 네, 얼마 전 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입니다. 시민단체가 이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선관위 관계자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을 했고요. 고발인 조사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거사무에 동원됐던 공무원이라든지 투표를 하지 못했던 시민 등 이 참고인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다라고 사실은 며칠 전에 보도가 됐는데 네. 굉장히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 중요한 물증이 훼손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은 채로 물밑으로 아마 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고발된 혐의인 직무유기 혐의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금 피의자 등이 지금 수사를 받는 것으로 영장에 적시된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자, 이 압수수색에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 그러니까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이 적시가 된 건데 일단은 그 지방선거 이후에 8일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 수사 속도 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0: 상당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선행하는 것이 통상인데요. 이 사건 역시나 결국 이 피의자들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피의자를 부르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선행한 이 전형적인 공안 사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피의자들은 일관해서 혐의를 부인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어떠한 경위로 투표용지의 숫자가 50%에 미달하게 인쇄가 되었느냐, 또이 선거 당일에 오후 2시 이후에 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예측된다라는 보고를 받고 하부에서 상부로 어떤 보고가 올라갔으며 상부가 하부에게 어떠한 지시 내용이 있었는가가 내부 메신저라든지 어떠한 보고를 기한했던 기한 문서 등이 지금 중앙선관위 등에 있는 이 PC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통상 내부의 메신저 기록들은 지금 압수수색 대상의 선관위의 서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버의 대화 내역 등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어지기 전에 빠르게 확보하고자 압수수색 나선 것 같고요. 굉장히 수사의 흐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결국 그 압수수색에서 선거 관련 전자 파일이나 뭐 투표용지 인쇄 계획을 포함한 계획서들을 이제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과 이런 증거들이 핵심 증거물이 될수 있는 걸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면 최초에 기한했던 투표용지 관련한 문서에는 유권자 수의 60% 이상을 내가 인쇄하겠다라고 하부에 있는 직원이 기한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60%에 미달한 부분이 인쇄가 됐다면 내부 논의 과정이 있었을 가능성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그리고 이제 합수본으로 이 사건이 이첩이 되겠지만, 합수본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최종적으로는 이 송파구 같은 경우에 50%에 미달하는 이 투표용지만이 지금 인계된 상황인데, 해당 그 회의의 초반부터 그러한 50%라는 하한을 맞추기로 이야기가 됐던 것인지, 최초에 기한했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예정돼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상부와의 논의 끝에 이것에 대한 이 변경점이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오후 2시 이후에 이상하다, 이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이 관련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고 일부러 고의로 지연시킨 것은 아닌지, 어떠한 대비를 해왔었던 것인지, 이것이 고의 범인지 과실 범인지를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 이 메신저를 분석하고 기한했던 문서들을 포렌식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자, 지금까지는 어쨌든 경찰에서 뭐 투표하지 못했던 유권자, 그리고 선거사무에 동원됐던 공무원, 그리고 인쇄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는 이 소환조사 대상을 한번 유출을 해본다면 누가 될수 있을까요?
0: 네, 지금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된 인물, 지금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10인으로 지금 특정이 됐습니다. 이 10사람에 대해서 순차 소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합수본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포렌식이라는 것이 단 하루 만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PC 하나를 포렌식하더라도 거기에는 수백만 파일들이 나오고요. 그 수백만 파일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확인해봐야만 그것이 그 기한 문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압수물을 포렌식하고 분석하는 데만 일주일 정도가 통상 소요가 될 것이다. 100명이 모두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압수수색의 포렌식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주요 피의자를 먼저 불러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때 그 압수수색 물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주요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둔 다음에 이 부분이 압수수색 결과 맞지 않을 경우 2차 소환의 방법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압수수색한 물건을 포렌식 모두 한 다음에 주요 피의자를 부를 것인가, 이 부분을 두고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전자의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소총 같은 경우에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공안 사건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결과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1차적으로 피의자들을 모두 소환해서 먼저 1차적인 의견 듣고 압수수색 결과가 나온 이후에 2차 소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런가 하면 이제 법원이 어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가 처음에는 상자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가 뭐 폐기업체에 뭐 인계를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증거보전 신청이 이미 된 상황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0: 지금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증거보전 인용 결정을 통보받기 전에 통

0: 통상의 방법대로 투표 용지를 보관한 보관함이기 때문에 우린 폐기업체의 통상의 절차대로 인계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지금까지도 9시간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압수수색 이 과정에서 서버가 확보가 될 것인데 서버에서도 이것이 폐기된 정황 관련한 이 내부자들의 메신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선관위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라 통상의 과정대로 투표함이라든지 투표지 같은 경우 우리가 따로 보관하기 때문에 단순히 투표 용지를 보관한 함은 보통의 예처럼 우리가 폐기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부의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이 내부자들의 대화 내역이라든지 어떤 통화 내역이라든지 또 내부 기한 문서 등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경우에 따라서 뭐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선관위 피의자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설사 인멸을 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내 사건의 내 증거를 없애는 것을 처벌하는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건의 타인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증거인멸죄가 별도로 성립하진 않지만요. 만약 내 사건의 증거를 내가 인멸했을 때는 구속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죄를 따로 어떤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나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그리고 현장 검증에 동행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선거 소청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3: 선거 핵심 증거가 사라졌고 그 선거를
4: 김정철
3: 관리한
4: 개혁신당
3: 기관조차 증거가
4: 최고위원입니다.
3: 어디로 갔는지 몰랐으며 증거 보전 신청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이후인 9일에 폐기물 업체를 통해 폐기되었다는 뒤늦은 해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추가적인 증거 보전 신청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선거 소청을 제기합니다.
2: 이게 선거 소청이 뭐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그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장 말고도 인천교육감이나 충북지사 선거에 대해서도 선거 소청에 접수됐거든요. 언제까지 돼야 되는 걸까요?
0: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가 돼야
4: 이고은
0: 됩니다.
4: 변호사입니다.
0: 그리고 이런 제기를 받았을 때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소청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선관위 스스로가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무효 소송 등의 법적 절차까지 나아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일단은 뭐 선관위 진상규명위가 오늘 2차 회의를 했었고 저희가 또 브리핑 내용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일단은 그 선관위 내부에서 뭐 사무총장과 선관위원장이 동반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떤 조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0: 아무래도 조사의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서는 여러 가지 전산 입력의 오류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에서도 이 전산 입력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오늘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볼때더 이상 선관위 스스로 진상규명위에서 셀프 조사, 셀프 규명의 수준으로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이 특검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또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에 새롭게 차려진 이 합수본에서 여러 가지 수사들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형사 절차를 통해서 강제 수사 등을 동원을 해야만 국민들의 의혹을 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명백백 밝힐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근데 이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뭐 투표용지가 부족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 매뉴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선관위가 직무유기가 되는 걸까요?
0: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무유기는 과실에 의한 직무유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일부러 우리가 고의로 이렇게 부족 사태를 야기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어야 한다. 여기까지도 사실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입증이 되려면 오늘 지금 이 100명이 넘는 경찰과 지금 합수단에서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압수수색 결과 이 서버에서 이러한 것들을 고의로 의도했다라는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지 않는 한 형법상 고의를 입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확보하는 증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선관위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이요. 유권자의 100%

0: 10%를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뭐 60%를 인쇄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40%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점을 누구든지 상식을 가졌다면 예측할 추후에 있을 이 유권자가 제기할 국가 배상 청구에 있어서 배상액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뭐 관련해서 이 선관위의 해명을 들어보면은 송파구에는 이 투표용지 4만 2천여 매가 남았다. 그래서 투표용지 분배 실패한 게 실수다. 이제 이런 해명을 하긴 하던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잘 이해는 안 가고. 그리고 전북교육감 선거 이 개표 과정에서도 지금 개표 값을 좀 오입력하는 일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104표가 지금 무효화된 건데 이렇게 지금 득표수 누락 문제도 초유의 사태 아닐까요?
0: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투표용지 부족보다도 그간의 선거는 제대로 개표가 됐던 건가? 제대로 전산 입력이 되었던가? 라고 저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개표가 정상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전산 입력자가 오류로 입력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오류로 누락이 있었다라는 점을 알더라도 당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에게 알리지조차 않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이 참정권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투표권 행사밖에 없는데 국민이 행사한 투표권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고발이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스스로 사건을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로 혹시나 전산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또한 직무유기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닌지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인지수사를 해야 되는 범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속옷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5: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6: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0: 회의할 때 커피를 사고 거래처와 식사를 하고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법카. 분명 업무를 위해 지급된 카드인데 막상 내 지갑에 들어오는 순간이면 묘하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어디까지 써도 되는 걸까?
1: 진성아, 여기야.
2: 잘 지냈어? 왜 일찍 왔네?
1: 네가 밥 산다는데 빨리 와야지. 근데 웬일이야? 갑자기 무슨 밥?
2: 나 이번에 회사 법카 나왔잖아.
1: 법카? 야, 그거 회사 일에 쓰는 거 아니야?
2: 에이, 인맥 관리. 넓게 보면 이것도 업무의 연장이다, 이 말이야.
1: 그런 논리면 체력도 경쟁력이라고 헬스장 두근치왜?
2: 진짜 그럴까? 좋은 생각인데.
0: 친구와의 식사, 개인적 모임, 헬스장 회원권까지 넓게 보면 이 역시 일을 잘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1: 자, 오늘 회식 분위기 좋은데 2차 갑시다, 2차!
2: 노래방 어때요?
1: 좋지? 팀장님도 가시니까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지목구 알죠?
0: 회식이란 이름이 붙으면 어디까지 업무가 되는 걸까요? 노래방, 주점, 유흥업소, 회식이면 업무비로 처리 가능한 걸까요?
1: 연구비 카드 영수증 정리 중인데 결제처 이름이 좀...
2: 그거? 이 근처 업체예요.
1: 몇 주 연속 여러 번 나눠서 결제됐는데?
2: 카드 문제 없이 긁혔잖아요. 아예 안 되는 거였으면 애초에 결제가 안 됐겠죠.
1: 2억? 지금 2억이라고 했어?
2: 그렇다니까. 2년 가까이 법카로 2억을 긁었대. 생활비로 말이야.
0: 밥 한 끼, 커피 한 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카와 연구비, 어디까지가 정당한 사용이고 어디서부터는 범죄가 되는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0: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회사에서 준 카드니까 업무에 쓰는 건 뭐 알겠는데 어디까지가 업무냐 이거죠. 최근에는 이 애매함을 넘어서 유흥업소에서 1억 가까이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3: 네. 보도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연구비 법인카드로 1억 원을 유흥업소에서 사용했고 그러한 사용이 대략 141회에 걸쳐서 사용이 된 것이랍니다. 이러한 비위가 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0: 근데 이 연구비 카드라는 게 클린카드 제도라고 해서 유흥업소에는 아예 카드가 안 긁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결제를 한 거예요?
3: 네, 말씀 주신 대로 연구비는 통상 그런 클린카드 제한이 걸려 있어서 유흥주점 같은 업종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A씨는 유흥업소가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소명이 표시된다는 점을 이용해 클린카드 차단 기능을 회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위는 동일 업소에서 복수의 피지사 단말기로 분할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는데 실제 감사 보고서에서는 A씨가 지난 7월부터 연구비 카드를 이용해 단일 유흥업소에서만 하루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고 이 액수는 같은 날 70여만 원씩 나눠서 결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할 카드 결제 내역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고요. 그 외에도 A씨는 상품권 구매 사이트나 통신 소액 결제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서도 유흥업소에 송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든 금액 가운데 일부는 또한 A씨의 개인 채무 변제로도 썼다고 합니다.
0: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단순 징계를 넘어서 형사 처벌 당연히 가능하겠죠?
3: 네. 화학연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징계를 통한 해임 처분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비위 결과를 고발 처리도 하였는데 형사 고소에서는 A씨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배임이 적용됐다. 업무상 배임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횡령이고 어떤 경우에는 배임이냐 이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은 카드를 사용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점이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배임죄가 인정이 된 거고 만약에 회사에 있는 돈을 빼서 썼다. 내가 그 돈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내가 빼서 썼다. 이런 경우에는 횡령이 인정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통상적으로 처벌 수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 하는 그런 법리적인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경우요,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면 형사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1: 최대 실형으로 징역 2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에서 피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변제를 한다거나 이런 사정이 없다면 감경 사유가 따로 없어서 또 가중 사유로는 그런 유흥업소 결제를 분할해서 결제하는 등의 지능적인 그런 행태가 매우 범행 수법이 안 좋은 경우에 해당돼서 실형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얼마나 하느냐가 징역 2년 6개월이 나오느냐 아니면 집행유예가 되느냐의 결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죠. 결국에는 이 금액이 얼마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횡령이나 배임 금액이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뭐 변제가 얼마나 됐느냐, 만약에 변제가 다안 됐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변제 계획은 어떠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하다, 몇 천만 원 수준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형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면 되고요. 몇백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 사실은 좀 실형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번 사례는 연구원 측에서 수사를 요청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사건에서 피해 기관이 별도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내부 징계만 받고 끝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본 사안처럼 상위 기관의 자체 감사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경우에는 결국은 그 상위 기관의 법적 성격이 중요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물론 이번에 그 감사를 했던 그 상위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도 2024년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는 해제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정부가 출자한 연구기관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부 출자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는 해제되었지만 그 과학기술연구회 자체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3조 2항에 의해서 감사 결과에 따른 고발 등의 처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이러한 감사가 있었고 비위가 적발되었다면 형사 고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리고 이런 경우 중요한 게쓴 돈을 그래서 전부 돌려받았냐, 뭐 토해냈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용액을 전부 다 변제를 한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까?
1: 업무상 배임죄 수사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며 피해자인 연구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양형사유 정도로만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왜 그러냐면 범죄는 이미 성립을 한 거예요. 범죄가 성립을 한 이후에 뭐 변제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양형에 있어서, 그러니까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 사례가 적발된 경위를 보면요,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낸 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다, 이 말씀이에요. 제대로 모니터링을 못한 연구원 측 책임은 없는 겁니까?
1: 네, 사실 자체 감사가 아니라 한국화학연구원의 상급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감사위원회에서 한 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산하 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의 운영상 책임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화학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의 위반이 결국은 명확한지 그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본 사안에서 가해자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증빙 제출을 꽤 늦게 하였는데도 조사나 확인하지 않은 기간이 길다거나 또 이러한 동일한 반복 결제 양상이 눈에 띄게 있었음에도 방치한 정황 등이 인정된다면 직접적인 그런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관리 의무에 위반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0: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면 가해자 책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1: 내부 통제가 부실했더라도 그것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가해자가 어떤 잘못을 하였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만약에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으면서 출장비 청구하거나 뭐 업무상 식사라고 올렸지만 사실은 지인과의 개인 식사였다, 이건 어떤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1: 실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재단

0: 유럽인에서 근무하는 A씨가 유럽 출장 중에 업무 관계자와의 한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녀들도 동석을 시켰는데 출장에 동행한 A씨의 부하 직원이 그 자녀들의 식사 비용까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도 법인카드 자체를 횡령하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문제가 됐는데요. 법인카드를 통해서 업무 비용을 결제해야 되는 것이 그 행위자의 의무이고 사적인 비용으로 결제를 하면 안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이 경우에는 배임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서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자, 2년 동안 생활비로 2억 가까이 쓴 분, 이런 분이 있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0: 해당 피고인은 2022년 1월 19일경에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비용으로 94,600원을 결제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3년 12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38회에 걸쳐서 대략 2억 3천만 원 상당을 결제해서 사적으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들키지 않고 오랫동안 이러한 비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적으로 사용하고도 업무 관련 지출인 것처럼 품의서와 기한문을 꾸몄고 회사는 이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피고인은 덜미가 잡혀서 24년 1월경에 회사에서 해고되면서 회사 측에서 고발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원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마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거의 하지 않은 점과 또 회사가 엄벌 탄원을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직장인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한 건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식비는 어디까지 되고, 거래처 식사는 어디까지 되는지, 야근 식대나 커피값은 괜찮은지, 친한 동료끼리 먹은 식사도 업무 관련이 되는지,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업무 관련성과 사적 사용을 가르는 현실적인 기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0: 네, 사적 사용이 아니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려면은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목적과 상대방, 시간, 장소 그런 것들이 업무에 해당되어야 되고 또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규정에 어긋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목계에서 사업 관련 대화가 일부 오갔더라도 모임의 성격이나 그런 구성원들에 비추어서 업무 관련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고요. 그 밖에 직장 동료와 식사를 한 것이 단순한 친분 만남이고 또 회사 규정상 접대에 해당되기 어렵다면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 밤 11시 이후 같은 심야 시간대 사용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으며 고깃집, 분식집, 뷔페 같은 보안이나 이런 문제 등에 있어서 회의 장소로 부적절할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 바도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0: X파일.
1: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YTN FM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서서히 올라서 주말에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29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고 주말에는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자외선 차단에 낮 시간에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 지역은 내일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퇴근길 정체는 빠르게 풀린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교통 흐름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다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에서 청계터널, 장수에서 송내까지 6km 구간 정체는 남아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반포,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각각 시구간에서만 정체 서행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가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성산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가 남아있고요. 올림픽대로도 공항 가는 길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주식 투자 열풍에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 규모가 늘면서 가계 대출도 덩달아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3: 전체 금융권에서 9조 원 이상, 은행에서만 7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2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4: 반도체 경기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 전망 등으로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이른바 빚투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가계대출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1181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6조 9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지난 2024년 8월에 9조 2천억 원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었습니다.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수치로 봐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 3천억 원 늘어 전달보다 증가폭이 확대됐고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4조 원 늘어 전월에 5조 5천억 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포함하는 기타 대출은 무려 5조 3천억 원 급증해 지난 2021년 7월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전월에 2조 원 감소하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기타 대출은 은행권에서만 3조 7천억 원 늘었는데 가정의 달 등 계절적 자금 수요에 더해 개인의 대규모 주식 투자가 맞물리면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5: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4: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금융당국도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금융사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은행권은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 대출 한도를 줄이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상환을 유도하는 등 자율 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가계 대출이 크게 늘자 은행권이 대출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은 내일부터 별도 통지시까지 토스와 뱅크샐러드 등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가계 신용 대출 신규 접수와 대환 대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NH농협은행은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 보험 가입을 한시 제한합니다.
3: 코스피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한 끝에 0.4% 오른 7,76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86% 내린 7,509로 출발해서 한때 7,394까지 밀렸고 이후에도 급등락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고 개인이 순매수로 지수를 받쳤습니다.
1: 샘 울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내년 안에는 회사의 증시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울트먼 CEO는 사내 메시지를 통해 미리 상장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향후 상장 시기를 앞당기고 싶을 때 언제든 실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3: 12일 증시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가 1분기에만 수조 원대 적자를 냈음에도 세계 주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이례적인 투자 적격 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가 올해 1분기 약 6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무디스와 피치, S&P 등으로부터 높은 신용평가를 확보해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스페이스X가 구글, 엔트로픽 등과 맺은 수십조 원 규모의 핵심 장기 계약이 든든한 뒷배가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 레오 14세 교황이 천재 건축가 가우디 서거 100주기를 맞아 그의 유작인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집전하고 중앙 첨탑의 준공을 축복했습니다.
3: 이 첨탑의 완성으로 외관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돌로 된 성경을 짓겠다는 가우디의 꿈이 144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6: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으로 향하는 레오 14세 교황. 바르셀로나 거리에 모인 수만 명의 인파가 열띤 환호를 보냅니다. 신의 건축가로 불리는 가우디 서거 100년이 된 날, 교황은 그의 미완성 걸작인 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펠리페 6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 등 스페인 최고위급 인사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교황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갈망과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은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7: 신앙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가로서 존경받는 안토니 가우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곳을 설계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입니다.
6: 미사가 끝난 뒤 교황은 성당의 중앙탑, 예수 그리스도 탑 완공을 축복했습니다. 높이 172.5m의 탑이 완성되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으로 등극했습니다. 1882년 착공해 144년 만에 외관 공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교황의 방문을 계기로 성당의 최종 완공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문인 영광의 파사드와 성당 내부는 아직 공사 중이고 외부 대형 계단 설치도 남아 있는데 2034

0: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취업자가 25만 명 넘게 감소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도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시장은 충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2월과 3월 20만 명대였던 취업자 증가폭은 4월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달에는 감소세로 전환하며 4만 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는 비상계엄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든 2024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반도체 호황에도 14만 명이 줄었습니다. 2019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입니다. 농림어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건설업 취업자도 감소했는데 건설업은 25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의 일자리 부진은 확대됐습니다. 1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25만 5천 명 줄어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 최근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뭐 경력직 채용 중심의 어떤
3: 국가 데이터처 사회통계 국장입니다.
2: 대규모 공채가 좀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대 특히 청년의 주 핵심층인 20대가 취업자 어떤 감소에 큰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1: 재경보 관계자는 청년층은 산업 인구 구조 변화, 기업의 경력직 채용 현상,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적 측면까지 고용시장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청년 뉴딜 등 추경 효과는 고용시장의 상방 요인이지만 이란 전쟁 영향 본격화 우려로 회복 시기와 속도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0: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에 남은 다리 철거 작업이 오는 17일 재개됩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어제 노동부에서 철거 관련 최종 승인을 받고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승인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 철거는 다음 주 수요일 새벽부터 진행되는데 시는 다음 달 초까지 철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고가차도 신설 공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4: 미군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빨리 합의에 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막판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5: 미군이 이란 남부에서 이틀째 공습에 나섰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강한 타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핵심 시설에 폭탄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6: 그들은 미국의 이런 핵심 시설들에 톡톡톡 폭탄을 떨어뜨리는 걸 겪게 될 겁니다. 폭탄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매우 잘합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동의해 협상이 완전히 끝났는데도 시간을 끌고 있다며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6: 협상은 이미 완전히 마무리됐는데 이란은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 며칠 더 주자라고 한 거죠. 시간을 끄는 이유는 그 문서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하는 순간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지시로 트럼프 미군이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과 상선의 통항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200척 이상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해 1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시장에 공급됐고 결과적으로 유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 회의를 열고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방향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막판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단기 작전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틀째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서면서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내일도 강력한 공습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해상에서 이란 항구를 봉쇄하고 있는 미군이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려던 유조선을 잇따라 공격했습니다.

0: 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인 선원 3명이 실종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인도 정부가 강력 항의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1: 5만 만을 항해하던 팔라우 선적 유조선이 미군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미군은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복적으로 미군의 지시를 무시해 기관실을 정밀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의 공격으로 유조선에 탑승한 인도인 선원 24명 가운데 3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군의 봉쇄를 뚫고 이란으로 향하던 팔라우 선적의 다른 유조선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에이브라햄 링컨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기관실과 조타실을 파괴했습니다. 이 유조선에도 인도인 선원 2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인도와 오만 해상 당국이 협력해 모두 구조했습니다. 인도인 선원이 잇따라 공격을 받자 인도 정부는 미국 대사대리를 조치해 항의했습니다. 또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군의 계속된 선박 공격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도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4월 중순 해상 봉쇄를 시작한 이후 지시를 따르지 않은 선박 8척을 무력화하고 130여 척을 회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0: 이란 정부는 이번 주에 재개된 미국의 공격으로 휴전 합의가 무의미해졌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최근 발생한 미국의 불법적 범죄적 공격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 위반이라면서 4월 8일 발효된 휴전 합의도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모든 중동 국가는 범죄를 저지르는 미군에게 영토와 시설, 자원을 제공하지 않을 법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진 가운데 선관위 진상규명위도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 투표용지 인쇄를 줄여놓았으나 용지가 부족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2: 압수수색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외부 인사 6명으로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 투표소의 시간대별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이기로 결정해놓고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3: 무번호 투표용지와 인근 투표소에서
4: 조현옥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
3: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혼란이 굉장히 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고
2: 진상규명위는 이처럼 부실했던 투표소 운영 탓에 투표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8개 자치구 선관위의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 과정도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면 회의조차 없이 서면 의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특히 혼란이 가장 컸던 송파구의 경우 인쇄 물량을 예상 선거인 수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수요 예측과 현장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전 투표율 등을 고려하면 전체 인쇄량은 실제 투표율을 웃돌았고 송파구 전체로 봐도 오히려 용지가 4만 장 넘게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단 열흘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 진상규명위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이어갑니다. 경찰 조사와 진상위 조사가 동시에 속도를 내면서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가 언제쯤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인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 서울시 선관위는 해당 상자가 보전 대상에 포함될지

0: 몰랐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폐기 시점과 대응을 두고 의문이 남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1: 법원이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상자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1900매라고 표시돼 있고 아래쪽에는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 상자 사진이 공개되자 투표지를 선거인의 49.3%만큼만 준비해 인쇄 하한선 50%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사무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으로 꼽혔고 법원도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건 지난 8일 오후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 상자도 보전 대상에 포함했지만 그 사이 송파구 선관위는 상자를 다른 수거물과 함께 폐기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상자가 증거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기 5시간 전이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 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이 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투표 마감 후 자체 폐기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런 해명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투표지 인쇄 하한을 60%에서 50%로 내린 결정은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했던 상황. 이 같은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폐기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고의로 증거를 없앨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불신에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3: 서울경찰청은
2: 코리아 트렌치,
3: 투표지 보관 상자 폐기 논란과 관련해
2: 조경,
3: 선관위에
2: 토목,
3: 대한
2: 건축유기와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5: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 목재 예스틴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6: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2: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3: 듀엣토의 더 클래식.
14: 6월 11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5: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유리 레비치의 바이올린, 다비드 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12월 11일 목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1번, 유리 레비치의 바이올린, 다비드 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 4일부터 서울과 고향에서는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죠. 내일까지인데요. 어제는 피아니스트

0: 기타리스트 다비드 첸과 루카 시슈의 조인트 리사이틀이 있었습니다.
1: 두 사람 모두 이름이 좀 낯선데 10대 후반의 젊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최근 음악계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예입니다. 특히 다비드 첸은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래요. 그래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0: 뭐 더 정확히 말하면 피아노 수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비드 첸의 어머니는 비올리스트이자 변호사인 리다 첸인데요.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첫 번째 결혼해서 얻은 딸이라고 합니다.
1: 외할머니가 마르타 아르헤리치라는 건데 다비드 첸의 성이 근데 약간 첸 하면은 성이 중국계 같아요.
0: 그렇죠. 아르헤리치의 첫 번째 남편이 중국 출신의 지휘자 로버트 첸입니다.
1: 아르헤리치의 손주라고 하면 다비드 첸은 최고의 환경에서 피아노를 배울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넌 우선 그렇죠. 여기 가서 배워 이렇게 됐을 테니까.
0: 네, 이것도 대단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피아니스트 블라드미르 스베르델로프 아슈케나지라고 합니다.
1: 아슈케나지.
0: 아버지 외삼촌이 바로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 그러니까 다비드 첸의 친할머니는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1: 그러면 아르헤리치와 아슈케나지가 사돈인 거네요. 그러니까 아르헤리치는 외할머니, 아슈케나지는 친할머니의 오빠니까. 재벌가가 서로 가족, 친족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많은데 저 음악계에서 이 정도는 처음 봤어요.
0: 진짜 완전 다이아수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비드 첸은 8살 때 외할머니인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연주한 것이 데뷔 무대라고 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1: 그래도 이후에도 젊은 피아니스트로 두각을 나타낸 걸 보면 단순히 집안의 후광으로만 지금 자리에 올라온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일단 시작할 때는 엄청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는 자신에게 달린 거니까 아직 10대 후반인 연주자니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면 좋겠네요.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치번호 899번 중 3번 다비드 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치번호 899번 중 3번 다비드 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다비드 첸은 외할머니가 마르타 아르헤리치, 할머니 오빠가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 대단한 배경이죠.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요?
0: 우리가 아는 음악가들을 보면 부모가 음악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1: 꽤 있죠.
0: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스승인 피아니스트 프리들리히 굴다도 두 아들 모두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특히 굴다는 이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당연히 데뷔 초기에는 아버지가 큰 도움이 됐겠네요.
0: 이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1: 네.
0: 우리나라 기획사에서 프리들리히 굴다를 초청하기 위해 연락한 적이 있는데
1: 네네.
0: 굴다는 이제 자신은 멀리까지 연주회 여행을 다니지 않는다.
1: 오.
0: 대신 자기 아들은 어떠냐? 한국에서 연주할 수 있냐? 진지하게 문의했다고 합니다.
1: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무섭네요.
0: 무서운데?
1: 연주할 수 있어 우리 아들?
0: 아니 백인트 씨 공연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좀 바쁘고 유슬기 씨 어떠십니까?
1: 야 완벽합니다. 자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아르헤리치가 스승의 두 아들과 함께한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2006년 루가노 페스티벌 실황입니다. 모차르트의 세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중 1악장 마르타 아르헤리치, 파울 굴다, 리코 굴다의 피아노, 스위스 이탈리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콜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5남매 중 장남입니다. 장손인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시골 선산을 다녔고 서울에 사는 지금도 명절이나 아버지 기일 때마다 혼자 시골로 내려가서 묘소를 정성껏 관리해왔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관계는 조금 복잡합니다. 저와 둘째는 어머니가 갖고 셋째부터는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낳은 이복 동생들입니다. 말년에 거동이 불편해진 아버지는 셋째네 집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형제 간의 갈등이 깊어졌지만 저는 장남으로서 묵묵히 혼자 선산을 돌보며 따로 아버지 제사를 모셔왔죠. 그런데 최근 상속 재산을 나누려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황당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둘째 동생은 선산도 일반 상속 재산이니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우기더군요. 더 당황스러운 건 셋째 동생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셋째는 새어머니와 함께 제사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남인 제가 그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본인이 제사 주재자이고 선산도 단독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장남으로서 제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네 제사에 안 간 건 그저 형제 갈등 때문일 뿐 지금도 제가 선산을 돌보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금양 임야는 제사 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는데 이 경우 제가 선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제사 주재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뭐 겉으로만 보면 단순히 부동산 분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사연처럼 가족의 역사와 감정 그리고 제사 문화까지 얽혀있는 경우도 있죠. 요즘 조담소 사연에 좀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금양임야인데요. 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금양임야 뭔지 설명해 주세요.
2: 네. 판례에서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일을 수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2: 즉 부동산에 묘지가 존재하고 있고 묘지 보호를 위해서 나무나 풀 등을 함부로 베지 못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1: 네.
2: 전통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뭐 재산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금양임야라고 하는 경우에 일반 상속 재산하고 좀 다르죠?
2: 네, 다릅니다. 일반 상속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네.
2: 하지만 금양임야와 같이 제사용 재산은 민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네.
2: 민법 제1008조의 3에서는 분묘에 속한 일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2: 즉, 금양임야는 다른 부동산과 달리 제사에 관련된 재산으로 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단독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에서 금양임야가 문제가 될 경우에 그 토지가 이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랑 그리고 제사 주재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입니다. 선산을 돌보는 사연자분과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 셋째 동생 두 사람 다 본인들이 제사 주재자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제사 주재자 어떻게 결정하나요?
2: 네, 제사 주재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법원도 여러 차례 견해를 변경하여 왔습니다.
1: 네.
2: 처음에는 종손이 있는 경우에는 종손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종손을 제사 주재자로 보았습니다.
1: 네.
2: 하지만 2008년경에 대법원은 입장을 변경하면서 제사 주재자는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로 정하되
1: 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장남이
1: 네.
2: 만약에 장남이 사망한 경우라면 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2: 하지만 또다시 2023년에 이를 한번 변경해서
1: 네.
2: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1: 네.
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네, 세 번이나 판례가 바뀌었는데요. 이 제사 주재자 이제라고 하는 이제 법리 상속법 중에서도 사회 변화가 사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종손이었다가 이후에는 상속인들 사이 합의가 우선하는 내용을 도입하고 또 최근에는 합의를 우선하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 직계 비속 중에 최연장자로 이제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를 가리지 않는 흐름까지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제 최연장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특별한 사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2: 예를 들자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지
1: 네.
2: 뭐 또는 실제로 제사를 모시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등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2: 이 사건에서는 이미 제사 주재자를 두고 다툼이 있으셔서요.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2: 그러면 직계 비속 중에 최근친의 연장자인 사연자 분께서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일단은 우선하시게 되는데 이를 유지하실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2: 사연자분께서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나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으신 것 같고요.
1: 네.
2: 별도로 아버지의 제사를 챙기고 기존에 관리하던 분묘도 계속 관리하여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신다면 또 셋째가 지내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이제 그냥 임야로 인정이 되면 사연자분에게 단독으로 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실무에서 그냥 임야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 네, 소송상에선 제사 주재자가 금양 임야에 해당함을 증명해내야 하는데요.
1: 네.
2: 일반적으로는 감정이나 자료를 통한 검증을 통해서 부동산의 이용 상태를 살펴보면서 해당 부동산의 묘소가 존재하는지 또
1: 네.
2: 벌목이 금지된 채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1: 네.
2: 또 주변 친척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이게 선산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면 금양 임야는 조상의 묘를 보호 관리하기 위한 선산으로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제사 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를 합니다.

0: 있다. 제사 주재자는 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는데요. 협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최근친의 연장자가 됩니다. 제사 주재자 지위는 제사를 포기했거나 수행이 어려운 경우 상실될 수 있는데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 제사를 좀 불참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지위를 잃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금양 임야인지 여부는 묘소가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선산으로 인식되어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면서 내는 축의금은 과연 누구의 돈일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부모님이 축의금을 전부 가져가셨는데 너무 서운하다라는 사연이 올라와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과연 법적으로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과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축의금이 결혼식에 큰 비용을 부담하는 부모에게 하객들이 성의 표시로 건네는 돈이라는 사회적인 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의 손님이 부모님에게 낸 축의금이라고 하면 부모 몫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신랑이나 신부에게 직접 전해진 축의금은 당사자의 몫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신부에게 직접 건넨 축의금이라면 부모가 마음대로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1990년도에 혼인 문화를 바탕으로 한 판단입니다. 요즘은 결혼 연령이 높아졌고 하객도 부모님의 손님보다 신랑 신부의 직장 동료나 친구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구의 손님이 냈는지 결혼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축의금 문제는 가족 간에 미리 어떻게 할지 사전에 이야기를 해두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수연의 나의 봄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i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낮 동안에는 심한 더위가 없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며 여름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가 예상이 되고요. 한낮에는 28도 예상이 되는데 모레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강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내륙 국가 산지는 내일도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릴 때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교통 흐름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한강대교에서 여의대교까지 짧은 구간에서 잠깐 서행 정도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역시 구간 서행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 강 동쪽으로 가는 길은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하고요. 내부순환로도 양방향 본선상 흐름은 좋은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만 하위차로에서 잠깐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이제는 부산 가는 길 한남에서 반포 사이로 시구간에서만 짧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례까지 나오면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유권자 1,100여 명의 투표가 사실상 무효 처리된 건데 전북 선관위가 뒤늦게 투표수 정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3: 김상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누락된 일부 투표소 개표 결과를 뒤늦게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4: 지금 회의를 앞뒀으니까 회의를 마치고서
0: 김상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4: 회의 전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3: 이번 사태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1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3투표소 결과로 잘못 입력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투표소 관계자가 투표록 속지의 제목을 잘못 적었는데 이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채 개표를 그대로 진행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3투표소 유권자 994명의 표는 중복 반영됐고 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민의는 통째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5: 예, 잘못했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0: 김우춘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3: 전주 완산구 선관위는 개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4일 새벽 이미 이런 잘못을 인지했습니다. 수정 작업에 나섰지만 전북교육감

0: 선거 결과만큼은 끝내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1: 전북자치도 선관위가 완산구 선관위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은 건 개표 완료 이튿날인 지난 5일.
0: 그런데 선관위는 이 사실을 사흘 뒤인 지난 9일에야 전주지방법원장인 김상곤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까지 잘못된 결과를 수정하지도 후보자들에게 문제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2: 오히려 정확한 게 더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3: 서홍석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장입니다.
2: 그러한 부분을 절차적인 것을 밟아가면서
0: 선관위는 집계 오류로 뒤집힌 득표수는 19표로 이를 정정하더라도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투표지 부족에 이어 개표 입력 오류와 보고 지연까지 선거 관리와 사태 수습의 기본조차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대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4: 전북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이번 오기가 전북 교육감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위원회의를 거쳐 선거록의 개표 결과를 수정 의결했다며 이를 후보자 전원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전북 교육감 선거에 이어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투표소 두 곳의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며 임태희 후보와 안민석 후보 득표차가 기존보다 47표 줄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오늘 대국민 사과문에서 성남시 중원구 선관위와 광주시 선관위의 개표 과정에서 개표 결과 착오 입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공직 선거와 달리 정해진 기호가 없고 투표소별 추첨에 따라서 투표지에 어느 후보가 먼저 기재되는지가 달라지는데 해당 투표소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본 순위대로 득표수를 입력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를 에워싼 시위대가 꼼짝하질 않으면서 경기장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체육단체들은 일터를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 공권력을 투입하고 정부가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6: 시위대가 개표소로 사용된 경기장 출입을 막은 지 일주일째.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7: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3: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연합회 관계자입니다. 볼 수 있도록
7: 존중하고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 정부와 관계 기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 하지만 시위대의 고성으로 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고 일부 흥분한 시위 참가자는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미 세 차례 출입 시도가 실패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회계와 행정, 대회 운영을 위한 필수 물품이 사무실에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권력을 투입해달라면서 정부가 나서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8: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공권력이 투입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3: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연합회 관계자입니다.
8: 핵심은 정부에서 나서서 저희 일터를 좀 돌려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6: 최근 시위대의 조롱과 모욕 피해를 본 경찰 내부에서는 적극 대응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송파 경찰서장은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경찰에 시비를 걸거나 모욕하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알리고 그래도 모욕이 계속되면 참가자에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과격한 행동으로 폭행이 발생하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어제 정권은 짧다는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결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5: 하지만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부족했는지 코앞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유독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거듭 결속을 호소했습니다.
10: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0: 앞에서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9: 정권은 짧다는 발언 후폭풍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0: 그러니까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논리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라는 뜻 역시 녹아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
1: 당대표님 개인의 그 정치적인 자유 의사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0: 당사자 정청래 대표는 사퇴와 연임 도전 두 가지 모두 즉답을 피했습니다.
2: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3: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4: 정청래 대표입니다.
5: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책임론에도 끄떡없는 정 대표를 향해 친명계가 전당대회 공정성이라는 새 논리를 꺼낸 셈인데 명확한 사퇴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 잡음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7: 지도부를 향해서 당내 의원들은 물론 회의석상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는데 장 대표는 투표지 사태에 그럴 때가 아니라면서 거취 결단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8: 첫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의 단결을 강조하며 지도부 책임론 대신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9: 지금 우리에게는 개파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1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없습니다.
8: 하지만 이런 호소가 무색하기도 같은 최고위원회 회의석상에선 곧바로 퇴진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친 한동훈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해선 안 된다며 지도부 총사퇴 요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11: 네,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10: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11: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8: 당권파 지도부가 즉각 장 대표 엄호에 나서면서 결국 공개 회의는 고성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12: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10: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2: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13: 아니 철없는 소리가 아니요. 아니 철없는 소리가 아니요.
8: 굳은 얼굴로 지켜보던 장 대표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사퇴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14: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대표입니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8: 그러자 이번엔 초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자고 나섰습니다.
15: 저희들이 요청한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
10: 이성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8: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장 대표는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라며 거들고 나섰는데
16: 옳다꾼하고 거기에 올라타서
10: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6: 자기 연명의 길로 쓰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8: 반대로 지도부 존속과 복당 문제의 핵심인 정점식 원내대표에겐 당선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5: 당 안팎에서 퇴진론이 분출하면서 투표용지 사태를 계기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도부 책임론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분수령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점식 새 원내대표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 캄보디아 호텔에 콜센터를 차리고 주식 리딩방 사기를 벌인 조직원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7: 의사 등 전문직을 포함해서 59명이 99억 원을 뜯겼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17: 증권사 비서라며 걸려온 전화입니다.
18: 잠깐. 비서인데요.
19: 안녕하세요.
18: 채팅방 혹시 나가셨던데 요새 많이 바쁘실까요?
19: 채팅방 나가지는 않았는데 보고 있는데.
18: 아 알겠습니다.
17: 채팅방을 나갔는지 확인하는 이 여성. 알고 보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리딩방 사기 조직원입니다. 조직원은 자신을 증권사 비서라고 속인 뒤 AI 추천주에 돈을 넣으면 6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2년 동안 의사 등 전문직을 포함해 59명이 99억 원을 뜯겼습니다.
20: 무료로 그 주식 강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10: 경찰 관계자
20: 신뢰가 쌓이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이 준비해놓은 그런 허위의 주식 투자를 권유를 합니다.
17: 사기 조직은 캄보디아에 있는 호텔 두 층을 사실상 콜센터처럼 사용했고 범행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중국 범행의 시나리오를 해석하는 번역가와 채팅방에 고급 식당이나 피부 관리 사진을 올리며 거짓 성공담을 늘어놓는 이른바 바람잡이도 투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0: 조직은 총책 아래 4개 팀으로 역할을 나누고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하기 위해 조직원도 한국인으로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한 경찰은 범죄 수익금 2억 7,3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동남아 지역에서 마약을 신체에 숨겨 밀반입한 이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브라질 국적 40대 남성은 지난달 필로폰 1kg가량을 소량으로 나눠 진공포장에 삼킨 뒤 라오스, 태국 등을 거쳐 한국에 들어와 배설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밀수한 혐의가 있습니다. 한국인 30대 여성은 지난 4월 태국에서 대마초를 다리에 붙여 국내로 반입하려던 혐의가 있습니다.
2: 국내 최대 성착취 피해를 일으킨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에서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자경단 사건 관련자 가운데 처음 나온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30대 조 씨가 주범 김노관의 협박을 받고 범행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이 협박에서 벗어날 방법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정정당당해야 할 스포츠 경기에서 대리 선수를 출전시킨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승마 경기였는데요. 은메달리스트가 알고 보니 선수 등록도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2: 당시 지역 승마협회 관계자는 아무도 모르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 지난해 6월 강원도 삼척에서 열린 강원 도민체전 승마 경기. 마장마술 부문 2위 은메달을 차지한 선수는 삼척 승마협회 소속 1977년생 김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회에 참가한 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대회를 마치고 수상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손으로 이름을 가린 상장을 들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대회에 참가한 건 선수 등록조차 안 된 1992년생 박모 씨였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강원 승마협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삼척 승마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아닌 걸 그냥 만들면 되잖아.
5: 삼척시의 승마협회 관계자입니다.
4: 근데 그게 뭐가 문제 생겨?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아는 사람만 입다물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문제 될 거 있어.
3: 삼척 승마협회 측은 대회 당일 출전 선수 건강에 이상이 생겨 다른 선수를 출전시킨 것이라며 당시 강원 승마협회 관계자가 현장에 나오지 않아 교체 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 승마협회는 선수 교체는 규정상 정해진 기간에 해야 하고 대회 당일에는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4: 규정과
5: 강원도 승마협회 관계자입니다.
4: 종목이고 경기인데 대리 선수 출전을 시켜서 보조금을 출전 보조금과 성과금을 받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3: 강원 도민체전을 주관하는 강원도체육회는 지난해 확인된 승마경기 대리 출전 문제가 올해 도민체전을 앞두고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올해 대회는 문제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1: 미군은 오늘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미 동부 시간 어제 오후 5시 15분, 우리 시간 오늘 오전 6시 15분에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언론은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 근처 이란 남부 지역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아파치 헬기 격추에 대응해 이란을 공습하기 직전 백악관이 이란에 인명피해가 없을 거라 미리 통보했다고 미 정치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백악관이 지난 9일 오후 5시쯤 미군 전투기들이 출격 중인 상황에서 이란 측에 군사시설만 공격할 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6: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0: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천조 원을 넘어서고 그중 세 군데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 채무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버티다 이제는 정말 한계에 부딪혔다는 골목 상권의 비명이 통계로도 고스란히 증명이 된 셈인데요. 이처럼 삶이 팍팍해지고 당장 내야 할 공과금이나 이자가 무서워지면 우리는 가장 먼저 미래를 위해 묻어둔 소중한 자산의 정리를 고민하곤 합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힘들 때일수록 나를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사라진다면 우리 집 경제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골치 아픈 문제, 당장의 위기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현실 고민을 타파하고 내 가족의 소중한 미래 자산까지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돌파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고물가,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 뭐 정말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자영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정말 심한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저도 어제 인테리어 업체를 하시는 저희 고객님을 한 분 만났는데요. 네. 예전에 비해서 공사가 한 5배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0: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인테리어 같은 거 사실 엄청 안 나잖아요. 그냥 그쵸? 미루게 되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런 또 관련 업직종에 있는 분들이 같이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3: 맞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가 문제였더라면 장사가 잘 돼도 사실 남는 게 없는 경우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3: 맞아요. 맞아요. 현장에서 많이 만납니다.
0: 그러니까 또 대표적인 게 이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화물차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뭐 기름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운임비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하시면서 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슬기롭게 내 지출을 좀 틀어막을 수 있는지 방법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돈을 더 잘 알고 있고 이런 지출 막으면서 자산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 구한다면 좋겠죠.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저희는 모두 상관치 않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경제가 탄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전문가와의 맞춤 재무상담 문자창 열어놓을 테니까요. 방송 들으시고 나도 공감이 된다, 도움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 상담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1660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6개월 전에 사업이 예상보다 어려워지면서 자금 압박이 심해졌고 고민 끝에 가지고 있던 보험 대부분을 해지했습니다. 10년 넘게 유지했던 보험들이다 생각보다 환급금이 적지는 않았는데요. 해지 환급금의 절반은 가게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은 주변 권유로 투자에 활용했습니다. 다행히 위기들은 넘겼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대장용균이 발견됐고 이 용종을 대학병원 진료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 대장암이란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머릿속에 하얘지더라고요. 보험 정리하면서 실손보험과 암보험 딱 한 건만 남겨뒀는데요. 과연 이것들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워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걸 막 틀어 막아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목돈들을 막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상품들. 심한 경우에는 뭐 집을 또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시잖아요. 청취자님도 가지고 계신 보험들을 해지하셨고 해지 환급금이 꽤 돼서 사업을 다시 유지 번창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건강상의 이슈가 생기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게 되셨대요. 근데 이미 보험들을 다 해지해서 정리한 터라 또 이렇게 금전적으로 도움받을 보험이 없으신 거예요. 이거 상담 진행을 해주시면서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마음이 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보험을 정리하셨던 그 선택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0: 그렇죠.
2: 지금 당장 생계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 왜 하필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을 정리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였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보험을 정리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과 암보험 이렇게 한 것만은 끝까지 유지하셨더라고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이었습니다.
0: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던 보험 두 가지는 남겨두셔서 자, 일단은 이것마저 없으셨다면 진짜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유지 중이던 실손의료비는 1세대 실손이었다는 점이고요. 아무래도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많이 올라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실손의료비는 그 기본으로 가져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1세대 실손의료비는 보험료가 비싼 편이지만 보장으로 봤을 때는 요즘 실손과 비교하면 보장 범위나 자기 부담금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죠.
0: 네.
1: 덕분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암보험에서는 진단금 약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셨던 자금도 일부 회수가 가능해서 치료비를 준비하는 데는 충분한 기반이 마련되는 상황이었어요.
2: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험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준비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돈이 없을 때 보험의 가치가 더 커집니다. 여유 자금이 충분한 사람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끊기면 생활비와 치료비를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보험금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번 사연이 바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사연에서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조기 발견이죠. 건강검진 미루지 않으셨고요.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됐고 바로

0: 대학병원으로 연계가 됐죠. 만약 검진을 미루셨거나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셨다면 사실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보험도 정말 중요하지만 건강검진 역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렇죠. 1년에 한 번, 정말 2년에 한 번, 꼭 국가건강검진이라도 자영업하시는 분들 놓치지 말고 꼬박꼬박 꼭 받으셔서 조기 발견 그리고 그 이후에 대처 같은 것들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활용을 할수 있는 것들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으셨다고요.
2: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렇죠. 예, 보험을 정리하실 때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가 있었다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보험을 남기고 어떤 보험은 정리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와서 후회하기보다는 남겨두신 보험 덕분에 치료를 준비할 수 있게 된 점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후 가족분들 보장까지 함께 점검해드렸어요.
1: 그렇죠. 항상 어려움의 순간에서는 고민 끝에 이게 최선일 거야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렵고 힘들수록 나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주변에 또 이런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힘들면 또 내가 냉정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꼭 굿모닝 은행 전문가 통해서 점검받고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청취자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분들이 이후에 이런 상황 발생하지 않게끔 점검을 또 하신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아마 암 진단 겪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 가족은 괜찮을까 일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과 홀어머님, 자녀분들의 보험을 함께 점검을 했고요. 특히 자녀보험은 가족력이 생긴 만큼 암 진단금을 조금 더 강화해서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홀어머님께서는 앞으로 간병과 치매에 대한 걱정이 더 크실 수 있는 연령대라 관련 보장을 충분히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보험은 결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전망이죠.
1: 그렇죠. 우리가 가족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질병에 대한 유전자들이 뭔가 유전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가족들이 비슷한 밥을 먹고 비슷한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가족력으로 질병을 이렇게 퍼져나가게 할수 있다라고 우리가 항상 염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미리미리 해두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 모든 위험에 대한 대비가 너무 과하면 우리 가정 경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적당해야 되고 적절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꼭 필요한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적당하고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은행으로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분들이요.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또 지금 이 방송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포털 사이트 다음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전문가에게 무료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문제 해결해 주신 상담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은 이재환 팀장님이 라디오 DJ처럼 읽어주신다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쏘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 직장인 여성으로 작년 건강검진에서 유방암이 발견됐고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예후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방사선 치료도 3번만 진행한 뒤에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0: 무엇보다 감사한 건 예전에 가입해둔 보험들이었는데요. 암진단금으로 1억 원, 방사선 치료비로 5천만 원을 지급받아 총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서 몸 상태도 많이 회복됐고 최근에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복직하고 보니 주변 동료들은 주식, ETF, 미국 투자 이야기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투자 경험이 전혀 없고 은행에 예금만 이용해 왔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저는 앞으로 보험 가입이 아예 어려운 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에 받고 남은 보험금을 그냥 예금에 둘지,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갚을지, 아니면 남들처럼 투자를 시작해 보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이번 사연은 또 앞선 사연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고민이 또 담겨 있습니다. 보통 암 진단을 받고 나면은 치료비 걱정부터 하게 되는데 오늘 청취자님 치료 잘 마치셨고 예후도 좋고 복직까지 하셨대요. 이제 건강관리 좀 잘 하시면서 몸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보험금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제 건강은 되찾았으니까 남은 나의 또 인생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살아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리는 게 좋은 걸까요?
2: 우선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일단 암보험은 암에 걸렸을 때만 필요한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느낌이 옵니다. 진짜 중요한 역할은 암 이후의 삶을 지켜주는 데 사실 있습니다. 이번 사연자님은 암 진단금 1억 원과 방사선 치료비 5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을 받으셨고요. 사실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치료를 마친 뒤에도 경제적인 타격이 사실 상당했을 거예요. 이런 고민도 못했겠죠.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새로운 출발을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사실 이 부분 너무 다행입니다.
1: 그러게요.
0: 저도 뭐 그 부분이 좀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누구나 아,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치료를 잘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질문이 생기죠. 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우리 사연자님께서는 딱 그 시점에 와 계신 것 같네요.
1: 그렇죠. 근데 청취자님이 일단은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건 것 같거든요. 암 진단을 이미 받았다. 난 암에 이미 걸렸는데 이제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나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 가입은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또 뭔가 원바람이 또 생기거나 했을 때 난 이제 그때는 치료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이런 고민 생기실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아 저는 이제 암 걸렸으니까 보험은 앞으로 못 들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치료 직후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죠.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경과가 좋다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1: 그러면은 이 암 진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암 진단 후 수술 치료 같은 것들을 받았다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년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그래도 보험사에서 내 보험을 인수해 주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의 기간이 될 수 있는 걸까요?
2: 아, 네. 일단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보험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요. 암만 보는 보험도 있고요. 암 말고 다른 거 보는 보험도 있고 예를 들어 수술의 예후가 좋고 치료가 끝났더라면 1년만 지나도 보험 가입하는 상품들도 워낙 많아요.
1: 일반 건강한 사람들처럼요?
2: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암을 진단받은 분은 정말 아무 보험도 가입할 수 없을 까요는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암과 뇌, 심장, 그러니까 뇌하고 심장은 암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질병이죠. 그러니까 암 진단 받은 분이 뇌출혈이 반드시 올 겁니다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암 이외에 혈관 관련된 보장을 가입하고 싶다면 암에 걸린 직후라도 가능해요. 네, 물론 모든 보험회사가 가능한 건 아니니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궁금증도 바로 해결해 볼게요. 청취자님, 뭐 암보험 가입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이제 보험을 재점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남아있는 진단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꽤 목돈이 되는 양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은행 예금으로만 그냥 보관을 해놓으셨대요. 근데 주변 동료분들처럼 투자형 상품으로 좀 가는 게 돈의 흐름상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0: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해 주신 고민에 좀 더 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투자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시니까 마음이 흔들리신 것 같거든요.

0: 근데 지금은 투자 수익률도 좋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자산은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1억 5천만 원은 우연히 생긴 목돈이 아니죠. 사연자께서 암이라는 큰 위기를 이겨내고 받은 생존 자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주식이나 ETF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순서를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떤 순서로 생각을 해보면 청취자님이 조금 더 투자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2: 네, 우선 세 단계로 접근하는 걸 추천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으면 일부 상환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자로 나가던 만큼의 비용을 적립식 투자로 활용하면 훨씬적인 안정적인 투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비상예비자금이에요. 암을 겪은 분들은 누구보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하게 됩니다. 월 소득의 3배 정도는 안정적으로 확보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렸어요.
1: 암을 겪고 나면은 어쨌든 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비단 암뿐만이 아니라 큰 질병 진단을 받고 어렵게 위기 극복을 하신 분들은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정말 다르잖아요.
0: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도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더 중요한 걸 알게 됐다고요. 저는 이 말이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2: 네,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투자도 중요하죠. 대출 관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의 전제는 건강이죠. 이번 사연은 좋은 보험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건강을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아니, 나라에서도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이거 나라 빚을 먼저 갚을지 투자를 할지 고민을 하는 마당에 나에게도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암 진단금이라 할지라도 나를 다시금 더잘살수 있게 살려줄 수 있는 돈이 생겼다면 이거 담보대출을 갚아야 될지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자산을 비축해서 더큰 위험에 대비하게 될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다시금 뭔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싶지 않으니까 누구보다도 전문가 도움이 절실할 거거든요. 청취자분이 전문가분 두분 만나셔서 정말 큰 고민 해결하시고 힘이 될수 있는 자산에 대한 재무 구성 잘 짜여질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나에게도 든든한 보장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 재무 대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 머니 굿 라이프.
1: FM 94.5MHz YTN 라디오 굿 머니 굿 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404번님, 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법인 택시 운영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운전자 보험, 실손 보험 상담 받고 싶습니다. 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택시를 운행하시는데 운전자 보험도 없으시대요. 무보험이시래요. 저희 상담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 같고요. 5551번님은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둘이 되니까 소득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돈이 이제 합쳐졌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ISA, CMA, 청약 적금, IRP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몇 대 몇으로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못하겠습니다. 재무상담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의 문자창 열려 있고요. 두 번째 사연 또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소미 팀장님 직접 읽어주신다고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회사에 입사한 지 5년이 되어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었고요. 평소 굿머니 굿라이프를 즐겨 듣고 있는데요. 승진을 계기로 저희 가족 재정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아내와 아이들이 있고 보험도 여러 건 가입되어 있으며 적립식 펀드와 ETF를 통해 소액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입해놓고 보니 제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은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반대로 불필요하게 가입된 건 없는지 궁금하고요. 투자 역시 주변에서

0: 는 코스피가 오른다. 미국 시장이 좋다. AI가 대세다 하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데 정작 제가 투자한 상품들은 수익이 나지 않고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전문가님들에게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의 입장에서 보험과 투자를 점검할 때꼭 필요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가정에서는 가장, 대장님이시고, 직장에서는 와, 과장님이 되셨는데, 이제 이런 격에 맞게끔 투자도 성투하셔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런 고민이신 것 같아요. 지금 나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거 맞을까? 뭐 어떻게 더 해야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까? 이런 거겠죠?
2: 그렇죠.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보다도 이런 분들이 더 불안해하세요. 보험도 가입했고 투자도 하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확인받은 적이 없는 거죠.
1: 그렇죠.
2: 이번 사연자님도 비슷했습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립니다. 직장인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인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을 잡 인시큐리티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직장인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 잡 인시큐리티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는 뭐 당연히 O 아닐까요? 고용 불안 O. 그렇죠. 뭐 직장인분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민, 자영업하는 분들은 이 사업이 계속 번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겠죠.
2: 맞습니다. 나 혹시 잘리는 거 아닐까 하는 그 막연한 불안. 바로 잡 인시큐리티입니다.
1: 아마 오늘도 여러 번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2: 그렇죠. 또뭐 이제 가슴속에 이제 어떤 서류를 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1: 그렇죠.
2: 있고요.
1: 그렇죠.
2: 특히 이제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거나 갑자기 팀장이 나를 따로 부를 때,
1: 무서워요.
2: 혹은 아무 이유 없이 회의에서 빠졌을 때, 괜히 나 때문인가 싶은 그 느낌, 다들 아시죠?
1: 알죠.
2: 이런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게 바로 안전망인데요. 재무적인 안전망, 그 중에서도 보험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면 적어도 건강 문제로 인한 불안만은 덜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사연으로 돌아와서 보험 대비하고 투자를 할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0: 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보험 건강검진 시간입니다. 보험 체크리스트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 뇌, 심장, 진단금의 보장 범위가 적절한가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손보험은 유지되고 있는가? 세 번째, 갱신형 비중이 과도하지 않는가? 네 번째, 보험료가 소득 대비 부담스럽지 않은가? 여기에 하나라도 자신에게 오케이라고 답하지 못하셨다라면 점검은 필요합니다. 보험은 가입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1: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셨다면 전문가 점검과 상담이 필요하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연구사 5번으로 여러분들 고민 없이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자, 보험 건강 검진 해봤고 투자할 때 그럼 이때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2: 투자 건강 검진도 해야겠죠. 집중해 주세요. 투자 체크리스트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투자 목적이 분명한지. 세 번째, 비상 자금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 네 번째, 손실이 발생해도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자금인지. 다섯 번째, 특정 국가나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기서 하나라도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면 투자도 점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투자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1: 그렇죠. 워낙 요즘 뭐 공부해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1번,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지, 이거 설명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투자 목적이 분명한지. 아, 부자 되려고. 목적 분명하죠, 뭐. 이보다 더한 목적이 있을까? 이것도 사실 맞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비상 자금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비상금이 뭐예요? 빚내서 투자하는 B2, 레버리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은 일단 우리 가정의 그 재무 구조부터 좀 살펴보시고 건전한 선에서 내가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는 게 맞는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손실이 발생해도

0: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금인지 이것도 사실 연결이 되는 건데 대출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손실 발생하면 생활에 영향을 주잖아요.
1: 그렇죠.
0: 실제 재무 상담하시면서 이렇게 빚으로 인해서 생활고 겪는 분들도 많이 보셨죠?
1: 생각보다 많고요. 물론 지금같이 좋은 장에서는 뭐 이렇게 수익이 좋으니까 뭐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하락장에서는 사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도 이제 소위 말해서 손절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세요.
0: 다섯 번째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특정 국가나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지 이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인 거잖아요. 특정 국가라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도 미국은 견제할 테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서학개미가 될 테야라고 마음을 먹고 미국 주식에다가만 이렇게 올인해서 투자하는 거 이것도 특정 국가의 쏠림 현상이다라고 볼수 있는 걸까요?
1: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국가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신용도가 낮은 국가랄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0: 그렇군요. 고위험, 고수익을 기대하고 또 소문에 의해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재테크의 출발점은요. 수익률은 아닌 것 같아요. 수익률보다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올바른지에 대한 점검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할것 같습니다.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왜 투자하고 있는지, 언제 사용할 돈인지를 아는 게 먼저인데요. 그런 것처럼 보험이라는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문제 없을 때 점검해야 진짜 필요한 보험 가입도 문제 없이 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두 사연의 주인공들처럼 우리 집도 승진, 이직, 결혼, 출산처럼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또는 나도 큰 질병 진단을 받고 보험 가입이 되는지 궁금하고 망설여졌었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문자창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2686번님 마포 성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상담 요청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오늘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의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요즘 투자 열기에 노후 자금 빼고 대출까지 받으면서 무리하게 시장 들어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노후 자금과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보험은요, 정말 만일을 위한 위기 자금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테크, 투자에 대한 공부를 더 해보고 싶으시다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점검해 보시고요. 감당 가능한 수준의 지출 여력을 줄여서 자금을 만드신 후 우리 집 가정경제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와 도움 받아서 제대로 된 재무설계 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셰프 에드워드 데이.

0: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소나기 소식이 있는 강원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볕이 내리쬐며 기온을 끌어올리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일요일에는 늦은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은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가 남아있고요. 목동나들목 부근 3-4차로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개 차로가 막혀있다 보니까 성산대교 부근부터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한남대로 남산 1호 터널에서 한남이 고가차도 쪽으로도 다시 정체가 시작이 됐고요.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창원 쪽으로 진남 터널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때문에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6: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7: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6: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8: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9: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7곳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0: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강제 수사인데요. 110명이 넘는 인력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첫 소식 송수현 기자입니다.
11: 경찰 수사관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멈췄던 서울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모두 7곳이 대상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율 하한선을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과정과 용지를 투표소별로 배분한 기준,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대응 과정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는 상황. 이를 밝히기 위해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직원 간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컴퓨터 포렌식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투표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경찰관 100여 명과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12: 사건을 배당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돌입한 경찰은 검경 합수본에 사건을 넘길 때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11: 경찰은 지금까지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는 물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과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서울 송파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위해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9: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지역 일부 선관위 위원회들이 공식 회의가 아닌 서면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서울 8개구 선관위 투표용지 하향 결제 문서를 보면 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지난 4월 28일 투표지를 예상 선거인 수의 50%로 축소해 인쇄할 것을 서면 의결했습니다. 또 광진구 선관위도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던 지난 5월 7일 역시 서면으로 투표지 축소 인쇄를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인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0: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상자가 보전 대상에 포함될지 몰랐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이 폐기 시점과 대응을 두고 의문이 남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법원이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상자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1,900매라고 표시돼 있고 아래쪽에는 박스 한 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 상자 사진이 공개되자 투표지를 선거인의 49.3%만큼만 준비해 인쇄 하한선 50%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으로 꼽혔고 법원도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건 지난 8일 오후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 상자도 보전 대상에 포함했지만 그 사이 송파구 선관위는 상자를 다른 수거물과 함께 폐기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상자가 증거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기 5시간 전이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 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투표 마감 후 자체 폐기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런 해명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투표지 인쇄 하한을 60%에서 50%로 내린 결정은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했던 상황. 이 같은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폐기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고의로 증거를 없앨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불신에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9: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에 이어서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10: 유권자 1,100여 명의 투표가 사실상 무효 처리된 건데 전북 선관위가 뒤늦게 득표수 정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2: 김상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누락된 일부 투표소 개표 결과를 뒤늦게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13: 지금 회의를 앞뒀으니까
14: 김상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말씀드려야지
13: 회의 전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2: 이번 사태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1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3투표소 결과로 잘못 입력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투표소 관계자가 투표록 속지의 제목을 잘못 적었는데 이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채 개표를 그대로 진행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3투표소 유권자 994명의 표는 중복 반영됐고 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민의는 통째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14: 김우춘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2: 전주 완산구 선관위는 개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4일 새벽 이미 이런 잘못을 인지했습니다. 수정 작업에 나섰지만 전북교육감 선거 결과만큼은 끝내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가 완산구 선관위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은 건 개표 완료 이튿날인 지난 5일. 그런데 선관위는 이 사실을 사흘 뒤인 지난 9일에야 전주지방법원장인 김상곤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까지 잘못된 결과를 수정하지도 후보자들에게 문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처럼 전북 교육감 선거에 이어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투표소 두 곳의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임태희 후보와 안민석 후보 사이의 득표수 차이가 기존보다 47표 줄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대국민 사과문에서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과정에서 개표 결과 착오 입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 2동 제3투표소의 경우 선관위가 두 후보의 득표수를 바꿔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광주시 초월읍 제9투표소 개표 결과를 제2투표소에 중복 입력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1: 국회의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습니다.
0: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빠른 협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후반기 원 구성 등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줄줄이 남아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2: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각각 제출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사흘 만에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3: 각 교섭단체 대표원들께서는
4: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3: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첫 삽을 뜬 양당은 사안을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위가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승인을 거쳐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양당은 이구동성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됐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곳곳에서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수량 산정 오류와 현장 대응 부실 등 절차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폭력 진압 의혹이나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등 좀 더 폭넓은 의제를 담았습니다. 특위 구성을 놓고도 여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을, 제1야당은 여야 동수 구성을 각각 외치고 있습니다. 적잖은 의견 속에 양당 원내 지도부와 처음 만난 조정식 국회의장은 다음 주 특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비쟁점 법안 50건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 다음 주에는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4: 장윤주 국회의장 공보수 동수석입니다.
5: 국조 계획서를 좀 협의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2: 여야 역시 속보전에는 공감하면서도 뼈있는 말로 향후 원구성 협상 등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6: 민생 현안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야가
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6: 나를 세서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해서
7: 하루 이틀 만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민주당 한병도 대표님께서 많은 또 양보를 해주시면
2: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여야 앞에 현안이 가득합니다. 양당이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부른 쿠팡에 6,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내려졌습니다. 고도의 해킹 기술에 당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은 쿠팡에서 로그인 대체 인증 수단을 개발했던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가 빼돌린 쿠팡 회원 개인정보만 3,300만 명이 넘고 회원이 아닌 개인정보도 최소 430만 명에 이릅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고도의 해킹 기술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9: 접근 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4: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입니다.
9: 평문 열람이 가능하였던 해커가 퇴사하였음에도 키를 즉각 갱신 또는 폐기하지 않는 등
8: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배송지 관리 페이지를 통해 16만 명 회원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에서 정한 72시간 이내 통지를 지키지 않았고 자체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배제하고 해커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 결과를 공개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 탈퇴 회원이 등록했던 일부 배송지 정보와 계좌번호 번호 등에 대해 보유기관이 경고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8: 쿠팡 이용자 1,100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쿠팡의 과징금 6,246억여 원과 과태료 1,600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쿠팡의 3년 평균 매출액 30%

0: 6조 원을 기준으로 유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 부과한 1347억여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개인정보위원회가 6,2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 쿠팡의 상당한 매출 규모뿐 아니라 이 434만 명의 비회원 정보까지 유출되는 등 이 사안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1년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 쿠팡은 불복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은 기자입니다.
2: 쿠팡에 대한 6,200억 원대 과징금은 기존 역대 최대인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1,348억 원의 4.6배 수준입니다. 또 쿠팡 INC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 6,790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정보 유출 규모도 3,750만여 명으로 2,320만여 명이었던 SK텔레콤보다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회원뿐만 아니라 배송지에 기록된 가족과 친구 등 제3자 434만 명의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또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도 36조 원으로 17조 원이었던 SK텔레콤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게다가 정보 유출 원인이 고도의 해킹이 아닌 안이한 관리라는 점, 고객에 제때 알리지 않은 점, 조사 방해도 감안됐습니다.
3: 사고 관련 접속 기록 등 각종 증거 자료의 보전을 명령하였으나 쿠팡은 약 5개월 분량의 앱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하고 6개월이 경과한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자동 삭제하는 자사의 정책을 중단하지 않아 피해 범위 확인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게다가 쿠팡 물류 담당 자회사인 CFS는 자사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작성한 목록에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제재에 쿠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면서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반도체의 호황을 등에 업은 경기 남부 배후 주거지역 아파트값의 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통근버스 접근성이 좋아서 이른바 셔세권으로 불리는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1.98%나 치솟았는데요. 성남 분당, 광교가 있는 수원 영통구의 오름폭도 가파르면서 이 같은 강세 흐름이 갈아타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5: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대장 아파트. 이른바 국평인 전용 84제곱미터 매매 가격이 지난달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인근 아파트도 최근 전용 101제곱미터가 18억 원을 넘어서서 거래됐고 주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 랜드마크인 동탄의 롯데캐슬이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시범 단지 사람들이 팔고 연쇄 반응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한 곳에서 오르면 거기를 사지 못한 박탈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단지를 사고.
5: 반도체 호황과 수억대 성과급 기대감으로 뜨거운 화성 동탄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동탄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만 2% 가까이 오르며 지난주에 3배가 넘는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성과급 기대감뿐 아니라 5억 원을 1%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주택 사내 대출이 더해져 내 집 마련 수요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비규제 지역인 만큼 향후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세를 끼고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습니다.
7: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고 뭐 향후에도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 동탄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벨트를 둘러싼 경기 남부 배후 주거지역 아파트값들이 대체로 들썩입니다. 성남 분당과 수원 광교가 있는 영통 아파트값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동탄의 강세 흐름이 갈아타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 수혜 지역인 평택 아파트값도 2년 넘게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자 동탄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화성시의 행정구역 개편이 적용된 지난 2월 이후 동탄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무려 7%

0: 3%가 넘습니다. 최근 석 달간 동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서 규제 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인 요건은 대체로 충족한 셈. 여전히 국토부는 핀셋 지정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가격 급등세가 계속되는 만큼 규제 지역 지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1: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오른다면은 토지
2: 박원갑
1: 거래 허가 구역 지정
2: KB국민은행 부동산
1: 가능성이 있기
2: 수석 전문
1: 때문에
2: 위원입니다.
1: 신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전세 물건 감소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서울에선 전셋값이 0.32% 올라 지난 2015년 전세 대란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26년 만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정상회담 성과 전해주시죠.
4: 네, 현지 시각 어젯밤 로마에 도착한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이 이튿날인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행사는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주관한 공식 환영식이었습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대통령궁 야외 중정까지 직접 나와 이 대통령을 맞았는데요. 대통령궁에는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김하병을 포함한 의장대는 26년 만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한국 정상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곧이어 양국 대통령의 한 이탈리아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조금 전두 정상이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기로 했는데요. 이탈리아는 한국의 EU 내 사위 교역국이고, 한국은 이탈리아의 아시아 내 사위 교역국인 만큼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이 우선 눈에 띕니다. 반도체와 AI, 방산 등 첨단 산업뿐만은 물론 중소기업 간 협력을 분야별 양해각서 등을 통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컬처로 주목받는 우리나라와 전통적 문화 강국 이탈리아 간 문화 분야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영화 공동제작 협정과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의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 성과물이 공개됐습니다. 양국은 두 나라의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도 채택할 예정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일은 이탈리아에서 국정 운영의 실권을 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전날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짰다라는 발언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정 대표가 당내 단결을 강조했지만 지도부 책임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1: 이길 거를 졌다. 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 와, 그건 문제가 다르지.
2: 국민을 이기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3: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4: 장동혁 대표가
5: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 정치적인 레토릭 아닌가, 정말 부적절했다. 예. 정말 대단한 실언이다.
6: 송영훈 중심으로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해야 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7: 공개적으로 사퇴하고 나왔는데 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6: 잘 들었습니다.
8: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6: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0: 예, 선거 끝난 지 일주일여 만에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0: 홍청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정 대표 면전에서 당장 사퇴해라, 공정한 전당대회 관리를 위해서라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비공개 회의였죠?
1: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선거 결과를 둘러싼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제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그 발언, 정권은 짧다. 그 발언이 좀 파급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의청에서 아까 영상을 짧게 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상당히 많이
2: 성지윤
1: 하셨어요. 그러니까
2: 더불어민주당
1: 이재명 대통령의
2: 부대변인입니다.
1: 어록을 또 이야기하시면서 뭔가 우리 안의 차이는 상대방과의 상대 진영과의 차이보다 작지 않겠냐 뭐 이런 이재명 대통령 과거 발언도 소환까지 해보면서 뭔가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어제 여파는 가라앉히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방선거 그 결과에 이어 어제 발언까지 좀 섞어서 뭔가 지금 책임을 묻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뭐 일단 정청래 대표는 아까 우리가 또 기자들한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일단 잘 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연임 도전은 사실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원들의 뭐 통해서 평가를 받는 일만 남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지방선거 결과에 더해서 정권은 짧다. 이게 더해져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퇴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이재명 요 언급을 정 대표가 15번이나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모두
2: 그런데
0: 발언해서.
2: 정치적으로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저렇게 정청래 대표에 대한
3: 송영권 전
2: 책임론
3: 국민의힘
2: 그리고 사퇴론이
3: 대변인입니다.
2: 분출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미 친명과 친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의 워딩이라든가 처신이 야당이 보기에는 사뭇 비굴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15번이나 부르면서 심지어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 보유국이다,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다 이런 언급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전날에는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이 말은 조금 수정되어야 됩니다. 정권도 짧고 당권도 짧고 국민만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 스스로도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느냐라고 하잖아요. 이 공소취소라고 하는 헌법을 파괴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특검법을 만들어서 그 특검에 손을 빌려서 공소취소하자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의도하는 바는 특검에 의하든 혹은 법무부에서 출범시킨 이른바 검찰 미래위원회라는 것에 보고서를 빌미로 삼든 혹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국무회의에 앉혀놓고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압박을 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소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은 결국 차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정청래 대표가 정말로 국민을 무섭게 여긴다면 이런 공소취소 같은 거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해야지 이재명 대통령 이름 15번 부른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응답해 줄 리도 없고 국민들께서 응답해 주실 리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사퇴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됐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 발언 중에 나왔지만 이 대통령도 대표 연임 도전 때 중도 사퇴한 전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보도에 의하면 이제 24일 날뭐 사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1: 뭐 시기의 문제지 사퇴는 미리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 도전. 사실 연임 도전 자체가 뭐 우리 당도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도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임에 대한 뭐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뭐 연임을 도전하려면 뭐 언제까지 사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냥 이전 사례가 이제 이재명 대표다 보니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다 보니까 그때 좀 일찍 사퇴를 해서 왜냐면 선거관리의 공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 뭐 수많은 특보를 임명할 수 있고 수많은 당직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직전까지 그 인사권을 행사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선거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공정성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퇴할 거라고 봅니다. 사퇴하실 건데 다만 정말 그 지금 하마평에 나오는 것처럼 뭐 보도가 좀 되는 것처럼 24일 할 것인가 뭐 조금 더 지난 다음에 할 것인가 그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아마 조만간 거취를 정리하시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 사퇴는 이제 시기의 문제다라고 하셨고 성치훈 부대변인은 아까 이제 그 연임 도전 여부도 이제 기정사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송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연임의 도전을 한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정치적 미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끝날 때까지 아마 어떠한 정치적 역할을 부여받을 수 없을 것이고 심하게는 다음 총선 공천조차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기호지세라고 합니다. 달리는 말 위에 이미 정청래 대표는 올라타 있는 거예요.

0: 그러면은 본인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정면 돌파해서 결국은 연임을 통해서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른바 친명계도 사생결단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제죠? 이현주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한 것도 지금 그런 명청 대전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사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민석 총리의 후속 인사로서 한성숙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상찬의 세 문장을 덧붙인 것.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현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 또 해외에 나가면서 공항에 여당 지도부가 배웅 나오지 않게 한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미 명청대전이 이렇게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데 아마 여기서 연임 도전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1: 대통령은 나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나올 것이다. 두분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송영길 의원이 이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옹호한 뒤에 친청계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송 의원이 이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외신 기고문을 언급하면서 이 포용하고 통합을 강조했는데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과 구속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이 자신도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한 대목에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통합의 힘으로 이 정부를 성공시키고 국민의 삶을 바꿔나가자.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2: 지금 사실 8.17 전당대회가 너무 일찍부터 과열되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는 사실 송영길 의원님도 계십니다. 본인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뭐 김관영 무소속 후보에 대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여지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은 사실 이 갈등의 중심으로 그냥 뛰어드셨었어요. 그래서 뭐 갈등 같은 거뭐 그렇게 개의치 않고 선명성을 좀 내세우면서 발언들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울 땐가 이렇게 치열하게 노선 투쟁하는 거는 어느 정당이나 필요한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는 노선 투쟁하는 게 두려워서 뭐그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아예 쫓아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내에서의 노선 투쟁이란 거는 뭐 숙명적인 것이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너무 치열하게 이루어져서 너무 과열될 경우 분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당대표가 누가 뽑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조금씩 갈라지고 분열되고 이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은 그런 것들을 캐치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당대표를 역임했었고 그리고 지금 영순위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당권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서로 동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적보다 더 심하게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괜찮은가라는 좀 문제의식을 느끼신 것 같고 그래서 전대에서 어떤 롤,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후보도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송영길 의원도 아직 출마 선언을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레이스에 뛰어들 거라는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허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선거 캠페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송 의원이 오늘 페북에 글을 올리기 전에 이원택 전북지사가 먼저 글을 썼습니다. 송 의원의 해당 행위는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민주당의 내분 분위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전당대회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0: 전당대회 이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의 대통령제는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면서 그래도 대통령 권력을 여러 가지 당정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려놓게 했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여당의 역학구도에 정면으로 개입하려고 하면은 그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은 뭐 지난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겪어본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때그 윤석열 대통령의 햇수로는 집권 2년 차에 치러졌던 국민의힘의 38 전당대회 때 상황보다도 훨씬 더 현재 대통령으로서 힘은 강해요. 그러면은 그 힘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하든 혹은 친명계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를 하든지 간에 그 힘이 전당대회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파열음이 빚어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통령을 등에 업은 세력이 승리를 하면은 그래도 그것은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질서가 단기적으로나마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과 반대쪽에 있는 쪽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총선을 앞두고 그 질서를 뒤집어 풀려는 시도가 있게끔 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2003년에 새천년 민주당의 분당이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시한 세력이 열린우리당을 따로 만들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8.17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질문하신 포인트가 그때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이후로 1년 이상 이어질 것이냐가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자, 민주당 상황 바꿔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 최고위원들이 공개 충돌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의원까지 가세를 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3: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4: 국민의힘 최고위원
3: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뭐 그 논쟁은 이따가 합시다. 그리고 단둘이 조용히 합시다.
6: 당을 위한
4: 장동혁 국민의힘
6: 결정을 언제든지 저는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열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그분이 없으면 더 집중됐을 거예요.
4: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서
7: 자기 연명의 길로 쓰는 것은 시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 이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합니다.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행위는 스스로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1: 네, 먼저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상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철없는 소리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개 설전이 벌어진 건데 장 대표는 보신 바와 같이 이번에도 전년 재선거 주장만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일단 임명직 최고위원이 그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최고위원한테 본인이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철없는 소리라고 평가를 하는 거는 저는 꼰대 같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1: 보니까 한 30살 차이가 나던데.
2: 그렇죠. 나이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젊은 정치인에 대해서 저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우재순 최고위원은 본인이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당원들에게 선택받은 최고위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발언한 건 과연 적절한가? 저는 우재순 최고위원에 대해서 만약에 저기서 비판할 수 있는 거는 저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비공개 회의에서 하라. 그 정도 멘트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뻔히 갈등이 좀 불거질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자들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점잖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런 식으로 철없는 소리라는 자극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물론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태, 우리가 아까 우재순 최고위원의 발언을 그 딱 한 문장만 봤지만 전체 문단을 다 보더라도 상당히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한 걸로 전 느껴졌었거든요. 예. 그게 아무래도 최고위원이나 이런 구성 자체가 지금 비당권파, 그러니까 친한계가 매우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한개미래 뭐 이런 기자회견도 봤습니다만 25명 정도의 의원으로 알고 있고 뭐 다른 친한계 의원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한 3, 40명. 거기에 뭐 물론 이번 원내대표 때 김도욱 후보가 받았던 뭐 47표, 48표 예. 그 정도가 그래도 지금 당권파를 좀 비판하는 목소리 아니냐 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저는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결국 우재순 최고위원의 저런 말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장동혁 대표는 그냥 계속 버틸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이제 뭐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국민의힘 지금 당원 당규상 5명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사퇴를 해야 비대위로 전환된다는 거죠?
0: 현재 당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게 축구로 치면 내일 새벽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 개막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반드시 16강까지 올라가길 바랍니다만 만약에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그 어느 대회든지 간에 예. 16강에 못 가고 탈락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국가대표팀 감독은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대표팀 감독이 아니 나는 내년 아시안컵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아시안컵까지 계속 지휘봉을 잡겠다. 그리고 예. 객관적 데이터를 봐라. 어떤 경기는 전반 20분부터 30분까지 볼 점유율은 앞섰다. 그리고 우리가 세 경기 내내 유효 슈팅은 더 많았다. 그리고 비록 16강에 못 갔지만 1승은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축구 팬들께서 공감하실까요? 그런데 그 감독이 그걸로도 모자라서 피파에 어떻게 재경기를 할지를 전달할지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한다면 아마 축구 팬들께서 기절초풍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축구 팬들의 화살은 수석 코치 이하 코치들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 나머지 코칭 스태프는 입장이 뭐냐? 여러분도 다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아마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올 겁니다. 저는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꾸 그 국회 본청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바깥에 계신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를 늘 생각하고 귀 기울여 들으면서 지금 본인들의 행동을 결정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 눈높이다라는 말씀을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한동훈 의원, 한동훈 의원이 장 대표를 향해서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다라고 이제 직격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번에 이제 신임 정점식 원내대표한테는 이제 축하 난을 보냈다는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권파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친윤 정치인이고 그렇다면은 장도영 대표랑 가까운 사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의 이 제스처는 장동혁 대표만 제외한다면 예. 나는 어디까지는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정식 원내대표도 같이 해달라. 정정식 원내대표도 사실 뭐 원내대표 토론회나 이런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언급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당내 여론을 만들어 가기 위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친한계 의원들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비당권파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텐데 과연 저런 난을 보내고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 과연 유효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왜냐하면 월드컵 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본선도 못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본선도 못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래도 본선 가지 않았느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객관적 데이터를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그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누구 뭐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예상밖에 약간의 선전이라도 했는가 이건 뭐 다양한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장동혁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몇 가지 좀 뒷받침되는 데이터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걸 명분으로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본인과 가까웠던 장동혁 대표를 굳이 그런 명분과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뭐 공개적으로 뭔가 원내대표 입에서 사퇴하시라라는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1: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정식 원내대표의 입장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는데 이 소장파 대안과 미래가 오늘 정정식 원내대표를 만나서 장 대표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총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 이제 좀 시간 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0: 반드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고 결국에는 원내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를 했는데 당대표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사실상 초유의 상황에 가깝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의힘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장동혁 대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은 뭐냐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물으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점식 원내대표의 코멘트를 보면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집단지성으로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총의를 모으고 집단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투표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예. 정점식 원내대표가 밝히거나 시사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코멘트를 보고 드는 생각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임 또는 불신임을 밝힌다면은 아마 이것은 상당히 강한 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원내대표 선거 결선에서 55대 48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임 불신임과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는 이 의원단 내부에서 어떤 개인적인 친소관계, 역학관계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냐 이것을 비공개로 묻는다면 저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절차적으로 명확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대안과 미래에서는 16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의총을 열어달라 요구를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금 이제 14일까지,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재신임 투표 말씀하신 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신가요?
0: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지금 원내대표가 그런 것을 당연히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1: 소장파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요.
0: 공식적으로 지금 그런 것을 밝힌 것은 아닌데 다만 총의를 확인하고 집단 지성을 모으는 과정으로서 가장 객관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입니다. 그것 이상의 다른 절차가 있을까 싶고, 물론 저도 정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대표의 정치적 신임 여부를 묻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당대표가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것도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예. 장동혁 대표의 최근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검은 마스크하고 모자 쓰고 이제 잠실에 가서 부정선거 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행보가 당내 거취 압박을 더 키우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2: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 중도층으로부터 안 그래도 멀어져 있는 장동혁 대표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뭐 몰래 뭐 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몰래 좀 본인의 얼굴이 잘 안 보이도록 하고 갔습니다만, 부정선거 팻말을 들고 저렇게 시위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과 합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정당이 됐다. 예. 부정선거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황교안 세력과 함께해도 전혀 그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는, 낯섦이 느껴지지 않는 정당으로 향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수많은 대학의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학 학생들의 멘트에 그 선언의 중요한 내용들이 정쟁에, 우리의 선언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 그리고 부정선거론자들에게 이렇게 뭔가 계기를 마련해준 선관위는 반성하라 라는 네. 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거리로 뛰쳐나온 정말 순수하게 분노하고 있는 2030 세력들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본인의 이런 정치적 연명을 위해 지금 악용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저 메시지나 팻말로 봤을 때는 본인의 뒤에는 이제 그 순수한 2030 세대들은 없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론자들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저런 행보가 본인의 정치적 연명을 하는 데는 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당 규상 뭔가 지금 합법적으로 뭔가 당대표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연명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예. 지금 거리로 나온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뭔가 팻말을 든다고 해서 본인이 그런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당 밖에서도 이재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가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갈 데가 아닌 잠실 시위에 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조갑재 대표는 철부지 장동혁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당내외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 대표가 당을 대표하지 못하는 목소리를 계속 높이다 보니까 이런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선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NBS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긍정평가가 57%고요. 이게 지난주보다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게 나왔던 것은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전화면접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형성되면서 사실은 전화면접원의 질문을 받았을 때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이겼고 또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의원 같은 인물도 살아 돌아왔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보수층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서 이슈보다도 이슈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을 패배하긴 했지만 전체 스코어는 11-4예요. 그리고 평택을이나 부산 북갑에서 패배했다고 하지만 보궐선거 스코어는 또 9-4입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선거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공소 취소, 스타벅스, 황제 투표, 선거 개입. 이렇게 본인이 초래한 논란과 이슈들이 결국은 중도와 중도보수를 대거 투표장으로 나오게 했고 그것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본질적인 반성을 보이기보다는 공소취소는 해야 된다는 뉘앙스에 가깝고 여당 지도부를 직격하는 것에 가까웠어요. 예.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두고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특히나 공소취소는 앞으로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런 전망적 응답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1: 같은 여론조사가 여당에는 좀 뼈아픈 결과였음이 수치로도 또 나타나는데 이런 조사도 했었습니다. 야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라는 응답이 45%였고요. 여권이 선전했다는 응답이 31%였습니다. 민주당이 분명히 수치상으로는 앞서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는데 유권자들은 이번 승리를 여권 승리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이게 기대치가 더 높았기 때문이겠죠.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로 지금 1년이 지난 뒤에 치러지는 선거이고 네. 선거 기간 동안 선거 직전에 이제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이 뒷받침되고 있었고 그리고 상대 진영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 지금은 뭐 정당 지지율을 조금 올랐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최저 역대 최저 당 정당 지지율을 뭐 이끌어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그 탄생시킨 당 본인이 이끌고 있던 그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 정도 스코어밖에 못 낸 거는 이건 여권이 못한 거 아니야? 라는 네. 생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뼈아픈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0: 이후에 어제 대통령께서 이런 낮은 좀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에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도 받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높은 국정 지지율을 달리고 있었고 집권 여당 그 국의회에서도 많은 의석을 갖고 있었고 이번에도 결국은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상으로는 지방의회 의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활용을 잘 한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신뢰를 회복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 우리에게 옐로 카드를 들어주신 그 이유 너무 오만하면 안 된다. 좀더 겸손해야 된다. 집권 여당에 우리가 힘을 실어줄 준비는 유권자들은 돼 있지만 너네가 지금 보이는 태도는 조금 오만해 보일 수 있으니 조금 고개를 숙여라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걸 받았고 우리 민주당도 그걸 받는다면 충분히 반전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진정한 승자가 누구냐? 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별로 진정한 승자, 국민의힘이 40.3, 더불어민주당이 34.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패자를 또 물었는데요. 이건 인물로 물었는데, 진정한 패자는 장동혁 대표가 30.3, 정청래 대표가 25.6. 진정한 승자는 국민의힘, 진정한 패자는 장동혁이 나왔습니다.
2: 그러니까 저런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국 국민들께서 이미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분리해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모든 면에서 전망적 응답이 상당 부분 이제는 가미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즉, 국민들께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는 결국 이르든 늦든 종식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서울시장을 지켜낸 오세훈 시장, 그리고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으로 생활한 한동훈 의원, 이런 인물들이 앞으로 보수 정치에 전면에 서면서 보수의 새 판짜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미 내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반전의 계기를

0: 와 대척점에 있었거나 장동혁 대표와 철저하게 거리를 둔 인물들이 대거 살아 돌아오고 한편으로 장동혁 대표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패배한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응답자들께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 선거의 최대 패자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총론적으로 어떤 방향과 물결이 형성되면은 굉장히 그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분리해서 보기 시작하는 평가가 계속되면은 장동혁 대표가 민심에 대해 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네.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텐데
2: 그렇죠.
1: 어떨까요?
2: 이제 여론조사 중에 보고 싶은 것만 보겠죠. 아, 우리가 앞서 이제 두 개를 봤잖아요. 근데 앞에 있었던 그 진정한 승자가 누구냐? 국민의힘이 40.3%다. 그걸 이끈 사람 나 아니냐? 뭐 나에 대한 패배는 뭐 당내 싸움이나 아마도 부산 북구갑에서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게 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저는 이 지표가 아까 재밌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장동혁 대표는 아마도 이 지표를 오히려 명분 삼아서 나는 당대표직 유지하겠습니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패자도 가장 높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이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를 줄여놓았으나 용지가 부족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압수수색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외부 인사 6명으로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 투표소의 시간대별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이기로 결정해놓고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4: 무번호 투표용지와 인근 투표소에서
5: 조현옥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
4: 기재된 투표용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혼란이 굉장히 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고
3: 진상규명위는 이처럼 부실했던 투표소 운영 탓에 투표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8개 자치구 선관위의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 과정도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면 회의조차 없이 서면 의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특히 혼란이 가장 컸던 송파구의 경우 인쇄 물량을 예상 선거인 수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수요 예측과 현장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전 투표율 등을 고려하면 전체 인쇄량은 실제 투표율을 웃돌았고 송파구 전체로 봐도 오히려 용지가 4만 장 넘게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단 열흘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 진상규명위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이어갑니다. 경찰 조사와 진상위 조사가 동시에 속도를 내면서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가 언제쯤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현장 분배 실패가 원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송파구 전체로 보면 오히려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장 남았다며 관내 146개 투표소별로 용지를 제대로 분배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인쇄 비율이 73%를 넘어 실제 송파구 투표율인 65.8%보다 넉넉했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축소했던 배경에 대해선 과거 과도하게 인쇄된 잔여 용지 탓에 보관상 어려움을 겪고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에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 서울경찰청은 투표지 보관상자 폐기 논란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 송파구 선관위, 폐기물 업체 직원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관위가 이번에는 후보자별 개표 결과 입력을 잘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 실제 득표가 아닌

0: 경쟁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를 입력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1: 6.3 지방선거 당시 보수 진영 교육감 출신 임태희 후보와 진보 진영의 안민석 후보는 경기도 교육감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52.81% 대 47.18%, 5%포인트 남짓한 안민석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후보자 득표수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서로 뒤바꿔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 2동 제3투표소에선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를 임태희 후보로, 반대로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는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로 입력했습니다. 애초 선관위는 해당 지역 득표를 임태희 후보 337표, 안민석 후보 368표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정반대, 결국 두 후보 모두 31표씩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초읍 제2투표소에선 아예 이곳이 어느 투표소인지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개표 시작 단계에서 초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했고, 이후 바로잡았지만 정작 기존에 잘못 입력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임 후보가 201표, 안 후보는 216표가 늘어났습니다. 앞서 전북교육감 개표 과정에서 득표소 입력 오류 사고가 난데 이어 경기교육감 투표에서도 비슷한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겁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제3투표소의 투표록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되면서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개표 결과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두 지역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절차에 따라 결과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 김민석 국무총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0: 대우각성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는데,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악용하는 민주질서 침해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 장관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3: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3: 이러려면 선관위를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된다 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저는 대우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민주질서의 침해 또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그러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들은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집회와 시위로 인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체육 종목단체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해당 회원 종목단체 관계자들과 대책회의에서 회계 처리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해 금융과세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시 사무공간과 집기료를 제공하는 등 입주단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인천 송도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 중 여성의 신체 일부가 나와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을 의심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인천 송도동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던 중 신체 일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람의 다리 부위가 붕대에 감긴 채 나왔는데 유전자 분석 결과 여성의 인체 조직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을 의심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까지 합류해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유기된 신체의 부패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성별을 제외한 연령대

0: 등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처음 신체를 발견한 신고자 진술과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을 드나든 쓰레기 수거 차량들을 조사하며 신체 일부가 발견된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근 장기결석 학생이나 실종자 가정폭력 사건 기록도 살펴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지난해 12월 공사 중이던 광주광역시의 대표 도서관이 붕괴하는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졌는데요. 사고 6달 만에 책임자 11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붕괴 사고는 용접 불량과 품질 관리 미흡 등 총체적인 부실로 인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났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2: 광주지방법원에 마련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피의자와 변호사가 속속 들어갑니다. 지난해 12월 붕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 도서관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 11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3: 혐의 인정하십니까?
4: 용접불량 인정하십니까?
2: 현재까지 40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는 광주 종합건설본부 공무원 4명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피의자 22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져 있습니다.
5: 건설 현장에서만 관행
6: 경찰 관계자입니다.
5: 또 부조리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려다 두고 수사 그런 결론을 해야 되는.
2: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는 총체적인 부실이 합쳐져 벌어진 참사로 드러났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용접 불량으로 하중 전달 기능이 떨어져 전체 붕괴로 확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품질 관리는 미흡했고 불법 재하도급에 무등록 업체의 공사 참여 정황과 자격증 없는 용접공의 작업도 드러났습니다.
7: 계획서대로만 갖다가 공사를 진행을 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6: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입니다.
7: 전형적인 현재 계획 따로 실행 따로 이런 어떤 방법에 의해서 공사가 되면서 사고로 유발이 된 것 같아요.
2: 경찰은 용접 작업을 재촉하는 등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한 압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 과정에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1: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삼성역 지하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들의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는 현대건설에 벌점 2.316점을 부과하고 이외 건설 사업자들의 0.210에서 0.716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벌점이 확정되면 시공사들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누적될 시 선분양 제한, 공공수주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주식 투자 열풍에 빚을 내 투자하는 이 빚투가 늘면서 가계대출도 덩달아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전체 금융권에서 9조 원 이상, 은행에서만 7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2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8: 반도체 경기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 전망 등으로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이른바 B2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가계대출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1181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6조 9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지난 2024년 8월에 9조 2천억 원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었습니다.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수치로 봐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 3천억 원 늘어 전달보다 증가폭이 확대됐고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4조 원 늘어 전월에 5조 5천억 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포함하는 기타 대출은 무려 5조 3천억 원 급증해 지난 2021년 7월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전월에 2조 원 감소하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기타 대출은 은행권에서만 3조 7천억 원 늘었는데 가정의 달 등 계절적 자금 수요에 더해 개인의 대규모 주식 투자가 맞물리면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9: 시장 상황에 따라서
6: 강민철 한국은행 시장 총괄팀 사장입니다.
9: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 이후 수도권 주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8: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0: 금융당국도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금융사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은행권은 고액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상환을 유도하는 등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이란 전쟁 장기화의 영향이 고용시장에 본격 반영되면서 5월의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취업자가 25만 명 넘게 줄며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2: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도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시장은 충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2월과 3월 20만 명대였던 취업자 증가폭은 4월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달에는 감소세로 전환하며 4만 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는 비상계엄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든 2024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반도체 호황에도 14만 명이 줄었습니다. 2019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입니다. 농림어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건설업 취업자도 감소했는데 건설업은 25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의 일자리 부진은 확대됐습니다. 1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25만 5천 명 줄어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3: 최근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경력직 채용 중심의 어떤 그 채용 문화라든지
4: 국가 데이터처 사회 통계가 좀
3: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대 특히 청년의 주 핵심층인 20대가 취업자 어떤 감소에 큰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2: 재경보 관계자는 청년층은 산업 인구 구조 변화, 기업의 경력직 채용 현상,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적 측면까지 고용시장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청년 뉴딜 등 추경 효과는 고용시장의 상방 요인이지만 이란 전쟁 영향 본격화 우려로 회복 시기와 속도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1: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외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주요 수출 기업에 요청했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수출 기업 간담회

0: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결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부족했는지 코앞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유독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거듭 결속을 호소했습니다.
2: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1: 정권은 짧다는 발언 후폭풍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2: 역사 속에서 단결하면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분열하면 패배.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1: 하지만 비공개 의총 분위기는 정 대표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지도부가 지방선거 공천 과정과 결과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성토가 쏟아진 겁니다. 한 발 나아가 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연임에 도전할 거면 전당대회 60일 전, 그러니까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논리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라는 뜻 역시 녹아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
4: 당대표님 개인의 정치적인 자유 의사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1: 당사자 정청래 대표는 사퇴와 연임 도전 두 가지 모두 즉답을 피했습니다.
5: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6: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3: 정청래 대표입니다.
7: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 연임 도전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책임론에도 끄떡없는 정 대표를 향해 친명계가 전당대회 공정성이라는 새 논리를 꺼낸 셈인데 명확한 사퇴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 잡음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도부를 향해 당내 의원들은 물론 회의석상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는데 장 대표는 투표지 사태에 그럴 때가 아니라며 거취 결단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8: 첫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의 단결을 강조하며 지도부 책임론 대신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9: 지금 우리에게는 개파를 생각할 여유도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하지만 이런 호소가 무색하기도 같은 최고위원회 회의석상에선 곧바로 퇴진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친 한동훈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해선 안 된다며 지도부 총사퇴 요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10: 네,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10: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8: 당권파 지도부가 즉각 장 대표 엄호에 나서면서 결국 공개 회의는 고성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11: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3: 조강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1: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12: 아니 철없는 소리가 아니요. 아니 철없는 소리가 아니요.
8: 굳은 얼굴로 지켜보던 장 대표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사퇴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13: 그 길을 열려면
3: 장동혁 국민의힘
13: 대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8: 그러자 이번엔 초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자고 나섰습니다.
14: 저희들이 요청한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
3: 이정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4: 생각을 하고 연락 주겠다고.
8: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장 대표는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라며 거들고 나섰는데.
15: 옳다꾼하고 거기 올라타서
3: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5: 음모론까지 결합해서 자기 연명의 길로 쓰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8: 반대로 지도부 존속과 복당 문제의 핵심인 정점식 원내대표에겐 당선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당 안팎에서 퇴진론이 분출하면서 투표용지 사태를 계기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도부 책임론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분수령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점식 새 원내대표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과 일반 이적 등 혐의의 사건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내란 특검팀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0: 유서현 기자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군 수뇌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인데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25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반국가, 반국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범행으로 실제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적 이익이 심히 저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법리와 사실을 조작해 정치 기소했고 정당한 작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 침말법 왜곡죄가
3: 평진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입니다.
2: 전혀 구속 여권에도 맞지도 않는 그냥 기소를 한 겁니다. 수사를 하고 이 수사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이적행입니다.
1: 이 재판은 국가 안보 관련 기밀 사항을 다루는 사건인 만큼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 진행됐지만 헌법에 따라 선고 공판은 공개됩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재판부가 중계방송과 비디오 녹화 신청을 모두 불허하면서 3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영상으로 볼 수는 없게 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0: 이른바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진 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개시 자체가 위법했다는 취지인데 권 전 대법관은 지난 수사 과정이 인권 유린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질 당시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 대법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고문 활동이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급으로 이뤄진 거란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정치권에선 권 전 대법관을 사후 수뢰와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개시부터 위법했다는 겁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는 검찰청법으로 정해져 있고 변호사법 위반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선 인지를 통해 수사 개시가 가능한데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이 애초부터 고발장에 포함돼 검사가 인지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지난 수사 과정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5: 변호사 생각이 없어서 등록 안 한 것뿐인데
3: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5: 압수수색을 하고 5년 동안 이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그냥 철저하게 유린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법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4: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돼 있는데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0: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낸 뒤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처분을 취소해달라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관행에 비춰보면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걸로 보인다며 인사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6: 중동 전쟁으로 고립됐던 우리 선박 한 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두 번째인데요. 이 선박의 목적지가 파키스탄이라는 점이 이란의 통항 허가를 받는 데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현지 시간 10일 한국 국적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SK해운 소속 LNG 운반선인 이 배를 실

0: 실제 운용하는 곳은 카타르 에너지로 이 회사가 선박 통항 협의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이제 이번 그
2: 박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1: 관련해서는 타국 쪽의 용선사 측이 이제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선박의 목적지도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입니다.
0: 배에 실린 LNG 최종 목적지가 파키스탄인데 용선사 측이 이 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측에서 종전 협상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행 화물 통항을 허락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배에는 한국인도 8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HMM 유니버설 위너호에 이어 중동전쟁 발발 이후 두 번째 탈출이지만 호르무즈 안쪽에는 여전히 우리 선박 24척이 남아 있습니다. 100일 넘게 고립돼 있는 한국인 선원 숫자만도 13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통항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선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 우리 선박들은 나무호 피격 이후 최대한 안전한 곳에 대피해 정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 수십 발로 이틀째 공습을 벌이자 이란도 탄도미사일 12발로 맞대응하면서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휴전이 위태로워졌다는 평가 속에서도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격 수위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부서진 건물 안에서 소방관이 물을 뿜으며 불을 끄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불타 없어진 자동차 여러 대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 반격하면서 바레인의 주거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레인 내무부는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파편이 떨어져 차량과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고 11살 소녀 한 명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군 기지 등 미군 핵심 목표물 18곳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르단의 공군 기지를 탄도미사일 12발로 공격해서 F-35와 F-16 같은 미군 전투기들과 지휘 통제 센터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5: 4월 8일 발효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도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4: 이란 정부는 미군의 기지를 제공하는 걸프 지역 국가들에 대해 영토와 시설을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요구했습니다. 걸프 지역 외무장관들은 이란이 주변국을 공격하는 태도를 고수하면 고립만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토마호크 미사일 49발을 발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불과 65km 떨어진 곳까지 공격 목표로 삼으면서 종전 합의 서명을 압박했습니다. 미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백악관이 공습에 나서기 직전 이란 측에 인명 피해는 없을 거라며 제한적인 공격이라는 점을 미리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6: 유럽 순방 두 번째 국가로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늘 이탈리아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특히 이탈리아가 도입한 초감가상각 제도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불리한 요건이 해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되 안보는 직접 책임지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뜻하는 안미 경중 전략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하고 중국 또한 주요 교역국이지만 미중 경쟁이 심화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이번 방한에서 K-POP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어제는 인기 예능까지 나와서 입담을 뽐냈는데요. 사람들이 외국인 CEO에게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이유가 뭔지 김승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7: 홍대거리 한복판에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0: 서울 팬미팅 같은 풍경이지만 주인공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입니다. 이처럼 젠슨 황은 4박 5일 방한 내내 구름대 같은 인파를 몰고 다니며 톱스타급 환대를 받았습니다.
1: Business is booming.
2: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C방처럼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0: 정장을 입은 세계 시총 1위 기업 총수보다 반팔 셔츠를 입은 동네 아저씨의 모습. 젠슨 황 열풍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삼겹살과 소맥을 즐기고 밖에 있는 팬들에게 치킨을 나눠주는 팬서비스도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야구장 관중석에서는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외국인 CEO로는 이례적으로 국내 TV 프로에까지 출연해 남다른 예능감을 뽐냈고
3: 다음 중 가장 친한 사람 1번 이재용 회장님, B 정유섭 회장님, C 최태원 회장님입니다.
2: So easy. 너무 쉽네요. 젠슨 황 CEO입니다.
0: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4: Who doesn't love golden?
2: 케대헌 골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명반입니다. 화사 씨의 음악 또한 대단히 사랑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네.
0: 한국 기업들을 중요한 동반자로 지켜세우는 점도 낯선 글로벌 CEO가 아닌 친숙한 인물로 자리 잡은 이유로 꼽힙니다.
5: 산업 외교와 대중 인지도
2: 강준영 한국에 대해 국제 지역 연구센터장입니다.
5: 분명하게 한국과 같이 이거를 끌고 나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0: 이민자 출신 소년이 세계 최고 AI 기업을 일군 창업자가 됐다는 개천의 용 서사도 인기에 한몫했습니다. 대중은 젠슨 황을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AI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젠슨 황을 향한 열광은 AI 시대 사람들이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떤 인물을 동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 레오 14세 교황이 천재 건축가 가우디 서거 100주기를 맞아 그의 유작인 스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집전하고 중앙 첨탑의 준공을 축복했습니다. 이 첨탑의 완성으로 외관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 돌로 된 성경을 짓겠다는 가우디의 꿈이 144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7: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으로 향하는 레오 14세 교황. 바르셀로나 거리에 모인 수만 명의 인파가 열띤 환호를 보냅니다. 신의 건축가로 불리는 가우디 서거 100년이 된 날, 교황은 그의 미완성 걸작인 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펠리페 6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 등 스페인 최고위급 인사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교황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갈망과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은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2: 신앙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가로서 존경받는 안토니 가우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곳을 설계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입니다.
7: 미사가 끝난 뒤 교황은 성당의 중앙탑, 예수 그리스도탑 완공을 축복했습니다. 높이 172.5m의 탑이 완성되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으로 등극했습니다. 1882년 착공해 144년 만에 외관 공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교황의 방문을 계기로 성당의 최종 완공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문인 영광의 파사드와 성당 내부는 아직 공사 중이고 외부 대형 계단 설치도 남아있는데 2034년쯤은 돼야 마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가우디의 설계대로라면 출입구 앞쪽에 있는 집들을 철거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해마다 전 세계에서 490만 명이 몰리는 스페인 대표 명소로 성당 외관만 구경하는 무료 방문객도 연간 2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8: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내일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48개 나라가 본선에서 겨루는 가장 큰 규모인데요. 원정 8강에 도전하는 우리 대표팀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달라하라 현지에서 양

0: 시창 기자입니다.
1: 지구촌 최대의 잔치 월드컵이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39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데다 본선 출전국도 48개 팀으로 크게 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집니다. 참가국 확대로 토너먼트가 16강이 아닌 32강부터 치러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 조 1, 2위뿐 아니라 12개 조 3위 팀 중 상위 8개 국가도 조별리그를 통과합니다. 11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역대 최고 성적인 원정 8강에 도전합니다. 개최국 멕시코를 포함해 체코, 남아공과 같은 조에 묶였는데 체코와의 첫 경기가 32강 진출의 분수령입니다. 전날 비공개 훈련에 이어 경기 전 마지막 공식 훈련을 지휘한 홍명보 감독도 첫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경계했습니다.
2: 개막 날까지 경기하는 거는
3: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2: 뭐 세계의 어떤 이목도 굉장히 많이 주시될 거고 그런 데서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이번 대회에서 월드컵 본선 무대와 A매치 최다골에 도전하는 주장 손흥민의 발끝에도 시선이 모입니다.
4: 월드컵이라는 축제라는 이제 축구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꽃이 이제 펼쳐지는구나라고 생각이 주장입니다. 드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많이 설레이고 잘 하고 싶고.
1: 수비수 김태현이 발목을 다쳐 조별리그에 나서지 못하게 된 악재 속에도 우리 선수들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 마지막 공식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역대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첫 경기를 지고 토너먼트에 진출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체코전 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홍명보호가 조별리그 첫 경기에 부담감을 이기고 체코전을 승리로 이끌지 축구팬들의 눈과 귀가 이곳 과달라하라 경기장에 쏠려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0: 우리의 첫 상대 체코는 유럽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 네 골을 넣고 네 골을 실점했는데 여덟 골 모두 코너킥과 페널티킥 그리고 롱스로인에서 시작된 세트피스 골이었습니다. 이 순간 스피드와 순발력이 약점이고 무엇보다 고지대 적응을 못하고 경기를 치른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체코의 골은 세트피스나 크로스에 이은 헤더골이 대부분입니다. 덴마크전에서는 코너킥이 머리 맞고 흘러나오자 슐츠가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터뜨립니다. 체코의 두 번째 골은 롱스로인에서 시작됐고 결국 문전 앞 혼전 상황에서 골이 터집니다. 공교롭게 체코의 실점도 모두 세트피스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프리킥이라면 장신숙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체코가 코너킥 실점을 하는 장면을 보면 위치 선정과 순발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백 3명이 모두 190 이상이지만 순간 스피드는 좋지 않아 공간만 잘 만든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아일랜드전에서도 두 골씩 주고받았는데 두 골은 페널티킥, 두 골은 코너킥에서 나왔습니다. 필드골 득점도 실점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수비에 중점을 두고 경기했다는 반증입니다. 두 번의 승부차기에서 잇따른 선방을 보여준 쿠바르 골키퍼의 존재감은 큽니다. 아일랜드의 3대2로 뒤진 상황에서 쿠바르 골키퍼는 두 번의 페널티킥을 잇따라 막아내며 승부차기 역전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체코의 장점은 끈끈한 수비와 제공권. 하지만 순발력과 스피드는 우리가 해볼 만합니다. 무엇보다 고지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우리와 경기한다는 것은 큰 약점입니다.
3: 우리는 고지대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미로슬라프 코어베크 체코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2: 우리 선수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고지대에 적응했다라는
3: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2: 안도감과 또 하나의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5: 홍명보가 전반을 실점 없이 잘 막아낸다면 고지대 피로감이 나타날 후반에는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3: 앞서 대담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6월 8일부터 10일까지 4흘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자체 조사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ARS 100%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노동계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명문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보험설계 등 도급제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도급제는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와 실적 등의 연동에 임금을 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테두리 바깥에 방치되고 있다며 현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임금이 통상적인 시간급 방식이 아니라 도급제나 그 밖의 형태로 정해져 시간 단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도급제 플랫폼 종사자는 최저임금위원회 권한 밖의 일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는데요. 11일 5차 전원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6월 11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유리 레비치의 바이올린, 다비드 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11월 11일 목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유리 레비치의 바이올린, 다비드 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 4일부터 서울과 고향에서는 클래시컬 브릿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죠. 내일까지인데요. 어제는 피아니스트 다비드 첸과 루카 시슈의 조인트 리사이틀이 있었습니다.
1: 두 사람 모두 이름이 좀 낯선데 10대 후반의 젊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최근 음악계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예입니다. 특히 다비드 첸은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래요. 그래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0: 뭐 더 정확히 말하면 피아노 수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비드 첸의 어머니는 위올리스트이자 변호사인 리다 첸인데요.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첫 번째 결혼해서 얻은 딸이라고 합니다.
1: 외할머니가 마르타 아르헤리치라는 건데, 다비드 첸의 성이, 근데 약간 첸 하면은 성이 중국계 같아요.
0: 그렇죠. 아르헤리치의 첫 번째 남편이 중국 출신의 지휘자 로버트 첸입니다.
1: 아르헤리치의 손주라고 하면 다비드 첸은 최고의 환경에서 피아노를 배울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넌 우선 여기 그렇죠. 여기 가서 배워 이렇게 됐을 테니까.
0: 네, 이것도 대단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피아니스트 블라드미르 스베르델로프 아슈케나지라고 합니다.
1: 아슈케나지.
0: 아버지 외삼촌이 바로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 그러니까 다비드 첸의 친할머니는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1: 그러면 아르헤리치와 아슈케나지가 사돈인 거네요. 그러니까 아르헤리치는 외할머니, 아슈케나지는 친할머니의 오빠니까. 재벌가가 서로 가족, 친족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많은데 저 음악계에서 이 정도는 처음 봤어요.
0: 진짜 완전 다이아 수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비드 첸은 8살 때 외할머니인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연주한 것이 데뷔 무대라고 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1: 그래도 이후에도 젊은 피아니스트로 두각을 나타낸 걸 보면 단순히 집안의 후광으로만 지금 자리에 올라온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일단 시작할 때는 엄청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는 자신에게 달린 거니까 아직 10대 후반인 연주자니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면 좋겠네요.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치번호 899번 중 3번 다비드 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치번호 899번 중 3번 다비드 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다비드 첸은 외할머니가 마르타 아르헤리치, 할머니 오빠가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 대단한 배경이죠.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요?
0: 우리가 아는 음악가들을 보면 부모가 음악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1: 꽤 있죠.
0: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스승인 피아니스트 프리들리히 굴다도 두 아들 모두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특히 굴다는 이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당연히 데뷔 초기에는 아버지가 큰 도움이 됐겠네요.
0: 이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1: 네.
0: 우리나라 기획사에서 프리들리히 굴다를 초청하기 위해 연락한 적이 있는데
1: 네네.
0: 굴다는 이제 자신은 멀리까지 연주회 여행을 다니지 않는다.
1: 오.
0: 대신 자기 아들은 어떠냐? 한국에서 연주할 수 있냐? 진지하게 문의했다고 합니다.
1: 아,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무섭네요.
0: 무서운데?
1: 연주할 수 있어? 우리 아들?
0: 아니 백인트 씨 공연하실 수 있나요? 그랬는데 죄송해요. 제가 그땐 좀 바쁘고 유슬기 씨 어떠십니까?
1: 야 완벽합니다. 자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아르헤리치가 스승의 두 아들과 함께한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2006년 루가노 페스티벌 실황입니다. 모차르트의 세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중 1악장 마르타 아르헤리치, 파울 굴다, 리코 굴다의 피아노, 스위스 이탈리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콜로 돌아올게요.

0: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즉각 장 대표 엄호에 나서면서 결국 공개 회의는 고성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2: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3: 아니 철없는 소리라니요. 아니 철없는 소리라니요.
1: 굳은 얼굴로 지켜보던 장 대표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사퇴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4: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1: 그러자 이번엔 초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자고 나섰습니다.
5: 저희들이 요청한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생각을 하고 연락 주겠다고.
1: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장 대표는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라며 거들고 나섰는데.
6: 옳다꾼하고 거기 올라타서 음모론까지 결합해서 자기 연명의 길로 쓰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1: 반대로 지도부 존속과 복당 문제의 핵심인 정점식 원내대표에겐 당선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당 안팎에서 퇴진론이 분출하면서 투표용지 사태를 계기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도부 책임론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분수령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점식 새 원내대표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상견례 자리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두고 묘한 기싸움을 펼쳤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취임 인사차 찾아온 정 원내대표에게 중동 사안과 민생 현안 등이 만만치 않다며 나를 세더라도 빨리 원구성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논의를 위해서라도 빠른 원구성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많은 양보를 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이 여야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속도감 있는 원구성을 당부했습니다. 조 의장은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열고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잘 협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 만큼 하루빨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조사 계획서를 처리해 하루빨리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두 원내대표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순방 두 번째 국가로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어제 이탈리아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특히 이탈리아가 도입한 초감가 상각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의 불리한 요건이 해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0: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제 전체 회의를 열어 쿠팡에 모두 6,246억 8,1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 문제가 한미 간의 갈등 사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미국 측에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쿠팡 처분 결과에 대해 미국 측에 차분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 부과라는 원칙 아래 국내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비가 6,20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쿠팡의 매출 규모가 큰 것은 물론 기본적인 관리 소홀이 원인인데다 434만 명 비회원 정보까지 유출되고 조사 방해까지 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1년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 쿠팡은 불복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쿠팡에 대한 6,200억 원대 과징금은 기존 역대 최대인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1,348억 원의 4.6배 수준입니다. 또 쿠팡 INC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 6,790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정보 유출 규모도 3,750만여 명으로 2,320만여 명이었던 SK텔레콤보다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회원뿐만 아니라 배송지에 기록된 가족과 친구 등 제3자 434만 명의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또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도 36조 원으로 17조 원이었던 SK텔레콤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게다가 정보 유출 원인이 고도의 해킹이 아닌 안이한 관리라는 점, 고객에 제때 알리지 않은 점, 조사 방해도 감안됐습니다.
2: 사고 관련 접속 기록 등 각종 증거 자료의 보존을 명령하였으나 쿠팡은 약 5개월 분량의 앱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하고 6개월이 경과한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자동 삭제하는 자사의 정책을 중단하지 않아 피해 범위 확인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1: 게다가 쿠팡 물류 담당 자회사인 CFS는 자사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작성한 목록에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제재에 쿠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면서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이 반도체와 전력망, 첨단 제조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라며 인공지능 공급망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 SNS에 세계 거대 기술 기업들이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실물 인공지능을 모두 연결한 거점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남거나 발전 설비와 가까운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다며 지역의 첨단 산업을 심는 효과도 함께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을 등에 업은 경기 남부의 배후 주거 지역 아파트값 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혀세권 지역인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은 한 주 만에 1.98%나 올랐습니다. 성남 분당과 광교가 있는 수원 영통구 아파트값 오름폭도 가파른데 동탄의 강세 흐름이 갈아타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대장 아파트. 이른바 국평인 전용 84제곱미터 매매 가격이 지난달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인근 아파트도 최근 전용 101제곱미터가 18억 원을 넘어서서 거래됐고 주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0: 가격 기대감뿐 아니라 5억 원을 1%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주택 사내 대출이 더해져 내 집 마련 수요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비규제 지역인 만큼 향후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세를 끼고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습니다.
1: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고 뭐 향후에도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 동탄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벨트를 둘러싼 경기 남부 배후 주거지역 아파트값들이 대체로 들썩입니다. 성남 분당과 수원 광교가 있는 영통 아파트값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동탄의 강세 흐름이 갈아타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 수혜 지역인 평택 아파트값도 2년 넘게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자 동탄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화성시의 행정구역 개편이 적용된 지난 2월 이후 동탄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무려 7%가 넘습니다. 최근 석 달간 동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서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인 요건은 대체로 충족한 셈. 여전히 국토부는 핀셋 지정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가격 급등세가 계속되는 만큼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2: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오른다면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전세 물건 감소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서울에선 전세값이 0.32% 올라 지난 2015년 전세 대란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금융당국은 지난달 주식시장의 B2 수요 급증에 신용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하자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금융사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서도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관리계획 이행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가계부채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B2 수요 급증 등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면서 은행권이 대출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부터 별도 통지 시까지 토스와 뱅크샐러드 등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가계 신용대출 신규 접수와 대환 대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NH농협은행은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 보험, MCG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의 영향이 고용시장에 본격 반영되면서 5월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취업자가 25만 명 넘게 감소하며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도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시장은 충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2월과 3월 20만 명대였던 취업자 증가폭은 4월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달에는 감소세로 전환하며 4만 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는 비상계엄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든 2024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반도체 호황에도 14만 명이 줄었습니다. 2019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입니다. 농림어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건설업 취업자도 감소했는데 건설업은 25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의 일자리 부진은 확대됐습니다. 1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25만 5천 명 줄어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5: 최근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뭐 경력직 채용 중심의 어떤 그 채용 문화라든지 대규모 공채가 좀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대 특히 청년의 주 핵심층인 20대가 취업자 어떤 감소에 큰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4: 재경보 관계자는 청년층은 산업 인구 구조 변화, 기업의 경력직 채용 현상,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적 측면까지 고용시장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청년 뉴딜 등 추경 효과

0: 이란은 고용시장의 상방 요인이지만 이란 전쟁 영향 본격화 우려로 회복 시기와 속도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일반이적 등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내란 특검팀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군 수뇌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인데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25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반국가, 반국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범행으로 실제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적 이익이 심히 저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법리와 사실을 조작해 정치 기소했고 정당한 작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3: 정말 법 왜곡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구속 요건에도 맞지도 않는 그냥 기소를 한 겁니다. 수사를 하고 이 수사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이적행입니다.
2: 이 재판은 국가 안보 관련 기밀 사항을 다루는 사건인 만큼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 진행됐지만 헌법에 따라 선고 공판은 공개됩니다.
4: 다만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재판부가 중계방송과 비디오 녹화 신청을 모두 불허하면서 3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영상으로 볼 수는 없게 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2차 종합특검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2차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조 전 원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겸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의 비상겸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을 받은 뒤 해외 담당 부서에 지시를 내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내용을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의 혐의가 검사의 수사 개시권이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검사의 인지가 아닌 고발에 근거해 수사가 개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보처럼 반복 That's what I always do Such a pain is beautiful yeah. The same as you 희망이 실망으로 소망은 전망으로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픔은 deep해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관위가 이번엔 후보자별 개표 결과 입력을 잘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득표가 아닌 경쟁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를 입력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7: 6.3 지방선거 당시 보수 진영 교육감 출신 임태희 후보와 진보 진영의 안민석 후보는 경기도 교육감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52.81% 대 47.18%, 5%포인트 남짓한 안민석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후보자 득표수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서로 뒤바꿔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이동 제3투표소에선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를 임태희 후보로, 반대로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는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로 입력했습니다. 애초 선관위는 해당 지역 득표를 임태희 후보 337표, 안민석 후보 368표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정반대, 결국 두 후보 모두 31표씩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선 아예 이곳이 어느 투표소인지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개표 시작 단계에서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했고 이후 바로잡았지만 정작 기존에 잘못 입력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임 후보가 201표, 안 후보는 216표가 늘어났습니다. 앞서 전북교육감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 사고가 난 데 이어 경기교육감 투표에서도 비슷한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겁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제3투표소의 투표록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되면서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개표 결과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두 지역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절차에 따라 결과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6: 선거관리위원회가 2년 전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경기 수원시정 선거구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원시정 선거구의 무효표를 4,696표로 입력해 공표했습니다. 이는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해 무효표와 유효표를 나눠 집계한 결과였는데 추후 재확인 과정을 거쳐 집계한 실제 무효표는 이보다 2,241표 적은 2,455표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선관위는 이를 공식 결과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효로 잘못 처리된 유효표 가운데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표는 1,089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표는 1,152표였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를 줄여놓았지만 용지가 부족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압수수색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외부 인사 6명으로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 투표소의 시간대별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이기로 결정해놓고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9: 무번호 투표용지와 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혼란이 굉장히 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고
8: 진상규명위는 이처럼 부실했던 투표소 운영 탓에 투표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8개 자치구 선관위의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 과정도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면 회의조차 없이 서면 의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특히 혼란이 가장 컸던 송파구의 경우 인쇄 물량을 예상 선거인 수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수요 예측과 현장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전 투표율 등을 고려하면 전체 인쇄량은 실제 투표율을 웃돌았고 송파구 전체로 봐도 오히려 용지가 4만 장 넘게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단 열흘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 진상규명위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이어갑니다. 경찰 조사와 진상위 조사가 동시에 속도를 내면서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가 언제쯤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7곳에 대해 13시간에 걸쳐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투표 관련 서류와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경찰은 신속한 수사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어두운 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관 110여 명을 투입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오전 9시 시작된 압수수색은 13시간 만인 밤 10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11: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압수수색 모두 마무리된 겁니까?
10: 동시다발로 진행된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모두 7곳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율 하한선을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과정과 용지를 투표소별로 배분한 기준,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대응 과정 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상황.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선관위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직원 간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컴퓨터 포렌식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서버에 저장된 방대한 전자정보는 내려받기에 긴 시간이 걸리고 있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압수물을 회수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사건 배당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돌입한 경찰은 지금까지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서울, 송파,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데 검경 합수본에 사건을 넘길 때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를 에워싼 시위대가 꿈쩍하지 않으면서 경기장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체육단체들은 일터를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권력을 투입하고 정부가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시위대가 개표소로 사용된 경기장 출입을 막은 지 일주일째.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13: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2: 하지만 시위대의 고성으로 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고 일부 흥분한 시위 참가자는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미 세 차례 출입 시도가 실패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회계와 행정, 대회 운영을 위한 필수 물품이 사무실에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권력을 투입해달라면서 정부가 나서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4: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공권력이 투입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0: 사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습니다. 여야는 이구동성, 빠른 협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후반기 원 구성 등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줄줄이 남아있는 건 변수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각각 제출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사흘 만에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2: 각 교섭단체 대표원들께서는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첫 삽을 뜬 양당은 사안을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위가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승인을 거쳐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양당은 이구동성,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됐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곳곳에서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수량 산정 오류와 현장 대응 부실 등 절차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폭력 진압 의혹이나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등 좀 더 폭넓은 의제를 담았습니다. 특위 구성을 놓고도 여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을, 제1야당은 여야 동수 구성을 각각 외치고 있습니다. 적잖은 의견 속에 양당 원내 지도부와 처음 만난 조정식 국회의장은 다음 주 특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비쟁점 법안 50건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 다음 주에는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관련한 특위도 구성하고 그리고 국조 계획서를 좀 협의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1: 여야 역시 속보전에는 공감하면서도 뼈있는 말로 향후 원구성 협상 등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4: 민생 현안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나를 세서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해서
5: 하루 이틀 만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거대 의석을 가지신 민주당 한병도 대표님께서 많은 또 양보를 해주시면
1: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여야 앞에 현안이 가득합니다. 양당이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0: 정권은 짧다는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결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부족했는지 코앞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유독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상대방이 그것보다 크겠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거듭 결속을 호소했습니다.
7: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6: 정권은 짧다는 발언 후폭풍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7: 역사 속에서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6: 하지만 비공개 의총 분위기는 정 대표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지도부가 지방선거 공천 과정과 결과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성토가 쏟아진 겁니다. 한 발 나아가 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연임에 도전할 거면 전당대회 60일 전, 그러니까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논리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라는 뜻 역시 녹아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
8: 당대표님 개인의 정치적인 자유 의사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6: 당사자 정청래 대표는 사퇴와 연임 도전 두 가지 모두 즉답을 피했습니다.
9: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10: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11: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책임론에도 끄떡없는 정 대표를 향해 친명계가 전당대회 공정성이라는 새 논리를 꺼낸 셈인데 명확한 사퇴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 잡음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도부를 향해 당내 의원들은 물론 회의 석상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장 대표는 투표

0: 사태 그럴 때가 아니라며 거취 결단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 첫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정잠식 원내대표는 당의 단결을 강조하며 지도부 책임론 대신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2: 지금 우리에게는 개파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분열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1: 하지만 이런 호소가 무색하기도 같은 최고위원회 회의석상에선 곧바로 퇴진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친 한동훈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해선 안 된다며 지도부 총사퇴 요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3: 네,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 당권파 지도부가 즉각 장대표 엄호에 나서면서 결국 공개 회의는 고성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4: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5: 아니 철없는 소리가 아니요. 아니 철없는 소리가 아니요.
1: 굳은 얼굴로 지켜보던 장 대표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사퇴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6: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1: 그러자 이번엔 초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자고 나섰습니다.
7: 저희들이 요청한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생각을 하고 연락 주겠다고.
1: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장 대표는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라며 거들고 나섰는데.
8: 옳다꾼하고 거기 올라타서 음모론까지 결합해서 자기 연명의 길로 쓰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1: 반대로 지도부 존속과 복당 문제의 핵심인 정점식 원내대표에겐 당선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당 안팎에서 퇴진론이 분출하면서 투표용지 사태를 계기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도부 책임론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분수령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점식 새 원내대표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서 부동산과 예금, 증권 등을 합쳐 253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기 재산 신고액 223억여 원보다 30억 원가량 늘어난 액수로 최근 서울 잠실동 아파트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는 이 밖에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과 삼청동 단독주택, 연건동 근린생활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지난 9일엔 부동산을 계속 매물로 내놓고 있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부른 쿠팡에 6,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내려졌습니다. 고도의 해킹 기술에 당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은 쿠팡에서 로그인 대체 인증 수단을 개발했던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가 빼돌린 쿠팡 회원 개인정보만 3,300만 명이 넘고 회원이 아닌 개인정보도 최소 430만 명에 이릅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고도의 해킹 기술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10: 접근 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키 접근 및 평문 열람이 가능하였던 해커가 퇴사하였음에도 키를 즉각 갱신 또는 폐기하지 않는 등
9: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배송지 관리 페이지를 통해 16만 명 회원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에서 정한 72시간 이내 통지를 지키지 않았고 자체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배제하고 해커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 결과를 공개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 탈퇴 회원이 등록했던 일부 배송지 정보와 계좌번호 번호 등에 대해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9: 쿠팡 이용자 1,100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쿠팡의 과징금 6,246억여 원과 과태료 1,600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쿠팡의 3년 평균 매출액 36조 원을 기준으로 유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 부과한 1,347억여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2: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와이튼 24 이어갑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인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상자가 보전 대상이 포함될지 몰랐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폐기 시점과 대응을 두고는 의문이 남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6: 법원이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상자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1900매라고 표시돼 있고 아래쪽에는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 상자 사진이 공개되자 투표지를 선거인의 49.3%만큼만 준비해 인쇄 하한선 50%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으로 꼽혔고 법원도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건 지난 8일 오후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 상자도 보전 대상에 포함했지만 그 사이 송파구 선관위는 상자를 다른 수거물과 함께 폐기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상자가 증거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기 5시간 전이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 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투표 마감 후 자체 폐기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런 해명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투표지 인쇄 하한을 60%에서 50%로 내린 결정은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했던 상황. 이 같은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폐기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고의로 증거를 없앨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불신에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5: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약 13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약 12시간 40분 만인 밤 9시 40분쯤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확보한 압수물과 추후 압수할 전자정보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지역 일부 선거관리위원회들이 공식 회의가 아닌 서면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서울 8개 구 선관위 투표용지 하향 결제 문서를 보면 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지난 4월 28일 투표지를 예상 선거인 수의 50%로 축소해 인쇄할 것을 서면 의결했습니다. 또 광진구 선관위도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던 지난 5월 7일 역시 서면으로 투표지 축소 인쇄를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례까지 나왔는데요. 유권자 1,100여 명의 투표가 사실상 무효 처리된 건데 전북선관위가 뒤늦게 득표수 정정 절차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7: 김상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누락된 일부 투표소 개표 결과를 뒤늦게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8: 지금 회의를 앞뒀으니까 회의를 마치고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지 회의 전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7: 이번 사태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1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3투표소 결과로 잘못 입력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투표소 관계자가 투표록 속지의 제목을 잘못 적었는데 이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채 개표를 그대로 진행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3투표소 유권자 994명의 표는 중복 반영됐고 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민의는 통째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9: 예, 잘못 잡았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7: 전주 완산구 선관위는 개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4일 새벽 이미 이런 잘못을 인지했습니다. 수정 작업에 나섰지만 전북교육감 선거 결과만큼은 끝내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가 완산구 선관위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은 건 개표 완료 이튿날인 지난 5일. 그런데 선관위는 이 사실을 사흘 뒤인 지난 9일에야 전주지방법원장인 김상곤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까지 잘못된 결과를 수정하지도 후보자들에게 문제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10: 오히려 정확한 게 더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을 절차적인 것을 밟아가면서.
7: 선관위는 집계 오류로 뒤집힌 득표수는 19표로 이를 정정하더라도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투표지 부족에 이어 개표 입력 오류와 보고 지연까지 선거 관리와 사태 수습의 기본조차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대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를 에워싼 시위대가 꿈쩍하지 않으면서 경기장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체육단체들은 일터를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권력을 투입하고 정부가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11: 시위대가 개표소로 사용된 경기장 출입을 막은 지 일주일째.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12: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선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1: 하지만 시위대의 고성으로 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고 일부 흥분한 시위 참가자는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13: 아니, 저리라고 안 돼! 송구에 가나 아빠가세요! 송구에 가나 아빠가라고!
11: 앞서 이미 세 차례 출입 시도가 실패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회계와 행정, 대회 운영을 위한 필수 물품이 사무실에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권력을 투입해달라면서 정부가 나서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4: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공권력이 투입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도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정부에서 나서서 저희의 일터를 좀 돌려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1: 최근 시위대의 조롱과 모욕 피해를 본 경찰 내부에서는 적극 대응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경찰에 시비를 걸거나 모욕하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알리고 그래도 모욕이 계속되면 참가자에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과격한 행동으로 폭행이 발생하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즉각 개문 발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에 이어 다음 본회의 일정도 잡아서 채택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국조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가적 중대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경 합수본이 수사를 뭉개는 사이 전국 투표소에서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며 당장 특검법부터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증거 보전을 명령한 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특검하자고 할 게 아니라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신속하게 선거를 무효화하고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제 전체 회의를 열어 쿠팡에 모두 6,246억 8,1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0: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쿠팡에 대한 6,200억 원대 과징금은 기존 역대 최대인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1,348억 원의 4.6배 수준입니다. 또 쿠팡 INC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 6,790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정보 유출 규모도 3,750만여 명으로 2,320만여 명이었던 SK텔레콤보다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회원뿐만 아니라 배송지에 기록된 가족과 친구 등 제3자 434만 명의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또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도 36조 원으로 17조 원이었던 SK텔레콤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게다가 정보 유출 원인이 고도의 해킹이 아닌 안이한 관리라는 점, 고객에 제때 알리지 않은 점, 조사 방해도 감안됐습니다.
2: 사고 관련 접속 기록 등 각종 증거 자료의 보존을 명령하였으나 쿠팡은 약 5개월 분량의 앱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하고 6개월이 경과한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자동 삭제하는 자사의 정책을 중단하지 않아 피해 범위 확인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1: 게다가 쿠팡 물류 담당 자회사인 CFS는 자사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작성한 목록에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제재에 쿠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면서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반도체 호황을 등에 업은 경기 남부 배후 주거 지역 아파트값 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셔세권 지역인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은 한주 만에 1.98%나 치솟았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3: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대장 아파트. 이른바 국평인 전용 84제곱미터 매매 가격이 지난달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인근 아파트도 최근 전용 101제곱미터가 18억 원을 넘어서서 거래됐고 주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랜드마크인 동탄의 롯데캐슬이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시범 단지 사람들이 팔고 연쇄 반응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한 곳에서 오르면 거기를 사지 못한 박탈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단지를 사고.
3: 반도체 호황과 수억대 성과급 기대감으로 뜨거운 화성 동탄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동탄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만 2% 가까이 오르며 지난주에 3배가 넘는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성과급 기대감뿐 아니라 5억 원을 1%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주택 사내 대출이 더해져 내집 마련 수요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비규제 지역인 만큼 향후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세를 끼고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습니다.
5: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고 뭐 향후에도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 동탄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벨트를 둘러싼 경기 남부 배후 주거 지역 아파트 값들이 대체로 들썩입니다. 성남 분당과 수원 광교가 있는 영통 아파트값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동탄의 강세 흐름이 갈아타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 수혜 지역인 평택 아파트값도 2년 넘게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자 동탄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화성시의 행정구역 개편이 적용된 지난 2월 이후 동탄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무려 7%가 넘습니다. 최근 석 달간 동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서 규제 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인 요건은 대체로 충족한 셈. 여전히 국토부는 핀셋 지정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가격 급등세가 계속되는 만큼 규제 지역 지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6: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오른다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전세 물건 감소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서울에선 전셋값이 0.32% 올라 지난 2015년 전세 대란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유럽 순방 두 번째 국가로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대통령국에서 정상회담을 한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특히 이탈리아가 도입한 초감가상각 제도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불리한 요건이 해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한국과 이탈리아의 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며 이탈리아는 한국 산업의 탁월함을 경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로마 퀴리날레 대통령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를 언급하며 이탈리아의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조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는 차원과 함께 대표 연임에 도전한다면 전당대회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성래 대표는 이 같은 의원들의 성토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지방선거 참패의 모든 책임은 지도부에 있다며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5명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왔다면서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장 대표 퇴진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정 원내대표는 정확한 소집 날짜를 오는 일요일까지 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이어갑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관위가 이번엔 후보자별 개표 결과 입력을 잘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득표가 아닌 경쟁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를 입력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4: 6.3 지방선거 당시 보수 진영 교육감 출신 임태희 후보와 진보 진영의 안민석 후보는 경기도 교육감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52.81% 대 47.18%, 5%포인트 남짓한 안민석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후보자 득표수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서로 뒤바꿔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선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를 임태희 후보로, 반대로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는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로 입력했습니다. 애초 선관위는 해당 지역 득표를 임태희 후보 337표, 안민석 후보 368표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정반대, 결국 두 후보 모두 31표씩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선 아예 이곳이 어느 투표소인지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개표 시작 단계에서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했고 이후 바로잡았지만 정작 기존에 잘못 입력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선 임 후보가 201표, 안 후보는 216표가 늘어났습니다. 앞서 전북교육감 개표 과정에서 득표소 입력 오류 사고가 난 데 이어 경기교육감 투표에서도 비슷한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겁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제3투표소의 투표록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되면서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개표 결과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두 지역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절차에 따라 결과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가 2년 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경기 수원시정 선거구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원시정 선거구의 무효표를 4,696표로 입력해 공표했습니다. 이는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해 무효표와 유효표를 나눠 집계한 결과였는데 추후 재확인 과정을 거쳐 집계한 실제 무효표는 이보다 2,241표 적은 2,455표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선관위는 이를 공식 결과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효로 잘못 처리된 유효표 가운데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표는 1,089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표는 1,152표였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를 줄여놓았지만 용지가 부족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5: 압수수색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외부 인사 6명으로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 투표소의 시간대별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이기로 결정해놓고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6: 무번호 투표용지와 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혼란이 굉장히 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고
5: 진상규명위는 이처럼 부실했던 투표소 운영 탓에 투표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8개 자치구 선관위의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 과정도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면 회의조차 없이 서면 의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특히 혼란이 가장 컸던 송파구의 경우 인쇄 물량을 예상 선거인 수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수요 예측과 현장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하면 전체 인쇄량은 실제 투표율을 웃돌았고 송파구 전체로 봐도 오히려 용지가 4만 장 넘게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단 열흘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 진상규명위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이어갑니다. 경찰 조사와 진상위 조사가 동시에 속도를 내면서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가 언제쯤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0: 권춘수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7곳에 대해 13시간에 걸쳐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투표 관련 서류와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경찰은 신속한 수사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어두운 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관 110여 명을 투입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오전 9시 시작된 압수수색은 13시간 만인 밤 10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3: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압수수색 모두 마무리된 겁니까?
2: 동시다발로 진행된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모두 7곳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율 하한선을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과정과 용지를 투표소별로 배분한 기준,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대응 과정 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상황.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선관위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직원 간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컴퓨터 포렌식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서버에 저장된 방대한 전자정보는 내려받기에 긴 시간이 걸리고 있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압수물을 회수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사건 배당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돌입한 경찰은 지금까지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서울, 송파, 광진구 등 지역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데 검경 합수본에 사건을 넘길 때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정권은 짧다는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결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부족했는지 코앞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유독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이 그것보다 크겠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거듭 결속을 호소했습니다.
5: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4: 정권은 짧다는 발언 후폭풍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5: 역사 속에서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4: 하지만 비공개 의총 분위기는 정 대표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지도부가 지방선거 공천 과정과 결과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성토가 쏟아진 겁니다. 한 발 나아가 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연임에 도전할 거면 전당대회 60일 전, 그러니까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논리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라는 뜻 역시 녹아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
6: 당대표님 개인의 그 정치적인 자유 의사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4: 당사자 정청래 대표는 사퇴와 연임 도전 두 가지 모두 즉답을 피했습니다.
7: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8: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9: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책임론에도 끄떡없는 정 대표를 향해 친명계가 전당대회 공정성이라는 새 논리를 꺼낸 셈인데 명확한 사퇴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 잡음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도부를 향해 당내 의원들은 물론 회의석상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장 대표는

0: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 당권파 지도부가 즉각 장대표 엄호에 나서면서 결국 공개 회의는 고성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2: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3: 아니 철없는 소리라니요. 아니 철없는 소리라니요.
1: 굳은 얼굴로 지켜보던 장대표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사퇴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4: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1: 그러자 이번엔 초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자고 나섰습니다.
5: 저희들이 요청한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생각을 하고 연락 주겠다고.
1: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장 대표는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라며 거들고 나섰는데.
6: 옳다꾼하고 거기에 올라타서 음모론까지 결합해서 자기 연명의 길로 쓰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1: 반대로 지도부 존속과 복당 문제의 핵심인 정점식 원내대표에겐 당선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당 안팎에서 퇴진론이 분출하면서 투표용지 사태를 계기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도부 책임론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분수령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점식 새 원내대표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7: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임명 동의안에서 부동산과 예금, 증권 등을 합쳐 253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기 재산 신고에 223억여 원보다 30억 원가량 늘어난 액수로 최근 서울 잠실동 아파트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는 이 밖에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과 삼청동 단독주택, 연건동 근린 생활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지난 9일엔 부동산을 계속 매물로 내놓고 있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부른 쿠팡에 6,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내려졌습니다. 고도의 해킹 기술에 당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은 쿠팡에서 로그인 대체 인증 수단을 개발했던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가 빼돌린 쿠팡 회원 개인정보만 3,300만 명이 넘고 회원이 아닌 개인정보도 최소 430만 명에 이릅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고도의 해킹 기술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9: 접근 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키 접근 및 평문 열람이 가능하였던 해커가 퇴사하였음에도 키를 즉각 갱신 또는 폐기하지 않는 등
8: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쿠팡이 배송지 관리 페이지를 통해 16만 명 회원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에서 정한 72시간 이내 통지를 지키지 않았고 자체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배제하고 해커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 결과를 공개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 탈퇴 회원이 등록했던 일부 배송지 정보와 계좌번호 번호 등에 대해 보유기관이 경고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8: 쿠팡 이용자 1,100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쿠팡에 과징금 6,246억여 원과 과태료 1,600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쿠팡의 3년 평균 매출액 36조 원을 기준으로 유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 부과한 1,347억여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7: 이란 전쟁 장기화의 영향이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5월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취업자가 25만 명 넘게 감소하며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0: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도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시장은 충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2월과 3월 20만 명대였던 취업

0: 확진자 증가폭은 4월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달에는 감소세로 전환하며 4만 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는 비상계엄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든 2024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반도체 호황에도 14만 명이 줄었습니다. 2019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입니다. 농림어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건설업 취업자도 감소했는데 건설업은 25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의 일자리 부진은 확대됐습니다. 1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25만 5천 명 줄어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1월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 최근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뭐 경력직 채용 중심의 어떤 그 채용 문화라든지 대규모 공채가 좀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대 특히 청년의 주 핵심층인 20대가 취업자 어떤 감소에 큰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0: 재경보 관계자는 청년층은 산업 인구 구조 변화, 기업의 경력직 채용 현상,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적 측면까지 고용시장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청년 뉴딜 등 추경 효과는 고용시장의 상방 요인이지만 이란 전쟁 영향 본격화 우려로 회복 시기와 속도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4: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5: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4: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7곳에 대해 13시간에 걸쳐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8: 투표 관련 서류와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경찰은 신속한 수사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어두운 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관 110여 명을 투입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오전 9시 시작된 압수수색은 13시간 만인 밤 10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10: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압수수색 모두 마무리된 겁니까?
9: 동시다발로 진행된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모두 7곳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은

0: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율 하한선을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과정과 용지를 투표소별로 배분한 기준,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대응 과정 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상황.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선관위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직원 간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컴퓨터 포렌식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서버에 저장된 방대한 전자정보는 내려받기에 긴 시간이 걸리고 있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압수물을 회수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사건 배당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돌입한 경찰은 지금까지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서울 송파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데 검경 합수본에 사건을 넘길 때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진 가운데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 투표용지 인쇄를 줄여놓았지만 용지가 부족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3: 압수수색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외부 인사 6명으로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 투표소의 시간대별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이기로 결정해놓고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4: 무번호 투표용지와 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혼란이 굉장히 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고
3: 진상규명위는 이처럼 부실했던 투표소 운영 탓에 투표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8개 자치구 선관위의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 과정도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면 회의조차 없이 서면 의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특히 혼란이 가장 컸던 송파구의 경우 인쇄 물량을 예상 선거인 수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수요 예측과 현장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전 투표율 등을 고려하면 전체 인쇄량은 실제 투표율을 웃돌았고 송파구 전체로 봐도 오히려 용지가 4만 장 넘게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단 열흘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 진상규명위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이어갑니다. 경찰 조사와 진상위 조사가 동시에 속도를 내면서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가 언제쯤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인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상자가 보전 대상에 포함될지 몰랐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폐기 시점과 대응을 두고는 의문이 남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5: 법원이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상자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1,900매라고 표시돼 있고 아래쪽에는 박스 한 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 상자 사진이 공개되자 투표지를 선거인의 49.3%만큼만 준비해 인쇄 하한선 50%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으로 꼽혔고 법원도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건 지난 8일 오후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 상자도 보전 대상에 포함했지만 그 사이 송파구 선관위는 상자를 다른 수거물과 함께 폐기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상자가 증거 보전 대상

0: 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기 5시간 전이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 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투표 마감 후 자체 폐기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런 해명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투표지 인쇄 하한을 60%에서 50%로 내린 결정은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했던 상황. 이 같은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폐기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고의로 증거를 없앨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불신에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관위가 이번에는 후보자별 개표 결과 입력을 잘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실제 득표가 아닌 경쟁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를 입력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3: 6.3 지방선거 당시 보수 진영 교육감 출신 임태희 후보와 진보 진영의 안민석 후보는 경기도 교육감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52.81% 대 47.18%, 5%포인트 남짓한 안민석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후보자 득표수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서로 뒤바꿔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선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를 임태희 후보로, 반대로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는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로 입력했습니다. 애초 선관위는 해당 지역 득표를 임태희 후보 337표, 안민석 후보 368표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정반대, 결국 두 후보 모두 31표씩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선 아예 이곳이 어느 투표소인지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개표 시작 단계에서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했고 이후 바로잡았지만 정작 기존에 잘못 입력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임 후보가 201표, 안 후보는 216표가 늘어났습니다. 앞서 전북교육감 개표 과정에서 득표소 입력 오류 사고가 난 데 이어 경기교육감 투표에서도 비슷한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겁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제3투표소의 투표록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되면서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개표 결과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두 지역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절차에 따라 결과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있어서는 안 될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력 오류를 언제 알게 됐냐는 YTN 취재진 질문에 임 교육감 측은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면서 그 전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연락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 김민석 국무총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하며 동시에 이를 빌미로 민주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참정권 침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함이 이미 파괴된 걸 보면 선관위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를 에워싼 시위대가 꿈쩍하지 않으면서 경기장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체육단체들은 일터를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 공권력을 투입하고 정부가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4: 시위대가 개표소로 사용된 경기장 출입을 막은 지 일주일째.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5: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 하지만 시위대의 고성으로

0: 좀 정부에서 나서서 저희의 일터를 좀 돌려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 최근 시위대의 조롱과 모욕 피해를 본 경찰 내부에서는 적극 대응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경찰에 시비를 걸거나 모욕하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알리고 그래도 모욕이 계속되면 참가자에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과격한 행동으로 폭행이 발생하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26년 만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어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차량에서 내리자 대통령궁 야외 중정까지 직접 영접 나온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로마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통령궁에는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김하병을 포함한 이탈리아 의장대는 26년 만에 국빈 방문한 대한민국 정상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곧이어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4: 양국 간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탈리아는 한국의 이윤의 4위 교역국이고 한국은 이탈리아의 아시안의 4위 교역국인 만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우선 눈에 띕니다. 반도체와 AI, 방산 등 첨단 산업 분야는 물론 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컬처로 주목받는 우리나라와 전통적 문화강국 이탈리아 간 문화 분야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영화 공동제작 협정과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의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키로 하는 등 구체적 성과물이 공개됐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는 물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정학적 도전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5: Aperto la navigazione, aperto ai commerci come è interesse delle popolazioni di ogni parte. Abbiamo parlato anche
3: 양국은 두 나라의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2026-2030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오늘은 내각 책임제인 이탈리아에서 국정운영의 실권을 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2: 정권은 짧다는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결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부족했는지 코앞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유독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이 그것보다 크겠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거듭 결속을 호소했습니다.
7: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6: 정권은 짧다는 발언 후폭풍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7: 역사 속에서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6: 하지만 비공개 의총 분위기는 정 대표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지도부가 지방선거 공천 과정과 결과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성토가 쏟아진 겁니다. 한 발 나아가 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연임에 도전할 거면 전당대회 60일 전, 그러니까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논리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라는 뜻 역시 녹아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
8: 당대표님 개인의 그 정치적인 자유 의사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6: 당사자 정청래 대표는 사퇴와 연임 도전 두 가지 모두 즉답을 피했습니다.
9: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10: 각자.

0: 알아서 판단하세요.
1: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책임론에도 끄떡없는 정 대표를 향해 친명계가 전당대회 공정성이라는 새 논리를 꺼낸 셈인데 명확한 사퇴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 잡음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광주를 찾습니다. 정 대표는 먼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 30%가량이 몰려있는 호남 민심이 당권 경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만큼 당 안팎에서는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가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나선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도부를 향해 당내 의원들은 물론 회의석상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는데 장 대표는 투표지 사태에 그럴 때가 아니라며 거취 결단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3: 첫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의 단결을 강조하며 지도부 책임론 대신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4: 지금 우리에게는 개파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분열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3: 하지만 이런 호소가 무색하기도 같은 최고위원회 회의석상에선 곧바로 퇴진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친 한동훈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해선 안 된다며 지도부 총사퇴 요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5: 네,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3: 당권파 지도부가 즉각 장 대표 엄호에 나서면서 결국 공개 회의는 고성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6: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7: 아니 철없는 소리가 아니요. 아니 철없는 소리가 아니요.
3: 굳은 얼굴로 지켜보던 장 대표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사퇴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8: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3: 그러자 이번엔 초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자고 나섰습니다.
9: 저희들이 요청한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생각을 하고 연락 주겠다고.
3: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장 대표는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라며 거들고 나섰는데
10: 옳다꾼하고 거기에 올라타서 음모론까지 결합해서 자기 연명의 길로 쓰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3: 반대로 지도부 존속과 복당 문제의 핵심인 정점식 원내대표에겐 당선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11: 당 안팎에서 퇴진론이 분출하면서 투표용지 사태를 계기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도부 책임론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분수령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점식 새 원내대표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12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7곳에 대해 13시간에 걸쳐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1: 경찰은 투표 관련 서류와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확보했는데요. 신속한 수사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어두운 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관 110여 명을 투입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오전 9시 시작된 압수수색은 13시간 만인 밤 10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3: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압수수색 모두 마무리된 겁니까?
2: 동시다발로 진행된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모두 7곳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율 하한선을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과정과 용지를 투표소별로 배분한 기준,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대응 과정 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상황.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선관위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직원 간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0: 컴퓨터 포렌식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서버에 저장된 방대한 전자정보는 내려받기에 긴 시간이 걸리고 있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압수물을 회수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사건 배당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돌입한 경찰은 지금까지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서울, 송파,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데, 검경 합수본에 사건을 넘길 때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지역 일부 선거관리위원회들이 공식 회의가 아닌 서면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서울 8개 구 선관위 투표용지 하향 결재 문서를 보면 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지난 4월 28일 투표지를 예상 선거 인수의 50%로 축소해 인쇄할 것을 서면 의결했습니다. 또 광진구 선관위도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던 지난 5월 7일 역시 서면으로 투표지 축소 인쇄를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인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상자가 보전 대상에 포함될지 몰랐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던 입장이지만 폐기 시점과 대응을 두고 의문이 남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상자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1,900매라고 표시돼 있고 아래쪽에는 박스 한개중 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소 선거 인수는 3,856명. 상자 사진이 공개되자 투표지를 선거인의 49.3%만큼만 준비해 인쇄 하한선 50%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사무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으로 꼽혔고 법원도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건 지난 8일 오후였습니다. 법원은 다음 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 상자도 보전 대상에 포함했지만 그 사이 송파구 선관위는 상자를 다른 수거물과 함께 폐기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상자가 증거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기 5시간 전이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 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수 없었기 때문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이 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투표 마감 후 자체 폐기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런 해명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투표지 인쇄 하한을 60%에서 50%로 내린 결정은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했던 상황. 이 같은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주요 증거가 될수 있는 물품을 폐기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고의로 증거를 없앨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불신에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관위가 이번에는 후보자별 개표 결과 입력을 잘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실제 득표가 아닌 경쟁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를 입력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6.3 지방선거 당시 보수진영 교육감 출신 임태희 후보와 진보진영의 안민석 후보는 경기도 교육감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51.81% 대 47.18%, 5%포인트 남짓한 안민석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후보자 득표수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서로 뒤바꿔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이동 제3투표소에선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를 임태희 후보로, 반대로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는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로 입력했습니다. 애초 선관위는 해당 지역 득표를 임태희 후보 337표, 안민석 후보 368표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정반대, 결국 두 후보 모두 31표씩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선 아예 이곳이 어느 투표소인지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개표 시작 단계에서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했고 이후 바로잡았지만 정작 기존에 잘못 입력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임 후보가 201표, 안 후보는 216표가 늘어났습니다. 앞서 전북교육감 개표 과정에서 득표소 입력 오류 사고가 난 데 이어 경기교육감 투표에서도 비슷한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겁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제3투표소의 투표록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되면서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개표 결과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두 지역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절차에 따라 결과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 입력 오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며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가 2년 전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경기 수원시장 선거구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원시장 선거구의 무효표를 4,696표로 입력해 공표했습니다. 이는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해서 무효표와 유효표를 나눠서 집계한 결과였는데 추후 재확인 과정을 거쳐 집계한 실제 무효표는 이보다 2,241표 적은 2,455표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선관위는 이를 공식 결과에 반영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1: 국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습니다.
4: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빠른 협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후반기 원구성 등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줄줄이 남아있는 건 변수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5: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각각 제출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사흘 만에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6: 각 교섭단체 대표원들께서는
7: 조정실 국회의장입니다.
6: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첫 삽을 뜬 양당은 사안을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위가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승인을 거쳐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양당은 이구동성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됐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곳곳에서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수량 산정 오류와 현장 대응 부실 등 절차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폭력 진압 의혹이나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등 좀 더 폭넓은 의제를 담았습니다. 특위 구성을 놓고도 여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을, 제1야당은 여야 동수 구성을 각각 외치고 있습니다. 적잖은 의견 속에 양당 원내 지도부와 처음 만난 조정식 국회의장은 다음 주 특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비쟁점 법안 50건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8: 다음 주에는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7: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 소통 수석입니다.
8: 하고 그리고 국조 계획서를 좀 협의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5: 여야 역시 속보전에는 공감하면서도 뼈있는 말로 향후 원구성 협상 등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9: 민생 현안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7: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9: 머리를 맞대서 나를 세서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해서
10: 하루 이틀 만에 합의할
7: 정점식 수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0: 그대 의석을 가지신 민주당 한병도 대표님께서 많은 또 양보를 해주시면.
5: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여야 앞에 현안이 가득합니다. 양당이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쿠팡에 모두 6,246억 8,1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보위는 그러면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시정 명령했습니다.

0: 기존 역대 최대인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1,348억 원의 4.6배 수준입니다. 또 쿠팡 INC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 6,790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정보 유출 규모도 3,750만여 명으로 2,320만여 명이었던 SK텔레콤보다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회원뿐만 아니라 배송지에 기록된 가족과 친구 등 제3자 434만 명의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또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도 36조 원으로 17조 원이었던 SK텔레콤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게다가 정보 유출 원인이 고도의 해킹이 아닌 안이한 관리라는 점, 고객에 제때 알리지 않은 점, 조사 방해도 감안됐습니다.
1: 사고 관련
2: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 각종 증거 자료의 보존을 명령하였으나 쿠팡은 약 5개월 분량의 앱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하고 6개월이 경과한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자동 삭제하는 자사의 정책을 중단하지 않아 피해 범위 확인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0: 게다가 쿠팡 물류 담당 자회사인 CFS는 자사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작성한 목록에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제재의 쿠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면서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1,500원대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차관보가 오늘 방미길에 오릅니다. 문 차관보는 워싱턴 DC에서 미 재무부 고위 인사와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환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어제 비상관리 체계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은행권이 오늘부터 대출 제한에 나섭니다. 우리은행은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가계 신용대출 신규 접수와 대환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NH농협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 보험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해 대출액 한도를 줄일 방침입니다.
3: 삼성전자 DX 부문이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를 사내 업무에 공식 도입하고 AI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업무별 특성과 목적에 따라 최적의 도구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26년 만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어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4: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차량에서 내리자 대통령궁 야외 중정까지 직접 영접 나온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로마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통령궁에는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김하병을 포함한 이탈리아 의장대는 26년 만에 국빈 방문한 대한민국 정상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곧이어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6: 양국 간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5: 이탈리아는 한국의 이윤의 4위 교역국이고 한국은 이탈리아의 아시안의 4위 교역국인 만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우선 눈에 띕니다. 반도체와 AI, 방산 등 첨단 산업 분야는 물론 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컬처로 주목받는 우리나라와 전통적 문화강국 이탈리아 간 문화 분야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영화 공동 제작 협정과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의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키로 하는 등 구체적 성과물이 공개됐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는 물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정학적 도전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7: 아베르토 라비가
2: 인테 지역의 안정을 우리가

0: 지켜야 하고 또 항해의 자유를 지키고 통상을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입니다.
1: 양국은 두 나라의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2026, 2030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오늘은 내각 책임제인 이탈리아에서 국정운영의 실권을 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2: 한미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협의체 핵협의 그룹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양국 간 핵, 재래식 통합 전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서울에서 제6차 핵협의 그룹 회의를 열고 한반도 핵 위기 시 협의 절차와 핵 재래식 통합 훈련 등 핵 억제력과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죄의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하면서 이란에 대해 예고했던 공습을 취소한다고 밝히며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2: 다만 전쟁에 타격을 입은 원유 같은 공급망 정상화에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서 선행 지표인 도매 물가 상승률은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 정도 상승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도 약 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5% 넘게 상승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2.5% 넘게 내려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 역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종전 타결 시사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7.4원 오른 1531.6원에 마감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예정됐던 공습을 취소하고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시사한 만큼 서울 정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전쟁으로 원유 생산 등 공급망이 타격을 입은 만큼 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종전 합의가 이루어져도 유가가 금세 떨어지지는 않을 전망인데요.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뒤흔들고 원자재 가격을 교란할 수 있어서 원유 천연가스 위험 할증금이 올해 반영될 겁니다. 인베스코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입니다.
3: 이란 전쟁으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격인 5월 미국 생산자 물가가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5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보다 6.5% 올라서 2022년 11월에 7.4% 이후에 무려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월 대비 상승률은 수정치 기준 4월과 같은 1.1%인데요. 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0.7%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최종 수요 재화 가격이 전월보다 2.8% 올라서 2009년 12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미국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최종 수요 재화 가격 상승의 80%는 전월보다 10.7% 오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기인했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보다 23.4% 급등해 전체 최종 수요 재화 가격 상승의 절반 이상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앞서 전날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년보다 4.2% 올라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죠. 그런데 이 물가 도매 물가로 불리는 PPI는 2개월 정도 뒤에 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이런 선행지표인 PPI 상승세가 당분간 인플레이션 충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정권은 짧다는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결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1: 하지만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부족했는지 코앞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유독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이 그것보다 크겠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거듭 결속을 호소했습니다.
3: 이재명 정부의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2: 정권은 짧다는 발언 후폭풍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3: 역사 속에서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분열하면 패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2: 하지만 비공개 의총 분위기는 정 대표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지도부가 지방선거 공천 과정과 결과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성토가 쏟아진 겁니다. 한 발 나아가 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연임에 도전할 거면 전당대회 60일 전, 그러니까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논리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라는 뜻 역시 녹아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
5: 당대표님 개인의 그 정치적인 자유 의사에 따른
4: 문제라고 원내대변인입니다.
2: 당사자 정청래 대표는 사퇴와 연임 도전 두 가지 모두 즉답을 피했습니다.
6: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책임론에도 끄떡없는 정 대표를 향해 친명계가 전당대회 공정성이라는 새 논리를 꺼낸 셈인데 명확한 사퇴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 잡음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호남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오늘 광주를 찾습니다. 정 대표는 먼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던 정 대표가 지난 9일 전북 김제와 고창을 비공개로 찾으며 활동을 재개했는데 사흘 만에 또 호남 방문입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1: 지도부를 향해 당내 의원들은 물론 회의석상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장 대표는 투표지 사태에 그럴 때가 아니라며 거취 결단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8: 첫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의 단결을 강조하며 지도부 책임론 대신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9: 지금 우리에게는 개파를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분열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8: 하지만 이런 호소가 무색하기도 같은 최고위원회 회의석상에선 곧바로 퇴진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친 한동훈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해선 안 된다며 지도부 총사퇴 요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10: 네,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4: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10: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8: 당권파 지도부가 즉각 장 대표 엄호에 나서면서 결국 공개 회의는 고성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11: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4: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1: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12: 아니 철없는 소리가 아니요.
4: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12: 아니 철없는 소리 아니요.
8: 굳은 얼굴로 지켜보던 장 대표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사퇴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13: 그 길을 열려면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3: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8: 그러자 이번엔 초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자고 나섰습니다.
14: 저희들이 요청한 의원총회에
4: 이성근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4: 이번 주 1열까지 생각을 하고 연락주겠다고.
8: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장 대표는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라며 거들고 나섰는데
15: 옳다꾼하고 거기 올라
4: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5: 음모론까지 결합해서 자기 연명의 길로 쓰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8: 반대로 지도부 존속과 복당 문제의 핵심인 정점식 원내대표에겐 당선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16: 당 안팎에서 퇴진론이 분출하면서 투표용지 사태를 계기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도부 책임론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분수령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점식 새 원내대표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장동혁 대표 거취 논란과 함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 사퇴 요구에 직면한 장 대표는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0: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서 부동산과 예금, 증권 등을 합쳐 253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기재산 신고액 223억여 원보다 30억 원가량 늘어난 액수로 최근 서울 잠실동 아파트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는 이 밖에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과 삼청동 단독주택, 연건동 근린생활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지난 9일에는 부동산을 계속 매물로 내놓고 있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테슬라와 애플 등 신고한 해외 주식 역시 조만간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일반 이적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내란 특검팀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유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군 수뇌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인데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25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반국가, 반국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범행으로 실제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적 이익이 심히 저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법리와 사실을 조작해 정치 기소했고 정당한 작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4: 송진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입니다.
18: 들었습니다. 전혀 구속 요건에도 맞지도 않는 그냥 기소를 한 겁니다. 수사를 하고 이 수사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이적행입니다.
17: 이 재판은 국가 안보 관련 기밀 사항을 다루는 사건인 만큼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 진행됐지만 헌법에 따라 선고 공판은 공개됩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재판부가 중계방송과 비디오 녹화 신청을 모두 불허하면서 3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영상으로 볼 수는 없게 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2차 종합특검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2차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조 전 원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의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을 받은 뒤 해외 담당 부서에 지시를 내려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내용을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천원금 의혹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신문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낮 1시 5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보석 신문기일을 엽니다. 앞서 강 의원 측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크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수의원에게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0: 지난 3월 구속됐고 같은 달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 중 여성의 신체 일부가 나와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을 의심하고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인천 송도동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던 중 신체 일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람의 다리 부위가 붕대에 감긴 채 나왔는데 유전자 분석 결과 여성의 인체 조직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을 의심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까지 합류해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유기된 신체의 부패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성별을 제외한 연령대 등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처음 신체를 발견한 신고자 진술과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을 드나든 쓰레기 수거 차량들을 조사하며 신체 일부가 발견된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근 장기결석 학생이나 실종자 가정폭력 사건 기록도 살펴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캄보디아 호텔에 콜센터를 차리고 99억 원대 주식 리딩방 사기를 벌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증권사 비서라며 걸려온 전화입니다.
4: 증권 비서인데요.
5: 안녕하세요.
4: 채팅방 혹시 나가셨던데 요새 많이 바쁘실까요?
5: 채팅방 나가지는 않았는데 보고 있는데.
4: 알겠습니다.
3: 채팅방을 나갔는지 확인하는 이 여성. 알고 보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리딩방 사기 조직원입니다. 조직원은 자신을 증권사 비서라고 속인 뒤 AI 추천주에 돈을 넣으면 6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2년 동안 의사 등 전문직을 포함해 59명이 99억 원을 뜯겼습니다.
6: 무료로 그 주식 강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게 신뢰가 쌓이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이 준비해놓은 그런 허위의 주식 투자를 권유를 합니다.
3: 사기 조직은 캄보디아에 있는 호텔 두 층을 사실상 콜센터처럼 사용했고 범행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중국 범행의 시나리오를 해석하는 번역가와 채팅방에 고급 식당이나 피부 관리 사진을 올리며 거짓 성공담을 늘어놓는 이른바 바람잡이도 투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조직은 총책 아래 4개 팀으로 역할을 나누고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하기 위해 조직원도 한국인으로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한 경찰은 범죄 수익금 2억 7,3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7: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지구촌 최대 축구잔치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오는 7월 20일까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이번 월드컵에서는 과연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미국 대회까지 유지되던 24개 팀 체제, 1998년 프랑스 대회 때부터는 32개 팀으로 확대됐는데요. 28년 만에 이번 월드컵부터는 월드컵 역사상 최다인 48개 팀이 참가합니다. 이에 따라 총 경기 수도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각 경기는 더욱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로잉과 코너킥, 골킥 상황에서 선수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다고 판단되면 심판은 손을 들어올려 5초 카운트다운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 안에도 경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공 소유권은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0: 또 교체로 물러나는 선수는 10초 이내에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전처럼 천천히 걸어나가다 10초를 넘긴다면 새로 들어오게 될 교체 선수가 1분 동안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대기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추가되는 시간도 있는데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전반과 후반 각각 22분에 3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 건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마치 농구의 쿼터제처럼 바뀔 수 있어 이번 대회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새로 도입된 규정이 많지만 우리 대표팀이 잘 적응해서 이번 대회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응원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6월 12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바흐의 세대 건반 악기를 위한 협주곡 중 3악장 루돌프 제르킨, 피터 제르킨, 미에치슬라브 호르조프스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6월 12일 금요일 듀엣터에서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술기.
1: 전 베니트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흐의 세대 건반악기를 위한 협주곡 중 3악장 루돌프 제르킨, 피터 제르킨, 미에치슬라브 호르조프스키의 피아노, 알렉산더 슈나이더가 지휘하는 말보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오, 이름이 정말 어렵습니다.
1: 오, 맞아요. 계속 쉬지 않고 어려워서 오, 긴장을 했습니다.
0: 킹킨부흐키.
1: 1964년 말보로 페스티벌 실황인데 루돌프 제르킨의 아들 피터 제르킨이 17살 때 아버지와 함께 연주한 거였습니다.
0: 오늘은 피아니스트의 부모 밑에서 자란 연주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아무래도 음악가라면 자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만큼 성공하는 건 또 다른 일이겠죠.
0: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음악가의 자녀도 이렇게 음악가로 활동하게 된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마지막 음반도 아들인 다니엘 폴리니와 함께 연주한 것이었습니다.
1: 이 다니엘 폴리니는 1978년생인데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한 음악가면 처음 활동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었겠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비교를 당할 테니까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다른 방면에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와는 다른 레퍼토리에 집중하는 거죠. 뭐 아버지가 슈베르트면은 자기는 베토벤을 파겠다. 이 다니엘 폴리니 같은 경우는 작곡과 지휘에도 큰 비중을 두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대단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드뷔시의 흑과 백 중 1악장 마우리치오 폴리니와 다니엘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데뷔시의 흑과 백중 1악장, 마우리치오 폴리니와 다니엘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아들이나 딸과 함께 연주한 피아니스트는 폴리니뿐만은 아니죠. 에밀 길렌스도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 협주곡을 딸인 엘레나 길렌스와 함께 연주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1: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의 아들도 피아니스트입니다. 바로 보브카 아슈케나지.
0: 아슈케나지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은 아들과 함께 연주해서 음반으로 남겼습니다. 아슈케나지의 라흐마니노프 전집 음반 중에서 아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보브카 아슈케나지는 1961년생으로 오랫동안 프랑스 폴의 음악원 교수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스터 클래스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0: 이 생각해보면 보브카 아슈케나지는 부모가 모두 피아니스트인 겁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는 모스크바 음악원으로 유학을 온 아이슬란드 출신 학생과 결혼해서 유럽으로 이주했으니까요.
1: 두 사람의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무소르그스키의 민둥산의 하룻밤을 보브카 아슈케나지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해 새롭게 편곡한 버전 준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와 보브카 아슈케나지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정말 끝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 계획을 전격 취소하더니 곧 서명식 시간과 장소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만 이란은 어떤 합의문도 승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3: 거대 양당 대표가 나란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모두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받는 중인데요. 둘 다 순순히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여당도 제1야당도 본격적인 당내 권력 투쟁에 돌입한 셈인데요. 경제 위기 속 민생이란 단어는 정치권에서 사라졌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11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 13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3: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자별 개표 결과와 투표소 입력도 잘못한 걸로 확인됐는데 문제 상황을 알고도 늑장 보고하고 후보자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내란 특검팀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치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2: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오늘 개막합니다. 역대 최고 성적인 원정 8강에 도전하는 홍명보호는 오늘 오전에 치러질 체코와의 첫 경기에 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7곳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3: 투표 관련 서류와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경찰은 신속한 수사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어두운 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관 110여 명을 투입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오전 9시 시작된 압수수색은 13시간 만인 밤 10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5: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압수수색 모두 마무리된 겁니까?
4: 동시다발로 진행된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등 모두 7곳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율 하한선을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과정과 용지를 투표소별로 배분한 기준,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뒤 대응 과정 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상황.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선관위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직원 간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컴퓨터 포렌식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서버에 저장된 방대한 전자정보는 내려받기에 긴 시간이 걸리고 있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압수물을 회수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사건 배당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돌입한 경찰은 지금까지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서울, 송파,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데 검경 합수본에 사건을 넘길 때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네, 지금까지 나오는 정황을 보면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는데요. 선관위의 진상규명위원회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 투표용지 인쇄를 줄여놓았지만 용지가 부족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은 전혀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압수수색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외부 인사 6명으로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 투표소의 시간대별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줄이기로 결정해놓고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7: 조현옥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
8: 빌려온 1년 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혼란이 굉장히 극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고
6: 진상규명위는 이처럼 부실했던 투표소 운영 탓에 투표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8개 자치구 선관위의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 과정도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면 회의조차 없이 서면 의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특히 혼란이 가장 컸던 송파구의 경우 인쇄 물량을 예상 선거인수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수요 예측과 현장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하면 전체 인쇄량은 실제 투표율을 웃돌았고 송파구 전체로 봐도 오히려 용지가 4만 장 넘게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단 열흘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 진상규명위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회의를 이어갑니다. 경찰 조사와 진상위 조사가 동시에 속도를 내면서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가 언제쯤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2년 전에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 수원시청 선거구 수원시정 선거구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원시정 선거구의 무효표를 4,696표로 입력해서 공표했습니다. 이는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해 무효표와 유효표를 나눠서 집계한 결과였는데요. 이후에 재확인 과정을 거쳐서 집계한 실제 무효표는 이보다 2,241표 적은 2,455표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선관위는 이를 공식 결과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효로 잘못 처리된 유효표

0: 가운데 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표는 1,089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의 표는 1,152표였습니다. 이걸 정정해도 반영해도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개표 인력 오류 사실을 선거가 두 달이 지난 시점에야 확인해서 양당 후보들에게만 알렸고요. 선관위 누리집의 역대 선거 개표 현황은 지금까지도 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 개표 과정에서 투표소 명칭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해 실제 결과와 다른 개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이번 오기가 전북 교육감 당선인 결정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위원회의를 거쳐 선거록의 개표 결과를 수정 의결했고 이를 후보자 전원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록 작성 시스템 개선과 입력 오류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또 향후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앙선관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0: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체육 종목단체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해당 회원 종목단체의 관계자들과 대책회의에서 회계 처리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해 금융 과세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시 사무공간과 집기류를 제공하는 등 입주 단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김민석 국무총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하며 동시에 이를 빌미로 민주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참정권 침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함이 이미 파괴된 걸 보면 선관위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다며 위부터 아래까지 대우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 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습니다.
1: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빠른 협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후반기 원 구성 등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줄줄이 남아있는 건 변수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2: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각각 제출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사흘 만에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3: 각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4: 진상규명 및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첫 삽을 뜬 양당은 사안을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위가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승인을 거쳐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양당은 이구동성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됐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곳곳에서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수량 산정 오류와 현장 대응 부실 등 절차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폭력 진압 의혹이나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등 좀 더 폭넓은 의제를 담았습니다. 특위 구성을 놓고도 여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을, 제1야당은 여야 동수 구성을 각각 외치고 있습니다. 적잖은 의견 속에 양당 원내 지도부와 처음 만난 조정식 국회의장은 다음 주 특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비쟁점 법안 50건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 다음 주에는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관련한 특위도 구성하고
3: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소통수석입니다.
2: 여야 역시 속보전에는 공감하면서도 뼈있는 말로 향후 원구성 협상 등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6: 민생
3: 환경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6: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나를 세서라도 빨리 원구성을 해서
7: 하루 이틀 만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그대 의석을 가지신 민주당 한명도 대표님께서 많은 또 양보를 해주시면
2: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여야 앞에 현안이 가득합니다. 양당이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0: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방금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결코 갖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거라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합의문 서명 즉시 재개방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해협은 우리가 서명하는 즉시 공식적으로 개방될 겁니다. 그것은 아주 곧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JD 벤스 부통령과 다른 인사들이 갈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번 합의를 승인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의가 서명되면 미국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하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유가가 급락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이란 하레그 섬을 비롯한 이란 석유 거점들에 대한 타격을 포함해서 사흘째 공습이 이어질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불과 5시간쯤 뒤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전달돼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공습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 내용과 최종 쟁점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관련국 당사자들의 모두의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의 교전으로 휴전 붕괴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서 종전 합의 타결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MOU가 체결된다면 지난 2월 28일 시작돼 100일을 넘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사실상 종결 수순으로 접어들고 후속 비핵화 협상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2: 네, 중요한 건 이란 쪽의 반응인데요.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0: 네, 이란 반관영 타스닌 통신은 조금 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란은 자국의 레드라인, 즉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원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원칙이 핵무기 보유와 관련한 내용인지 등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종전 합의안을 거부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아직 어떤 합의문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란 협상팀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미국과의 초기 양해각서와 관련해 어떠한 문안도 승인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사항을 내놨다가 철회하고 2주 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던 양해각서 초안으로 돌아간 만큼 이란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양국 정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트럼프가 또다시 몇 가지 새로운 세부사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란이 거부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란군은 앞서 자국 경제의 생명줄인 석유 관련 인프라를 점령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모두가 에너지 수출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강력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번 공습이 휴전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면서도 휴전 파기를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네, 이런 소식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물가 우려는 갈수록 커지는 중입니다. 이번에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증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 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86% 상승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1.7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54%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종가는 전장보다 2.92% 내려갔습니다.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종가 역시 2.58% 하락했습니다. 종전 타결 시사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7.4원 오른 1531.6원에 마감했는데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예정됐던 공습을 취소하고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시사한 만큼 서울 정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전쟁으로 원유 생산 등 공급망이 타격을 입은 만큼 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종전 합의가 이루어져도 유가가 금세 떨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 보시죠.
1: 이란 1호르무즈 해협을 뒤흔들고 원자재 가격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원유 천연가스 위험 할증금이 올해 반영될 겁니다. 인베스코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저스틴 리븐굿입니다.
2: 네, 고유가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가 지표도 나왔죠.
3: 네.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5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전년보다 6.5% 올라서 2022년 11월에 7.4%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월보다 상승률은 수정치 기준 4월과 같은 1.1%인데요. 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0.7%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최종 수요 재화 가격이 전월보다 2.8% 올라 2009년 1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미국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최종 수요 재화 가격 상승의 80%는 전월보다 10.7% 오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기인했고,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보다 23.4%나 급등해 전체 최종 수요 재화 가격 상승의 절반 이상의 영향을 줬습니다. 앞서 전날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년보다 4.2% 올라 3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도매 물가로 불리는 PPI는 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미국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이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PPI 상승세는 당분간 미국 내 인플레이션 충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대한민국과 체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리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집니다. 대한축구협회와 KT, 한국축구국가대표팀 공식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광화문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응원전을 벌입니다. 붉은 악마 측은 오늘 응원전에 시민 만여 명이 참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경기가 열리는 만큼 응원을 위해 모이는 시간과 출근 시간대가 맞물리면서 일대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집중될 걸로 예상됩니다. 월드컵 주최국인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은 이미 진행 중인데요. 양국 팬들이 집결해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40년 만에 본선에 진출한 이란 팀에게는 경기를 앞두고 우여곡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멕시코와 남아공이 맞붙은 아스테카 스타디움에는 경기 한참 전부터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특유의 전통 복장과 응원 도구로 장착한 양국 팬들은 자국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2: 끝내줍니다. 멕시코가 이길 겁니다. 2대 0, 3대 0. 멕시코 화이팅! 2026 피파 월드컵을 보러 멕시코에 왔습니다. 마마조이가 왔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니라 진짜 마마조이입니다. 남아공 축구 팬입니다.
1: 이란 정부는 이번 월드컵에서 자국 대표팀을 비난하는 구호가 나오거나 미승인 깃발이 걸리면 경기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대표팀 스태프의 미국 비자가 거부된 데 이어 배당된 티켓마저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서 사실상 이란 팬들의 직접 관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출전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We qualified and we want to play.
2: 이란 선수들은 월드컵 출전 자격을 얻었고 경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 멕시코 수도에서는 13만 명이 넘는 실종자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농민과 노동자 등 19개 사회운동단체가 월드컵 기간에 아스테카 스타디움 등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혹시 있을지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 경기장 주변에 적지 않은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4: 금요일 아침 출근길 현재 서울 기온은 17.1도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 방무가 끼어 있어 시야가 다소 흐릿한데요. 하늘은 차츰 맑아지겠고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첫 경기 거리 응원하는데 무리 없겠습니다. 이곳 여의도 일대도 거리 응원 준비가 한창인 모습입니다.

0: 그럼 경기가 치러지는 현지 날씨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괄라달라하라에서 저녁 8시 체코전이 시작됩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안팎을 보이며 크게 덥지 않겠는데요. 다만 최근 우기에 접어들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예보상으로는 경기가 끝날 때쯤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곳곳에서 거리 응원이 예정된 한국의 출근길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1도, 전주 16.3도로 예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어제보다 덥겠는데요.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초여름 더위 속 강원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특히 산간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거리 응원 나오실 때는 모자나 양산 챙기셔서 볕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1: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결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2: 하지만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긴 부족했는지 코앞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유독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이 그것보다 크겠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다. 거듭 결속을 호소했습니다.
4: 이재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3: 정권은 짧다는 발언 후폭풍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5: 역사 속에서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5: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3: 하지만 비공개 의총 분위기는 정 대표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지도부가 지방선거 공천 과정과 결과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성토가 쏟아진 겁니다. 한 발 나아가 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연임에 도전할 거면 전당대회 60일 전, 그러니까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논리지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라는 뜻 역시 녹아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
6: 당대표님 개인의 그 정치적인 자유로 의사에 따른 문제라고
3: 당사자 정청래 대표는 사퇴와 연임 도전 두 가지 모두 즉답을 피했습니다.
7: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8: 판단하세요.
2: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책임론에도 끄떡없는 정 대표를 향해 친명계가 전당대회 공정성이라는 새 논리를 꺼낸 셈인데 명확한 사퇴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 잡음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시끄러운 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2: 지도부를 향해 당내 의원들은 물론 회의 석상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장 대표는 투표지 사퇴 그럴 때가 아니라며 거취 결단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9: 첫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의 단결을 강조하며 지도부 책임론 대신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10: 지금 우리에게는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0: 생각할 여유도 없고 분열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9: 하지만 이런 호소가 무색하기도 같은 최고위원회 회의석상에선 곧바로 퇴진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친 한동훈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해선 안 된다며 지도부 총사퇴 요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11: 네, 저는 우리 지도부의 정식으로
4: 우재준
11: 제안합니다.
4: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11: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9: 당권파 지도부가 즉각 장 대표 엄호에 나서면서 결국 공개 회의는 고성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12: 역시 그 무관 없는 소리를
4: 최고위원입니다.
12: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4: 아니 철없는 소리 아니요.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13: 아니 철없는 소리 아니요.
9: 굳은 얼굴로 지켜보던 장 대표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사퇴.

0: 후보를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1: 그 길을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0: 그러자 이번엔 초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자고 나섰습니다.
3: 저희들이
2: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3: 대해서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생각을 하고 연락 주겠다고.
0: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장 대표는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라며 거들고 나섰는데.
2: 옳다꾼하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4: 음모론까지 결합해서 자기 연명의 길로 쓰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0: 반대로 지도부 존속과 복당 문제의 핵심인 정점식 원내대표에겐 당선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당 안팎에서 퇴진론이 분출하면서 투표용지 사태를 계기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도부 책임론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분수령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점식 새 원내대표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오류에 대해서 한국방송협회가 사과했습니다. 방송협회 산하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는 지상파 3사 선거 방송 중 일부 성, 연령별 유권자 성향 분석 데이터에서 오류가 확인돼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출구조사를 맡은 3개 여론조사 업체 가운데 한국리서치가 담당한 서울, 대구, 울산, 충북 이 4개 지역에서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누락된 채 당일 출구조사 결과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특정 의도에 따른 데이터 수정이 아니라 조사기관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6: 내란 특검팀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군 수뇌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인데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25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반국가, 반국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범행으로 실제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적 이익이 심히 저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법리와 사실을 조작해 정치 기소했고 정당한 작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 송진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입니다.
8: 들었습니다. 전혀 구속 요건에도 맞지도 않는 그냥 기소를 한 겁니다. 수사를 하고 이 수사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이적행위입니다.
7: 이 재판은 국가 안보 관련 기밀 사항을 다루는 사건인 만큼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 진행됐지만 헌법에 따라 선고 공판은 공개됩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재판부가 중계방송과 비디오 녹화 신청을 모두 불허하면서 3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영상으로 볼 수는 없게 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전?
11: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1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1: 닥터 캡슐.
1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모뉴먼트.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

0: 환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0: 활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 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명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란우산.
4: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4: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6: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며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4: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7: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8: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최근 연예 뉴스 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차가원 회장인데요. 처음엔 아티스트 정산 문제로 시작된 논란처럼 보였는데 가수 MC몽 씨와의 관계, 그리고 최근엔 가수 이승기 씨의 100억 원대 전세 계약 이야기까지 등장했죠. 물론 아직은 의혹 제기 단계고 당사자들의 입장도 확연히 엇갈립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세계약, 압류, 미정산, 손해배상까지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10: 이승기가 그 가수 이승기 말하는 거야?
11: 응. 차 회장이라는 사람 권유로 전세를 들어갔다는데, 야, 전세금이 105억이라더라.
10: 105억? 근데 뭐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전셋집 산다는데 그게 뭐 문제인가?
11: 문제는 그 다음이지. 그 빌라에 압류가 걸렸는데 자칫 전세금 반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 한두 푼도 아니고.
9: 보도에 따르면 가수 이승기 씨 측은 차가운 회장의 지속적 권유로 차 회장 수유의 빌라에 입주하게 됐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빌라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됐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전세금 반환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죠. 이승기 씨 측은 계약 과정에서 전세금 규모와 대출이자 부담 문제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차 회장 측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10: 아니 그런데 그 과정에서 MC몽 이야기는 왜 계속 나오는 거야? 원헌드레드라는 회사 이야기는 또 뭐고?
11: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 아티스트 정산금 문제도 있고 회사 자금 흐름을 둘러싼 의혹도 있고 여러 의혹이 한꺼번에 막 터진 모양이던데?
10: 그런데 그 의혹들 다 팩트인 거야? 인터넷 보니까 차가원 회장이나 MC목 측에서는 팩트 아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엄청 강하게 반박하는 것 같던데?
11: 결국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부터가 사실인지 그걸 밝히는 게 관건이겠지.
9: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정산금 미지급, 전세보증금 반환 등등 경우에 따라 형사적 쟁점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의혹이 확산된 거라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따져봐야겠죠. 결국 이 사건은 그저 단순한 연예계 뒷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약과 돈, 신뢰와 책임, 그리고 의혹 보도의 경계까지 함께 걸려있는 사안인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2: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9: 먼저 전체적인 그림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원 회장, 이승기 씨 전세, MC몽 씨와의 관계, 미정산, 얽히고 설킨 게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현재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지 큰 흐름부터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12: 네, 일단 이 사안은 아직 의혹 단계이고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제기된 의혹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소속 아티스트 정산금 미지급 의혹입니다. 더보이즈, 백현, 첸, 시우민, 태민 등 여러 아티스트들이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일부는 계약 해지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둘째는 협력업체 미지급 문제입니다. 앨범 제작사, 뮤직비디오 제작사 등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셋째는 불투명한 자금 흐름입니다. 회사로 들어온 투자금이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인데요. 일부는 차 회장의 개인 계좌로 흘러갔다는 의혹, MC몽 씨와의 해외 도박 의혹까지 함께 불거졌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이승기 씨 전세계약 논란입니다. 차 회장 소유 고급 빌라에 105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압류 문제와 전세금 반환 우려, 대출이자 부담 문제가 함께 제기된 상황입니다. 다만 차 회장 측과 MC몽 씨 측은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고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의혹과 반박이 팽팽하게 맞서는 진실 공방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먼저 이승기 씨 전세 계약 논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금이 105억.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긴 합니다만 전세금이 아무리 고액이라도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핵심적인 쟁점 뭡니까?
12: 일단 전세금이 105억 원이라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적 문제는 아닙니다. 뭐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니까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했느냐는 겁니다. 이승기 씨 측 주장을 보면 이사를 다 하고 나서야 처음 들었던 금액보다 3배가 넘는 전세금을 요구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계약 과정에서 속임이나 중요한 설명 누락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대출이자 부담 약속도 중요합니다. 이자는 내가 내주겠다라는 말이 정식 계약 조건인지 단순한 호의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압류와 보증금 반환입니다. 전세는 결국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해당 집에 압류나 경매 위험이 생기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9: 보도에 따르면 해당 빌라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됐다는 의혹이 전해졌어요.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도 바로 이 점일 것 같은데 만약에 집주인 측이 압류를 풀지 못하거나 이후 경매 절차까지 이어진다면 세입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05억 원의 전세금을 낸 이승기 씨겠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요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12: 이 부분은 실제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봐야 정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대로 갖췄다면 일정 순위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앞선 근저당권이나 압류, 세금 체납이 있으면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권리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 순위에 따라 임차인이 배당받게 됩니다. 특히 국세나 지방세는 경우에 따라 임차인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105억 원 같은 고액 전세는 전세보증보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보증기관마다 한도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 전세처럼 전액보증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 이승기 씨가 어느 순위의 임차인인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언제 갖췄는지, 또 선순위 채권과 세금 체납 규모가 얼마인지가 관건입니다.
9: 그런데 이 의혹이 제기된 과정에서 공방이 오가는 부분이에요. 전세금 규모가 당초 이야기했던 것보다 3배 이상 높아졌고, 이사를 하고 난 뒤에야 금액이 결정됐다. 이승기 씨 측 주장이고요. 반면 차 회장 측은 대출 이자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단순히 그때와 말이 다르다 정도로 볼 문제가 아닌 이유, 뭐 향후 법적으로 봤을 때 왜 중요한 대목인 건지 설명해 주시죠.
12: 이 부분은 단순히 말이 달랐다는 차원을 넘어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연결됩니다. 이승기 씨 측 주장처럼 이사 후 갑자기 3배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상대방의 속임수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계약했다면 취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만 법적으로 이걸 인정받으려면 기준이 다소 높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차 회장 측 주장처럼 실제로 상당 기간 이자를 부담해 왔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는 주장은 다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그 경우에는 계약 취소보다는 이자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운 회장 측이랑 이승기 측에서 어떤 이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뭐 소송이 들어오거나 압류가 들어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이제 통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 아닌가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통상적인 시세가 있는 그런 아파트나 뭐 빌라라고 한다면은 이 금액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금액을 굳이 설정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가원 씨 측 법률 대리인이 이승기 씨의 전세 사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주장했다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12: 이건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자면요, 상대방 주장의 동기와 신빙성을 문제 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전세사기가 성립하려면 보통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을 속였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 회장 측은 이사는 그런 전세사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승기 씨 측이 전속 계약 관계를 정리하거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기 위해 전세계약 문제를 부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반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 회장 측은 이승기 씨가 해당 집에 만족감을 표현했다는 메시지도 공개했거든요. 그러면서 사기를 당했다면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순수한 전세계약 문제인지 아니면 전속계약 해지나 소속사와의 관계 정리 문제에 얽힌 분쟁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계약서, 메시지, 이자 지급 내역, 등기부 권리관계 등을 종합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 네,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가원 회장을 둘러싼 의혹 중에는 아티스트와 협력업체에 대한 미정산 의혹도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을 했는데 정해진 돈을 못 받았다, 이런 건가요? 뭐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뭐
12: 보도에 따르면 아티스트 정산금과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의혹이 함께 제기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트 쪽으로는 더보이즈, 백현, 첸, 시우민, 태민 씨 등에게 미정산금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일부는 전속계약 해지나 효력정지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뭐 협력업체 쪽도 있습니다. 앨범이나 뮤직비디오 제작사 등 세탁업소, 청소업체들까지 대금을 못 받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피해 업체와 스태프가 수백 명이고 전체 피해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라는 주장도 나온 상태고요. 다만 차 회장 측은 이런 미정산 사태가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문제 제기와 자금 흐름의 왜곡 때문에 발생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안은 계약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나 상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9: 정산 문제라는 게 언뜻 들으면 뭐 돈이 좀 늦게 지급되는 거 아니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생계거든요. 법적으로 봤을 때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12: 가장 기본적으로는 계약을 어긴 문제입니다. 줘야 할 돈을 제때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정산금 미지급이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다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믿고 활동을 맡길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관계 파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도 단순히 돈이 늦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작비를 못 받으면 작은 업체들은 생계와 운영에 바로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같은 법적 조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문제로 넘어가려면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빼줄 능력이 없거나 의사 없이 일을 맡긴 것인지, 지급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빼돌린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지급 지연과 사기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9: 그런데 이번 의혹은 단순히 정산이 늦어졌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회사 자금 흐름을 둘러싼 문제제기까지 이어진 상황인데 더 복잡해 보이거든요. 심지어 가수 MC몽 씨와의 관계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어떤 식의 관련이 있는 거죠?
12: 보도에 따르면 원헌드레드가 음반 유통사나 공연 기획사 등으로부터 큰 규모의 선수 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정상적인 사업비나 정산금 지급에 쓰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금 일부가 차 회장의 개인 계좌로 넘어갔다는 주장 또는 해외 원정 도박이나 불법 외환 거래 의혹까지 언급된 상태입니다. MC몽 씨와 관련해서는 차 회장과 함께 해외 카지노를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회사 자금 일부가 혹시 그쪽에 쓰인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MC몽 씨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차 회장 측도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악의적 보도라며 반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계자료나 계좌 추적,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서 실제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되어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받은 선수금이나 투자금을 정상적인 사업에 쓰지 않고 경영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썼다면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애초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선수금만 받았다면 사기 문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아티스트 정상금이나 협력업체 대금이 밀린 것이라면 단순한 자금난을 넘어서 자금 유용 의혹으로 커질 수도 있고요. 다만 형사 책임은 입증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9: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데스레의 You Gotta B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5: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6: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7: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6: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7: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은 17.5도, 수원 17도, 전주 16.7도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부쩍 올라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주말까지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고요. 다만 오늘 오후에 강원도에 또 일요일에는 내륙에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는 오후부터 점차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 타고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평소보다는 좀 차가 적은 편입니다.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만 잠깐 속도 줄이고 있고요. 그 외 구간으로는 괜찮습니다. 영동대교나 청담대교 모두 다리 건너는데 남단 쪽으로 진입하는데 속도가 안 나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량 많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정체 없고요. 목포 쪽으로도 정체는 없는데 팔곡터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로 안산분기점에서 팔곡분기점까지 2km 안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1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4: All About News. YTN News FM.
1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5: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이탈리아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순방 기간 국정운영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추진 계획 그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상황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하며 동시에 이를 빌미로 민주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참정권 침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함이 이미 파괴된 걸 보면 선관위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역시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의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을 감금한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2년 전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경기 수원시정 선거구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원시정 선거구 무효표를 4,696표로 입력해 공표했습니다. 이는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해 무효표와 유효표로 나눠 집계한 결과였는데 추후 재확인 과정을 거쳐 집계한 실제 무효표는 이보다 2,241표 적은 2,455표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선관위는 이를 공식 결과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집회와 시위로 인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체육종목단체에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해당 회원 종목 단체 관계자들과 대책회의에서 회계 처리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해 금융과세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시 사무공간과 집기류를 제공하는 등 입주단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뒤 참정권 침해 관련 집회로 건물 출입이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호남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오늘 광주를 찾습니다. 정 대표는 먼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

0: 하고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던 정 대표가 지난 9일 전북 김제와 고창을 비공개로 찾으며 활동을 재개했는데 사흘 만에 또 호남 방문입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 30%가량이 몰려있는 호남 민심이 당권 경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만큼 당 안팎에선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가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첫 기자간담회를 가집니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장동혁 대표 거취 논란과 함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 사퇴 요구에 직면한 장 대표는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서 부동산과 예금, 증권 등을 합쳐 253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기재산 신고에 223억여 원보다 30억 원가량 늘어난 액수로 최근 서울 잠실동 아파트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는 이 밖에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과 삼청동 단독주택, 연건동 근린생활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지난 9일엔 부동산을 계속 매물로 내놓고 있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저녁 예정됐던 이란 공습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에까지 보고되어 승인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오늘 저녁 예정됐던 대이란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논의 내용과 최종 쟁점들은 개념적 차원은 물론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모든 관련 당사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이번 협상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면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하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86% 오른 5848.7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75% 오른 7394.3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54% 급등한 25,809.66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0.38달러로 전장 대비 2.92%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87.71달러로 전장보다 2.58%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지난 4월 17일 이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5월 29일 이후 최저가입니다. 대한민국과 체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리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집니다. 대한축구협회와 KT, 한국축구국가대표팀 공식 응원단인 붉은 악마는 광화문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응원전을 벌입니다. 붉은 악마 측은 오늘 응원전에 시민 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경기가 열리는 만큼 응원을 위해 모이는 시간과 출근 시간대가 맞물려 일대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늘은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7.9도, 습도는 84%입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장성철의 뉴스 명단.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여야 대표가 나란히 아주 사이좋게 똑같은 문제 앞에 섰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려는 당 안팎의 요구에 직면한 건데요. 사실상 당대표 연임 도전에 나선 정청래 대표는 면전에서 전당대회 나올 거면 사퇴하고 나와라 이런 소리를 들었고요. 전면 재선거를 강조하는 장동혁 대표 역시 지도부 총사퇴로 차기 지도부의 길을 터주자는 이야기를 코앞에서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낱말 안 듣기로는 유명한 분들이죠. 여야 대표 자리의 명운이 어디로 흘러갈 건지, 그 결과도 사이좋게 같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원회에서 정청래 연임 불가론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죠.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 모시고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도파민 터지는 본격 정치 토크, 여의도 숙녀 캠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전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6: 유 기자님, 저 한숨도 못 잤어요.
7: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6: 나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한숨도 못
7: 한숨도.
6: 잤어요. 정말로. 위로해 주세요.
7: 진짜 바카스라도 하나 한 병 사두고 왔어야
6: 되는데. 저희 작가님이 케이크 줬어요. 피디님이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하래요. 첫 번째 뉴스 뭔가요?
7: 네, 첫 번째 뉴스는 이럴 거면 선관위 해체가 낫다입니다.
6: 아니, 일주일 내내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어제 저녁에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김민석 총리가 선관위에 대해 질타를 했습니다.
7: 네, 맞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어제 회의에서 이 증거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은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럴 거라

0: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네. 이런 거를 좀 짚으면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한마디를 한 거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이 문제는 이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 이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 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했고요. 이 검경은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1: 네,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서도 일부 시위대의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김 총리는 이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권리로 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또 이제 경찰관들을 감금을 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을 하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1: 그러네요.
0: 예,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 국민들의 요구를 악용을 해서 오히려 이 민주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1: 네, 경찰이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착수했다고요?
0: 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이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요, 이 서울선관위 그리고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 송파, 서초, 광진, 동작 등 이 다섯 개 지역 선관위의 지역 선관위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1: 네.
0: 이 100여 명이 넘는 경찰 인력이 투입이 됐고 이 합동수사본부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도 압수수색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헌법상 이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이 선거 업무로 압수수색이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그러네요. 영장에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도 피의자로 적시됐다고요?
0: 예, 맞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그리고 이제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이 선관위 수뇌부가 피의자로 적시가 됐고요. 이 경찰은 이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 선관위가 이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제 성립 를 하는 이 공직선거법상의 이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 적용을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1: 네.
0: 이 압수물 분석이 좀 끝나는 대로 이 선관위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1: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런 혐의를 적용했군요.
0: 네.
1: 선관위가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분배를 잘못한 게 원인이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 대행이 이제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송파구 전체로 보면 이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매가 남았는데 이 송파구 내에 이 146개 투표소별로 이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한 이제 국민 참정권이 이제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도 돌입했죠?
0: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제출한 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국정조사 대상과 이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조사 특위 구성 등 이 세부 사항에 관한 이제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본회의 직후에 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겠다는 것은 여야 간 의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속히 진상을 파악을 하고 이 선관위에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묻고 개혁할 게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유설희 기자님, 여야 국정조사 요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0: 네, 일단 여당안은 이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과정이 좀 제대로 됐는지 이런 적정성을 따져보는 게 주요 조사 대상인데요. 이제 야당안의 경우에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선거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또 경찰 기동대 이 시민 진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본다는 좀 차이점이 있고요. 일단 국회는 이제 이르면 오늘 이제 18일에 이제 본회의를 열고 이 여야가 합의한 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 할 전망입니다.
1: 뭐 별 차이도 없고 그냥 다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0: 네.
1: 원만하게 그냥 합의 처리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1: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두 번째 뉴스는 여야 대표 사퇴론 분출입니다.
1: 네. 민주당부터 짚어볼까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 그만둬라 이런 요구까지 나왔네요.
0: 네 맞습니다. 예, 어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정 대표를 향해 사퇴를 요구를 한 건데요. 예, 장철민 의원은 지금 중요한 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당대회 시스템 마련이다. 정

0: 대표는 대표 도전 의사가 있다면 지금 사퇴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1: 네.
0: 장 의원은 이제 이번 총회 직후에 이 SNS에 이 전당대회가 객관성과 투명성 속에 치러진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통합하고 이 전당대회 이후에 당력을 결집하라면 오늘이라도 사퇴하셔야 한다 이렇게 적었고요.
1: 네.
0: 임미애 의원도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요. 임 의원은 이제 대표 연임에 도전하기 전에 이제 사퇴를 했던 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들면 보통 전당대회 두달 전에 그만두는 게 맞으니까 지금 그만두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1: 와.
0: 이 임의원 발언 후에는 이제 박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아우, 정청래 대표 아주 상당히 곤혹스럽겠네요.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공천 관리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이 신정훈 의원은 이 호남 지역 공천에 대해서 공천 관리가 원칙도 없고 너무 폭력적이었다. 이 과정과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인천 연수을 지역구인 정일영 의원은 이 연수구청장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 등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고 이제 지도부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제 장철민 의원도 이번 선거는 참패 그 이상의 느낌이다. 이러면서 이제 당 지도부가 특히 서울 선거 과정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런 이렇게 지금 자꾸 이제 당 지도부에 대한 이제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지니까
1: 네.
0: 이정 대표를 이제 옹호하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이 최기상 의원은 이제 통합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정 대표를 옹호를 했고요. 이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장철민 의원이 이번 선거가 대패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선거 결과가 12대 4인데 대패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1: 최민희 의원은 친명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패배라고 했는데 대패가 아니라 그러면 친명이 아닌가요? 물어봐 주세요.
0: 네.
1: 정청래 대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지방선거 책임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어요?
0: 네. 일단 정 대표는 단결을 강조를 했습니다.
1: 단결?
0: 예, 그렇습니다.
1: 아이고.
0: 이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냐. 뭐 이런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단결하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정 대표가 이제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이제 정부 출범 1주년 토론회에서도 이 내란의 밤에 이 동지의 전우회를 발의해서 사선을 넘은 심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단결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단결하자는 말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나 정청래 공격하지 마. 그만두라고 하지 마. 이렇게 좀 들리는데
0: 네.
1: 갑자기 왜 내부 단결을 강조했어요? 근데
0: 네.
1: 진짜.
0: 네. 이게 뭐잘 아시겠지만 이장 대표가 이틀 전에 이
1: 네.
0: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발언해서 사실상 대통령을 저격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1: 난리예요 지금
0: 난리가 났었습니다.
1: 청와대는.
0: 네, 그래서 이제 친명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대단한 실언이다. 이 집권 여당 대표의 언어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이 당대표 책임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대통령과 당대표와의 갈등이 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이제 단결을 강조를 하면서 봉합을 시도하는 거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대표 사퇴론도 분출하고 있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도부 사퇴를 두고 이른바 이제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이제 공개 설전이 벌어진 건데요. 이 비당권파인 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도부 전원 사퇴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 최고위원이 우리 지도부가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아야 된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1: 네.
0: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1: 네.
0: 이 반면에 이 당권파인 조광한 이제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우재준 최고위원이 아니 철없는 소리라뇨 이렇게 좀 반발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공개 설전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 정점식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1: 소장파 모임도 장 대표 사퇴를 요하는 입장문을 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대안과 미래는 이 소속 의원 25명 전원 명의로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를 하고 이번 이제 선거 재선거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낸 겁니다. 이 대안과 미래 소속의 뭐 이성권, 권영진, 박정하, 고동진 등 이제 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라면서 이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달라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또한 이제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한 이 총의를 모을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1: 장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0: 장 대표는 이 당 지도부의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이 110명 의원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퇴 요구를 그냥 거부한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제가 장동혁 대표 성대모사 지금 제가 맹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기대하겠습니다.
1: 열심히 해볼게요. 네. 세 번째 뉴스 뭔가요?
0: 네. 6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받은 쿠팡입니다.
1: 이게 역대 최대 금액이라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이 쿠팡과 계열사에 총 6,246억 원의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을 한 건데요. 지금까지 이 국내에서 이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고 이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바로 SK텔레콤입니다. 네. 이 1,348억 원이에요. 이번에 이제 쿠팡이 이제 내린 이 제재가 이보다 이제 무려 네 배를 훌쩍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예. 자세한 좀 내역을 짚어보면 약 이제 3,755만 명이 이 회원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일단 4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요.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 1천만 명이 넘는 회원의 이 온라인 활동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온 사실이 추가로 적발이 된 거예요. 이제 이에 대해서 2천억 원 상당의 이제 과징금이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이 쿠팡 측이 이 광고를 게재한 다른 사이트나 앱에 이용자가 뭐 언제 접속했는지 이런 기록을 이제 무단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이 DB에 저장을 해왔던 건데요. 네. 이 규모가 무려 1,117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사를 봤는지 이제 그런 기록을 쿠팡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 아, 티빙도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난리고 CJ 계열사 통합 멤버인 CJ원 계정들까지 줄줄이 잠기고 있다고 하는데 참 이런 빈번한 해킹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네 번째 뉴스 뭡니까?
0: 네, 네 번째 뉴스는 이제 북중미 월드컵 오늘 개막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 강지현님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님 파이팅! 뉴스 명당은 더 파이팅! 어머, 대표팀인데 뉴스 명당 때문에 대표님이 입에 붙었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 국가대표님을 님자 붙였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한 16강 이상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개막이죠?
0: 네, 맞습니다. 오늘 개막하고 우리나라 첫 경기도 열리는데 오전 11시에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이제 맞붙게 됩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이제 고지대 환경에서 얼마나 잘 뛸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데 오늘 경기가 이제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리거든요. 네. 선수들이 해발 1,500m가 넘는 이제 고지대에서 뛰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제 뭐 이제 좀 비슷한 높이의 이제 고지대인 이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제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 선수들이 고지대에 완벽하게 적응된 상태다라면서 이제 승리를 자신을 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체코 선수들의 이제 평균 키가 또 186cm에 달할 정도로 예, 상당히 제 장신인데 네. 이런 점도 이제 우리 팀이 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1: 네, 유설 기자님 몇 대 몇 누구 승?
0: 저는 뭐 한 3대 0으로 시원하게 우리가 이겨줬으면 좋겠다.
1: 알겠습니다.
0: 라는 바람으로
1: 두고 네. 보겠습니다.
0: 네.
1: 이상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님이셨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파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0: 네.
1: 대한민국 파이팅!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네.

0: 맛있는 60개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네, 잠시 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진 마시고요.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5: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6: 여야 모두 자당의 대표에게 이번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2석의 광역단체장, 9석의 재보선 지역구를 가져왔는데도요. 이겼지만 졌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한 사퇴론이 거세지는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수석님.
7: 안녕하세요.
6: 근데 왜 다치셨어요?
7: 아, 제가 축구 인생 50년인데
6: 네. 국회에서도 네.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리셨잖아요.
7: 많이 써가지고 네. 연골이 좀 이렇게 해지고 그래서 네. 네. 그걸 정리한다 그러거든요. 아, 이렇게 네. 잘라내고 다듬고.
6: 수술하셨어요?
7: 네. 아, 시술입니다.
6: 시술이요? 네. 아, 내시경 시술 같은
7: 거. 네네. 네. 좀 불안해요. 그래서
6: 곧 나실 수 있는 거예요?
7: 예예. 예. 근데 네. 제가 그 축구장에서 컨디션이 네. 좋으면. 네. 월드컵 4강 가고 16강 가고 그랬거든요.
6: 아, 네.
7: 근데 부상 중일 때는 그래서 좀 걱정돼요.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응원하려고.
6: 오늘 몇 대면 예상하세요?
7: 참, 하여튼 저는 제 몸 이 축구 컨디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갖고 대략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6: 오늘 안 좋아요?
7: 부상 먹구름. 중이니까 왠지 불안하고.
6: 먹구름이에요?
7: 브라질 월드컵 때 제가 부상 중이었거든요.
6: 아, 네.
7: 그때 예선 탈락했죠.
6: 아이고, 그럼 이번에도 그러면 빨리 나세요.
7: 예, 예.
6: 수석님 빨리 나셔야 예, 우리나라가 예. 16강도 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수석님 뭐 하세요?
7: 저는 남양주 이제 수동이라는데 네. 산속에 네.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6: 네. 네. 이번 지방선거 때 좀 뭐 나오시려고 생각도 안 하셨어요?
7: 전혀 안 했습니다.
6: 2022년도에 뭐 문재인 대통령 퇴임과 함께 예. 뭐 정치권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입장을 계속 그냥
7: 예 선출직은 이제 네. 안 하겠다는 게 해서 정치 이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죠.
6: 그럼 앞으로 뭐 하실 건데?
7: 뭐 앞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6: 가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7: 예, 또 이제 정당인이니까 네. 아, 민주당 이제 아, 또 집권하고 또 이러는데 이제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네. 있으면 하고. 네. 그렇죠.
6: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을 많이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당대표 사퇴해라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해라 이런 요구가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7: 저는 뭐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6: 아, 연임 출마에 대해서요?
7: 예. 사실 지방선거 전까지 네. 간혹 이제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여론조사도 하고 또 정청래 대표 잘하고 있느냐 이런 조사도 하고 발표도 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늘 이기고 있었어요.
6: 맞습니다.
7: 그런데 지방선거를 국민들이 민주당이 졌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뭐 숫자로는 이겼지만 국민들이 졌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기고도 진 선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과 후가 네. 정청래 대표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진 거. 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박찬대 의원하고 당대표 경선했을 때는 둘 다 친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를 지지하는 권리당원과 친명 권리당원 표를 다 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당대표가 된 건데 당대표 된 이후로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6: 그렇죠.
7: 뭐 조국 혁신당과 합당 문제, 공소 취소 거래설 뭐 등등등 해서 엇박자가 나면서 소위 말해서 찐명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에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보였죠. 네. 그리고 딱 보니까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다른 조사들이 이제 지방선거 후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어제부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꿈을 깨는 과정이에요.
6: 네.
7: 그래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저러고 국민도 선거 졌다고 하는데 네. 내가 연임에 도전하려면 일단 이길 수 있다. 이긴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6: 그렇죠.
7: 그런데 그게 전제되지도 않고 연임 도전해서 실패한다? 그런 길을 정청래 대표가 선택할 리가 없죠.
6: 그런데 출마조차 안 하면 다음번에 2028년도에 총선에서 공천도 못 받고 내 정치적인 인생 생명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출마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7: 아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이제 좀 하나의 이제 우려일 수는 있는데 당 대표잖아요.
6: 네.
7: 그래서 개인의 뭐 국회의원 출마 공천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네. 한 번 더 이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사퇴한 거 잔여 임기하고 네. 연임해야겠다는 이 이제 그런 급의 이제 정치적 고민을 해왔던 건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렵게 된 거죠.
6: 네.
7: 그걸 그전에는 이제 자각을 못했는데 나가면 이긴다. 이런 게 전제됐어요. 근데 나가도 진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명청대전을 감수하고 나가서 진다? 그 길을 저는 선택할 수 있겠느냐?
6: 민주당 지지층과 뭐 그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지만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에 김민석, 정청래, 차기 당대표 여기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좀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면 야 이거는 내가 나가봤자 안 되겠다,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더 판단.

0: 하는데 더 굳히는 심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1: 이런 거잖아요. 저도 나가는 선거가 있거든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경선하거나 뭐 이랬을 때 자기 이제 정치적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 저도 나가는 선거가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대표잖아요. 나가면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이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몇번 이렇게 뭐 삐걱거리고 엇박자가 나고 해도 나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어이구 이거 민주당 패배, 정청래 책임론, 그다음에 명청대전, 뭐 대통령의 평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오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친명이에요. 정청래 대표. 대표 된 다음에 비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아는 당원들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지방선거 후에 조사상으로 반영이 되는데 거기다 이제 호남이 떠났잖아요. 이번 지방선거 치르면서 호남 민심이 정청래 대표로부터 많이 이반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평가가 있고 국민의 평가가 있고 이러니까 조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견된 조사거든요. 그럼 정청래 대표는 내가 나가도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명성대전 감수하고 파열음을 내고 이러면서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게뭐 있나?
0: 진영의 대형 스피커들이 그 유튜버들이 밀고 있잖아요. 김어준 씨, 최욱 씨, 유시민 씨 이런 분들이 든든한 뒷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론은 책임당원은 권리 당원은 우리가 그냥 묶을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
1: 아니
0: 있지
1: 이미
0: 않을까요?
1: 그게 나오잖아요.
0: 끝이에요.
1: 일반 여론조사보다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뭐일 지금 뭐첫 조사지만 더 많이 벌어지잖아요. 김민석 총리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이미 이제 당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위 대형 스피커들이나 이런 분들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전제됐을 때, 그 연대나 그 지원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건데, 이길 수 있다는 전제가 저는 무너진다고 봐요.
0: 그렇다면
1: 그러면은, 나가서 당대표 할수 있고, 그러면 뭐 대통령의 평가, 명청대전 이런 거 감수하고라도 이길 수 있다면은 그거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들이 안 보이면 정청래 대표도 스스로 연임에 과연 도전할까? 그다음에 함께 지원했던 사람들도 현실적인 연대, 지원이 가능할까? 이런 겁니다.
0: 수석님의 이제 전망이 맞다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상당히 싱거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1: 그럴 수도 있죠.
0: 김민석, 뭐 송영길, 뭐 김용민, 뭐요 정도 이렇게 언급되더라고요.
1: 지금 뭐 김부겸 출마설 뭐 송영길 출마설 그런데 저는 두번다100%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0: 그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나오더라도 그분들은 안 나온다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1: 저는 뭐 둘 다.
0: 오, 안 나온다고 보시는군요.
1: 뭐 김부겸 선배는 사실은 정치를 떠났다가 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대구시장 도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현실 정치에 이렇게 나서고 뭐 이럴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딱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끝나자마자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당대회에 나갈 뿐이면은 그렇게 안 하거든.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득표할 수 있는 부분이 정청래를 과거에 찍었던 권리당원도 있고 그다음에 반정청래도 있고 그런데 이두 가지를 합쳐야 전당대회에 나가서 뭐 이렇게 승산을 점쳐볼 수 있는 건데 한쪽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청래 비판했을 때 안 나가는구나.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0: 수석님 뵈면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청와대에 이제 계셨었고 워낙 국회에서도 전략가로 이름이 높으셨었는데 그 대통령 유럽 나가셨을 때 환송 행사에 정청래 대표 안 부르고 김민석 총리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이 정청래 당신은

0: 이번에 전당대회 나가지 마. 이번은 김민석이야.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 해석 맞아요? 기획된 거라고 봐야 돼요?
1: 뭐 저는 뭐뭐 정밀한 기획은 아니지만
0: 네.
1: 일단은 그게 뭐 패싱은 아니고 블로킹을 한 거는 맞잖아요. 오지 말라고.
0: 네.
1: 그래서
0: 맞습니다.
1: 뭐 이유가 뭐아뭐 투표용지 사태로
0: 네.
1: 뭐 복잡하고 뭐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 하여튼 오지 말라고 벽을 친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기획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독에
0: 그런 시그널을 주기
1: 패싱은
0: 위해서,
1: 아니고 벽을 쳤다 이거죠.
0: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신호를 주고 싶어 했다라고 해석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까?
1: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점도 있겠지만 우선은 정청래 대표가 올 필요 없다. 여기에 더 방점이 간거 아닌가 싶어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뭐 이미 더 이상 어떤 대통령이 긍정적인 평가, 또 대통령의 호감 이런 것들이 뭐 기자회견에서 뭐 표현이 됐지만 더 이상의 표현이 없죠. 그리고 이미 뭐 국민도 알고 당원도 다 아는 거고요.
0: 그렇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정청래 대표가 민심은 영원하고 권력은 짧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봐도 이제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한 얘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청와대의 내부 분위기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진짜 부글부글 하고 그냥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이게 분기탱천 뭐 이런 분위기일까요?
1: 보통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할수 있는 얘기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잖아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저 정도 표현이면 그게 의도했든 안 했든 뭐 실수든 부글부글하죠. 그런데 지금은 뭐 부글부글 단계가 아니고 이미 부글부글은 뭐 그전에 했고
0: 넘쳤어요?
1: 지금은 이제 비등점을 넘어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끌어서 기화되는 단계죠.
0: 그러면은 출마를 못하도록 계속 그럼 그런 신호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제 의총에서 그냥 의원들이 불출마해라, 막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형식이 될까요?
1: 저는 이제 의원들이 나오지 말아라, 사퇴해라 이 얘기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0: 왜요?
1: 왜냐하면은 뭐 이미 했고,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이제 고민의 시간이 이제 비로소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임 도전에서 이긴다는 전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면 정청래 대표의 고민이 이제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의 대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소위 명청대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전당대회를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겠느냐.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당을 위하고 또 정권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파열음을 질수 있는 상황에서 감내하고 가겠느냐. 그래서 정청래의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봐요.
0: 차분하게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1: 예.
0: 대통령이 귀국하면 좀 만나서 상의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뭐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1: 저는 뭐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근데 뭐 스스로 이제 좀어 이제 일종의 이제 꿈에서 이제 지방선거 딱 끝나고 뭐 하루 이틀 3일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조사가 차기 당대표 조사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꿈에서 현실로 이제 들어가는
0: 힘이 쫙
1: 그런
0: 빠지겠군요.
1: 단계이기 때문에 좀 고민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0: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때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부분이 좀 잘못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선거 유세라든지 뭐 전략이라든지.
1: 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싶진 않은데요. 우선 뭐 정책내 동선 왜 전북을 그렇게 많이 갔느냐.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소홀하고 뭐 그런 지적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선거에서 우선

0: 당에서 대표 정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1: 아, 그게 없었어요?
0: 그럼 과거에 2010년 민주당이 처음 지방선거 승리했을 때
1: 네.
0: 무상급식, 그다음에 그 이후로 산모일반,
1: 네.
0: 무상급식, 무상보육, 뭐 무상의료는 아니지만 하여튼 무상으로 명칭을 해서 무상의료 플러스 반값 등록금.
1: 네.
0: 그래서 MB 대통령이 무상보육 택도 없다,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했는데 여론이
1: 맞아요.
0: 무상보육
1: 네.
0: 이거 필요해 하니까 MB 대통령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받은 거예요.
1: 네.
0: 이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당이 내놔야 될 이제 대표 정책들이거든요. 이번에 정책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전략이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절박함이 안 보였어요.
1: 그거는 국민의힘이 장동윤 대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난히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한 안이함?
0: 그런 게 있었죠.
1: 네.
0: 그리고 그것을 연임을 전제로 한 정책내 대표가 지선을 치른 것이 아니고 전당대회 연임 행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죠. 제가 보기엔 이세 가지가 다 없었던 선거는 뭐 찾아보기 어려워요.
1: 그왜 그랬을까요? 참그 점은 좀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입니다.
0: 저도
1: 그래서
0: 이해가 안 갑니다.
1: 그 차기 이번 지도부 구성 당대표 그럼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물로 봤거나 아니면은 그냥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좀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0: 여당은 그렇죠.
1: 그렇죠?
0: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당대표 보면은 이해찬, 그다음에 이낙연. 이해찬 대표는 당에 뭐 그야말로 총선 공천 다 하고 그러면서도 대통령하고 조율하고 또 청와대하고 조율하고 이런 것을 아주 원만하게 했어요. 주도권을 가지면서도.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였는데 막판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사면 이것을 대통령 만나고 이낙연 당시 대표가 오바해서 좀 말씀을 하셨죠. 그거 하나 빼고는 이렇게 삐걱거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당의 당대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뭐 당청 일체라는 거 아니에요? 당청이 엇박자가 나거나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그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청이 조율하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동네가 달라요, 청와대하고 당하고는. 그런데 그것을 잘 조율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역대 여당 대표 중에 이렇게 조금 엇박자가 나거나 이런 것은 그것도 짧은 시간에 그것도 정권 초기에 이런 거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차기 당대표도 첫 번째가 대통령의 성공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당. 그러니까 당연히 당청 또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1: 알겠습니다. 수석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한번 민주당 상황이 좀 정리되면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여러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나중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는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STI에 의뢰 지난 9일부터 1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큐레큐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엄마, 회사 같이 갈래?
7: 엄마.
8: 민준아! 유정아!
9: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0: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9: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1: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9: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9: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2: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YTNSFM.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기온이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전과 강주가 29도까지 오르고요. 오늘 오후와 저녁 사이 강원도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를 비롯해서 주요 간선도로 정체 구간이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은 가뿐합니다. 수월한 구간이 좀 있는데요. 다만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기 주의 필요하고요. 그리고 강변북로 역시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나면서 북은 혼잡합니다. 한강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많이 밀려서 용산역 쪽으로 진입하기가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를 지나는데 정상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승려 캠프로 시작을 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그중에서도 오늘은 여야 대표 사이좋게 사태론에 마주한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댓글에 맨하탄님이 레이건 같은 윤희석 멋있다.
2: 레이건이요?
0: 네.
2: 또 비유를.
0: 레이건 책은 다 잘 팔려요?
2: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와, 예. 돈 많이
2: 부시겠네. 북 콘서트도 하니까.
0: 아, 그래요? 예, 뭐. 제가 사해봐드릴게요. 싫어요?
2: 아, 고맙다고. 네.
0: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0: 요즘 막 그냥 말씀을 시원하게 하셔가지고 쇼츠로 엄청나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화제가 되고. 네.
4: 대변인을 사퇴시킨.
3: 뭘 대변인을 사퇴시켜.
2: 아, 그렇게 됐네.
3: 네.
0: 그 저기 뭐 이렇게 곤혹스러워하고 막 당황해하시고 황당해하시는 그런 모습도 좀 본 것 같아요.
3: 아, 예, 예.
0: 알겠습니다. 한겨레 김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어제 밤에 뵙고 네. 아침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5: 반갑습니다.
0: 네, 네. 김한 기자님만 생각하면 부패가 생각나요.
5: 아, 저도 지금 마음이
2: 실행을 하셨습니까?
5: 야, 날짜를 잡았습니다.
2: 아, 어떻게 저도 어떻게
0: 모두 모이세요. 모두.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부터 갈게요.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사태론이 분출한 여당 의총. 강수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3: 네,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잖아요.
0: 네.
3: 뭐 형사 재판에서 당신이 이런 잘못을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선거가 뭐 안 좋다. 뭐 그런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결과 책임이에요, 일종의. 당대표를 처음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를 비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인 시절에 이렇게 당내 싸움이 나고 네.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격화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된 이래에 지금 오늘 되돌아보니까 당원들은 다 찢어져 있고 뭐 유튜브 방송들도 다 서로 뭐 격화돼서 싸우고 있고 출연자들도 서로 진영을 나눠가지고 적대시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만든 거죠. 네. 중간에서 정리를 전혀 못한 거고요. 그런 담론들을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더 그렇게 갈라놓았다. 결국에는 싸움판을 벌려놨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당연히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대통령의 명시적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내 길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니까 더 사태론이 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0: 강수현 변호사님 생각이 그냥 사퇴해서 네.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8.1치 전당대회 불출마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3: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연임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 네. 당내 갈등이 봉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싸움판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0: 출마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합니까?
3: 출마의 자유는 근데 이건 지금 당내의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뻔한 게요. 지금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까지 냈고 네. 당원들이 지금 토론을 막 불나게 하고 있는데 연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모양새가 대통령 필요 없다. 난 내 길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변한 거고
0: 네.
3: 지난 지방선거는 사실은 전당대회를 위한 본인 개인의 선거운동이 라는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0: 네.
3: 그렇게 해서 연임을 위해서 하려 그러면 지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상대 진영을 또 본인도 공격을 해야 돼요.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평택을 상황이 민주당 안에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서로 또 네거티브 공방하고
0: 네.
3: 그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0: 네. 윤희석 대변인님 민주당의 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좀 답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의석도 많고 집권한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지방선거도 숫자만 보면 적어도 광역은 뭐
0: 그렇죠.
2: 엄청나게 이긴 거잖아요.
0: 12개.
2: 뒤집어지게 이긴 거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장 아깝게 지고
0: 네.
2: 어디가 또 지고
0: 평택.
2: 뭐 재보궐도 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평가가 바뀌는 분위기. 물론 정청래 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 네.
2: 제가 봐도 민주당 안에서 과연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여당 대표로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이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만약 그 입장이 잘못돼서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내부의 갈등을 촉발한다면 아무리 그분이 출마를 강행하더라도 표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0: 네.
2: 그 표로 심판받는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이겼다. 그러면 지금 강수영 변호사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의 노선에 대해서 내부에서 그러면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 평가를 받아야 해요. 저는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적어도 40%는 있다고 봐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홈런 맞은 거는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이었고 2루타 정도 맞은 거는 스타벅스 코리아 사태라고 봐요. 거기에 대통령이 참전을 했고 유발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당원들은 가만히 있고 생각을 안 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0: 윤희석 대변인께는 이것도 여쭤볼게요. 대통령께서 정청래에 출마하지 마. 김민석이 내 마음속에 있는 차기 당대표야. 이러한 시그널을 주는 어떤 행위라든지 메시지 이것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아니면 선을 넘지 않은 그냥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뭐 당무 개입 어떻게 판단하세요?
2: 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 얘기하는 것부터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능숙해 보이진 않아요. 그런 행위를 계속 하셨잖아요. 네. 정원호가 일 잘하네.
0: 네.
2: 뭐 하정호가 뭐 GPT네. 조정식 뭐 투표할 때 어떻게 네. 했는데 조정식이 나오고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네.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된 거 그렇다 치더라도 뭐 별로 그렇게 성공했다고 네. 보지 않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을 추구하고 네. 새로운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이 짧은 기간 안에 대통령까지 오신 분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지만 권위의식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찍으면 후보되고 그렇게 간다는 도식을 네. 스스로 갖고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0: 김한 기자님.
4: 네.
0: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4: 어제 민주당원들 얘기는 이제 의총에서 발언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나온 얘기가 두 가지. 그러니까 어제 발언하는 분들이 막 개파색이 짙은 분들이 아니에요.
0: 아 그래.
4: 네. 그러니까 뭐 장철민 의원은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장철민 의원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울 수도권 얘기를 했어요. 네. 서울 수도권에서 패배한 건 패배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신정훈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호남 공천 잘못됐다.
0: 아, 이 얘기를 공천 했어요. 자체까지 문제 네. 삼았네요.
4: 그리고 임미애 의원 이제 저 경북 기반으로 하는 비례 의원인데 임미애 의원은 대표가 영남 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안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선 공천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대표가 영남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다.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졌다. 이 얘기가 나오면 이건 결국엔 뭐 형식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려면 사퇴해라 이렇게 묻더라도 결국 의원들의 기류는 사퇴해야 된다라는 네. 거가 내용적으로는 다 구성이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반론을 핀 사람은 근데 최민희 의원으로인데 네. 최민희 의원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면 같이 출마할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0: 최고위원으로요?
4: 네, 최고위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제 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보면 어제 이제 말하자면 뭐 누가 보더라도 친명이다 이런 의원이 발언을 한 게 아니라
0: 네.
4: 개파되게 비교적 옅은 의원들이 발언을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짚었다. 뭐 이런 평가들 나오더라고요.
0: 강수영 변호사님은 제가 화면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이신데 오늘 계속 이렇게 인상 쓰고 계셔가지고
3: 아 경청을 하느라
0: 예.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3: 예, 예.
0: 정청래 대표의 이제 사퇴론과 불출마론 이런 네. 것들이 계속 본물 터지듯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당대표 선호도 민주당 지지층 보면 김민석 34.8 정청래 20.3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떠한 출마냐 불출마냐 결심하는데 하나의 또 뭐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3: 근데 정청래 대표는 저 여론조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0: 무시해요?
3: 왜냐하면 당원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뭐 국민들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 의미 없다.
0: 민주당 지지층 상대인데요?
3: 네, 그래도 당원들을
0: 다르다?
3: 투표를 하면 다르다. 왜냐하면 나는 김어준이 있기 때문에
0: 네.
3: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나를 밀어주면 당원들은 꽉 잡고 있을 수 있고 예. 뭐 1인 1표제인데 예전에 예. 뭐 대의원들이 가중치를 받던 시절하고 달라서
0: 예.
3: 당원들 꽉 잡고 있는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점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기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그렇게 해서 이기면요.
0: 예.
3: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 내고 예. 당원들끼리 토론이 많은데 당원들만 꼭 잡고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하고는 다르게 당원들 당심과 여론조사의 결과가 다른 상황에서 당원들만 딱 잡아가지고 승리를 거둔다 한들 완전히 민주당은 그러면 뉴미디어에 종속된 당으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0: 네.
3: 대통령도 필요 없고요. 국민 여론도 필요 없고 오로지 당원만 잡고 가겠다. 그럼 장동혁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왜 민주당을 국민의힘의 그 당권파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시키냐는 거예요. 그런데
0: 네.
3: 그걸 본인이 저는 모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 알면서도 그렇게 간다는 것은 본인이 총선 공천권을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정부의 성공보다도 나의 공천권 가지는 거고 그 뒤에 나의 정치적 행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반명이라는 꼬리표까지 붙는 거라고 봐요.
0: 이것도 여쭤볼게요. 대통령께서 어쨌든 시그널을 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 정도는 괜찮다? 더 해도 된다? 아니 요 정도만 하고 끝내야 된다.
3: 제 개인적으로는요 조심스럽지만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메시지를 내주시길 바랬어요.
0: 아 그래요?
3: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상황이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당이 돼버렸어요. 도대체가 대통령 뜻하고 상관없이 당이 주체적으로 토론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절차가 아예 마비가 돼 있어요.
0: 그래요?
3: 예, 뭐.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뭐 보안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담론만이 진리이고 그것과 다른 이야기는 전부 다 그냥 뭐 배신자, 뭐 검찰주의자, 검찰에 포섭된 사람 배신자 뭐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네. 당내 토론은 안 돼요. 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조국혁신당과 합당하자는 논의도 조금이라도 반대 이야기하면 그거 뭐 분열주의자고 갈라치기 세력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당내에 계속 싸움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근데 아 그건 당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발 빼고 계시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워. 그러니까 이 문제도 대통령님께서 뭐 김민석 총리를 밀어준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 그냥 정청래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우리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선거가 됐든 당내 문제가 됐든 이 메시지는 내주시는 게 아니 선호를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국정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당이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0: 김한 기자님,
4: 네.
0: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단합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4: 일단 뭐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가 집권 1년 차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요.
0: 이기적이고
4: 그러니까,
0: 부담스럽겠죠.
4: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길의 끝에서 과연 정청래 대표가 진짜로 이길 수 있는 거냐. 이것도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겠지만 퀘스천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래도 갈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강성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뭐 김어준도 있고 그다음에 1인 1표제도 의결했잖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김어준이 센데 김어준 좀 과대평가된 측면도 있다.
0: 그래요?
4: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의 정책이나 민주당의 입장을 해설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김어준에 의존하는 거지 인물에 대한 평가를 누가 김어준이 뽑으라고 뽑냐. 네. 정치 민주당 지지층들이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인물은 그냥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는 나는 생각이 달라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는 게 인물에 대한 평가인데 그 인물에 대한 평가까지 김어준에게 의탁하지는 않는다. 그거는 김어준과 이제 그런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 여론조사가 한 두 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론조사 결과 보면 정청 대표 거의 뭐 두 자릿수 이상 지거든요.
0: 네.
4: 뭐 요게 반영이 되는 거고 어떤 민주당 지지자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당에 나는 친노였고 친DJ였고 친문이었고 친명이다 그냥. 근데 왜 여기에 또 말하자면 어떤 나는 이쪽 계보고 저쪽은 또 새로운 계보가 있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당원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그거 뭐냐면 지금 상황 자체를 당원들이 좀 답답하게 느끼고

0: 처음에는 야, 뭐 정권은 짧다 이런 얘기하고 어제는 이재명 중심으로 그리고 막 결단 뭐 우리 결속 막 이렇게 단결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아 그래 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우리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구만 바뀌는구만 이렇게 해요. 아니면 약 올려 어떤 거예요?
1: 더 나쁘죠.
0: 더 나빠요?
1: 더 나쁘죠. 그러니까 열 마디를 잘하다가 한 마디를 탁 잘못하면 아, 이 사람 이렇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고 네. 그 이후에 다시 원복을 해서 또 좋은 말 아무리 많이 해도 네. 그냥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하고는 뜻이 안 맞는 사람.
0: 그렇게 하면서
1: 온갖 회의를 할 거예요 아마 네. 그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네. 지금 표 계산이 어떻게 되냐. 언론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 이런 걸 할 텐데 민주당 내부에서 진짜로 아까 김한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전통적 지지자분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을 저도 좀 느끼는 게 갑자기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를 응원하더라고요.
0: 댓글에서?
1: 몇 달 전부터. 왜냐 제가 정청래 대표 굉장히 비판을
0: 진짜 그러네.
1: 많이 하잖아요. 응원합니다. 비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 생각이 다르다 이걸 떠나서 정치하는 방식이 네. 민주적이냐. 저분 정말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하시는 분이냐. 뭐 김어준 나가서 얘기하고 그쪽 게시판에만 게시판만 보고 세상을 안다. 거기서부터 저는
0: 딴질보만 보고
1: 이게 뭔가 했는데 그러면서 비판을 하면 응원글이 달려서 아 이분들이 굉장히 안에서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구나. 이게 봉합 가능한 수준은 아니겠구나. 그걸 상대적으로 저는 느껴봤어요.
0: 네.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제 청와대 계셨잖아요. 네. 그때 만약 김무성 대표가 민심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하면은 청와대 분위기는 거의 어떤
1: 조금이라도 김무성 당시 대표와 관련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0: 아우세요?
1: 그냥 이러고 다니고 이거 어떡하냐? 그랬을 거예요.
0: 진짜 정말 어제 살벌하다고.
2: 어제 청와대도 그 발언에 대해서 멘트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1: 예, 진짜
0: 진짜 기분 나쁜
2: 진짜 진짜 기분,
0: 진짜 기분 나쁜 표시네요. 예, 예,
2: 멘트하지 않겠다.
0: 아니,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3: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 겸손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정권은 짧으니까 정권 안에는 이재명 대통령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주당까지 다 이제 포함되는 거니 우리 세력이 겸손하게 이게 뭐 다음 정권 자동적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거 아니니까 네. 열심히 하자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지만은 네. 근데 그게 과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때도 썼던 워딩들이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때도 썼던 워딩이라 네.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맥락과는 다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다.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얘기다. 뭐 등등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정청래 대표가 내 말의 진위는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께 혹시 오해를 사게 됐다면 죄송하다. 뭐 이런 입장이 없어요.
0: 네.
3: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저런 이런저런 얘기가 분출되는데 이걸 아예 안 보고 있는지 오로지 그 딴지 게시판 이 민심의 척도라고 본인이 표현했던 딴지 게시판만 보는 건지 뭐 이런 갈등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해명을 안 한다는 게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이용하든가 그 갈등 상황을 이 부분도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0: 강수영 변호사님 이렇게 방송 많이 하시니까 여기저기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그럼 뭐 민주당 쪽 패널 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네. 또 그쪽 진영의 뭐 여러 방송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갈려요? 비율로 따져보면 대통령 편, 전청래 대표 편.
3: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게 명확하진 않지만 네. 적어도 당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네. 전청래 대표를 비판함에 있어가지고 네. 혹은 다음 선거에 나가야 되는 꼭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것도 당원들하고 이 유튜브 여론하고 너무 척졌다가는 내가 또 내 공천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말한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분들이 난 빠져야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청래 대표 편을 들었는데
3: 그런 분도
2: 그러니까
3: 있고.
2: 요새 좀 빠져야겠다. 이게 그래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게 좀 네. 느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기자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정청래 대표가 당내에서 이렇게 파이팅을 보여준 적이 있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청래 대표 되게 강성 이미지고 늘 싸우는 이미지 같지만 당 바깥을 향할 때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낼 때만 그렇지 당내에서는 그렇게 인파이터로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면 뭐 원내대표라든지 정책위장이라든지 무슨 주요 선거에서 본부장이라든지 상황실장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도 못 맡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리고 지난번에도 법사위원장할 때 호남 가라고 하면 호남 가고 뭐 이런 행보를 했던 거예요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말하자면 대표가 저기 전까지는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어떤 의제를 주도하거나 목소리를 내서 싸우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다만 그 외부에 나갔을 때 어떤 외부 미디어와의 대응을 할 때

0: 그다음에 뭐 국민들을 향해서 보일 때 엄청 강경 이미지를 쌓았던 건데 지금 그래도 약간 이게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 거냐 아니면 이제 정말 권력 본인이 권력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거냐 뭐 이런 평가들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과 달리 당내 평가는 굉장히 좀 정청래 대표가 지금 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미는데 압박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아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1: 요 지점에서요. 과거 이제 뭐 소위 이제 이지은 전 대변인이 돼버렸는데 그
0: 너무
1: 윤석
0: 잔인한 거 아닙니까?
1: 아니, 저는 정말 그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당시에 윤전 대통령이 했던 그 김기현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다 쳐내버리고 인위적으로 저 밑에 꼴짜든 사람을 막 끌어올리고 이런 거하고 지금 비슷한 거 아니냐? 그 시각은 정말 좀 부적절한 건. 인기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올렸잖아요.
2: 네.
1: 윤석열 씨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고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본인이 말을 안 들어요.
2: 네.
1: 그러니까 아, 난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유튜버와 함께 가겠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해서 개입하는 거라. 개입이라기보단 입장을 내는 거라. 이걸 같은 선상에서 보고 제가 지금 왜이 말씀 드리냐면 온라인에서 움직임이 정청래 대표를 피해자로 굉장히 강력하게 포장을 하고,
2: 그래요?
1: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은 우리 당원에 대한 공격이며 1인 1표제와 당원 주권주의를 흔드는 거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거 다 무너지는 거고 과거 동교동계가 정치하던 보수 정치, 개파 정치 부활하는 거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못 지키고 정권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표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돌아요, 온라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당원들을 이제 속이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나.
3: 그래서 당원 중심 정당 운영이 엄청난 폐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2: 그렇죠.
3: 당원의 숫자가 민주당이 아무리 많아도 뭐 500만 명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유권자가 한 4,500만 되는데
1: 네.
3: 한10% 정도 가지면은 또뭐 그럴 수 있다고까지 그냥 양보를 많이 해서 10이면 되고 뭐 9면 안 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원이라는 그두 글자에 국민을 대표한다는 어떤 개념을 넣는 느낌이에요. 양당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도 똑같은 폐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근데 지금 1인 1표로 가자고 방향을 바꾼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 당내 선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정청래 대표가 그거를 극대화시킨다고 해서 그건 안 된다고 비판하시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 물론 이재명 대통령 때 그게 맞아요.
3: 그러니까 이재명
1: 예.
3: 대통령 책임이 있고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정청래도 비주류, 이재명 대통령도 비주류였다는 거예요. 비주류끼리 쭉 오는 과정에서 그럼 주류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도 하고 있느냐. 그게 답답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1: 1인 1표제의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근데 1인 1표제의 부작용을 짚어야 된다는 거죠.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게 1인 1표제의 좀 부작용이라고 봐요. 뭐냐면 민심하고 다르고 여론하고 다른데 유튜브만 쫙 마사지 해가지고 내가 인위적으로 인기를 끌어올리겠다. 내가 유리한 룰이다 이게. 이제 그거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중적 인기하고 당원들한테 받는 인기가 다르지 않았잖아요. 결국 대통령까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습니다. 제가
3: 제도
1: 보기에는.
3: 안에서 합산해서 이기면 그 사람이 승자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한 대표는 그걸 노리는 거고. 제도가
1: 그런데
3: 그렇게 돼 있잖아요.
1: 제도는 그렇습니다만,
3: 그러니까.
1: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건
3: 네.
1: 거기만 뽑으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룰을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인기가 있고 여당 대표로서 직무 수행을 잘해서 여당 안에서 의원들도 지지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여당 내에서도 사태론이 막 분출하고 여론도 되게 안 좋은데 당원만 꼭 잡으면 되라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속이는 거잖아요, 룰로.
3: 당원 1인
1: 결과로.
3: 1표 강화한다는 거하고 당원의 소구에서 표 얻는다는 것을 연결시켜 보면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전략이 최적이죠.
1: 그죠.
3: 내가 당선이 돼야 되니까
1: 그게
3: 제 얘기는
1: 그렇죠.
3: 뭐냐면 말씀하신 게
1: 희망이죠.
3: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도로서 보완이 안된 상황에서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당대회에서 서로 경쟁해서 나오는 결과 갖고 또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마 못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2: 너무 곤혹스럽게 하지
3: 아,
2: 마세요.
3: 죄송합니다.
2: 지금 당 상황이
3: 저희
2: 지금
3: 당 얘기를
2: 어려운데.
3: 치환에서 하는 거 너무 똑같아서
2: 좀 이따 예. 당할 거예요. 4분 기다리세요. 4분.
0: 네, 그런 전망도 있어요. 1인 1투표제가 정말 정청래 대표에게 100% 유리한 거냐 이런 전망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이

0: 붙었을 때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1: 달라요?
0: 그러니까 그때는 민주당원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막 세 명이 악수하는 장면도 연출하고 나 개입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당원들이 뽑으세요. 이런 메시지로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뭐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당원들이 알게 됐잖아요. 이 상황이 어떤 건지를.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친명의 파이와 친청의 파이가 누가 크냐 파이가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의도대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개입이 없었을 때는 그게 가능한 얘기인데 뭐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평론가의 수명을 또 단축시키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0: 아, 저는 늘 구조와 구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집권 1년 차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민심이 이러면 저는 못 나온다고 봅니다.
1: 못 나온다. 강 변호사님.
2: 저는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1: 진짜요?
2: 네. 출마할 겁니다. 그걸
1: 정보예요? 추측이에요?
2: 둘 다입니다.
1: 둘 다요?
2: 아, 예.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1: 그렇습니까? 예. 유인석 대변인.
3: 출마하죠.
1: 출마합니까?
3: 출마해서 경쟁을 해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일 좋은 수예요. 제가 볼 때는.
1: 네.
3: 출마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부드럽게 김민석 대표로 가게 되면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두고두고 짐이 될 겁니다.
1: 그래요?
3: 예. 그렇잖아요. 민주자 달고 있는 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이렇게 된다니까요.
1: 그러니까 최재성 정무수석께서는 아마 출마를 못할 거다. 불출마 선언을 할 거다. 막 그런 전망을 좀 하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출마를 안 한다면 입각을 하거나 그런 다른 옵션을 생각할 거예요. 정청래 대표의
1: 입각을. 된다.
2: 그러니까 내 장관이 되거나 네. 뭐 왜냐하면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뭐 대권에도 관심이 있다면은 다른 경험이 필요하죠.
1: 네.
2: 근데 그 얘기를 정 대표 별로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네.
2: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안 나가시는 게 우리 당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 국정 운영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는 메시지는 어디 많이 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시지는 굉장히 강하게 나갔잖아요.
1: 아니, 오늘부터 막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나가도 안 된다라는 그 불리한 여론조사를 보고도 나간다고?
2: 그 여론조사는 의미 없다고 생각할 거라니까.
1: 아, 예. 예. 예. 강 변호사님 그 시계는 누구 시계예요?
0: 어, 대통령 시계네.
2: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1: 누구한테 받았어요?
2: 선물로 받았습니다.
1: 예. 내가 누구한테 받았냐고 물어봤지 선물로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2: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까?
0: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죠.
2: 아,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꾸 김민석 총리한테 받았다고 막 언론 또 막 그 김민석께 뭐 김민석 총리 아닙니다. 예, 그러면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친명이에요?
2: 제가요?
1: 예.
2: 아, 그렇죠. 예.
1: 친강이에요?
2: 친강이 어디, 강이 어디예요?
1: 윤희석 대변인님 네. 지금 4천여 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네네. 좋아요가 부족해요. 네. 좋아요 요정 윤희석 대변인님.
3: 저작권이 딴 방송 몇 개로 할까요?
1: 2천 개 해주세요.
3: 2천 개?
1: 4천 분이 보시니까.
3: 아, 4천 보시는데 2천 개가 안 된다면 네. 우리의 그 명예 네. 손상이 되니까.
1: 네.
3: 보시는 분들 2천만 땡겨줘요.
1: 땡겨주세요.
0: 땡겨줘요.
1: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원님이 유튜브 댓글에서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유승원님. 너무 좋아서 두 번 눌렀습니다. 그럼 취소가 돼요. 홀수로 눌러주세요, 홀수. 한 번, 세 번, 다섯 번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1200개 돌파. 구독도 땡겨달라고 이렇게 피디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휴킴님, 윤희석 대변인님 땡겼습니다. 무적 LG 파이팅. 겨울이 춥다요님, 강수영 변호사님 목소리 좋고 딕션 좋고 말빨도 좋네. 잘 될 듯. 제자리를 지금 노리는 거예요?
4: 아닙니다.
3: 아니에요? 아이,
4: 별 말씀을. 아닙니다.
3: 컷오프예요 그냥. 춘기님, 오늘은 김한이 잘한다. 이렇게 세 분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4: 네.
3: 만약 이제 이 두 분 예측처럼 정청래 대표 출마하면 정말 진영 간의 싸움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이게 진영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아요? 결과에 따라서 레임덕도 올 수 있고 한 명은 정치 생명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4: 네, 그래서
3: 너무 위험도가 높아요.
4: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네. 스포츠계에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니 누가 당대표가 되고 누가 당권을 가지는 것이 개인의 정치적 향배 말고요.
3: 네.
4: 뭐가 대한민국 위해서 좋은가. 이거 민주당이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3: 네.
4: 민주당이 어떻게 되는가 봐요. 당내 문제라고 좁힐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3: 네.
4: 그런 좀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3: 네.
4: 민주당에서 싸움이 격화되면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를 봐요. 왜 다들 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국민들 입장에서 맨날 뭐 국민이 어쩌고 민심이 천심이니 그런 얘기 말만 하는데 실천을 하셔야죠. 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본인이 죽습니까? 당대표 안 되면 뭐 본인이 정치 은퇴해야 돼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3: 네. 강수영 변호사님의 걱정스러운 말씀을 끝으로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5: 네.
3: 국민의힘 소장파들이 장동혁 사태 연판장을 어제 이제 얘기를 하고 발표했어요. 올 것이 왔습니까?
5: 왔죠.
3: 네. 네. 근데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연판장 뭐 꿈쩍도 안 하잖아요, 장동혁 대표.
5: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냐 마냐의

0: 여러분은 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 어, 그래요?
0: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보시는 분 입장에서 아니 아직도 버티고 있다. 어? 뭐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말씀하시지만 저 체제로 지방선거도 치렀습니다.
1: 아.
0: 당대표 없이도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는
1: 그러네요.
0: 또 당대표가 지원한 여당 후보를 아, 야당 후보를 3등으로 밀어내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돼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좀비 당대표라고 말씀하시는데
1: 네.
0: 있으나 마나한 상황에서 이제는 급기야 당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말까지 본인 스스로
1: 그러니까요.
0: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옆에 누가 계신지는 모르지만 네. 계속 실책만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끝나가는 와중에 막 던지는 거죠.
1: 네.
0: 던져보지도 않은 공도 던져보고 누구도 맞춰보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콜드게임제가 있으면 끝나는 건데 야구로 치면 그게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뭐.
1: 어제 최고위원 회의 때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네. 다 사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조강환 최고위원은 철부지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0: 철없는 소리. 예.
1: 그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0: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정치적으로 그러면은 성숙한 분이냐 그걸 본인이 자문해보고 자답해보시면 뭐 네. 평가가 끝날 걸로 보는데 전 뭐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 보고 어, 저 사람 잘한다고 하실 분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에서 그럼 당대표가 어떻게 하냐를 저는 봤어요.
1: 네.
0: 그랬더니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110명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야지 나는 못 물러난다는 얘기를 거기서 해버렸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리더십이 전혀 없다. 누가 당대표인지 알겠습니까?
1: 김한 기자님.
2: 네.
1: 저런 당대표 이전에 있었습니까?
2: 처음 보죠.
1: 처음 보죠.
2: 처음 보죠. 민주당이 갖는 네. 이 박탈감도 그런 거 아닙니까?
1: 왜 박탈감?
2: 국민의힘 당대표가 저런데도 우리가 선거를 이렇게 아. 했다. 이게 이제 되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당대표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구도에서 치렀는데도 선거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 공공연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장동욱 대표가 어떤 제에 대한 평가는 뭐 사실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당내 상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좀 다른 결일 수도 있는데 장동욱 대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는 뭔가 불안정하고 애매하고 지리멸렬하지만 이 체제는 그냥 좀 갈 것 같다. 이게 이제 대체로 이제 기자들이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1: 제가 들은 정보는 친윤 찐윤들이 지금 서류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 어떤 서류요?
1: 다음번 당대표 누구 시킬까? 자 서류 제출해봐. 그래서 서류 전형 지금 서류 검토하고 있고 곧 면접을 실시할 거다.
2: 네. 아니, 뭐 그래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경로가 있어야 되는데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경로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1: 그래도 친윤들, 찐윤들이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이런, 다르지 않을까요?
0: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사퇴를 하는 거죠. 최고위원 네 명이 사퇴하면 되니까 선출직. 그래서 이제 우재준 의원이 이제 사퇴를 하고 양양자 의원은 지금 양양자 최고위원은 세모인데 뭐 거의 뭐 내려놓자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은 당신이야. 당신 때문에 지금 장동욱 버틴 거 이런 식의
1: 네.
0: 어떤 지목되는 상황이 연출이 돼서
1: 네.
0: 압박이 간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연판장을 통해서 사퇴의 의사를 국회의원이 최소한 뭐 한 30명 이상 드러내고 그 상태에서 의청에서 예를 들어서 한 명씩 의사를 밝혀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장동욱 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래서 장동욱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찬성하실 분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1: 정정식 원내대표 새로 뽑혔잖아요.
0: 네.
1: 그분은 장동욱 체제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아니에요?
0: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번 장동욱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1: 네.
0: 55표를 결선에서 얻었는데 그 표가 다 장동욱 체제를 지지해서 55표냐.
1: 그렇죠.
0: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1: 네.
0: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분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1: 강수영 변호사님, 뭐 네. 민주당 뭐 내부 수리 중이라서 다른 당 평가하기까지도 뭐 네. 어려우시겠지만 국민의힘 저런 상태 네. 어떻게 보십니까?
3: 국민의힘이 빨리 그 정상적인 체계를 정비해야 민주당도 저는 정신 차린다고 보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아니 뭐 몇몇 분들은 장동욱 체제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네. 막 고사 지내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3: 아니 그건 그렇게 가면 민주당이 더 썩기 때문에
1: 네.
3: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 결국 다 피해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1: 네.
3: 국민의힘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짚고 싶은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좀 강력한 어떤 단합된 항의 물러나라 그 결기가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지방선거 때 그 머리 깎는 분들 많았잖아요.
1: 네.
3: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는 머리를 깎는데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머리 깎는 사람이 없다. 단식하는 사람 없고

0: 저 같으면은요, 진짜 교합을 해가지고 당을 살려야 됩니다. 절박하게 막 울면서 막 절도 하고 막 머리도 깎고 단식도 하고 다 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그냥 천하태평이에요. 아직 뭐 총선이 좀 많이 남았고 뭐 선거도 당분간 없는데 일단 목소리를 내는데 여기서 너무 세게 가버리면 또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나중에 또 당원들한테 찍히면 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정도의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뭐 소장파, 뭐 초선 이런 사람들만 움직이는 이 모습이
1: 눈덩이를 좀 커 나가게 굴리겠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그걸 네. 좀 더 당연히 규합을 해야 되겠죠.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될 겁니다.
2: 그게 네. 장동혁 대표 사퇴가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연결점이 없다면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 없을 거예요. 근데 장 대표 사퇴해서 붕괴시키면 네. 바로 한동훈 복당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고구조를 갖고 계신 분이 많아서 네.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지 장동혁 대표가 뭐 정치력이 있고 당의 시스템상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서 저렇게 버틴다. 니네 참 무능하다. 그건 아닙니다.
1: 한동훈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정정식 원내대표에게 난 보내시면서 보수 재건 공감하면 함께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그냥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걸까요? 아니면 나 복당하고 싶어라는 의미일까요?
2: 후자 같지는 않고요. 네.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과거에 나하고 각을 세웠던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당권을 잡고 뭘 하게 되면 전혀 나는 쳐다도 안 볼 거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 그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미래를 보면서 가야 하고 보수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누구하고도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다. 네. 그 얘기에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정정식 원내대표랑 이전에 한동훈 대표가 네. 당대표 할 때 정치계장 그만둬라 네네. 안 그만둔다 막 해서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였는데
2: 했었죠. 네.
1: 근데 그걸 다 뛰어넘겠다.
2: 본인은 그렇게 의사를 확실하게 피력을 한 거고 네. 이제 문제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네.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1: 뭐 논의해보겠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논의해보겠다. 네. 장동혁 대표에게도 한마디 했어요. 장동혁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장 없으면 선관위 문제 더 집중 가능하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의 사퇴 문제를 직접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2: 할 수 있죠.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당 전체 당에 대한 뭐 문제도 물론 언급한 거가 되겠지만 지금 선거 관리 문제에 대한 것을 하나의 의제로 삼아서 장 대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1: 네.
2: 지금 장 대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실책을 저질렀다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아까 의원 전체와 저희 당 소속 의원 전체와 싸우겠다는 얘기를 한 거에 그 이전에 부정선거론에 그냥 공식적으로 올라타버린 거예요.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진짜 황교안 전 대표처럼 되는 겁니다.
1: 네.
2: 어떻게 보면 황교안 전 대표와 공동대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물러난다는 것은 결국 합리적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1: 김한 기자님. 네. 그 한동훈 대표 지금 당선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여러 좀 메시지도 냈고 행보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3: 그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주목도가 높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워낙 질의멸렬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는 맨날 올림픽공원 가서 부정선거만 외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내에서는 뭐 25명 연판을 돌렸다고 하지만 막 그게 확 탄력을 받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자들도 그냥 아, 요 상황이 좀 더 가겠다 공천을 앞두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에 대한 주목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하려면 일종의 세력연합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국민의 찐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TK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실 의원들이고 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공천에서만 배제되지 않으면 당대표가 누구든 사실 당선이 되는
1: 그렇죠.
3: 인원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구도를 흔들려면 PK를 중심까지 부산에서 당선이 됐고 부산 정치 구심 뭐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PK 플러스 서울 수도권 뭐 이렇게 올라와야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세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돌아오지 못했다면 서울 수도권 의원들도 이제 그게 확 쏠릴 텐데 네. 지금 이제 그렇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더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어쨌든 지금 뭐 선거 소총도 되고 그게 제3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행위지만 본인은 이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는 내가 대표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그러니까 명분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장동혁 대표가 들어온 이래 아 국민의힘은 이 방향이구나 이런 거 없이 지금도 당 그러니까

0: 아니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 몇 명과 원내가 완전히 다른 곳 갇혀 이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관심들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1: 장동윤 대표 그만둬 사퇴해. 이러한 발언들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0: 저는 뭐 진작에 나왔어야 된다고
1: 아,
0: 보거든요.
1: 그래요?
0: 사실 당을
1: 아니,
0: 정치적으로
1: 아니.
0: 평가하면.
1: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는
0: 아니,
1: 것이.
0: 한동훈 대표가 사실 이제 그거를 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외쳤던 보수 재건의 구호 안에 프로세스 안에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의원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1: 네.
0: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의 발언을 지렛대로 해서 장동욱을 몰아내자 이렇게 가려면 이게 세력연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2: 지금 당에 못 들어온 상태라 그러는 거고 이 상태가 그럼 얼마나 갈 거냐를 봐야 하는데 오늘이 평일이에요, 금요일.
1: 네.
2: 오늘 장동윤 대표 통상 업무입니다.
1: 아,
2: 일정이
1: 오늘도
2: 없어요.
0: 일주일에 한두 번, 세번 정도 통상 업무예요.
2: 이런 거를 보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0: 네.
2: 원내대표는 뭐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 당이 참 그런 지는 오래됐는데 언제부턴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괴리가 돼서
1: 그러네요.
2: 이원체제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은 원내 지도부가 상원 같습니다. 뭐 원내 중심 정당이 정말 돼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1: 그만큼 권위를
2: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3: 근데 이 상황에서 더 몰아치잖아요. 장동현 대표를 자꾸 몰아치면은 또 단식합니다. 제가 보기에
1: 더 삐뚤어져요?
3: 전면 재선거 실시할 때까지 난 단식하겠다.
2: 아니, 그때 누가 말리나요?
1: 아니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안할것 같아. 한번 해보니까 그때 못 모르고 했는데.
3: 그러니까 당내에 이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규탄하고 이러면 지금도 벌써 그러잖아요. 뭐 거취 물어보면 올림픽 공원 가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취 문제가 거론이 되고 뭐 이렇게 당내 비판에 올라오면은 화제를 돌려야 될거 아니에요.
1: 네.
3: 말만으로 안 되는구나. 또 굶어야 되겠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1: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국민의힘 뭐 장동혁 체제.
3: 저는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에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1년이면은 뭐
3: 예. 네.
1: 내년 임기 다 채우는 건데.
3: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 즈음에 6개월에서 1년 사이 즈음에 그러니까 장동혁 개인 말고 장동혁을 뭐 김인수 최고나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날이 올 거라고
1: 아니
3: 생각해요.
1: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 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당 지지율도 올라가지고 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섰는데 나 내가 당대표니까 이렇게 지지율 올라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버틸 수 있잖아요, 계속.
3: 그러니까 그게 이제
1: 버티는 명분.
3: 그죠? 그게 되게 어리석게 이제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건데
1: 네.
3: 선거 결과가 기대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네.
3: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더 올라갈 거다,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 못 가서 저 지지율은 다시 또 내려갈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1: 네.
3: 왜냐하면 당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요. 아무도 반성을 안 하고 이대로 가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또 보수층이 실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못갈 이야기고요. 그거는 그것도 국민의 여론으로 심판을 받을 이야기다.
0: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 이건 뭐 취재 아니고 그냥 제가 지켜보면 한 5에서 7 정도 나를 지지하는 열렬 지지층이 있지 않나? 어떤 내가 제기하는 이슈나 나의 그거에. 근데 이표 없이 보수가 이길 수 있나? 그러면 나는 생존할 수 있고 활용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저는 메시지가 이 5에서 7을 하는 걸로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뭐 정치적으로 수사적으로 얘기하면 황교안의 길이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던 근데 어쨌든 내가 현직 당대표고 우리 당에 기본적으로 어떤 지지율이 나오는데 35든 40이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5나 7을 더 가져오는 사람인데 뭐 이런 식의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봐라가 무슨 뜻일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광역단위 숫자를 보면 의미가 없고 기초를 보라는 건지. 근데 그게 아니라 표의 분포로 보면 그런 거 아니냐. 내가 그런 사람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2: 그거보다는 내가 있으니까 망할 선거 이 정도 왔다. 그냥 그거라고 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0: 그렇죠.
2: 필요가 없어요.
0: 데이터라는 표현을 쓰셔갖고.
2: 아이고. 영화 하나 가지고
0: 네.
2: 그렇게. 제 생각은 어떻게 보냐. 이미 본인도 어떤 정도의 정치적 위상까지 추락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1: 알다고.
2: 퇴로가 없어요. 퇴로가. 퇴로가 없다는 건 본인도 알 겁니다. 예.
1: 제가 장동혁 대표 참모라면은 친윤들 설득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당신 편이다. 나 내년 임기까지 채우고 또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나 당대표 만들어주면 당신들 공천 주겠다. 그리고 한동훈 못 들어오게 하겠다. 당신들 체제로 당을 우리 한번 하자. 그리고 또 총선 되면은 내가 나가면 불리하면 난 뒤로 빠지고 난 지역선거에 그냥 있고 선대위 만들어가지고 또뭐 총선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 편안하게 모시겠다.

0: 그런 참모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미 늦었죠. 원내대표 선거에서 저는 그 물론 정점식 의원이 되셨지만 네. 1차 투표를 저는 유심히 봤어요. 결선을 가냐 마냐도 상당히 중요한 네. 거였는데 김도우 의원이 1차에서 39표를 얻었어요.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1년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 됐을 때 60, 30, 16. 송원석 60, 김성원 30, 이현승 16. 따지고 보면요. 이현승 의원 범친이라고 하면 76대 30이에요.
1: 네.
0: 그렇죠. 그러네요. 그 표가 39로 얻으면서 성일종 의원이 또 밖에 중간자적 역할을 하면서 20표로 가져갔잖아요. 네. 그게 결선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봤더니 네. 9표, 8표씩 가고 세 분은 뭐 식사하시고 안 들어오셔서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55대 48인데 40표 이상 차이 나던 그 격차가 네. 단자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1: 네.
0: 20명이 입장을 바꾼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 의석 수를 생각한다면 이 엄청난 변화가 1년 사이에 벌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의 가상의 참모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미 늦은 거죠.
1: 늦었어요?
0: 네.
2: 그렇게 갈 수 없다라는 거는 다 아는 것 같아요.
1: 알아요? 네,
2: 그거는 다 아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남은 임기를 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수단과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지 그 임기가 끝났는데 장동혁 대표가 또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0: 빨리 뭐. 끌어내릴 이유가 없다. 네. 이미 네. 작동을 안 해요. 네. 제 얘기는.
2: 그것도 맞죠.
1: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상당히 의외의 인물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상당히 좀 도와달라고 네. 그렇게 많이 지금 그래서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아니네 한동훈 의원이 아니네 많이 바뀌었네 변했네 나한테까지 전화한다고 뭐 그런 분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3: 그러니까 지금 제일 급선무가 그거 아니에요. 세력을 넓혀가는 것 네. 한동훈 세력을 넓혀가는 것
1: 네.
3: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기성 정치인들 싹 쓸어버리겠어 뭐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1: 네.
3: 그거에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 또 배신자 프레임에 또 들어가는 거고 분란이 일으키는 사람으로 또 찍히게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한동훈 대표, 전 대표 황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미래상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야 된다. 정권을 가진다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미래상을 좀 제시하면서 여기에 동의를 한다면 과거에 어떤 언행을 했든 품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공천 이야기도 하고
1: 네.
3: 뭐 그렇게 하면은 설득할 가능성도 저는 높아 보여요. 근데 그 작업은 오세훈 시장도 할 것 같았어.
1: 윤희석 대변인 같은 참모가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마음을 열고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어제 네. 한 뭐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1등 나왔더라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좀 처지게 나왔고
0: 네.
1: 실망스러워요.
0: 아무 의미가 없죠.
2: 의미 없어요?
0: 4년 남았는데 네, 뭐 그런 걸 가지고.
1: 아니 그래도 이렇게 구도가 잡히잖아.
0: 그럼 얼마 전에 있었던 무슨 천지일보인가 거기서는 계속 1등이었어요.
1: 아니 어제도 천지일보였어요.
0: 아니 그러니까 그 조사는 네. 사람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8명 중에 하나 골라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1: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죠.
1: 그래도 오세훈 시장 쪽은 갑자기 내가 이제 19% 나왔더라고요.
0: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의 당선은
1: 네.
0: 뭐 표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뚫고 서울시장을 이겼잖아요.
1: 그렇죠.
0: 그거는 충분히
1: 윤희석 대변인도 아시겠지만 저렇게 여론이 뒷받침되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주도해가지고 막 이전에는 막 의원들 나 좀 만날래요. 그러면 아 이제 시간도 없고요. 막 좀 어디 일정 있고 막 이러는데 만나자고 하기 전에 아 오 시장님 좀 밥 한번 먹을까요? 막 이런 분들이
0: 그럼요.
1: 네. 생기고. 자기 세력이 구축되는 거거든.
0: 얼마나 좋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선됨으로써 역으로 한동훈 의원도 힘을 얻는 거예요.
1: 그렇죠.
0: 한동훈 후보 혼자 보수자관하자 당내에서 우리가 좀 잘해보자 해도 당에만 못 들어오게 하면 되니까
1: 네.
0: 뭐 힘을 못 받을 텐데 네. 오세훈 시장이 같은 비슷한 입장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이렇게 건재하고 뭐 여론조사도 1등 나오고 하면은 당이 어디로 가겠어요? 글로 가죠. 그게 중요하죠.
1: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뭐 유승민 이런 분들까지 하면 상당히 대선 후보군들이 좀 많이 풍부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3: 네.
1: 생각도 들고
3: 맞습니다.
1: 민주당은 이번에 지방선거 네. 때 좀 몇 분이
2: 네.
1: 좀 낙선을
2: 네.
1: 해가지고.
2: 근데 이게 뭐 저는 그때 국면의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보수 쪽이 후둘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국면이 공기가 바뀌었다고 제가 아까 표현했지만
1: 네.
2: 약간 지금 그런 때인 거죠. 사실 6월 2일까지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1: 맞아요. 네.
2: 그러니까 불과 한 열흘 사이 열흘도 안 돼서
0: 못했죠.
2: 공기가 많이 바뀌었다.
0: 네.
2: 이런 거를 이 선거 결과 그러면 누가 이겼냐 졌냐를 사실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다
0: 그렇죠.
2: 답이 들어왔는데.
0: 들어왔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방송을 하면서 민주당 얘기를 이렇게 막 길게 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도 되게 오랜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8월 17일까지 계속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1: 그러게.
0: 강수영 변호사님.
2: 네.
0: 웃고 지내세요.
2: 아,
0: 얼굴 활짝 펴고.
2: 네.
0: 아유, 오늘 여러분들과 대담은 상당히 재밌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코리아 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8일 9일 전국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재미있는 대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바삭해.
7: 맛있는 육식계 치킨.
8: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7: 맛있는 육식계 치킨.
8: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7: 맛있는 육식계 치킨
8: 크크크.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네, 유튜브서 나이스가이님. 소장님, 목소리와 해설 듣는 걸로 매일 아침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오, 새로 들어오신 분 같은데 2시간 내내 채팅 쓰셨다고 저희 제작진분들이 상당히 좀 감사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올게요. 여봐,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4: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5: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쾌청한 하늘 안에 점점 따스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전과 광주가 29도, 대구는 39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늘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도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고요.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쌀알 우박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토요일 낮 기온 는 서울이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구간 혼잡하고요.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줄여 통과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에서 신갈까지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외곽으로는 오산에서 남사 구간으로 속도 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찍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목포 쪽으로는 안산에서 순산터널, 팔탄분기점에서 하성휴게소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터널 부근에 고장차 돼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7: I love YTN Radio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6: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Radio.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전 11시에 체코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월드컵 통산 3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 선수가 한국인 최다 골 대기록에 도전하며 철기둥 김민재가 체코의 강력한 고공 공격을 막아낼 선봉으로 나섭니다. 한편 오늘 경기 시각에 맞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규모 거리 응원이 펼쳐집니다. 특히 응원을 위해 시민들이 모이는 시각과 오전 출근 시간대가 맞물리면서 광화문 일대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집중돼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포고문 서명식에 대해서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며 아마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종전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며 서명과 동시에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해제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 11일 미국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자국의 핵심 원칙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란 국영 IRNA 통신을 통해 이란은 종전 합의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합의문 서명 시간과 장소에 관한 보도도 전부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협상 문안의 상당 부분이 정리됐지만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입장을 변경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하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86% 오른 58,848.7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75% 오른 7,394.3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54% 급등한 25,809.66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0.38달러로 전장 대비 2.92%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71달러로 전장보다 2.58% 하락했습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에 이어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투표소 두 곳의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임태희 후보와 안민석 후보 사이 득표수 수가 기존보다 47표 줄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대국민 사과문에서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과정에서 개표 결과 착오 입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성남시 중원구 금광 2동 제3투표소의 경우 선관위가 두 후보 득표수를 바꿔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